작은 몸뚱이가 아금 일신 중 적현 무진신. 내 몸이 홍길동의 12번 분신이 아니고 무진한 몸을 천백억 하신이 되어서 일일 무술에 모든 부처님 앞에 앞에 다 찾아가서 공양 올립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간절하겠어요. 예? 자, 공양 모든 부처님에게 그렇게 무리지가 질이라. 이치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다. 무심이 진심이다 이 말입니다. 예? 뭐든지 무아상이 모든 것이 바로 그대로 생사 열반상 공하다. 색적시 공, 공적 공한 것이 전체고 전체가 다 공하다. 이렇게 선집 백정법이라. 선집 백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백법을 선법이라 합니다. 흑법을 악법이라 합니다. 백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법도 악법도 유의도 무의도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예? 일체 제법에 대해서, 일체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라고 하는 것은 유의법도 있고 무의법도 있어요. 그러면은 종경록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유의법이 바로 무의법이고 무의법이 바로 유의법이다. 무의법은 본래 없는 것이고 유의법은 허망한 것이다. 예? 어떤 조건에서 태어나더라도 유의법은 다 허망하기 때문에 본래 없다. 그래서 유의, 무의가 본래 둘이 아니라. 그러나 가르칠 때는 둘이라고 가르치기도 한다. 범부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이성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유치원생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산수를 가르쳐야 되고, 대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대학 수학을 가르쳐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백정법이라. 그럼 희고 깨끗한 법, 한문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의미 전달 하나도 안 됐어요. 백정법은 부처님 불법입니다, 그냥. 그, 아까 원효선님 말대로 어떤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무명무상 절일체, 염도영궁 무념처. 그래, 없는 아까 노선화 부처님은 무명무상 절일체인데, 천백억 화신은 일체 유의법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30 이상 80종호 거룩하고 30 이상이 있고 80종호가 있는데 금강경에서는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가 어떻다 했습니까? 계시 허망이다.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다. 부처님의 30 이상 80종호도 허망하시다. 모든 것이 허망한데 중생들의 낱낱의 모습이야 허망한 그 일러 무엇 하겠느냐 하물며. 예? 항행에도 나오죠. 공향 열액계, 영향 열액계, 그림자 같고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영 같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 이해 안 되죠? 그래서 방거산 일찍이 단원공 제소유라. 모든 있는 바도 없다고 해야 되는데 없는 바를 있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거꾸로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거는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 방거사 개송을 의지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백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조건에 무조건입니다. 이거. 이런 걸 우리 이무소독고, 응무소주, 이생기, 무주라 하고, 무생이라 하고, 불생이라 하고, 불멸이라 하고, 여러 가지 말로 다 합니다. 그래서 원효선님은 딱 두 구절 중에 첫 구절은 무리지가 지리요. 두 구절 중에 불련지가 되니라.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 정말 그러하다. 그 원효선님께서 이 십지품을 해석을 안 하십니다. 십향품까지만 글로 쓰시고 십지품은 말로 글로 하는 게 아니잖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각답 실지. 실제적으로 발로 현장 야전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중생 속으로. 예? 그 우리는 십지품 하지 말고 뭐 봉사 활동하고 이런 거 하는 게 안 낫겠어요? 위 선지식 선섭하며 선지식의 거두어 주심이 된다. 선지식이 보호하는 거, 보호하는 거. 수행하고 앞에 실제로 정득하여 올바른 가르침을 얻는 것은 선지식이 보호해 준다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수행이 잘 되고 정득이 잘 되는 거. 그 다음에 선청정심심이라. 깊은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마음 깊은 것도 대단한데 그걸 갖다 깊은 마음에 대해서 집착 안 하려면은 어마무시해야 되겠죠. 예?

0: 출세 간에 올바른 지혜가 있어야만이 그 삼매까지도 도취되지 아니한다. 이런 걸 갖다가 백척간두에 진일보라. 예? 갈 때까지 갔는데 다시 한번더 꺾어버려라. 운동선수가 제가 어릴 때 이제 운동선수 했잖아요. 운동을 한참하다가 어디서 힘이 얻어지느냐. 과부하. 내가 100개 지금 푸시업을 한다라면 100개 하고 101, 102, 102를 안 하지. 20개씩 세리니까. 그 100개씩 하면 너무 힘드니까 20. 그럼 다시 하나, 둘, 20. 하나, 둘, 20. 이렇게 100개를 채우는데 돌아가면서 20명이 돌아가잖아요. 그 20개밖에 안 세려. 계속 20개밖에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101 여기서부터 내 인데 과부하잖아. 그죠? 내가 부담되고 더 이상 하담돼서 짊어질 수 없을 때부터. 수행도 마찬가지고. 모든 힘이 느는 건 거기서부터 늡니다. 100개 할수 있는 사람이 90개까지 하잖아요. 평생 죽어도 평상시밖에 힘이 안 되지. 선수로서의 역할을 할수 없어요. 남보다 더 뛰어나려면은 조금 더 과부하. 조금 더. 그걸 갖다 우리는 가행정진, 용맹, 정진이라고 하지. 적당하게 앉아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밀어붙는다는 거예요. 그 11명 밥, 10명 가면 옛날에 11명 살아 했거든, 제가. 10명 밥 먹으면 별로 묵은 것 같지. 옛날에 없이 살때 말이에요. 그 1인분만 더 시켜놓으면, 와, 오늘 배불리 못 되네. 20명 가면은 2인분만 더 시키면은, 아이고, 배 터지게 못 되네. 기분 좋은데. 근데 뺀질뺀질 한 사람 가려면 10명 가서 우리 아 9인분 시켜놓고 나눠 먹자. 자, 잘 친절하고 잘 먹고 잘 지키고 마음을 깨끗이 닦고 요 전부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강대지라 강대한 뜻을 세운다. 강대하게 뜻을 마음을 쓴다고 하는 건 앞에 저기 요런 걸 귀신론 같은 것도 요 한경에서 전부 귀신론 같은데 정리를 해놔요. 심심, 직심, 심심, 강대심 이런 게 있어요. 믿음이 성취될 때 오는 현상들이에요. 우리는 꿈도 못 꾸는 거지. 뭐 쪽제비가 돼가지고 사자나 범 같은 마음을 어떻게 멸치가 돼가지고 고래 같은 마음을 어떻게 알수 있겠나? 참새가 봉황의 뜻을 알수 없다. 그리고 우물 안에 깨구리태기다. 정중지하라. 십지품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우리가 인생에 활로가 열린 것 같아요. 뭐, 이게 우리께 되든지 안 되든지 각자 문제고. 생광대해라. 광대, 의욕이 있으면은 넓은 마음이, 원래 광대심이라고 하는 것은 광대지혜 뜻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남의 고통을 있는 대로 다 뽑아주는 사람입니다. 예? 남 괴로운 걸다 뽑아주는 거. 깊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은 알뜰히 해가지고 좋게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뭐, 이렇게 남 뒤에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런 게 전부 깊은 마음이거든. 구체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심심 이렇게 하면 안 돼. 넓은 마음, 뭐가 넓은 마음이겠어요? 손침해주고, 뭐 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마치겠습니다.
1: "여주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 봉축 대법회가 5월 16일에 봉행됩니다. 이날 연등 문화 체험을 비롯한 다채로운 식전 문화 행사가 오후 1시부터 개최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2: 구람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1: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스님. 범어사 조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산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 도량 여여산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창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보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하면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026년 형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있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가피 즉현 도량 무명사 051-9441-7499

0: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아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 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지금부터 성담사, 해운정사, 서봉암, 관음제일, 정기, 방생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한 생각 바로 앉아. 잠깐 수유를 지나면 성조항사 철로탑이라 항아사 모래알 숫자보다 숫자와 같이 탑을 조성하는데 지내가는 공덕이 있다. 어째서 그러냐? 보통 보배와 탑은 필경에 다 세월이 흐르고 수천이 흐르고 흔적도 사라지거니와 바른 한 생각. 이 부처님 법을 이제 바로 신봉하고 받들어 행하는 그 항암으로 인해서 바른 깨달음 이룬다. 부처님 그 깨달은 경지를 이룬다. 그 말입니다. 이 한 생각과로 앉아 찰나지간에 일념이 지속될 것 같으면, 한 생각이 쭉 지속될 것 같으면, 항아사 모래 숫자와 같은 무수 그 칠보탑을 조성하는데 지내간다. 어째서 그렇냐? 보탑은 여러 수백 년이 흐를 것 같으면 다 흔적도 사라지거니와, 마침내 그, 한 생각 바른 신심은 필경에 이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를 다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심을 내가지고 이 법문 듣고

0: 기를 아주 좋아해야 됩니다. 모든 대중들이 일생생활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하도 일념이 지속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정진에 몰두할 것 같으면, 참선 정진에 몰두할 것 같으면 필경에 바른 진리의 눈이 열려서 억말년이 다하도록 부처님 국토에서 모든 부처님과 도인으로 더불어 어깨를 이렇게 놓으면서 멋진 진리의 낙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 참선이라는 것은, 이 꾸준한 법을 듣는 것은 이렇게 공덕이 큽니다. 멋진 부처님과 같은 그 경지를 이룬다. 사람들이 비난에게 사는 것은 지혜가 짧아 그렇다. 지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밝은 지혜를 얻어서 수용할 수 있느냐. 일생 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 나인고, 이 하도를 들고 가나오나 앉으려나 일으려나 산책을 하나 장사를 하나 산책하나 오매불망 간절히 하도 의심에 집중하고 집중해서 참 의심이 시동이 걸리면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밤낮으로 하도 한 생각이 쭉 끊어지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렇게 며칠이고 몇 달이고 흐르고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도가 막 박살이 나면서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모든 부처님을 깨달은 전지에 이른다. 이렇게 열심히 잘해서 1년만 지속되면 부처님 견지에 다 동등한 그 지위를 가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참선이라는 일이 좋은 겁니다. 삼생업이 다 소멸이 되고 일념이 지속이 되면 지혜가 불하게 돼서 세시생생 나고 날 때마다 그 진리의 세계에서 생활의 누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이 이제 그 참선인데, 모든 분들의 일생 생활 속에 부모에게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 나인가, 이 하도입니다. 이 하도를 들고 내 씨름을 하는 겁니다. 아마 천번만번 마음에 오르는 그 하도가 씨름을 쭉 하면은 막 그때는 순일이 돼가지고 막 밤이 지나가도 모르고 낮이 지나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태가 막 호련히 부처님께서 깨달은 살림살이가 내 살림이 됩니다. 그런 게 이런 좋은 수양을 한 번만 해서 이 뚜렷이 부처님 살림살이가 내 살림이 되어 막 억말년도록 수용하는 것이, 복락을 누리는 것이 이 참선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1: 예.
0: 오늘은 산성이 출가해서 수행한 과정에 깨달은 과정을 들어서 여러 대중에게 법문을 할까 합니다. 산성은 경남 그 남해 남해 절이지요. 들어오는 입구의 그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21세 되는 그 정월 정초에 이제 남해 그 해가남이라는 여자 한 10미 떨어져 있는 해가 암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성이 계신다 해가지고 이제 오중 땅속과 쌀을 이제 한 포대를 찌고 이제 쭉 그렇게 갔습니다. 가서 이제 정초에 이제 부룡도 데리고 스님네 고향을 잘 하셔서 큰 인천의 하늘세계가 인간세계 지도가 되시오 하고 그 고향미를 갖다 바칠 것이에요. 인사를 드리니 내 모습을 보고, 젊은이 세상에 사는 것도 좋지만 출가를 해서 대도를 닦아보지 않겠는가, 부처님의 대도 진리를 닦아보지 않겠는가 그러시거든. 그래 부모님이 계시니 가서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놓고 시임네 세간을 쭉 한번 보살을 봤어요. 저를. 그래 시임들은 내가 밥 자시고 밥에 자시고 뭐 나무 없으면 나무 해오고 찾아가고 하다가 또 시간이 나면 앉아서 다 하도 들고 부모에게 이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를 들고 내 정진을 하겠다 참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옷만 좀 임시 입고 챙겨가지고 가서 쭉 시봉하면서 고향 주면서 채소 가꾸면서 그렇게 한 7~8개월을 살았습니다. 700개를 사는데, 스님들 여름에 해제가 끝나니까, 남의 선지 스님이 계신다, 도의 계신다 하니까, 6~7명의 수자 스님들이 이제 공부하는 점검도 하고, 이제 가서 법문도 듣고, 그걸 찾아오더만 해요. 그러오니까 이제 정신을 딱 들고 난 후에, 이제, 야, 선사님께서 이제, 수자님들 마루에 쭉다 오게 그러거든요. 그 행자도 오너라 해서 행자는 말석에 딱 앉아있는데 석달간 시주밥을 먹고 참선 정진을 잘해서 심하니 마음의 진리의 도안이 열리는가 내가 질문을 해보기니 한번 답을 한번 다 해보게. 아침에 동쪽에 해가 떠서 온 천하를 밝히는데, 밝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한번, 문자로 한번 내보게, 그러시거든. 옛날 신라 때그 중국에 그 이러한 때문을 내가지고 그 벼슬에 등용한 그런 그 재생이 되는 그러한 유래가 있답니다. 해가 동쪽에서도 내라고 온 천하를 비치고 있다. 내 아자로 놓으니 재생이 되었거든요. 그래 하시면서 노장 스님께서 그대들은 문자로 한잔 놓고 놓고 이렇게 그 7~8명이 앉았는데 다만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러면 행자가 네가 한번 해봐라. 쟤네 없을 무자로 놓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없을 무자. 그온 천하를 밖에 비치도 허리도 그 상이 없다는 뜻에서 없을 무자로 놓겠습니다. 하니까 아주 명답을 했다고. 아주 막 그런 칭찬을 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승려 생활에 입교 행자가 돼가지고 있는데 이제 10월 달에 이제 해인사에서 이제 서구 선사를 조실로 모신다 해가지고 모시러 왔어요. 그래서 그 서구 선사를 조실을 모시고 이제 산중 해인사 조실을 모시고 이제 가서 이제 시봉도 끼면서 가서 해인사에서 이제 중대에 있는데 그래 조계종에서 종정을 딱 추대를 했는데. 종정 추대가 되니까 바로 제자리로 옮겨가지고 동화사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회상을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쭉 이제 모시고 그랬었는데 이제 하루는 시기에서 팔옥산 그 삼봉에 가서 이제 우리가 산증 구경도 하고 한번 등산도 하자 해가지고 한 20명이 가서 올라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삼봉에 가서 쭉 사방을 막 구경하고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 내려다 보니까, 조그마한 토굴이 있어요. 그래서 또 간 스님들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주일간 용맹정진을 한번 하자. 해가 스님들이 그런 제의를 해가지고, 이제, 밥을 끼를 모여서, 참선정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일주일을 마치고 쭉 내려와서 이제 오니까 조스님한테 허락도 안 맞고 뭐 일주일 용맹정진에 들어갔는데 그래와서 그래 인사를 하니까 다녔다 하니까 그런 시봉도 안 하고 막저 뒤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뭐라 야단을 치다마니 예 다시는 두번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사서 중인데 해가지고 이제 하도 공부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공부라는 것이 일념삼매가 돼야 해결이 된다면, 일념이 된다는 그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참선하는 사람은 부지기수인데, 진이가 참의심이 발휘가 안한 때문에, 바른 진지의 세계에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출가를 해서, 거기서 이제 스님을 모시고, 이제, 한 2년을 살았습니다. 2년을 이제 동화사에서. 그렇게 잘 사다가 이제 내가
이제 하도를 이제 타고 해서 제방 선방을 좀 다녀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선방을 쭉 갔는데 제일 먼저 어디로 갔냐 갔더니 오대산에 갔습니다. 오대산. 상한사에서 가니까 이제 그때는 아주 빈곤했습니다. 그 겨울 석달을 살아도 사과 한쪽 묶기가 잃어버렸다. 그런 생활하는 가운데도 아주 용맹정진을 하는 데 있어서 막 깨어를 안 버리고 아주 열심히 하고 그 잔육비를 어깨를 치면 어깨가 한쪽 막 기울어지듯이 그렇지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제를 잘해 이제 마치고 이제 뜰에 딱 앉아가지고 이 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명한 수승을 밝은 수승을 만나는 것이 근본인데 밝은 수승을 첫째 그 해상을 찾아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남방의 그 행국선사를 또 대단하다 해서 찾아가서 지도받으러 왔습니다 하니까는 아주 좋게 반기더만요. 그럼 이 공부를 하려면 일념이 하도가 지속이 돼서 이 하도 일념 되기까지는 하나는 지니까 용기를 내서 일념이 지속되도록 해야 되네 해가지고 그걸 시키는 대로 뭐 그래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높은 나무에 이제 올라가지고 나무를 밟지도 않고 나무 가지를 물고 들이지가 있을 때 밑에 지내가는 스님이 달마스님이 중국에서 이제 서역에서 중국으로 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그 묻는 그 하도를 주셔가지고 그 하도가 해결이 돼가지고 조지빠를 찾아갔거든요. 그 뭐 모르던 전에 모르던 답이 막 척척 나오니 아주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10년을 그 묘관하면서 있었습니다. 10년을 있어서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한 것을 상통이 돼가지고 이제 제자로가 되고 이제 스승으로 모시고 이제 그래 해가지고 이제 묘관음사는 너무 도량이 협소하니 좀 큰 데로 어디 가서 한번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가지고 그리 부산 근처 큰 데로 3m를 쭉 하니까 현재 그 애운정사 그 좋은 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딱 적었거든. 적어가지고 이제 그래 해상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첫째 부처님의 대도 진리를 이제 성취로 하려면은 첫째 밝은 수승을 만나야 되죠. 밝은 수승, 지도자로서. 밝은 수승을 못 만나면 일생 시죽밥만 먹고 빚만 잔뜩 지고 갑니다. 빚만 잔뜩 지고 가면 어찌 되느냐? 속아 되고 말이 되겠다. 그러니까 내는 첫 걸음부터 아주 지도자가 훌륭한 큰 스님을 만나가지고 지도를 받았고 또 행국선사 밑에서 1인자 밑에서 탕마를 받았으니 어느 누구도 개미 흔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근 10년을 살았어요. 10년을.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해운정사를 짓고 이제 그렇게 했고 해서 그것도 좋기는 좋은데 이제 조금 더 인가가 많이 좀 떨어지고 이제 조용한 산골을 또 하나 해서 이제 지방 시민들 불평이 없도록 이 절을 하나 짜야 되겠다. 이 아버님께 아주 좋은 절대가 천하명당이야 하나 이런 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데서 이제 하도가 실험해서 1년만 시동이 걸리면 그때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모든 분별은 제거되고 하도 한생 성상하게 또록또록 흘러갑니다. 그렇게 이제 흘러가서 의심천지가 돼야 이 하도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일념이 지속되는 가정 마음 하도가 순일이 됩니다. 거기서 호련이 해결이 되면 이제 천차만별의 법문이 한 구장이 달깁입니다. 그게 이제 견성법입니다.
그래 이 좋은 진리의 법을 만난 김에 금성의 일 해결해야 되겠다 해놓고는 막 1년만 지속되는 과정이 오면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법문이 척척척척 나오고 임제도인 하면은 부처님 이후로 쭉 무수도인이 법을 이어 내려오고 중국의 그 당나라 송나라 때는 무수도인이 배출해 있는데 임제도인을 당하는 자가 없고 1인자입니다.

한번 받아오고 그랬습니다. 그게 그런 생활을 했는데 이제 한 집에 이제 대문이 딱 대기가 있는데 임제 선사에 가서 대문을 톡톡 두드렸거든요. 그러니 노보살이 나오거든. 어찌 왔습니까? 아니, 동양으로 왔습니다. 아니, 얌지 없는 신임이로구나. 그래서 이거다 동양도 안 주고 한푼 시주도 주지 아니하고 어째서 얌지 없는 신임이라 하는고? 이게 대문으로 와르카닥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제선사 그 한마디 들어간다 한마디 해야 되는데 대문 들어간다. 후레어 이 문제를 남기기 위해서 임제선사는 그거 막 제자들이 들어있어도 그걸 막 안 물었습니다. 그만치 보기 어려운 법문입니다. 그 어려운 법문을 행국 선사가 스스로 보시가지고 우리나라 그 다섯 군데에서 지도자 노장님한테 가서 쭉 물이 그거 다 깜깜해서 그 답이 안 나오거든. 마지막에 해운정사 정심 시간이 되고 내 정심을 먹고 그 도랑에 이제 보행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시거든 한세경에 스님 잘 오십시오 인사하니 보자마자 임제탁발을 묻는 게야. 내가 만약 임제선사가 되었던들 노보사의 대문으로 와르카닥 닫고 들어갈 때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고 그러시거든. 척 답을 하니까 아주 손을 잡으면서 과연 나 어째자로구나. 이거를 이제 중국의 무수도인이 났지만 여기에 대한 그 바른 견처가 바로 본 이가 없습니다. 오직 임제선사 행국선제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이제 5일 후에 아마 또 열반이 들었습니다. 요 후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발언을 갖춰서 이제 온 이제 삼선은 시인들에게 선물을 해야 됩니다. 선물. 그래서 법이 이제 내 시속이 되겠고 만 사람의 바른 지도자가 자질을 갖추겠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답을 1차로 문쳐먹느니는 이 내가 이걸 줄라고 성남으로 줄라고 미리 내가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 절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좋은 절대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하게 잘 적은 데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우리 보살님, 처사님, 대중들 그 대회에 들어가지고 가나오나 안지나 농사를 지는 장사를 하는 그 가운데 임제 때 도인 돼가지고 보살이 대문을 하까딱 따르고 들어가는 데가 딱 그랬거든. 한번 시주 주지 않냐고 어째서 얌전히 심이라 하냐고 대문도 하까딱 따르고 들어갔는데 한마디 해야 되는데 한마디 그 하는 사람이 부처님으로부터 지금 때까지 수백 년이 흘러도 그 답은 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당의 모든 대중 그게 하도입니다. 예, 알았지요? 예. 그리고 뭐, 성남사를 달라면 성남사를 주고, 해운사를 달라면 해운정사를 죽입니다. 여러분 잘 약속합시다. 예.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예.

0: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 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1: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오래가를 다할지어다.
0: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입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3: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불국장터로 구현하리라. 굳은 원력으로 세워진 만불보전. 만불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산화 부처님으로 삼존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삼존불 앞에 모신 유리광 열애불은 온 마음을 다해 쓰다듬으면 만불의 운과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운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통도사가 성고를 더욱 여법하게 보존하고 공유하기 위한 개방형 수장고를 건립했습니다. 조계종 종정리하 성파대종사는 문화예술의 칼로 세계를 흔들어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헌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용상사의 터추정지에서 사찰 관련 유적과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파주 용상사지 추정터에서 퇴수대와 금강령 등 사찰 관련 유적과 유물이 확인됐습니다. 나눔의 집에서 마지막까지 거주하셨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강일출 할머니가 지난 3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49제가 어제 조계사에서 엄수됐습니다. 201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가 개막식을 시작으로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강변을 따라 조성된 연등숲은 연꽃등과 전통 등 소망 등이 어우러져 마치 극락정토를 연상케 했습니다. 최근 MBN 오디션 프로그램 무명전설에서 감동적인 우승을 차지한 가수 성리가 화제입니다. 특히 무명 시절부터 BTN 라디오 울림과 인연을 맺은 성리가 BTN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가 소중한 성보 문화유산을 더욱 여법하게 보존하고 대중과 공유하기 위한 개방형 수장고 건립을 마무리했습니다. 4년여의 대작불사 끝에 성보 보존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현장을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통도사에 새로운 문화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통도사는 어제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대종사와 총무원장 진우스님, 원로회장 불용자광대종사를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통도사 박물관 개방형 수장고 준공식을 봉행했습니다. 지난 1999년에 개관한 성보 박물관의 노후화와 수장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이번 불사는 총 13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여법하게 보존하고 후세에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완공됐습니다.
2: 오늘 준공식이 끝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을 어떻게 보존하고 창달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중대한 책임을 진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의 칼로 세계를 좀 흔들어 볼 그런 생각입니다.
1: 이날 준공된 수장고는 과거 도자대장경 작업장이었던 자리에 건립돼 역사적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한 주변 정비까지 모두 마쳐 사찰을 찾는 불자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힐링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3: 평소 총장님께서 강조해 오신 문화적 자존과 포교의 혁신이 맺은 이 결실이 이제 과거 천년의 지혜로 현재를 깨우고 만대의 미래로 부처님의 법향을 전하는 지혜 보궁이 될 것입니다.
1: 준공을 기념해 종정예하 중봉성파대종사의 오칠예술세계를 엿볼 수 있는 선회전이 함께 열려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4: 우리 종도들은 종정스님의 그 위대한 업적에 경의를 포하면서 모든 것들이 다 원만히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1: 4년여의 불사 끝에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개방형 수장고. 통도사는 이번 개방형 수장고 준공을 기점으로 소중한 성보의 체계적인 보존은 물론 대중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살아있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0: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가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에게 평등과 차별 없는 행정을 당부하는 가르침을 전달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파대종사가 모든 존재는 본래 평등하며 너와 나의 차별도 없다는 뜻의 친필휘호, 평등성 중 무피차 족자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휘호 전달은 지난해 12월 이 위원장이 통도사를 예방해 국민통합의 조언을 구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풀이됩니다. 성파대종사는 당시 자기 길을 가되 남의 길을 해치지 않고 서로 어울려 함께 가야 한다며 존중과 공존의 철학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석연 위원장은 국민통합은 모두를 같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공존하는 것이란 종정예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가 오늘 오후 4시부터 불기 2570년 연등회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를 생방송합니다. 연등회 생방송은 오후 4시부터 연등법회와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오후 7시부터는 서울 도심을 밝히는 연등 행렬과 대동 한마당이 약 4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수만 개의 연등이 밤하늘을 수놓는 장관 속에서 세대와 국경, 종교를 넘어 모두 하나 되는 화합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연등에 담긴 평화와 치유, 희망의 의미를 조명하며 한국 불교 문화의 아름다움과 공동체 정신을 함께 전할 예정입니다. 연등회 생방송은 TV와 유튜브 채널,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한국불교계의 큰 스승 지월당 병안대선사의 열반 53주기를 맞아 지난 13일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추모 다례제가 엄숙하게 봉행됐습니다. 다례제에서 해인사 방장 대원대종사, 주지해일스님,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비롯한 문도스님이 병안대선사의 높은 뜻과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문도를 대표해 해일스님은 스님께서 남기신 수행의 정신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등불이 되고 있다며 유훈을 잘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해인사 방장 대원대종사는 지월 대선사님의 행적을 모든 대중이 본받아 해인 총님의 선풍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월당 병안 대선사는 한국 불교의 선풍을 드높이고 후학 양성에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사단법인 상월결사가 동국대 불교동아리 운영에 힘을 보탰습니다.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은 어제 동국대 정각원에서 윤재웅 총장에게 불교동아리 운영 지원금 1억 1,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호산 스님은 상월결사는 언제나 동국대와 함께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라며 같은 식구란 생각으로 정진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 근원을 생각하란 고사성어 음수사원을 언급하며 동아리 활동으로 자신의 본래 자리가 어딘지 사유하고 찾아 나가길 축원했습니다. 상월결사는 동국대 건화기 고문을 역임한 고 자승 대종사의 정신을 계승해 불교 중흥과 청년전법, 순례, 교육, 학술 사업 등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고려시대 현종이 거란군을 피해 몸을 의탁하면서 이름 지어진 용상사. 임진왜란 때는 승병의 도량이었던 용상사는 17세기 알 수 없는 이유로 폐사됐는데요. 문헌 기록으로만 전해지던 용상사의 텃 추정지에서 사찰 관련 유적과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경기도 파주시 월롱산 정상 부근의 비교적 평탄한 대지. 오래전 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단과 석축, 담장 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발굴 조사를 마친 용상사지 추정지입니다. 가로 세로 30m 규모의 대지에선 세 곳의 건물지와 단시설, 아궁이, 구들 등이 발견됐습니다. 용상사는 고려 현종이 거란군의 침입을 피해 개경을 떠나 잠시 머무른 곳인데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가 지난 2년간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6: 용상사는 월롱산에 있다는 문헌 기록만 있을 뿐 정확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번 조사에서 퇴수대와 금강령 등 사찰 관련 유적과 유물이 확인됐습니다.
5: 건물지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중첩된 형태로 발견돼 조사팀은 이곳이 오랫동안 사찰로서 기능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7: 선성이 주석하셨던 암자라기보다 좀 뭔가 불교적인 제의로서 이 호국이나 기타 안녕을 기원했던 그런 도량으로 생각이 됩니다.
5: 부처님께 공양 올린 청정수를 버리는 곳인 퇴수대는 건물지 아래에서 나왔습니다. 장수 계안사지, 강진 월남사지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조사팀은 밝혔습니다. 출토 유물로는 잔과 주전자, 상감청자편이 발견됐고 분청사기와 백자, 기와도 다수였습니다. 특히 동쪽 구덩이에선 금강령과 청동 등잔대, 청동 숟가락, 철제가위 등 조선 전기 것으로 추정되는 금속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다만 절터에 용상사가 있었다는 걸 특정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8: 일단 용상사라고 아직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관련된 사찰 관련된 이런 자료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월롱산에 자리했던 용상사로 추정할 수 있는 지점들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5: 조선 세종 때 중건되고 임진왜란 당시 승병의 도량이었던 용상사. 17세기 간행된 동궁 여지지에 폐사 기록이 남을 만큼 600여 년간 자리를 지킨 유서 깊은 사찰의 흔적일 수 있다는 기대가 높습니다.
8: 사찰 건물과 관련된 흔적들이 일부 확인이 됐지만 조금 더 이제 사역의 범위를 좀 넓혀서 이러한 관련된 근거 자료들을 조금 더 많이 찾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연구팀은 향후 인근 더근리 유적 등 주변 유적과 비교 검토를 통해 용상사지의 위치와 성격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0: 나눔의 집에 마지막까지 거주하셨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강일출 할머니가 지난 3월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49제가 조계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9: 가슴에 나비 배지를 단 추모객들이 슬픔을 머금은 하얀 국화를 영단 위에 조심스럽게 올립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엄숙한 연불 소리가 조계사 대웅전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지난 3월 28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강일출 할머니의 49제 막제가 어제 조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10: 영가께서는 피해자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역사의 업장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보살의 행운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이라는 숙제는 이제 살아남은 저희들의 몫입니다.
9: 아픈 역사 앞에 당당히 맞서며 단순한 피해자를 넘어선 인권운동가 고 강일출 할머니.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을 비롯해 뉴욕과 도쿄 등 전 세계를 돌며 일본군 성노예 만행과 피해 사실을 세상에 증언했습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들의 안식처인 나눔의 집에 마지막까지 거주하며 진실규명과 인권회복을 위한 숭고한 행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0: 저희는 할머니께서 평생을 바쳐 지키고자 하셨던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할머니의 삶이, 할머니의 증언이, 할머니의 용기가 이 땅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 과거에는 인격이나 개인 이익보다는 국가 국익으로 덮어졌는데 이 대표 승사한 계기는 국익보다는 개인권을 존중하는 큰 시대적 변환기의 재판이었다고.
9: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승소했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판결 이행과 공식 사죄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외치던 피해자들은 이제 단 5명뿐. 일본 정부의 외면 속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10: 할머니께서 겪으셨던 아픈 여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9: 끝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강일출 할머니. 역사 앞에 당당했던 고인의 목소리는 우리 사회의 깊은 울림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남겼습니다. BTN 뉴스 이지수입니다.
0: 신라 천년의 불국토 경주에서 자비와 화합의 등불이 다시 밝혀졌습니다.

0: 201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현장을 대구지사 황성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 어둠이 내려앉은 경주 형산강 금장대 일원. 강변을 따라 형형색색의 연등이 물결처럼 이어지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발걸음도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열린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가 지난 1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개막 축하 공연에선 동국대 동아리와 불국사 선제 소년 소녀 합창단, 정각원 한마음 합창단이 출연해 찬불가와 문화 공연으로 시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2: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대중의 존귀한 몸과 마음에 불보살의 각기가 가득하고 발언하시는 바 원만히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축원 올립니다.
1: 동국대 이사장 동간 스님은 모든 이의 마음을 평안으로 이끌고 갈라진 세상을 화합의 빛으로 하나 되게 하는 보살령의 서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진실한 마음들을 모아 형산강의 등불로 밝혔기에 연등문화축제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기를 바라며
1: 개막 선언과 함께 점등 버튼을 누르자 형산강 일대의 연등이 일제히 불을 밝히며 장엄하고 한의로운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4: 시민 여러분께는 자부심과 화합의 시간이 되고 경주를 찾는 관광객 여러분께는 천년 경주의 역사 문화와 불교 문화를 함께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 특히 강변을 따라 조성된 연등숲은 연꽃등과 전통등, 소망등이 어우러져 마치 극락정토를 연상케 했습니다.
5: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형산강을 따라 밝히는 연등 하나하나가 시민분들과 지역을 찾은 관광객 모두의 마음에 희망과 평안을 전하고,
6: 그러니까 멀리서 봤을 때는 작은 불빛 하나였지만 이렇게 산 전체를 가득 채우고 또 이렇게 길거리나 사람들 손에 이제 달린 등을 보니까 내 마음 따뜻하고 웅장했습니다.
1: 이어진 제등 행렬은 형산강 금장대를 출발해 경주여고 상거리 등을 지나며 경주 도심을 한한 연등의 물결로 수놓았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동국대 재학생들과 참가자들은 직접 만든 팔모 연등을 들고 행렬에 참여하며 전통 문화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형산강을 따라 피어난 연등의 물결은 삶에 지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세상의 화합과 평안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BTN 뉴스 황성환입니다.
0: 전남경찰청 불자회가 지난 12일 무안본청에서 불기 2570년 봉축 점등식과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경승실장 진도향적사 법일스님과 담양영운사 혜종스님, 전남경찰청 고범석청장, 배병천 불자회장 등은 본청 로비 무궁화홀에서 봉축 등에 불을 밝히고 경찰 가족의 안전과 성공적인 치안 업무 수행을 기원했습니다. 이어 불자회는 남학홀에서 법일 스님의 법문과 혜종 스님의 축원, 고범석 청장 인사말, 배병천 불자회장의 발언문 낭독으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올해는 특히 명상 전문가 전현자 씨와 러시아 출신 피아니스트 스타니슬라프 오소프스키 씨가 무대에 올라 경찰들이 업무 긴장을 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길 기원했습니다. 제주의 호법신장 제주경찰청이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기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제주경찰은 어둠을 밝히는 도민의 등불로 제주의 안전을 위한 더 큰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7: 든든한 호법신장 제주경찰과 불자들이 한데 모여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어린 천진불들의 맑은 음성 공양은 사부대중의 마음에 울림을 전하며 제주의 평화를 발언합니다. 지난 14일 제주경찰청에서 봉행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제주경찰청 기원법회에는 경승실장 도종스님과 경승단 스님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과 경찰불자회, BTN 불교TV 강동화 제주사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8: 이 땅 제주를 지키는 모든 경찰 공직자들 또한 도민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제주를 더욱 안전하고 따뜻하게 빛내는 소중한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소서.

0: 있어서.
1: 제주경찰청 경찰불자회와 경승단이 주최 주관한 이날 법회는 우수경찰과 모범 불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경찰 유가족과 범죄 피해자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며 그 의미를 다했습니다.
2: 그동안 불교계에서는 생명 존중과 나눔 실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 누리에 펼쳐주셨습니다. 경찰 역시 어려운 분들의 아픔을 살피고 함께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의 동반자가 되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3: 여러분들 이렇게 그 기왕에 모였으니까 다 함께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그 축하하면서 여러분들 부처님의 복된 복 많이 이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주 도민의 안전과 평화를 발언한 제주 경찰청 기원법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한 마음으로 봉축한 자비의 기도가 제주 사회의 평안과 도민들의 안전으로 이어지길 함께 기원합니다. BTN 뉴스 김가희입니다.
4: 최근 MBN 오디션 프로그램 무명전설에서 감동적인 우승을 차지한 가수 성리가 화제입니다. 특히 성리 씨는 무명 시절부터 BTN 라디오와 깊은 인연을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성리 씨는 우승 이후 BTN 뉴스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5: 15년 무명의 서름을 떨친 순간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BTN 라디오 울림을 통해 청취자와 소통해온 가수 성리. 성리가 지난 13일 생방송된 MBN 오디션 프로그램 무명전설 트롯 사내들의 서열 전쟁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차세대 스타 탄생을 알렸습니다. 우승 이후 첫 행보로 어제 안양에서 열린 봉축 연등 축제 현장을 찾은 성리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BTN과의 남다른 인연을 밝혔습니다. 성리와 BTN 라디오 울림과 인연은 5년 전인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게스트로 출연했던 성리는 실력 있는 원석을 발굴하려던 BTN 라디오의 결단으로 2023년부터 정식 DJ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군 복무 이후에도 다시 DJ로 복귀하며 제작진과 두터운 신뢰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매주 라디오를 통해 쌓아온 라이브 실력과 진행 경험은 이번 오디션 무대에서 흔들림 없는 가창력을 뽐내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6: 너무 도움됐고요. 진심으로. 라디오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드는 게 방송에서 멘트할 때도 그렇고 일상 속에서도 감사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5: 결승전에서 어머니를 향한 진심을 담아낸 무대로 현장을 울렸던 성리. 이번 우승의 배경에는 불교계와 청취자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습니다. 스님과 수많은 불자가 성리의 우승을 위해 투표에 대거 참여하며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한 겁니다. 이에 성리는 무명 시절부터 자신을 믿어준 BTN 라디오와 응원해준 불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6: 저의 안방 같은 느낌으로 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들을 우리 모든 이제 BTN 관계된 우리 스님분들께서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그 득표수를 받고 나서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생각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구나. 근데 그 중에서도 BTN 또 관계자분들께서도 큰 역할을 해주셨구나라는 그런 감사함을 안고 있습니다.
5: 도배 일을 배우며 가수의 꿈을 포기하려 했지만 15년 무명 생활 끝에 정상에 선 성리. 성리가 진행하는 BTN 라디오 성리와 데이트 시즌2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BTN 라디오 울림 앱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4: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세대와 국경을 넘어 모두가 하나 되는 따뜻한 축제의 현장 연등회. 이 특별한 감동의 여정을 BTN 불교TV 그리고 유튜브와 함께하며 평안과 행복을 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5월 16일 토요일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제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제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전무신신 변제삼모

삼보대 성야 종인 영예 흥내 미온 미신 현시안 보시노나 삼천세계 무법설법

도망망사계 지종유고 예수여 공곡지전성 무한무종약 신담인월

황제망중중 무진산보좌전웅건작법안기묘원자우복이 설명향이에 청종옹이에 수제제체 수미건성강인기해자강

천지신봉축 유아 대한민국 국운융창 남북평화통일속성치 국태민안 우순풍조 만민안락 천하태평불일정의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부산 금정구 청룡동 금정산하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청정지 수월도량 운하금자 지극지정성 금일 사시불공 예배 동참인연공덕으로 재불보살님 갚이지 묘력으로 광급일의 지우금일 일체 소작지 제업 실계 소멸 불법문종 신심경고 발보리심 영불 대전속성정가 광도 인천지 대원시의 합은 각기 각각 등복이 범어사 창건 이래 지우금일 제대 선지시 역대 조사 강령 범어사 도량 내외 일체 유주 무주 각열이 열명 영가 나무 서방 정토 극락세계 칭견 미타마 정수기 도노무생 법인지 대원 범어사 참배인연 공덕으로 범어사 불자 등 각기 각각 등 모체 1년 내내 동서사방 출이 왕환 상봉길경 불봉제 관제 구설 삼제 팔란 사백사병 일시소멸 일일요 천상지경 시시무백해지제 수상고월복해의왕량지대원연우원 세세상행보살도 구경원성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부타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 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손녀가 수능인데 기도하러 가빠이 가고 싶은데 내가 무릎이 아파.
2: 이렇게 하면 되는데.
3: 사연에 몰려 사연에
4: 연불 좀 듣고 싶은데.
5: 아이 이걸 이렇게 쉽게 올려놓으면 연불을 들 수 있잖아요.
6: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7: 네!
8: 대무릎도?
6: 관절 복응!
8: 걸을 때도?
6: 관절 복응!
9: 일할 때도?
6: 관절 복응!
9: 내 어깨도?
6: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10: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 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11: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12: 관절 복응 정말 좋아요.
11: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13: 관절 복응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0: 관절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 선택하길 잘했어요.
2: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3: 관절 고민? 관절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4: 이모회란 당시 의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켜낸 사명대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금강산 건봉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명대사 호신불 친견법회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봉행됩니다. 석존 치하살이 봉한 건봉사에서 사명대사의 호국정신과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함께하는 인연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3-682-8100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오는 5월 24일 양주 청년사에서 열리는 이번 법요식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9-3450번입니다.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공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5: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 칠보탑 불사 원만 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대계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 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우주의 각가지 참된 모습이 그대로 물에 비치는 경지, 돋보 종찰 해인사의 다채로운 색과 빛, 조명으로 화장 세계를 표현할 법당을 개원하였습니다. 고려시대 국보

관음, 지장 보살상을 좌우 보초로 현대적 소재로 표현된 아미타불과 벽을 가득 채운 일만의 불보살님, 자비의 다채로운 색과 빛, 화려한 화장 세계에 서원을 담은 원부를 봉안하시고 무한 공덕으로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0: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락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 후에 금나광생을 발원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원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 왕생과 소원 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회주스님께서는 모든 것을 불사에 헌신한다. 쉽게 마음과 몸을 바친다.
1: 발로 뛰는 도심포교를 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구심점의 역할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2: 온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편하게 알고 느끼도록 해야 되겠다.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2570 부산연등회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빛의 향연, 부산연등문화제가 5월 1일부터 17일까지 송성현 광장을 화려한 전통 등의 불빛으로 밝힙니다. 5월 16일 토요일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는 어울림 한마당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연등 행렬이 펼쳐집니다. 희망과 화합의 등을 밝히는 2570 부산연등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부처님이 내리신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경기도 청평.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달마공원 관음사는 불자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와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방생은 업장 소멸, 액난 병고 퇴치, 소원 성취에 좋습니다. 달마공원 관음사는 도보 2분 거리에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공덕을 쌓는 방생과 천도를 해드립니다. 병고 액난에서 벗어나고 발야지혜가 솟아나는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 방생 천도도량 북해 용신터 달마공원 관음사에서 드리는 기도와 방생을 통해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창령청년사에서는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요식과 효잔치 음악회를 봉행합니다. 오전 11시 봉축법요식에 이어 오후 1시 효잔치 음악회에는 강문경, 금잔디, 박구윤, 정정아 등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55-521-218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가 오는 5월 16일에 진행됩니다. 제등 행렬은 오후 7시 시민복지타운에서 시작해 탑동광장에서 회향합니다. 또한 5월 16일까지 봉축등도 아름답게 전시돼 있습니다. 연등 행렬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상주불교 사암연합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5월 16일 왕산 역사공원에서 봉축 점등식 및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상주불교 사암연합회는 상주시 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사에 동참하시어

0: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연불은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힘입니다. 믿음과 발언으로 함께하는 생활 속 연불 수행으로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지방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아 보살성문스님 내게 지승기비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구별 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었고 무명 속에 뛰어들어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힘술 굳고 욕심내어 온갖 번뇌 쌓으며 보고 듣고 맛봄으로 한량 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 갈팡질팡 생사고에 헤매면서 나와 남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 전에 활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바라옥근대 부처님이 거시고 보살님 내 살피어서 고통받아 헤어나서 열반은 덕 가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을 길이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정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청정 범행 갖고 닦아 스리 같이 엄한 계율 털끝인들 범하리까 점잖은 그 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여 이내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호하리 삼재팔란 만나지 않고 불법 인연 구족하며 반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재불 정법 잘 배워서 대승 진리 깨달은 뒤 육바라밀 행을 따가 아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청겸만겸의심금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배사올제 시방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오거든 독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중생제도하며 여섯 가지 신통 얻고 무생법인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비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

가기 나쁜 곳엔 광명어코 신통보연의 모양을 보느니나 내 이름을 듣느니는 보리 마음 호두내여 흉내 고를 벗어나되 화탕지역 끌러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칼날 연꽃으로 화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 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빚진이들 가증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실

누구 할 것 없이 얼피였던 내정금 고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흑공 끝이 사온들 이내 소원 다하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

1심 청정의 관음주송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 관음기도도량 천태종 관문사. 상월원각 대조사의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구현과 실천을 위해 단일 사찰 건물로는 최대 규모로 창건된 관문사. 연인원 50만 명의 신도가 동참하는 신행 공간과 금강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회와 청년회, 거사회, 합창단, 다도반 등 문화 공간으로 24시간 부처님의 법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음주송이 끊이지 않는 관문사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위해 옥불 대보탑의 등불을 밝힙니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2: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은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군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가장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구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0: 울산 백양사 지선 스님이 한시로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 화림산책.
1: 하몰산 백양선원에서 오련 포단 거일념 홀로 좌복 위에 우뚝한 모양으로 앉아 화두에 일념 집중하니 의단 동로 방광해 화두 의심 덩어리만 홀로 드러나고 지혜 광명 나타나네. 제조 경성 활금조 우는 새 소리 풍경 소리로 오늘 아침 도량이 활발하고 일조 청풍 자왕래 선방에 한 줄기 청풍이 스스로 불어오고 불어가네.
2: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성취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유연 해피달마도.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유연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통일 신라시대부터 12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 팔공산 파계산은 임진왜란의 불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400여 년의 세월을 품어왔습니다. 숙종대왕께서는 자식을 간절히 소망하며 밤낮으로 기도하시어 마침내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소망이 이루어지는 왕실의 기원사찰로 역사의 찬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울려퍼졌던 파계사 원통전이 세월의 흐름 속에 처음으로 완전 개보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400년 만에 거행되는 이 성스러운 일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다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은 다시 한번 찬란한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 한의의 순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이어갑시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한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0: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와 하나 되는 연등회. 5월 16일 오후 4시 30분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오후 7시 연등불의 빛이 흥인지문 종로 조개사를 밝히고 오후 9시 30분부터는 국적을 넘어 서로 손을 맞잡고 화합의 장을 나누는 대동 한마당이 종각 사거리에서 펼쳐집니다. 5월 17일 한국의 미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전통 문화마당과 공연마당이 이어지고 오후 7시에는 신나는 무대들로 이루어진 연등놀이로 화려한 연등회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펼쳐지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연등회. 평안과 화합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세계 1화 하나인 세상은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그 꽃의 의미는 평화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서로 등지고 공격하며 미워하는 세상은 고통스럽고 불행합니다. 화합과 협력으로 행복한 하나인 세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지금부터 불기 제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장엄등 점등식을 봉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점등식 사회를 맡은 청년의 배등열
1: 구자영입니다.
0: 오늘 점등식에서는 장엄등 점등과 행렬등 소개가 진행되며 다채로운 연희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부대중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귀의가 있겠습니다.

0: 오늘 점등식은 긴 겨울이 지나 봄이 오기까지 정성을 다해 빚어낸 장엄등과 행렬등에 생명을 불어넣는 날입니다. 이 귀중한 자리가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참석해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양 사암연합회 총무 연불사 주지 향림 스님 오셨습니다.
1: 지장선원 주지 해경 스님 오셨습니다.
0: 전 안양시장 최대호 단오키 네 분 오셨습니다.
1: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교구 신도회 김학규 회장님과 임원분들 오셨습니다.
0: 안양 원예농협 김기풍 관악지점장님 오셨습니다.
1: 이안아파트 입주자 대표 민경우님 오셨습니다. 선원의 큰 행사 때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시는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0: 시간 관계상 미처 호명하지 못한 내빈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1: 다음은 헌화 순서입니다. 늘 보이지 않게 살펴주시고 크나큰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이사장 스님과 주지 스님께 꽃공양을 올리겠습니다. 꽃공양은 신현준 신도회장님과

0: 다음은 장엄 등 소개 영상 순서입니다. 올해 장엄 등은 한마음의 이치를 전하는 부처님의 환희로운 현대 회상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1: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던 그 자리에서 수많은 중생이 모인 가운데 진리의 등불을 밝혀 드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모든 생명이 불성의 자리, 한마음으로 이어져 있기에 누구든지 보이는 나를 벗어나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진리의 가르침은 꺼지지 않는 빛으로 시대와 공간의 벽을 넘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때로 끝이 없는 무지와 탐욕은 전체의 삶을 무너지게 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여전히 묻고 또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서로 공생하며 살아가는 공심의 도리를 부처님은 오늘도 만물 만생으로 놔두시며 전하십니다. 진리의 빛은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짙은 향기와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춥니다. 그 가르침이 더 널리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지극한 마음을 담아 준비한 열의 공신불등

2등은 2600년 전에 영산회상과 다름없이 한마음의 이치를 전하는 부처님의 현대회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진동하는 열의 사자후가 울려 퍼지면 법의 향기 그 간 세상에 온갖 생명들이 가르침을 받아 지닙니다. 밝은 지혜의 빛으로 무명에서 벗어나는 환희의 물결 속에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열의 공신불 등에 한마음으로 불을 밝히면 밝디밝은 지혜의 빛이 나와 세상을 비추고 전체가 자비 광명의 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0: 이어서 불기 제2570년 한마음선언 장엄 등 점등이 있겠습니다. 장엄 등의 불이 켜질 때 모든 행렬 등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점등은 이사장 스님과 주지 스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구호에 맞춰 한마음으로 불, 법, 승을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불,
1: 불,
0: 법,
1: 법,
0: 승.

자업능, 열의 공신불 등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법의 향기가 지금 이 자리에 생생하게 전해져 진리의 법음으로 깊게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0: 열등은 한마음 바다 등입니다. 불성 에너지가 중심이 되어 모든 경계들을 받아들이고 녹여가는 한마음의 이치를 모든 생명을 아우르는 바다에 비유하여 그 뜻을 담았습니다.
1: 다음은 선법 합창단입니다. 선법 합창단 행렬등은 한마음 광명등입니다. 임금님의 용상 뒤에 그려졌던 1월 오봉도를 소재로 한 이 등은 나라와 세계의 평안을 기원하며 끊임없이 돌아가는 한마음의 이치와 만물의 조화로운 순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0: 다음은 학생회입니다. 학생회 행렬등은 보배일산 등입니다. 덮으면 전체를 덮고 젖히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으며 중심을 잡고 굴리면 전체를 굴릴 수 있는 한마음의 위력을 보배일산 등으로 밝힙니다.
1: 다음은 어린이회입니다. 어린이회 행렬등은 둥근 마음의 꽃향기 등입니다. 둥글둥글 걸리지 않게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법신이자 부처인 것이라고 설해 주신 큰 스님의 가르침을 등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원하지 않고 둥근 마음으로 온 세상을 향기롭게 밝히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나며 등 공양 올립니다.

번에 번뇌를 타파하고 어두운 무명을 깨부수는 불교의 정신적 무기인 금강저의 단단함으로 이 시대 모든 무지와 장애를 극복하려는 발언을 담았습니다.

0: 주님께 오늘 우리가 밝힌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 마음의 불이 되어 영원한 자유와 평화의 삶 살아가기를 바라납니다. 지금까지 올해의 장엄등과 행렬등 소개였습니다.
1: 등 제작에 힘써주신 그리고 이 자리에 동참해 함께 불 밝혀주신 모든 분들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0: 장엄등과 행렬등을 밝히며 함께한 이 감동을 다음 순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영버부님, 이제 어떤 순서죠?
1: 모두 점등식 한두 번 오신 거 아니실 텐데 아시죠? 점등식의 열기는 지금부터 더 뜨거워집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연희 무대가 이어지겠습니다.
0: 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의 큰 박수와 호응이 있어야 오늘의 무대가 완성되는데요. 함께 할 준비 되셨나요? 네, 이 자리를 여는 첫 번째 무대는 선법합창단의 음성공양입니다.

0: 이어질 연희 공연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1: 네, 올해 선법 합창단이 준비한 무대는 하나로 흐르는 빛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밝은 빛을 찾아가는 여정을 표현한 무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2: 안과 겉, 시작과 끝의 경계가 없는 메비우스의 띠와 만물을 품은 1월 5봉도를 모티브로 우리 내면에 깃든 본래의 밝은 마음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이번 작품은 우주의 삼라만상이 끊임없이 유영하는 신비로운 이미지를 시각화하였습니다. 둥근 구 안에 담긴 영원한 세계를 향한 정진을 표현하기 위해 연희단의 움직임은 우주의 궤적을 그리듯 유연하면서도 끊이지 않는 흐름을 표현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내면의 빛을 발견하고 등을 밝혀 하나 되는 수행의 과정을 통해 평온에 이르기를 발언합니다.

0: 다음 무대는 등장만 해도 객석의 표정이 달라지는 팀입니다.
1: 네, 작은 체구로 큰 존재감을 보여주는 어린이회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0: 꽃향기 가득한 우리 어린이들의 무대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 다음 순서는 선원의 보베아도 같은 팀이죠. 반짝반짝 빛나는 학생회의 무대입니다.
1: 우리 학생 버브들 보면 참 빛이 나고 예쁜 시기 같은데요. 돌아보면 그 시절은 그만큼 고민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0: 그치만 마음 공부를 하는 우리 버브들은 고민 속에서도 답을 찾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1: 그런 학생회의 공연을 먼저 영상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2: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지금 우리는 많은 어둠

눈을 마주합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걸으며 외로움을 느끼기도 대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어둠 속에서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마음의 등불을 밝힐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과 마음의 등불을 밝힌 순간을 무대에 담았습니다. 이 공연이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빛이 되어 저마다의 세상을 밝히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0: 다음 순서는 선원에서 넘치는 에너지로 소문난 팀입니다.
1: 아, 그 팀. 잘 노는 그 팀 말씀이시죠?
0: 맞습니다. 이번 순서는 바로 그 좀 놀 줄 안다는 청년회입니다. 근데 청년들이 놀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네, 정진할 때는 치열하게 정진할 줄 아는 청년들입니다.
1: 오늘 청년회는 서로의 마음속 불꽃을 하나로 모으는 화합의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나가 되는 그 깊은 순간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0: 지금부터 청년회가 전하는 무대, 뜨거운 환호 부탁드립니다.

즐거우신가요? 더 크게 즐거우신가요? 자, 즐거우면 소리 질러! 자, 이제 다 같이 준비!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자, 소리가 작다!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한 번 더!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더 크게 마지막! 쿵따리 샤바라 빠빠빠! 좋습니다. 음악 주세요.

0: 청년에만 잘 노는 줄 알았는데 우리 신도님들도 장난 아니시네요.
1: 숨겨지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요.
0: 그러니까요. 정말 모두 함께 즐기면서 한 마음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로써 오늘 준비된 무대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 어린이, 학생, 청년, 합창단까지 다 함께 큰 스님 가르침을 따라 걸어가고 있음이 느껴져 마음이 깊이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담은 공연으로 따뜻한 감동을 전해준 모든 팀에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양사암연합회를 대표하여 대한불교 조계종 연불사주지 향림스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목탁에 맞춰 앉은 채로 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2: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한 10년이 됐는데요. 왜 한마음인지 알겠어요. 그죠? 네. 제가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1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열의 밝힘 등부터 시작해서 이 어린이들의 그 마음의 꽃등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이 너무 이제 각각의 장엄등뿐만 아니라 행렬등까지 포함해서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눈이 멀까 걱정을 합니다. 에. 그리고 매년 공연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이 공연이 이 향기롭게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공연 하나하나에 마음을 담고 화합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사명감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저한테 오늘 이 봄, 이 여름에 이 봄이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잖아요. 이 봄에 더 따뜻한 향기를 갖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 공연에 동참해 주시는 한마음 선언 대중뿐만 아니라 주지스님, 이사장스님, 그 다음에 우리 전 최대우 시장님도 옆에서 감탄의 목소리를 늘 지켜보는 거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죠?
3: 네.
2: 네, 오늘 이 마음으로 집에까지 잘 가세요.
3: 네.
0: 다음은 전 안양시장 최대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4: 예, 글자 여러분, 장엄등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비추는 희망의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어려움이 많을수록 사람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가기 쉽습니다. 오늘 밝혀주는 이 등불이 우리 시민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전해주는 따뜻한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동체대비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점등된 장엄등에 자비로운 빛이 우리 안양 곳곳을 환히 비추고 시민 모두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뜻깊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마음스러운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성보를 기원드립니다. 성보라세요.
0: 다음은 이사장 스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앉은 채로 목탁에 맞춰 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5: 대목사님, 내가 찍어야지.

사부대중 여러분, 열애, 공신불, 장엄 등의 그리고 모든 행렬 등에 함께 불 밝혀 주시고 생명 불어 넣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열애, 공신불, 그 장엄 등 사실 여기서 좀 이렇게 단면만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은 더 너무 디테일하고 아름답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 장엄 등은 우리 청년들이 아니면은 이 장엄 등 불사를 할 수 없는 등입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불사를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또 완성할 수 있는 장엄 등이고 그래서 장엄 등 불사를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한 4, 5개월 동안 애를 썼는지 아마 여러분들 상상을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BTN에서 와서 몇 개월 동안 같이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하면서 촬영을 하고 그래서 얼마나 이 등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졌는지 아마 방송이 될 겁니다. 사실 그렇게 수개월 동안 같이 와서 같이 생활하면서 촬영을 했어도 아마 그렇게 다 담아내지는 못하고 또 방송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 담아내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라도 올해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많은 손길들이 함께 해줘서 저렇게 장엄 등이 불사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또 이제 방영이 되면 감사한 마음으로 또 방영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제 우리 또 어린이들이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예쁜 연꽃 등 들고 행복하게 연희하는 그 모습 너무 햇살 같고 정말 아이들이 들고 있는 그 꽃등처럼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꽃처럼 햇살처럼 밝게 자라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굉장히 놀라운데요. 어디 해외 순회 공연 마치고 돌아온 우리 아이돌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늘 그냥 이렇게 지나다닐 때 그냥 좀 시크하고 약간 막 이러고 다니는데 또 그러면서도 이렇게 바라보면은 스님들한테 또 살짝 웃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놀랬는데 사실 우리 오늘 청년들 공연은 좀 숨기고 있다가 오늘 이렇게 보여줬는데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마치 또 우리 청년들 공연은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또 용하고 풍물팀하고 우리 또 너무 깜찍한 사자들이랑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하는 공연도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진짜 말 없는 한 편의 뮤지컬을 우리들에게 다 전달을 해준 것 같습니다. 아까 공연한 사람들 다 우리 청년들입니다. 어디서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멋진 청년들 다 우리 사실 저는 이렇게 장엄 등 이렇게 점등식하고 제등 행렬 할 때만 되면은 바보가 됩니다. 우리 자랑하느냐고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들한테 이 너무 멋진 우리 이 버부들 자랑하고 싶어서 늘 바보가 돼서 어디 가나 막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향림 스님, 전 최대호 지장님 부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으셔서 해마다 이렇게 이 멋진 공연을 보러 오십니까? 제가 오늘 공연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럽고 환희로워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 너무 고마워서 이제 문득 그 생각

0: 게 들었습니다. 사실 향림 스님도 전 최대호 시장 부부도 늘 이렇게 한 자리 함께 해주시니까는 사실 볼 수 있는 공연이고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감사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올해는 또 지장선원 스님도 또 한 자리 해주셨고 또 예 그리고 우리 직할교구에 또 임원분들도 오시고 올해는 특히 또 우리 이안아파트 주임분 또 대표로 오셔서 예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랑은 이쯤 이제 하고요. 예 정말 우리 정성껏 이렇게 장엄불사 장엄등 불사한 이 장엄등이 또 모든 행렬등이 또 제등 행렬에서 또 거기에 나온 모든 많은 사찰의 등들과 잘 어울려서 한마음으로 한마당으로 또 그렇게 빛을 내고 이 의미가 모든 등의 의미가 다 그 거리에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저희들이 스스로 마음의 등불을 밝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모든 스승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스승의 은혜 음성공양 올리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보살핌으로 우리를 길러주신 모든 어버이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어버이 은혜 음성 공양 올리겠습니다.

0: 네, 이제 이 자리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1: 오늘 이 자리, 우리 모두의 마음에 환하게 불이 켜지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0: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늘 살펴주시는 이사장 스님과 주지 스님, 대중 스님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 모든 신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오늘 이곳을 가득 채운 충만한 에너지 그대로 연등행렬로 이어가겠습니다. 5월 16일과 17일 종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불기 2570년 한마음 선언 장엄등 점등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 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1: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주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 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좌상 개금복장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개금

0: 꼭장 저만 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 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안산불교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제6회 세계불교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부처님 진신사리 칭견을 비롯해 불교문화체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불자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행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480-8887번입니다. 강화불교사업연합회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화 연등축제를 봉행합니다. 조항조 양은별의 축하 공연과 봉축탑 점등식이 엽업하게 펼쳐집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2-937-012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업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0: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문화. 불국토상조는 가족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연화 대렴과 광명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 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 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 달마도. 김류현의 해피 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 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 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주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오는 5월 16일 여주시청 마당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월연 스님과 가수 정재용이 특별 출연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10-7311-9944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 봉축대법회가 5월 16일에 봉행됩니다. 이날 연등문화체험을 비롯한 다채로운 식전문화행사가 오후 1시부터 개최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 02997-6469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구람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속초에서 펼쳐지는 설악무산 문화축전 금요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 어린이 사생대회, 전국 어린이 합창대회, 전국 청소년 백일장과 전국 청소년 스트리트 댄스 페스티벌까지 모두 함께 즐겨요.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는 55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 음식 체험, 그리고 속초 로컬 음식부터 디저트까지 한자리에서 맛보는 먹거리 부스, 감성 보컬 카드가든과 수수빈을 시작으로 댄스팀 원밀리언의 화려한 무대와 유진스님의 에너지 넘치는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놀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이곳, 5월 속초에서 만나요.

0: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 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낙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2: 조선 왕실 최초한 잘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1: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희망의 기도가 절실한 요즘 마음 한 자라 편히 쉬고 싶다면 분당 대광사로 오십시오. 동양 최대 규모의 미륵 부처님께서 중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청정 미륵 도량 대광사는 부처님 설법의 최고봉 법화경을 바탕으로 관음정진 소리가 세상을 밝히는 기도처이자 행복을 가꾸는 템플스테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상담대학.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는 불자와 시민들의 문화공간입니다. 멈춤이 필요한 시간, 청정 미륵도량 대강사로 오세요. 이 땅에 펼쳐진 도솔종토 대강사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만불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불자들을 반겨주시는 33미터 높이의 대불은 극락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만불사가 극락정터임을 상징하는 아미타 대불을 마주하면 저절로 존경과 찬탄의 마음이 일어나 우리 마음속 번뇌와 악업이 소멸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발언하게 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0: 거북이,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1: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2: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의 해양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가장 소중한 의식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 부모님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 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은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경기도 청평에 자리 잡은 소원 성취 도량 달마공원 관음사. 모두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1대1 상담을 통해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의 기운이 가득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행복과 희망의 기운을 주는 해피달마도, 행복한 북길 따라 나투시는, 마음이 평안해지는 달마의 행복한 기운을 담은 김류현 해피달마도.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로 애군 소멸하시고 가정화평 누리세요. 김류현의 해피달마도는 청평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는 바다를 밝히고 뱃사람을 지켜주던 태국사의 장엄한 종소리. 하지만 세월의 풍파 속에 그 울림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던 끊어진 안흥의 메아리를 다시 잇는 범종불사에 거룩한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태안 태국사 범종 종각불사에 동참하시면 가정에 자비 광명, 후손에게 만대영화가 깃들 것입니다.

지금부터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연등 문화축제 봉축법의식을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기례를 모시겠습니다. 사보대중께서는 기립 부처님을 향해 합장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삼독을 씻고 청정한 몸성을 회복하겠다는 서원으로 관불의식과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며 공경의 의미로 꽃을 헌화하시겠습니다. 먼저 본회 원로의장이시며 각원사 주지이신 지산 대원스님과 회장이신 만수사 주지 도원스님, 원로의원스님들께서 관불 및 헌화를 위하여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약천사, 인봉스님, 연대선원 지연스님, 용화사 지용스님께서 참석하셔서 관불 및 헌화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부처님 전에 여섯 가지 공양물을 올리는 육법 공양이 있겠습니다. 일례법사로 고불사 능엄스님, 광덕사 해광스님께서 등단해 주시겠습니다.

공양 올림은 단지 물건을 올리는 의례가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수행의 길을 걷겠다는 서원을 담은 깊은 신심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리에 계신 스님들과 내외 기빈께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은 곧 계율을 지키는 청정한 마음을 뜻합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히듯 지혜로 무명을 밝히는 것을 상징합니다. 꽃은 아름다우나 시들듯한 선한 행실과 삶의 무상을 함께 일깨웁니다. 과일은 씨앗의 결과이듯이 수행의 열매, 즉 인과의 이치를 나타냅니다.

0: 부처님을 향해서.
1: 다음은 발원문 봉독이 있겠습니다. 김금단 보살님께서는

0: 마음으로 등불을 밝힙니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저 연등처럼 저희의 가슴 속에도 지혜의 빛이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갖게 하여 지혜에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이익보다 이웃의 아픔을 먼저 살피며 미워하는 이에게는 용서를, 슬퍼하는 이에게는 위로를 건네는 자비의 마음을 전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 갈등으로 고통받은 모든 생명이 평온을 되찾아 평화의 세상이 되어 모든 가정이 화목하며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소서. 오늘 밝힌 봉축의 연등처럼 저희의 간절한 발언이 어두운 곳을 밝히고 고통받은 모든 생명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원하며 지극한 정성으로 발언하옵니다. 나무 석가 문입을, 나무 석가 문입을, 나무 시아본사 석가 문입을. 불기 2570년 5월 9일 대한불교 천태종 만수사 김금단 합장.
1: 다음은 천안불교 사암연합 회장 도원스님의 봉축사 및 시상이 있겠습니다. 회장 스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신 자리에서 집탁에 맞춰 반배로 예를 올리겠습니다.
2: 천안 사암연합 회장 도원입니다. 봉축사 삼보전에 귀하옵고 일체 모든 법을 찬탄하오며 일체 세계의 부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존경하는 사암연합회 대덕스님과 불자 여러분, 불기 2570년 병오년 5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우주 자연의 이치로 세상은 아름다운 꽃과 그윽한 향기로 온 세상을 장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안시가 청정도량으로 거듭나길 염원하며 거리에는 오색 찬란한 봉축등을 밝히고 각 사찰에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으로 축하의 날을 맞이하는 자리입니다. 환희와 찬탄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는 일체 번뇌와 모든 마장과 악업을 여의고 청정불자로 부처님 오심에 경배를 올리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안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차별과 구별이 없는 곳에 무량한 행복이 있으며 일체 중생이 그 주인공임을 구원실성의 법으로 일깨워 주셨습니다. 삼독심을 버린 곳에 생사의 고뇌가 사라지고 무명 번뇌를 떠난 곳에선 무여열반의 지혜가 피어남을 자각하면 그 자리가 바로 불국토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80평생 일체 중생에게 진정한 이익과 안락을 주시었으며 지혜롭고 자비로운 법문은 수 없는 사람에게 감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봉축하면서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서원하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이어받아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의 아픔과 고통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 등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0: 하고 크고 작은 갈등들이 하루속히 멈추고 그들에게 행복하고 평화로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기원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등 문화 축제를 하면서 오늘만이 아니라 1년 365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우리 모두 정진합시다. 끝으로 참석하신 내외기빈과 그리고 천안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
1: 네, 천안 만수사 주지 본회 회장이신 도원수님께서 봉축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봉축법이시기 위해 귀한 걸음해 주신 귀빈들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업무에 바쁘심에도 함께 해주신 부시장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김석근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천안 시민과 함께하는 연등문화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천안 불교 사업연합회 회장 도원 주지스님을 비롯한 불교 지도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등문화축제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우리 마음을 환히 비추고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소중한 전통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천안시와 함께 해온 문화는 시민 화합을 이끌고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불교계 여러분의 한결같은 노력과 헌신 덕분입니다. 그 정성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천안시는 전통 문화의 가치를 이어가고 시민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문화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연등의 따뜻한 빛 속에서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으시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연등문화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따뜻한 축사를 해주신 우리 김석필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불기 1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본회 원로 의장이시며 각원사 주지신 지산대원 대종사님의 법어가 있겠습니다. 사부 대중께서는 모두 일어나시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Please have a seat.
2: 부처님 오신 지가 257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천안 불교 신도 여러분들 그리고 천안 시민 모두가 부처님의 자비 광명으로 편안하고 가족이 화합하고 모든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천안연합회 스님 또 각 기관의 여러분들 또 선거에 출마하신 여러분들이 다 함께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모든 욕망이 다 있습니다. 각자의 욕망이 다 있는데 그 욕망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부단히 다 노력을 합니다만은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화엄경 경구에 보면은 열의 보현 묘색신 하사대 무량 차별 등 중생 하사 종종 방편 조세간 하시니 보방 보광이 여시견이로다 하는 화엄 경구가 있습니다. 이 말을 세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차별 없는 그 모습이 중생과 같다 그랬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실탈태자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모습이 우리 중생과 차별 없이 똑같다 그랬어요. 그러나 종종 반편 방편 조 세간이라 했어요. 가지가지 방편으로서 세간을 비추시니 오늘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이 그야말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때로는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현상들이 많지만은 부처님은 가지가지 방편으로서 세간을 비춘다 그랬어요. 뭘로 비추느냐? 자비심으로. 일체의 중생이 다 부처님과 같이 자비심으로 세간을 비추어서 밝게 해준다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보방보광시 여시견이로다 했습니다. 일체의 재상이 보배의 빛이로다. 보배의 빛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재상이 모든 중생이 다 부처로 보인다 이 소리죠. 모든 중생이 다 부처로 보이는데 그야말로 이 세상은 화장세계다. 지금 세계는 아주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그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는 아름답게 보지를 못해. 그것은 왜 그러냐? 무명에 가려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가려서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아름다움을 아름다워로 봤을 때 그 세계는 바로 화장의 세계라 그래요.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그러한 세상이 화장세계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그 반대의 세계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라든가 서로 간의 갈등 때문에 시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을 참 기리면서 부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자비심을 가지고 서로서로 이해하는 그러한 우리 불자가 되고 천안 시민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되고 전 세계 인류가 서로 화합하는 서로 이해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세계에 된다면 이 세계가 바로 극락세계요, 천당의 세계요, 다른 세계가 따로 없습니다. 극락과 천당이 누가 만드느냐? 그것은 부처님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만든다는 것을 우린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의 봉축법회를 우리는 뜻깊게 맞이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화엄경구를 한 개송을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불방광명변세간하사 조요시방제국토하시며 연불사의 광대법하사 영파중생치암흑이로다. 이것은 화엄경 세주묘음품에 나오는 경구입니다. 부처님께서 세간에 두루 광명을 놓으사 시방세계를 밝게 비추시며 불가사의하고 광대무변한 법을 표시사 무명중생을 제도하심이로다. 우리가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각자 각자가 다 보살이요 부처로 생각한다면 상대 역시 우리가 서로 가리지 않는 평등한 그러한 불성의 세계를 우리가 맛보면서 살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부처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보살 정신을 발휘해서 이 세상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우리 힘을 길러가시면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절대로 서로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 버리고 보살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 건강하시고 집안이 다 편안하고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다 성불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0: 네, 큰스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겨 모범된 불자가 되도록 다 함께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스님 감사드립니다. 각원사 창건주이시며 큰스님께서는 은사스님인 경혜단 법인 큰스님 열반을 맞이하신 후 내일이 49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마음 크시겠지만 오늘 법회에 임해주신 우리 큰스님 위로 마음을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지역불교의 큰 스승이 되어주십사 하는 의미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 모두 큰 박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네, 큰스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천안불교연합합창단 축가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불교 연합합창단의 봉축가였습니다. 우리 단장에는 공영덕 학원사 도설합창단 단장님께서 대표 단장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휘를 해주신 박성현 지휘자이십니다. 또 반주에는 조한나 선생님께서 소고해 주셨습니다. 각원사, 성불사, 광덕사, 만수사 네 곳의 합창단이 연합으로 오늘 봉축가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널어제라는 슈식이 되어준 친구였고 또 괴로웠을 때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0: 네, 도넘굿 흑물단이 지나가고 이어서 태극기 불교기가 함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뒤를 이어서 불교기 출발하십시오. 스님들과 포교사단 합창단 출발하십시오. 합창단 뒤를 이어서 베트남 원호사 출발하십시오. 네, 원호사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자, 원호사 뒤를 이어서 만수사 장엄물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행렬을 잇고 있는 베트남 사찰 원호사 신자분들이 행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만수사 태극기 장엄물, 만수사 장엄물에 이어서 천불사 안양암 장엄물 준비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안양암에서는 처음 이렇게 장엄물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신도분들도 함께 아기동자와 함께 행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부따라마 사찰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부따라마 사찰은 태국 불교의 한국 사찰입니다. 승천사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승천사 코끼리 장엄물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지스님께서 직접 만드셨다고 합니다. 한 달 반 걸리셨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승천사 코끼리 장엄물입니다. 다음은 쌍용선원 장엄물 출발하시겠습니다. 쌍용선원 종등 장엄물과 육법 공양을 의미하는 장엄물입니다. 팔각 한지 등을 뒤로 해서 마야부인 모습을 마야부인을 상징하는 장엄물이 뒤를 이어 따르고 있습니다. 끝으로 각원사 화엄풍물단과 장엄물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원사 화엄풍물단에 이어서 종등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뒤를 이어서 아은의 은빛 복지관, 네, 이수경 관장님 매년 감사합니다. 네, 안전하게 행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석동 도광사,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불기 1570년 천안시민과 하는 연등문화축제 이 자리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여러분! 관절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2: 네!
3: 백무릎도?
1: 관절 복응!
3: 걸을 때도?
1: 관절 복응!
4: 일할 때도?
1: 관절 복응!
4: 내 어깨도?
1: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5: 주원료 MSM, 부원료 홍삼 MDP 포함 17가지 전통 원료 함유. 자신 있는 주원료에 정성을 다한 부원료까지.
6: 제 아내도 이거 먹고 등산 다녀요.
7: 관절 복응 정말 좋아요.
6: 전화 걸기도 편하고 친절하고.
8: 관절 복응 덕분에 산책이 편해졌어요.
9: 아빠 최고.
10: 관절 복응이 정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먹어봤는데 진짜 좋아요.
11: 선택하길 잘했어요.
6: 제 관절에 딱이더라고요, 진짜.
1: 관절 고민? 관절 복응. 지금 전화하세요. 152-8899.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 섰습니다.
1: 예수님!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 안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 해주시는 것이 참 빨리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천년 고찰 고은사,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주십시오.

2026년 형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0: 한국불교 전통종단 한국불교 태고종. 교와 선의 일치, 정토와 선의 융합, 세간과 출세간의 원유,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길을 걸었던 고려 불교의 중흥조 태고보호국사. 태고보호국사를 종조로 받들며 정통 법맥을 이은 한국불교 전통종단. 금강경과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대중불교의 기치를 드높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영산제를 비롯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지켜온 한국불교 태고종. 지속 가능한 미래 한국불교 태고종이 열어가겠습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스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중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부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보궁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법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울산 도순사 주지 해암입니다. 우리 곁에 지혜의 등불로 오신 부처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뜻을 모두가 본래의 부처이고 세상의 주인공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를 보듬는 마음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성불하십시오.
1: 이모회난 당시 의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켜낸 사명대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금강산 건봉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명대사 호신불 친견법회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봉행됩니다. 석돈 치하살이 봉한 건봉사에서 사명대사의 호국정신과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함께하는 인연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3-682-8100번입니다.

0: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오는 5월 24일 양주 청년사에서 열리는 이번 법요식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9-3450번입니다.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새로운 신행 도량으로 거듭나기 위해 중창불사를 진행 중이니 봉축법회에 동참하시어 소원 성취를 이루시고 중림선언에서 다도 예절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바라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0: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무명 큰스님의 원력. 무엇이길래 이토록 신비한 도량이 되었나? 무엇이 이토록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가? 무명 큰스님의 원력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될지어다, 이 말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부처님 세계.
1: 그런 세계 없다고 말라. 그런 세계 암 잊고 말고.
0: 간절한 이에게 열리는 부처님 세계.
1: 불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면 저는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0: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일들이.

0: 여러분은 길을 잘 찾으시나요? 우리 뇌에는 특정한 방향을 찾을 때 반응하는 나침반 뇌세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뇌세포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사람은 길을 잃거나 길을 잘 찾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1: 요즘은요, 내비게이션과 같은 디지털 지도들이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또 너무 여기에 의존하다 보면 길찾기와 연관된 기능들이 점차 퇴화된다고 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움받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해보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웃음이 고프고 재미가 필요할 땐 멀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쾌남 열전으로 내비게이션 찍으시고 달려오세요. 저희가 대문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쾌한 섬, 이곳은 나상도여라. 나상도
1: 남궁진의
0: 쾌남 열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쾌남 열전 진행자 나상도고요.
1: 남궁진입니다.
0: 자, 우리 오프닝에서 나침반 뇌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남궁진 씨는 길치죠?
1: 아, 글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항상 엄청 걸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네. 모든 길들을 외우고 다녔었는데 요즘에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살짝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게 된 것 같습니다.
0: 저는 제가 고집이 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도 내비를 잘 안 봐요.
1: 그래요?
0: 내비를 보면 이게 지도가 나오잖아요.
1: 네.
0: 거기서도 그냥 지도 보듯이 몇 미터 뒤에 우회전 안 믿어요. 안 믿고 그냥 제가 몇 블럭 뒤에 우회전해야지 머리로 생각을 해요. 예, 아주 자주적인 인간이죠.
1: 아, 좋네요.
0: 예.
1: 네. 저의 길도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0: 지금 그렇게 뭐 도움이 될까 모르겠는데 도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열심히 드려보겠습니다.
1: 네.
0: 예. 자, 뭐 길치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쾌남열전 녹화장만 잘 찾아오면 되죠.
1: 맞습니다. 자,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전해드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잠시 후 쾌남열전 오늘의 초대 손님과 쾌남 초대석 이리 오너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분일지 너무 궁금하시죠?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는 물론 라이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1: BTN 불교 TV와 BTN 라디오 울림은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매주 수준 높고 알찬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TV, 라디오, 모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미디어 분야의 트렌드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 어떻게 보태냐고요? ARS-060-800-7000번으로 전화주셔서 BTN 불교 TV 원에 동참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6회, 3회, 통쾌, 이 3회를 모두 충족하는 쾌남 캐럿들만 모십니다.
1: 입장 조건 까다로운 쾌남 초대석에 오신 손님,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쾌남 초대석.

0: 나상지 나상지 나상도 남궁진의 쾌남 열전. 네, 여러분 춘길이 반가워요?
1: 좋아요.
0: 춘길이 반가워요?
2: 보고 싶었어요.
0: 보고 싶었으면 소리 질러.

0: 아, 원래 와. 이게 좀 이게 네. 나, 이게 좀 이제 연배가 쌓이잖아요. 네. 이름 부르기도 귀찮아요. 아, 합쳐가지고 나상도, 남궁진, 나상진. 저희도 그렇게 쓰려고요.
1: 이제. 아, 너무 좋은데요?
2: 나상진 네. 이름 괜찮네.
0: 어, 좋은데요? 괜찮네요.
3: 좋습니다.
1: 네. 네. 오늘 쾌남 초대사 오늘의 손님은 바로 우리 춘길 씨였습니다. 아, 야. 네, 사랑은 어디에 라이브로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언제나 입춘되길 오늘도 꽃피는 춘길만 걸으세요. 그렇습니다. 나상진 아니죠? 나상도 남궁진.

0: 쾌남 열전에 또 인사드리러 온 춘길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아, 어서 오십시오. 네, 방금 보내주신 노래요. 네. 사랑은 어디에?
0: 아, 그렇습니다.
1: 예, 댄스를 접목시키는.
0: 아, 요즘에 춤바람이 좀 나가지고. 예. 예. 예, 춤길로 요즘
1: 알죠, 알죠, 알죠.
2: 춤길이요?
0: 굶지 마시고요. 굶지 마시고요. 네.
3: 오. 근데 춤사위가. 네.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1: 약간 그 뒤태가 굉장히 아름다우셨습니다.
3: 아, 네. 아니, 그리고 예전에 그 제가 뭐가 떠올랐냐면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나훈아 선생님 콘서트를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나훈아 선생님이 몸이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0: 아, 맞아요.
3: 굉장히 좋으신데 춤을 추실 때 뭔가 혼을 담아서 추시는데 약간 무예 같았어요.
0: 아.
3: 예, 그리고 선배님 그러니까 형님께서 춤을 추시는데 약간 무술 같은 느낌도 났었어요.
0: 예. 태권도 검은 띠입니다.
3: 아, 예. 야, 또 의상도 오늘 까만색으로.
0: 예. 아니, 옷을 정말 편하게 집에서 네. 있는 거 주설 거였는데 뭐 스튜디오 왜 이렇게 이뻐진 거예요?
3: 스튜디오
0: 약간 좀 더 격식을 차렸어야 될 것 같은데.
3: 조금 저희가 증축을 했습니다.
1: 예. 오신다고 해서 예. 미리 준비를 해놨죠.
0: 잘 되고 있나 봐요, 쾌남에서.
3: 아,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예.
0: 많이 좋아졌네. LED 많이 썼네요.
3: 예. 그 LED 이거 아시잖아요, 형님.
0: 예, 돈 많이 쓴 건데.
3: 예, 관장상 아시잖아요.
0: 예. 역시 쾌남 열전.
3: 이야, 좋습니다. 다음이 저희가 오늘 그 오프닝에서 길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거든요. 우리 추계 씨는 길을 잘 찾으시나요?
0: 엄청 길치예요.
3: 와, 진짜요?
0: 제가 세 가지를 잘 못해요.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우고.
3: 못 외우고. 네.
0: 연락처를 잘 못 외우고.
3: 못 외우고.
0: 아, 길을 잘 못 찾아요.
3: 오.
0: 그러니까 이게 약간 스마트폰의 폐해인 것 같아.
3: 오.
0: 다 저장되어 있고 보고 하니까.
3: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그 지도 있잖아요. 지도 앱. 지도 앱을 엄청 열심히 쓰거든요. 내비게이션 지도 앱 전에 필수.
3: 오.
0: 필수 앱이죠.
3: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남궁진 씨는 잘 모르겠지만. 모를 수도 있지만 저희는 그때 예전에는 번호를 다 외웠잖아요.
0: 그쵸.
3: 가족 번호, 친구 번호, 친한 사람들 번호를 다 외웠었는데
0: 중요한 연락처는 또 예. 모아가지고 지갑에 넣어두고
3: 네. 그 전화번호 약간 그 주소록처럼 이렇게 딱 맞아. 갖고 다녔었거든요.
1: 저도 어렸을 때 외우고 다녔었습니다. 예.
3: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진짜 친한 사람은 저장을 안 해놔요.
1: 아, 진짜?
3: 번호를 알기 때문에 딱히 저장을 안 해놓거든요. 예.
0: 그래서 제가 20살 때 술 이제 과에서 네. 같이 단합대회를 하고 술이 좀 많이 취한 상태에서
3: 네.
0: 엄마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번호가 문길을 딱 전화했는데 엄마가 전화를 받으시는 그런 일도 있었죠.
3: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렇죠? 예. 예. 이상한데 전화한 게 아니라 부모님께
0: 엄마한테 전화해서 여자친구를 찾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3: 엄마가 뭐 영원한 여자친구죠.
1: 아, 그럼요. 예. 네, 어머니께 사랑을 전달해드린 것 같아서
3: 예. 너무 좋습니다.
1: 예. 네, 그래도 우리 또 우리 인생 선배님으로서 인생의 길은 또 잘 또 찾아서 가시고 계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춘길 형님의 길은 되게 방향이 잘 맞게 가고 있습니까?
0: 춘길의 길은 춘길이죠. 네.
1: 춘길.
0: 네. 봄. 모두 그러니까 제가
3: 스프링로드.
0: 그렇죠, 스프링로드. 예. 그래서 네. 우리 많은 팬분들이 예, 네. 춘길을 걷는 그런 입춘대길의 기운을 받는 그런 네, 그런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3: 제가 볼 때는 그 이제 미스터트롯 3를 통해서 그때는 국도였는데 국도에서 이제 고속도로로 진입해서 이제 탄탄대로예요.
1: 네, 맞습니다.
0: 고속도로까지 아니고 비포장길이었는데 포장 조금.
3: 포장
0: 조금 들어가는.
3: 아, 그래도 네. 뭐 충분히 지금 너무 잘하시고 계십니다.
0: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 그리고 아까 노래할 때도 확실히 느꼈지만 이게 경력은 무시 못합니다. 이게 지금 노래 부르시는데도 첫 곡이잖아요. 첫 곡부터 이렇게 냈다 지르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0: 아.
3: 예, 저보다 지금 선배님이신 분 중에 두 번째시거든요. 천목담 씨가 왔었는데 이제 그분도 처음에 살살 시작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질렀거든요.
0: 아.
3: 처음부터 냈다 지른 분은 예, 선배님
0: 이게
3: 처음이에요.
0: 제가 지금 요즘에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니까 사실 좀 힘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1: 맞아요.
0: 먼저 해야 돼. 뒤에 못해.
3: 아, 어려워,
0: 힘들었어.
3: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네.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저희가 보통 우리가 그 대면으로 시선을 볼 때는 렌즈 차이인데, 그 방송에는 200mm 렌즈를 쓰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50mm 렌즈 정도의 시선이라고 하더라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몸이 크거나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너무 딱 남자답고, 예. 멋있고 딱 이 정도인데, 저는 지금 약간 커 보이잖아요, 방송에서.
0: 그죠.
3: 그리고 옆에 있는 애들이 너무 말랐잖아요.
0: 그렇죠, 맞아요.
3: 네,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커 보이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형님 지금 딱 좋아요.
0: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실제로 보면 저희가 괜찮고요.
3: 네.
0: 걔네들이 이상해요.
3: 네, 너무 말랐어요. 네,
0: 저희가 괜찮은 거예요. 네.
3: 남자가 키가 185에 60kg.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잘못된 거죠.
3: 뭐든 다 네, 80은 맞습니다. 돼야죠. 그게 멋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3: 그게 진정한 남자. 그리고 맞습니다. 형님이 진정한 남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우리 둘만 지금 뭔가 정신승리하고
3: 있는 예. 네. 우리끼리 아는 그런 게 있어요. 예.

0: 알겠습니다.
1: 네. 자, 캐남 초대석 1위 오느라 본격적으로 충규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충규 씨와 첫 번째로 해볼 코너는 바로 이겁니다. 키워드 토크.
0: 너를 알려줘. 네. 키워드 토크 너를 알려줘. 이 코너는요. 말 그대로 키워드를 통해서 춘길 씨를 알아가 보는 시간인데요. 춘길 씨 인생을 과연 어떤 키워드로 나타낼 수 있을지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키워드 한번 바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네. 화면 네. 보시면 됩니다.
0: 야. 똥개요?
1: 똥개요? 영화 똥개? 정선?
0: 어떤 키워드일까요?
2: 똥개요? 네. 제가 얘기하는 건가요?
1: 네. 오, 예.
2: 아. 제가 이제 가수가 되기 전에 네. 어린 시절부터 가져왔던 어떤 저의 정체성이랄까요?
1: 정체성을
2: 네. 표현하는.
1: 네. 똥개라 하면 그냥 그 시골에.
2: 그렇죠.
1: 예. 막 그리고 뭐 관리 이렇게 잘 뭐 제대로 뭐 하진 않는데.
2: 그렇죠.
1: 꿋꿋하게 그냥 혼자.
2: 그쵸.
1: 예. 잘 뛰어노는 그런 강아지인데. 네.
2: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시골 출신이기도 하고 네. 집이 목장을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항상 강아지들도. 두세 마리 이상씩 항상 키우고 있었고 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네. 아주 유아기 때부터 강아지가 저를 약간 부모처럼 좀 키워줬어요. 네, 너무 아주 애기 때부터.
1: 외로움을 좀 많이.
2: 네, 그래서 동물에 대한 그런 제가 또 애착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남다른 게 있기도 한데 네. 어릴 때 이제 그렇게 강아지들이 뛰어놀다 보니까 동네 어른들이 다 저를 이게 별명처럼 똥개라고 저를 일단 좀 부르셨고
1: 아, 또 강아지들이랑 같이 뛰어놀고 하다
2: 그렇죠.
1: 보니까
2: 예. 근데 그런 캐릭터가 이제 크면서도 계속 이어지면서 네. 아무래도 똥개들이 우리 시골의 자부종이라고 하죠.
0: 그렇죠.
2: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1: 아 시골
2: 자부종 뭔가 예. 관리도 안 된 것 같고 네. 뭔가 정제되지 않은 그런 네, 삶을 맞습니다. 살잖아요 얘들이 예. 하지만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1: 오, 똑똑하죠.
2: 그렇죠. 예. 예. 제가 가수 데뷔한 것도 그렇고 미스터트롯 3에 오기까지도 사실은 생각보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 이 스마트함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거든요.
1: 스마트.
2: 그렇습니다.
1: 스마트. 아니 근데 그러니까 외적으로 제가 이제 이 트로트를 이제 하시지 않았을 때는 네. 몰랐지만 오셨을 때도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때는 뭔가 제 느낌에는 항상 그 안경을 쓰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스마트하고 뭔가 대기업 임원 같고 예, 그리고 되게 똑똑하시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만나 보니까 그렇진 않다는 점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어떤데요 그러면 네? 말을 그렇게 끝내면 어떻게 해요?
1: 지금은 되게 편해요.
2: 구체적으로
1: 예, 이게 뭐 되게 차갑고 말 걸기 어려운 스타일이 아니라 먼저 또 말씀도 먼저 건네주시고 하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똥개랑도 맞는 게 뭔가 좀 수더분한 느낌이 있으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지금도.
2: 약간 예. 제 첫 인상에 대해서 다 비슷하게 말씀하세요. 되게 네. 차갑고 뭔가 다가서기 어렵고 막 그런데 네네. 알고 보면. 생각보다 되게 허당기도 있고. 네. 네.
1: 맞아요.
0: 엄청 잘 챙겨주죠. 후배들을 진짜 잘 챙겨주시고.
1: 네. 우리 네. 남궁기 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2: 네. 남궁기 씨는 더 잘 챙겨줬어요.
0: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2: 가습기도 선물해주고.
0: 아이, 무슨
1: 어제...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줬어요.
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시죠.
1: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게스트 그 소미란 씨의 그 키워드가 똥강아지였는데
2: 네.
1: 약간 네. 좀 그런 거에 좀 비슷한 게 있네요.
2: 저희가 예. 그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둘 다 촌 출신들이고.
1: 정확하게는 어디?
2: 저는 서울에서 멀진 않아요. 네. 경기도 여주.
1: 네. 아 여주도
2: 네, 출신인데
1: 시골이죠.
2: 거기 안으로 더 들어가면 진짜 시골들이거든요. 다 농촌이고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좀 많이 발전했지만 예전에는 정말 다 거기 쌀이 또 유명하잖아요.
1: 아, 그렇죠.
2: 저희 집도 목장이었다 보니까 외딴데 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골 생활.
1: 근데 제 입장에서는 요즘에는 그래도 거의 뭐 위쪽
0: 거의 대도시예요, 대도시.
1: 우리 네. 비나 씨는 저랑 비슷하거든요. 하동 밑에 남해거든요. 예. 하동 밑에 딸려 있는 섬이 남해입니다.
2: 아하.
1: 그래가지고 저는 뭐 비나 씨 허락을 받고 이제 육지를 밟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제가 제일 멀어요.
2: 예,
1: 그래도 어쨌든 시골에서 이렇게 성공했다는 점,
0: 네.
1: 예, 좋습니다. 잠깐만 일단
0: 예.
1: 비나 씨 얘기가 나온 김에
0: 맞습니다.
1: 비나 씨랑 한번 전화를 연결해 볼까요?
2: 아, 손비나랑요?
1: 네, 예.
2: 안 하겠습니다. 예.
1: 근데 저번에도 이제 아 맞다 그게 기억난다. 그때 그 전화 통화 하셨었잖아요.
2: 천녹담 때 내가 전화했었죠.
1: 예, 너무 웃겨가지고. 예.
2: 아니 그때 내가 천녹담 전화를 한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이걸 하는구나 하고 잠깐 켜봤지.
1: 네.
2: 그래서 살짝 나오는 거 살짝 보고 이제 다른 일을 막 해서 전화 끝나고 그리고 나중에 끝날 때쯤에 다시 아직도 있는 거야 천녹담이.
1: 네. 네.
2: 그리고 집에 가면서 천녹담 전화 왔어요. 그래서 너 거기 도대체 몇 시간 있었던 거야? 두 시간 꽉 채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힘들었겠다. 그래서 형 추천하고 왔어 이런.
1: 그래서
2: 천녹담이랑 엄청 싸웠습니다.
1: 어서 오십시오. 오셨습니다.
0: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1: 자,
0: 있었습니다.
1: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0: 네.
1: 자, 우리 비나 씨 여보세요?
3: 큰일 났네. 준비 안 되는데.
2: 안녕하세요.
1: 아니 보통 아니.
3: 안녕하세요. 네,
1: 진짜 너무 친하신데 이렇게 영상 통화를 하면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0: 왜 갑자기 어색해 하시는 거예요?
2: 아니 어제도 통화했어요.
1: 그러니까요.
3: 어색한 게 아니라 네. 지금 준비한 게 있는데 아 이거 큰일 났네요. 아, 또... 너무 늦었습니다.
0: 야, 아, 아니 뭐 하고 계셨나 했더니 야 이거 준비하고 계셨구나. 춘길장.
2: 아, 네. 뭘 자꾸 만들어요. 요리도 만들고 네. 뭘 자꾸 만들어요. 두쪽부도 만들고.
1: 네네. 예. 아, 예. 아주 잘 만들었어요. 잘 봤습니다. 예.
2: 들어가세요. 아, 예.
1: 1분이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네. 네. 잘 만들었습니다.
0: 아, 이제 막 연결했습니다. 아, 네. 아유, 비나 씨 반갑습니다. 네.
3: 네, 안녕하세요. 손민아입니다.
1: 네. 아유, 지난번에 비나 씨가 어린 시절 키워드로 똥강아지를 가지고 왔었잖아요. 네. 근데 충길 씨가 똥개를 네. 가지고 왔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똥개, 똥강아지.
3: 형님 평상시에 좀 많이 저를 많이 보고 좀 따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1: 어, 잠깐만요. 저 녹화 끝나고 두 분의 관계는 저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예.
3: 괜찮습니다. 예, 힘은 제가 더 셉니다.
1: 진짜요? 충규 씨가 힘을 아니 아니 싸우라고 지금 전화 연결한 게 아니에요. 아 친한
2: 지금 약간 관계 파탄 코너인가?
1: 아니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0: 어 그때 거의 허벅지 씨름할 때도 우승을 하셨었는데.
2: 아 어? 준우승했죠. 네. 아 근데 남궁진이 좀 봐줬어요.
0: 아닙니다. 아유 뭐 워낙 진짜 몸이 좋으시니까
1: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냥 똥강아지 똥개는 넘어가고.
2: 네. 근데 아니 제가 좀 위에요. 강아지잖아요. 성견 개잖아요.
1: 아,
2: 저는.
1: 아 맞네. 아니,
0: 갑자기 개라고 하시면 네, 좀 그렇고요. 네.
1: 아 지금 손민아 씨 표정이 안 좋습니다. 지금 표정이 안 좋아요.
3: 연령대 차인 거죠.
2: 퍼피
0: 거의 뭐
1: 연령대 차이에
0: 네, 방송이 지금 네.
1: 빨리 말 돌려야겠습니다. 네. 자 이게 우리 좋은 말 해봐요. 자 네. 손민아 씨가 보는 우리 충길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3: 형이요?
1: 네.
3: 아 형 너무 그렇죠. 인간적으로 너무 좋고 제가 이제 이렇게 지금 유튜브하고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좀 약간 쑥스러워서 그런 건데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제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아하는 형입니다. 와,
1: 원래 제가 아는 그 비나 씨는 그 자기보다 이제 형 어른들한테 농담도 잘 안 하고
0: 맞아요.
1: 그런 그 스타일이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이렇게 너무 편하게 농담을 네. 하는 거 보니까 평소에 네. 우리 충길 씨가 비나 씨를 엄청 아끼고 사랑하나 봐요.
2: 너무 편해서 만나자마자 예. 일단 서로 주먹부터 쥐니까요.
1: 네. 저는 아예 난 모르겠다. 저는 모릅니다. 책임 못 지겠습니다.
0: 네. 이렇게 또 좋은 얘기도 또 해주셨지만 또 우리 말이 이왕 나온 김에 우리 또
1: 이걸 꼭 해야 되나? 네. 이거 나 모르겠다.
0: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시원하게 우리 또 충길 형님 폭로 전 한번 가시죠. 네.
3: 아니 형님 폭로할 게 없습니다. 벌써 형님은 다 보여주셔가지고
1: 없으면 안 하셔도 돼. 그리고 네. 아 그러면 반대로 우리 충길 씨한테 정말 고마웠던 순간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3: 고마웠던 순간요?
1: 네.
3: 일단 지금 제가 이제 이 가수 생활을 하면서 지금 저희 탑세븐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1: 네.
3: 저 항상 그 활동을 할 때 형님한테 고마운 마음이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탑세븐이 이렇게 단체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할 때 근데 형님이 거의 기둥으로 항상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사이좋게 돈독하고 진짜 가족 형제처럼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그것에 형한테 감사함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0: 맞아요. 항상 준비 많이 하셨네요.
1: 아기자기하게. 네.
0: 항상 근데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을 해주세요. 우리 큰 형님으로서.
2: 제가요?
0: 네.
2: 제가 어떤 자리를 만들었죠?
0: 항상 뭐 이렇게 다 챙겨주고 이런 자리 많이 만들어주시고 또.
2: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0: 네.
1: 아 근데 어느 정도 필요해요. 저도 이제 저는 2 때 제가 제일 맏형이었잖아요. 네. 우리 충길 씨는 또 3에 제일 맏형이니까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2: 그 묘하게 또 맏형이 다 4등을 했네요.
1: 예, 그래요. 아 그러네요. 나이 많으면 4등인가? 뭐지?
2: 아 그게 그 천록담 그 뭐 뭐뭐 거기 들어가서 보면
1: 네.
2: 역대 우리 미스터 트롯 역대
1: 네.
2: 3등은 다 이씨였고 4등은 네. 다 김씨였대요.
1: 어? 그러네요. 맞아요. 저도 김성철이니까 네. 예, 뭐 그런 피셜이 있다는 점 네. 예, 말씀드리고 싶고
0: 예.
1: 예, 또 가보시죠.
0: 자, 우리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혹시 춘길로 이행시 혹시 가능하십니까?
3: 제가요?
0: 네, 우리 송비나 씨 또.
1: 자, 가보겠습니다. 춘!
0: 춘!
3: 승길이 형님.
1: 길!
3: 지리기리.
2: 이거 할 줄 알았다.
1: 자! 아니, 실패!
3: 미행시! 미행시는 걸 잘 못해요. 예,
1: 아, 실패! 아, 아, 저는 이게 제작진분들이랑 미리 얘기 된 건 줄 알았어요. 예. 아, 저는 그 춘길에서 춘자가 아니라 춘대래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어요. 아, 예. 아. 좋습니다. 그니까 평소에 워낙에 자주 만나 거의 맨날 보잖아요. 방송하면서 맨날 보고 또 통화도 자주 하지만 또 사실 또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영상 통화를 하면 약간 어색할 수
0: 그럴 수 있습니다.
1: 네. 예, 어색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춘길 형님께 한마디를 하자면
3: 네. 우리 제일 맏형이고 그리고 또 저희 촌뜨기들의 또 제일 큰 형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형님이 제가 이렇게 뭔가를 부탁을 드렸을 때 항상 거절하지 않고 잘 받아주시고 잘 맞춰주셔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이 활동하는데 너무 진짜 힘이 많이 되고 아 이게 참 진짜 너무 어렵네 이거 어떡하냐.
1: 너무 감사합니다 비나 씨.
0: 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셔서 고맙습니다.
1: 아니, 근데 개인적인 통화는 저희가 책임 못 지겠습니다.
3: 이런 상황이 참 어색한데 제가 뭐 할 말은 없고요 형님 사랑합니다.
1: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나 씨.
0: 늘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1: 비나 화이팅.
3: 감사합니다.
0: 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1: 아, 좋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또 손비나 씨와 전화 연결까지 해봤고요. 자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1: 그림자.
0: 그림자.
1: 오, 되게 네. 오늘 좀 약간 유추하기 어려운 키워드가 많이 나왔네요. 그림자. 네.
0: 어떤 의미일까요?
2: 그림자는 아무래도 제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에 저를 약간 생각해보면 저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데뷔하기까지도 저도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네. 나름 뭐 정식 데뷔 전까지 무명의 시간도 좀 길게 있었고 네. 데뷔를 하자마자 조금 갑자기 큰 사랑을 좀 받아보기도 했는데 사랑인 걸이라는 노래로 이렇게 데뷔하자마자 사랑을 받으면서 그러고 나서 또 뒤에 다시 좀 어려운 시기가 바로 찾아오면서 오히려 그때부터는 사랑인 걸이라는 노래의 어떤 그림자에 갇혀서 사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노래가 가수를 잠식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네네. 노래에 약간 가려져서 약간 그런 그때 활동했던 그 캐릭터와 노래 뒤에 그림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쭉 길게.
1: 저에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워낙에 데이트곡이잖아요. 데이트곡인데 이게 차라리 이게 뭐 그런 일이 없이 그냥 무명인 상태로 가면 계속 그냥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한번 빛을 봤다가 뭐 다시 이제 뭐 활동이 잠잠해지면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아요.
2: 이게 약간 아무리 힘들어도 이 터널을 뚫고 지나가면 꼭 빛이 올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림자는 네. 어디에서 빛이 와도 그 그림자 안에 갇혀 있거든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으면 약간 그런 막막함 같은 거죠. 네. 그렇게 나름 뭐 나름의 고생 뭐 무명의 시간을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나름의 작은 성공을 거뒀는데 네. 아무것도 뭐 손에 뭐 잡히는 것도 없지만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로 들어갈 때는 정말 그 막막함을 어떻게 뭐 힘들어도 열심히 해보자가 아니라 이미 다 경험해본 상태잖아요. 네. 그때 그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허탈감, 공허함 약간 그런 게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0: 그래도 너무 잘 해오시면서 또 이렇게 빛을 또 보셨으니까.
1: 그래서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2: 그러게 너무 오래 돌아왔어요. 네.
1: 그래도 이제 돌아왔잖아요. 네.
0: 이제 도로도 깔끔하게 깔렸으니까 이제 네. 쭉 가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좋습니다.
0: 네. 다음 키워드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 동업자. 동업자라는 키워드를 네,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2: 사실 제가 활동하는 활동명이 네. 저희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 성함이잖아요.
0: 네, 알고 있습니다. 네.
2: 사실은 아버지랑 그렇게 뭐랄까 가까웠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아버지랑 제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아버지랑 좀 사이가 좀 멀어지기도 했지만 제가 가수가 되려고 막 이제 노력하던 시기에 아버지랑 아직 관계 회복이 잘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0: 약간 뇌경색이 오시면서 약간 경증 치매 환자가 되셔서 예. 그때부터는 이제 아버지와 아들로서 이렇게 어떤 제대로 된 소통이 예. 되진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아쉬움을 안고 뭔가 돌아가실 때도 제가 좀 그런 좀 죄송스러운 마음들이 많았는데 그런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처음에는 이 이름을 한번 세상에 알려드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경연에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은 활동하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아버지랑 같이 동업을 하고 있다. 아버지의 삶을 제가 한번 다시 살아드리는 기분도 좀 들고 이 일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조금 뭐 무대에 오르거나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혼자 하는 거 아니다. 동업자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네, 활동하고 있거든요.
1: 아니, 세상이 약간 그 어떤 관계든 완벽한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네 그냥 부자 관계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보통 저도 아버지를 뭐 좋아하고 하는데 뭐 대화도 솔직히 좀 안 되고 아버지랑 또 특히나 또 경상도라서 더 짧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랑 좀 다정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게. 어머니랑은 잘 되거든요 그게. 어머니랑 뭐 알콩달콩 얘기도 하고 하는데 아버지랑은 지금도 통화가 30초 1분을 안 가요.
2: 저도 그래요.
0: 네. 아버님을 한번 뵀어요.
1: 진짜요?
0: 네. 같이 우리 갔던 데서 아버님 오셔서 잠깐 인사드렸는데 아버님이 약간 상남자 느낌이 좀 나시더라고요.
1: 근데 뭐 저도 그렇지만 아버지도 저도 다른 친구 아버지, 친구 어머님한테 말을 잘하거든요. 저 아버지한테 말을 못해요.
0: 그 왜 그러지? 진짜 그래요?
1: 그러시지 않아요?
0: 저도 그랬죠.
1: 저 똑같아요. 네. 남은지 씨도 그렇죠.
2: 저도 뭐 통화를 하면 거의 1분 이상을 넘겨보죠.
1: 많이 없을 정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안에서 잘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어릴 때부터 좀 대화를 많이 하고 했으면 부자 관계가 좀 더 그랬을 텐데 지금도 또 우리 선배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좀 더 노력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0: 노력하세요.
1: 예, 노력하겠습니다.
0: 해야 된다, 우리가.
1: 후회하기 예. 전에.
0: 그럼요.
2: 항상 또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 앞으로 더욱 탄탄대로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에서요. 키워드로 춘길 씨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두 번째 코너에서는 밸런스 게임으로 춘길 씨의 취향을 세세하게 저희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 네, 밸런스 게임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빠르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 바로 시작해보시죠.
1: 자, 3초 안에 네. 혹은 5초 안에
2: 다음 중 더 마음에 드는 별명은 춘길 대 애춘이.
0: 춘길.
1: 오케이, 춘길.
2: 자, 내가 더 긁히는 말은 생각보다 잘생겼어요. 대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요.
0: 생각보다 잘생겼어요.
2: 생각보다 잘생겼어요. 내가 DJ를 하게 된다면 심야 아니면 이른 아침.
0: 아주 심야.
2: 심야. 네, 이렇게 네,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1: 야, 첫 번째가 아까 전에 근데 이거는 약간 선택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게 나온 것 같아요. 뭔가 네. 느낌이 약간 그리고 네. 춘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그래서 바로 맞습니다. 고민 없이 그냥 네. 여지없이 춘길이라고 하셨는데 원래는 근데 춤을 못 추셨어요?
0: 제가 춤을 출 일이 없었죠.
1: 그렇죠?
0: 예.
2: 거의 발라드 많이 하시고
0: 그렇죠.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 전에 발라드 가수로 활동할 때는 노래도 이렇게 어려운 노래, 고음 노래 이런 것도 잘 안 불렀어요. 트로트를 하면서 오히려 뭔가 고음 캐릭터가 되고 이런 뭐 춤도 춰야 될 때가 있고 막 이런 게 생긴 거죠, 저한테. 없던 일이.
1: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그 저희 뭐 제일 하이노트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게 어느 정도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0: 좀 전에 사랑은 어디 마지막에 와 하는 게 하이시였거든요. 삼목타브 도 음이었는데.
2: 삼목도.
0: 그 음은 네.
1: 제가 네. 이게 네. 제가 F샵이거든요. 진짜로요. 네. F샵이에요. 네. 와, 그럼 거의 저랑 여자 키인 거네요. 나중에 그 남녀 듀엣으로 노래를 불러도 키가 잘 맞을 것 같아요. 남녀가 다섯 키 차이니까 그 이상이거든요. 오.
0: 근데 키가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1: 근데 네. 그 키가 안정적으로 나오시잖아요.
2: 맞아요.
1: 맵다 지르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2: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0: 네. 스마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1: 네, 스마트하게, 영리하게. 저는 부러워요.
2: 네. 그러면
1: 귀를 왜 계속 넘기는 거예요?
2: 아니
1: 스마트하지 않게. 아니,
2: 그러면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은 또 이렇게 요즘 또 애교도 많이 보여주시고 맞아? 하시던데. 네?
0: 뭐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2: 애교도 많이 보여주시고 하시던데.
1: 내는 모르겠다.
2: 그래서 귀를 만지는 거예요.
1: 내는 모른다.
2: 네, 그래도.
0: 아니, 저는 그냥 존재 자체가 애교라서. 네.
2: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방송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우리 또 춤이라든지 애교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0: 애교는 그 챌린지가 있더라고요. 음악이 있던데. 죄송합니다.
1: 아, 저도 아니 지금 아니 내가 무슨 느낌을 네. 선생님 보세요. 약간

0: 지금 이거 이렇게 했잖아요. 약간 포박 당한 느낌이었어요. 이게 아니라 어깨가 아니라 이렇게 가가지고. 예, 아, 예. 다 같이 해볼까요?
1: 다 같이 좋죠.
0: 시작. 하지마.
2: 죄송합니다.
0: 세 명 다 지금 포박해서 어디 끌려가는 느낌이에요.
2: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에서 생각보다 잘생겼어요. 네?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요. 아, 내가 더 긁혔던 거는 생각보다 잘생겼어요.
3: 사실 둘 다 네. 그 얘기는 많이 들어요. 근데 키가 크, 생각보다 키가 크시네요 하는 이유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다 키가 커 보이기 때문이거든요.
0: 그렇죠.
3: 근데 요즘에는 이제 깔창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작은 친구들도 다 저랑 눈높이가 비슷해져요. 네. 그래서 방송을 보시기에 제가 키가 안 커 보일 수도 있죠.
2: 근데 탑 세 분 중에 제일 최장신이시죠?
3: 사실 제일 크죠. 네. 제일 큰데 생각보다 잘생겼어요는 뭐 어떻게 평생 어떻게 보셨길래 생각보다 잘생겼어요라는 얘기 나눈 건지.
0: 예. 저도 생각보다 많이 듣는 소리입니다. 예, 생각보다. 저 활동할 때 지금 뭐 재성 씨, 박재현 씨, 뭐 88, 83, 와, 다 이러니까
3: 너무 컸네, 많이 컸네.
0: 예, 생각보다. 그런데 우리 또 안성훈 씨는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거의 타고 다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3: 내려와.
0: 예, 신발 신으면 거의 183이야.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게 싫거든요.
3: 그죠.
0: 맨날 단합에 신으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제일 작은 거예요. 네. 어떤 날은 박성훈 군이랑 키가 똑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2: 네.
0: 와, 저는 그 이제 잘생겼어요, 이것도. 네. 네. TV에서는 아저씨처럼 나오던데 생각보다 잘생겼네요.
2: 되게 잘생겼어.
3: 똑같이 듣네, 얘기를.
0: 진짜.
3: 나도 그렇게 들어요.
0: 아니, 아까 그 카메라 렌즈 때문이니까요, 형님. 그 렌즈 때문이에요. 네.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자, 다음 아까 또 뭐였죠? 심야 그리고 아침. 요거는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맞춰봐도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아니십니까?
3: 너무 정답이에요. 예.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서.
0: 아침, 그리고 근데 뭔가 목소리가 아침에는 뭔가 좀 케어하라고 이런 네. 느낌인데 심야는 약간 부드럽고
3: 예,
0: 그런 느낌에서 네. 정말 잘 맞으실 것 같아요.
2: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방송도 하고 계시잖아요. 심야 방송도 하고 계시잖아요.
3: 심야 방송을 해요?
2: 네.
3: 비정기적으로 이제 팬분들이랑 약간 네. 소통 시간을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약간 제가 텐션이 높은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0: 네.
3: 예, 약간 트롯계 성시경 같은 느낌?
0: 오!
3: 잘 자요?
0: 그런 오! 오!
2: 아니, 저는 조사 들어가서 예, 근데 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항상 들어가서 이제 인사도 드리고
3: 아, 지금은 주무시지 마시고 예, 지금 끝까지 함께
0: 해주세요. 깨 계시고
2: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밸런스 게임 여기까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센스있게 답변해주신 우리 충기 씨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드리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나상도
2: 남궁진의
0: 그럼 열정. 자,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끝곡으로 어떤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3: 아, 그럼 네. 2부로 여러분들 이리 오시라고. 제 노래 이리 오너라. 2부로 이리 오너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리 오너라.
2: 네.
0: 자, 그럼 충기 씨의 이리 오너라 박수로 청해드리면서 충기 씨와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잠시 후에요. 우리 충기 씨와의 두 번째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충기 씨를 응원하고 싶다면 ARS-060-800-700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춘길 가수의 가장 큰 매력은 뭡니까?
1: 잘생긴 얼굴, 성실한 키. 그리고 뭐 뛰어난 노래 실력은 당연한 거고.
0: 당연하죠. 네. 춘!
2: 춘길 가수님 안녕하세요. 길이 없고요. 가수님의 매력에 빠져나올 길이. 오!
3: 야! 와, 이거 장원 드립니다.
4: 춘길의 연관 검색어가 아닌 것은?
3: 아! 이럴 수가.

0: 대한불교조계종 창령청년사에서는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요식과 효잔치 음악회를 봉행합니다. 오전 11시 봉축법요식에 이어 오후 1시 효잔치 음악회에는 강문경, 금잔디, 박구윤, 정정아 등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55-521-2185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제주 전통 연등문화축제가 오는 5월 16일에 진행됩니다. 제등 행렬은 오후 7시 시민복지타운에서 시작해 탑동광장에서 회향합니다. 또한 5월 16일까지 봉축등도 아름답게 전시돼 있습니다. 연등 행렬에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064-759-1080번입니다. 창조불교 사업연합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5월 16일 왕산 역사공원에서 봉축 점등식 및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창조불교 사업연합회는 상주시 경제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행사에 동참하시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맞이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살이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0: 따뜻한 봄꽃이 인사를 건네고 연두빛 잎이 온 세상을 물들이는 계절. 다시 찾아온 봄의 설렘만큼 손꼽아 기다려온 그날. 모두의 안녕과 행복을 비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빛의 축제 연등회. 정성으로 밝힌 등불은 서로의 마음을 비추고 그 빛은 사람과 사람을 다시 세상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종교와 나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등불 아래 하나로 물드는 시간. 시대마다 우리의 삶과 함께해온 연등회는 이제 불교만의 축제를 넘어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찬란한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년에 단 하루, 수십만 개의 등불이 거리를 수놓고 형형색색의 빛이 도심을 가득 채우는 밤. 우리 모두 주인공이 돼 즐기는 축제. 연등회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도 환한 등불 하나 켜보는 건 어떨까요? 불기 2570년 연등회. 그 빛의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부 대중 여러분, 해마다 봄은 어김없이 찾아와 훈훈한 햇살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저마다의 빛깔로 피어난 꽃들이 세상을 장엄하는 지금,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2600여 년 전 아기 부처님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사자후는 나라는 존재의 존귀함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생명이 지닌 빛나는 불성을 깨우는 거대한 자각의 서곡이었습니다. 이 외침은 내 마음의 평안과 이웃의 고통을 보듬을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엄중한 가르침입니다.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한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물질 문명이 아무리 눈부셔도 내면의 근원적인 괴로움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모든 고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이 지어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불교는 이제 선명상을 통해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잠시 멈추어 스스로를 돌아보는 힘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스트레스를 넘어 평화로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 불교는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젊고 활기찬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교 박람회와 연등회에 열광하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 힙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행보는 시대와 호흡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동감 있게 전하려는 우리의 간절한 서원입니다. 이 활기찬 에너지는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소중한 생명들이 아파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자비가 세상을 환히 밝히는 인드라망의 이치를 기억합시다. 사회 리더들께도 당부드립니다. 삼독심을 배우고 자비의 보살심으로 따뜻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서로를 포용하는 화쟁의 지혜로 한반도의 평화를 일궈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가피가 온 누리에 가득하여 억눌린 자는 자유를, 슬픈 자는 위로를 얻는 참된 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광명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0: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빛의 축제.
1: 천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 다시 지혜의 등불이 종로거리를 환하게 비춥니다. BTN 특별 생방송 불기 2570년, 2670년 연등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나운서 오기윤입니다.
0: 안녕하세요. 광우입니다. 네. 오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연등회 축제 불교TV BTN과 함께해서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1: 네. 광우스님, 저희가 이제 재작년이었죠. 그때 연등회에서는 이제 종로거리 현장에서 생생한 또 행렬의 감동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장소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0: 와, 바뀌었네요.
1: 세단장을 한 BTN 불교TV 신사옥, 바로 옥상에 자리한 옥상 정원 특설 스튜디오인데요. 스님 어떠세요?
0: 야, 종로 현장도 물론 뜻깊은 자리였지만 이 아름다운 BTN 불교TV 옥상 정원에서 네. 연등회 축제를 이 특집 생방송 진행하니까 천상세계 온 것 같습니다.
1: 네, 게다가 올해도 우리 스튜디오에 한마음 선언해서 예쁜 등을 또 함께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야. 잠시 후에 이제 어둠이 깔리면 빛이 더욱 예쁘게 빛날 텐데요. 그때 저희가 하나하나 좀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0: 기대하겠습니다. 네.
1: 자,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오늘 연등회를 또 만들게 됐습니다. 올해 봉축표 스님 알고 계십니까?
0: 알고 있는데 그래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인데요.
0: 이야, 마음은 평안, 세상은? 화하.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1: 개개인의 마음이 평안할 때 온 세상이 또 함께 화합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 아닐까 싶은데요. 스님, 유독 더 이 표어가 와닿는 건 왜일까요?
0: 요새 많은 분들이 힘들다, 세상이 괴롭다, 또 우리 주변에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1: 맞습니다.
0: 오늘 연등회 축제, 환한 등불로서 세상의 모든 불행이 사라지고 우리 모든 분들 마음에 평화와 지혜의 빛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1: 그렇습니다. 자,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불기 2570년 함께하는 연등회. 오늘 그 연등회가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을 서로서로가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스님, 올해도 정말 다채로운 프로그램들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0: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죠.
1: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 좀 소개해드리면 우선 5월 16일 오늘은요,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리는 어울림 마당을 시작으로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연등 행렬, 그리고 종각에서 펼쳐지는 대동 한마당, 정말 핫합니다 스님.
0: 핫합니다. 그런데 네. 이 좋은 프로그램을 더 즐겁게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1: 네, 뭘까요?
0: 불교TV BTN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1: 그렇습니다. 우와.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하시면 되는데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도 프로그램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조계삽 우정공로에서 전통문화 한마당 연등놀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조계사와 봉은사, 청계천 일대를 수놓은 전통등 전시회까지 여러분 놓치면 안 되겠는데요. 특히 이 전시는 5월 25일까지 계속된다고 합니다. 아직 시간 여유가 좀 넉넉하거든요.
0: 넉넉하네요.
1: 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연인과 함께 전통등의 그 아름다운 향연 여러분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많이 많이 보러 오세요.
1: 네, 현장에 직접 나와서 즐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여의치 않으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BTN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BTN 불교TV TV 채널, 라디오 울림앱, BTN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또 유튜브 채널까지 모두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여러분들의 그 감동, 참여하는 기분은 어떠신지, 또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저희에게 메시지 남겨주세요. 샵 1252번, 예, 유료 문자입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남겨주셔도 좋고요. 스님,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0: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1: 네네.
0: 연등회 축제, 연등회로 제가 삼행시를 지어왔고

0: 좋습니다.
1: 삼행시 운을 떼고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까 합니다.
0: 좋습니다.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
1: 예.
0: 연.
1: 연. 연꽃 같은 맑은 정성.
0: 오, 등.
1: 등불로.
0: 회.
1: 회양합시다. 연등에.
0: 네, 회양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ARS 060-800-7000번 한 통에 5,000원의 후원. 여러분들의 그 감

0: 함으로써 훌륭한 공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0: 185-0108. 185-0108. 많이 많이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1: 네. 자, 오늘도 동국대학교 현장에는요, 많은 분들이 또 연등회 함께 하시기 위해 운집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연등회는 불자들의 축제를 넘어서서 온 국민 그리고 전 세계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발돋움한 것 같아요, 스님. 해마다 열기가 더욱더 뜨거운데요. 어떠십니까?
0: 요새 한류 열풍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그 한류 열풍의 중심에 정말 우리 이 연등회가 수많은 세계인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정말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지고 불자로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1: 요즘 뭐 K컬처, K컬처 하잖아요. 이제는 K불교까지. 사실 우리 연등회 하면 인류 무형문화유산뿐만이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당당히 등재가 된 만큼 이제는 이제 국내적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함께 가꾸고 보존하고 또 지켜가야 할 유산이 되었습니다. 연등회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날짜를 스님 정하고요. 또 전 세계를 타고 온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0: 이야, 그래요?
1: 어마어마하죠. 야. 자, 올해도 많은 전 세계인들이 함께 연등회의 그 감동의 물결 또 동참하고 즐겨보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그 감동 여러분도 생생하게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등회 서포터즈 조직이 있던데요. 연등회 프렌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8개국 총 50여 명의 글로벌 서포터즈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연등회 인기가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스님?
0: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더욱더 관심받고 있고 이 K문화, K불교 그 중심에 우리 연등회가 있구나. 그리고 우리 BTN이 함께하는구나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글로벌 서포터즈 조직인 연등회 프렌즈와 함께하는 올해의 연등회. 게다가 스님, 올해는 더 특별한 순간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스님 아시나요?
0: 야, 제가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들었어요.
1: 네네.
0: 이번 연등 행렬에 이야, 로봇 스님이 등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불교는 그 시대의 문화에 발맞춰서 함께 흡수하고 또 배척하지 않고요.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제 AI 인공지능 시대는 우리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0: 이야.
1: 그런 만큼 이제 로봇 스님들께서 등장하셨는데요. 스님, 직접 어떤 분들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제 로봇 스님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1: 네.
0: 그런데 이제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원래 부처님 계율에는 로봇가 스님이 될 수가 없어요.
1: 그래요?
0: 왜냐하면 사람 아니한 존재는 출가해서 스님 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1: 근데
0: 로봇 스님 이 시대에 발맞춰서 사람들에게 재밌고 즐거운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쉽게 친근하게 부처님의 법을 전할 수 있는 재미난 에피소드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부처님 생전 2600년 전에는 사람이 아니면 되지 않는다 하셨지만 이 시대에 맞게 우리 부처님께서도 스님 외에 각자의 근기와 눈높이에 맞는 법문을 해주셨잖아요.
0: 그럼요, 그럼요.
1: 아마 지금 이 순간을 부처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0: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는 시대에 발맞추어서 앞서가는 불교구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요즘 정말 불교 일 잘한다.
0: 잘한다.
1: 네, 불교가 불교했네. 이런 칭찬도 많이 들리는데요. 자, 네 분의 스님 석자, 가비, 모희, 미사 스님이더라고요. 스님. 이름이 조금 생소해서 아직은 조금 외워지기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스님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0: 저도 이 네 명의 로봇 스님 이야기를 듣고 그 법명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석자, 가비, 모희, 미사 외우기도 힘들다 와 했는데 세상에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1: 어떤 깊은 뜻인가요?
0: 쉽게 외우는 법 가르쳐드릴까요?
1: 알려주세요.
0: 자, 우리 석자, 가비, 모이, 니사에서 첫 네 글자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1: 석자, 가비, 석가모니.
0: 석가모니.
1: 맞습니까?
0: 어쩜 이렇게 똑똑하세요?
1: 박수.
0: 그러면 뒤에 있는 네 글자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1: 그러니까요. 석자,
0: 비, 희사. 불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네. 자비.

0: 희사. 그래서 부처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명호인 석가모니에다가 불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자비희사를 붙여서 석자, 가비, 모희, 니사라고 이름을
1: 야,
0: 지었다고 합니다.
1: 스님, 평생 안 잊을 것 같아요.
0: 와, 기발하다, 기발해. 어쩜 이렇게 잘 지었을까요?
1: 네, 이 AI 로봇 스님들은요, 인간과 기술이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기술 또한 자비와 지혜, 또 책임의 그 가치 위에 쓰여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스님. 깊은 뜻이
0: 오,
1: 있었습니다.
0: 참으로 깊은 뜻이 있네요.
1: 그리고 이분들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게요, 정식 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스님.
0: 오.
1: 자, 수계 현장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0: 야, 저 영상이 나오네요.
1: 지난 5월 6일이었습니다.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로봇 수계식이 열렸지요. 아우, 잘, 예, 가사를 딱 수하시고,
0: 야, 저 뚜벅뚜벅 걷고 있는 것 봐요.
1: 네, 로봇 스님들을 대표해서 가비 스님의 수계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사부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가비 스님은요, 불자로서 지켜야 되는 로봇 우계.
0: 로봇 오게요?
1: 그리고 잠시 보셨습니다만 연비의식도 받으셨어요. 네, 합장을 아주 멋지게. 예, 그리고 스님, 저기, 머리가, 예, 우리 스님들의 머리와
0: 머리가
1: 비슷하게.
0: 왜 그런 건가요? 일부러 스님처럼 머리를 빡빡 깎은 건가요?
1: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살색을 이렇게 사실 붙였다고
0: 일부러 살색을
1: 하더라고요.
0: 붙였구나. 야, 대단하게 준비했다.
1: 디테일까지 깨알같습니다. 자, 수계식이 진행된 이후에는 스님들과 함께 탑돌이 진행했는데요. 스님들 가장 앞장서서, 예, 뚜벅뚜벅 씩씩하게 우리 가비 로봇 스님께서 탑돌이 의식까지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0: 정말 대단하네요.
1: 그런데 스님, 어떠세요? 세상의 흐름 정말 빠르고요. 이제 드디어 AI 인공지능 로봇 스님도 등장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0: 물론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요. 대다수의 많은 스님들께서는
1: 네.
0: 시대가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맞추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더 전해야 되지
1: 그럼요,
0: 않겠느냐.
1: 그럼요.
0: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마음으로 포용해서 더 좋은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부처님의 법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 맞습니다. 더 널리 알리는데 우리 AI 로봇 스님들의 역할이 또 막중하고 또더 기대가 되지 않나
0: 아, 기대가 됩니다.
1: 생각도 듭니다.
0: 나중에 저 로봇 스님들이 총무원장 스님 되시는 거 아닙니까?
1: 그럴까요?
0: 네.
1: 자, 이번에 연대행렬에 참여하는 AI 로봇 스님 몇대 정도, 몇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계시는지 아실까요?
0: 네 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1: 네, 네분 하고요.
0: 예.
1: 그리고 동국대학교에서 개발한 또 다른 스님이
0: 또 다른
1: 계십니다.
0: 스님들
1: 예,
0: 계시다고요?
1: AI 스님, 해안 스님
0: 해안 스님?
1: 계시고요. 그리고 아주 아주 귀엽게 생긴 예, 해안
0: 이야,
1: 스님이십니다.
0: 해안 스님.
1: 네, 뭐 여타의 다른 로봇과 이제 비슷한 모습으로 함께하고요. 요게 스님 강아지인데요. 강아지
0: 강아지.
1: 로봇인데
0: 예.
1: 해안 스님 도반이래요.
0: 개도반이네요.
1: 그래서 혜안 스님 옆에서 이렇게 항상 또 같이 안내를 하면서 예, 다니신다고 합니다.
0: 흐뭇합니다. 우리 혜안 스님이 약간 동자승 이미지네요.
1: 그쵸?
0: 예,
1: 귀엽네요, 진짜.
0: 귀엽다.
1: 합장도 잘하고요. 예, 성불하세요. 예, 말씀도 하신다고 하고요. 우리 스님과 또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 이게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하면 스님 대화가 되나 봐요.
0: 신기하네요.
1: 신기하죠? 자, 뉴스로 봤던 로봇 스님들 아마 많은 분들 신기해하실 것 같습니다. 올해 연등회, 연등행렬에서 여러분도 그 생생한 로봇 스님을 가까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예,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1: 자, 무엇보다 스님, 요즘 그 MZ 세대들에게 우리 불교가 그야말로 핫합니다.
0: 엄청나게 인기래요.
1: 뜨겁다 못해 정말 핫그 자체인데요.
0: 핫뜨거.
1: 뭐 뉴진스님 뭐 엄청나잖아요.
0: 아, 그 유명한 유행어를 남겼잖아요.
1: 그렇죠.
0: 오빠 몇 살? 관세음 보살.
1: 보살. 부처 핸섬 부터 해가지고 예. 지금 엄청 뜨거웠고요. 그리고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 현장인데요.
0: 야.
1: 진짜 해가 갈수록 스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0: 저는 가보지는 못했고 갔다 오신 스님들께 이야기는 많이
1: 네.
0: 들었어요.
1: 이거 정말 이제는 더 힘들어졌어요.
0: 야.
1: 줄이 얼마나 긴지요, 스님?

0: 얼마나 대박이 났는지 이 통로를 스쳐서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1: 게다가 다들 저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불교 굿즈도 진짜 다양해졌어요.
0: 저 선물도 받았어요.
1: 받으셨어요? 예. 그 어려운 불교 굿즈를.
0: 저 닮은 동자승 선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1: 네, 모든 굿즈들이 거의 완판 매진 행렬될 정도로 많은 우리 청년 불자들이 불교가 정말 힙한 종교가 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은 불교 박람회 현장이었습니다.
0: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불교를 좋아하고 사랑해주니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오릅니다.
1: 네, 이렇게 세대를 아우르는 불교의 포용력, 이제 국경과 이념의 벽까지 허물고 있는데요. 올해는요, 스님, 북향민 분들도 직접 만든 북한의 전통 등을 함께 들고 연등 행렬에 참여해서 화합의 의미를 또 다져준다고 합니다.
0: 아, 세상은 화합으로.
1: 네, 문헌으로만 남았던 전통 등을 이게 또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그 의미가 더 큰 것 같은데요.
0: 손으로 한 땀 한 땀 직접 만들었다죠?
1: 네네, 그렇습니다.
0: 대단합니다. 기대됩니다. 자,
1: 이 모든 감동의 순간 여러분, 예, 채널 고정하시면 저희 BTN 불교TV와 함께하시면 장장 7시간 동안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켜주시는 그 마음의 등불이 방송포교라는 더 큰 빛으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소중한 정성 함께 보태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0: 예, 연꽃 같은 맑은 정성으로 등불로 회향되기를.
1: 네.
0: 060-800-7000번, 060-800-7000번.
1: 네.
0: 또는 185-0108. 여러분들의 소중한 방송포교 후원 감사합니다.
1: 네, 많은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BTN 불교TV 특별 생방송 불기 2570년 연등회, 이제 축제 시간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0: 와, 기대된다.
1: 스님, 지금 이 순간 가장 설레고 마음이 두근두근 하시는 분들은 바로 직접 참가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0: 그렇죠.
1: 바로 동국대학교 운동장 현장에 그분들이 함께 모여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모습은 어떤지 저희가 한번 살짝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운동장 현장에 지금 저희 BTN 중계차가 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만나보시죠. 이재현 기자 나와주십시오.
2: 동대문중 그 뒤에.
3: 네, 저는 지금 연등회의 시작, 어울림마당이 펼쳐질 동국대 운동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행사를 앞둔 참가자들이 마지막까지 율동과 동선을 점검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곧이어 펼쳐질 연등회,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지 조계사 청년 연희단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계사 청년 연희단 모시겠습니다. 네, 자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계사 청년 연희단은 매년 활기찬 율동으로 연등회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연등회를 준비하셨는지 연등회 연희단 소개와 그리고 이번 올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4: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조계사 청년의 연희단은 조계사 청년의 회원들로 이루어진 공연팀입니다. 저희는 전문 무용수들이 아니라 각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직장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약 두 달 동안 매 주말을 반납해가며 정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오늘 저희들의 에너지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운동장에는 사람이 가득 메울 만큼 꽉 차 있어요. 네. 이 자리 함께 해보니 어떠신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5: 아, 매년 이렇게 연등회를 참여하면은 가슴이 좀 벅차오른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불교라고 하면은 솔직히 많은 분들이 조용하다, 정적이다라고 하는데 연등회 때는 우리가 정말 잘 논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종교다, 재밌는 종교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이곳에서는 아기 부처님 관불 의식을 시작으로 법회가 봉행되며 연등회의 시작을 알릴 예정인데요. 이어지는 행렬 등 경연 대회에는 59개 단체와 사찰이 특성을 살린 등을 출품해 수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천여 명이 함께하는 연희누리에서는 흥겨운 노래와 율동으로 하나되며 연등회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연등회의 시작이 임박하면서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운동장에서 BTN 이지윤 기자였습니다.
1: 네, 동국대학교 운동장 현장의 열기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0: 뜨겁습니다.
1: 오늘 또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가뜩이나 뜨거운데.

0: 예, 아마 계란이 익을 것 같아요.
1: 제 머리가 익을 것 같습니다.
0: 아, 정말 그 열기 속에 얼마나 많은 분들 또 설렘으로 가득 안고 또 기다리고 계실까요? 자, 어울림마당은 본격적인 축제에 앞서 마음을 모으고 흥을 돋우는 순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울림마당의 문을 여는 연등 법회는요, 올해 봉축포효인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의 의미를 되새기며 나와 이웃 그리고 온 세상에 평화를 함께 발원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연등 법회 우스님 행렬 등에 대한 그 시상식 이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1: 오, 시상식이 있습니까?
0: 그럼요. 각 사찰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연등에 대해서 시상식도 진행되는데요. 그 시상식을 보면 이제 연등 행렬에 어떤 등이 나올지 조금 힌트가 됩니다.
1: 오,
0: 네,
1: 기대되네요.
0: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울림마당에 꽃을 알수 있는 연희 누리 각 계층 별 율동단, 연희단 등총 40여 개 단체에 무려 천여 명의 버부들이 함께한다고
1: 천여
0: 합니다.
1: 명이나 돼요?
0: 운동장
1: 이야.
0: 전체가 돼서 그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스님 어깨춤이 절로 나잖아요.
1: 이야, 정말
0: 네,
1: 대단합니다.
0: 좋습니다. 더 감동적인 건 정말 많이 참여하는 그 연희누리단 그 모든 버부들이 전문무용수가 아니라는 점이 스님.
1: 오.
0: 그럼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율동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게 결국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
1: 그렇죠.
0: 아니겠습니까?
1: 오늘의 이날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연습했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 정성에 하늘에까지 닿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그럼요. 하늘에도 닿고 저희한테도 전해져서 연희 그 율동단들의 그 무용을 보고 있자면 스님과 제가 함께 이렇게 어깨춤을 예, 오늘도 좀 보여주실 건가요, 스님?
1: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0: 좋습니다. 자,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고 함께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왕 즐기는 거또 제대로 알고 즐기면 좋잖아요.
1: 그렇죠.
0: 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꺼지지 않고 이어져 온 연등 행렬. 그 시대마다 새롭게 더해진 문화가 또 오늘날의 연등회를 만들었는데요. 자, 올해 연등회는 어떤 이야기가 담기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2: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이어져온 천년의 빛. 삼국시대부터 고려와 조선을 거쳐 일제의 억압과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연등회의 등불은 1975년 부처님 오신 날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도심을 수놓는 화려한 행렬과 다채로운 행사들이 더해졌고, 불자들만의 의례가 아닌 누구에게나 열린 축제의 장으로 거듭났습니다.
3: 연등회의 가치는 법적으로 보호되며,
2: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12년 국가 무형유산 등재에 이어 2020년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이름을 올리며 세계가 함께 기억하고 지켜야 할 유산이 됐습니다.
4: 불, 법, 승.
2: 광화문 광장이 다시 빛으로 장엄됩니다. 2026년 연등회의 서막을 알리는 불기 2570년 봉축 점등식. 올해 광화문을 환히 밝힌 주인공은 북한의 묘향산 보현사 석탑을 정교하게 재현한 평화와 화합의 보현사 탑 등. 분단의 시간을 넘어 평화를 향한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시작된 빛은 가로연등의 불을 밝히며 연등회가 돌아왔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우리 전통등의 정수를 엿볼 수 있는 전통등 전시회. 한지로 정성껏 빚어낸 전통등은 은은하고도 깊은 빛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고요히 밝힙니다. 축제의 본격적인 문을 여는 연등법회. 아기 부처님을 씻겨드리는 관불의식과 함께 저마다의 간절한 마음을 등불에 실어 부처님께 올립니다. 연등 행렬을 앞두고 축제의 열기를 뜨겁게 달구는 연희누리. 신명나는 음악에 몸을 맡긴 채 역동적인 에너지 속에 모두가 하나돼 어우러지는 시간. 연희누리를 통해 사람들은 함께 웃고 함께 호흡하며 화합의 무대를 만들어갑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도시는 더욱 밝아집니다. 드디어 모두가 기다려온 순간.

0: 위를 흐르는 빛의 물결, 연등 행렬이 시작됩니다. 은하수처럼 종로를 수놓은 수십만 개의 등불 사이로 올해는 아주 특별한 풍경이 더해집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상징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스님들도 나란히 발을 맞추며 걷습니다. 인간과 기술,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경이로운 순간. 연등회는 천년의 빛을 품은 채 오늘 우리를 비추는 살아있는 빛의 축제입니다. 빛의 여정이 마무리되는 자리 대동 한마당. 흩날리는 꽃빛 속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웃음과 감동이 가득한 환희의 순간을 즐깁니다. 연등은 어둠을 밝히기 위한 빛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등을 만들며 마음의 번뇌를 씻고 등을 밝히며 나눔의 기쁨을 배웠던 시간. 불기 2570년 세상 모든 이의 마음에 평안과 자비가 닿기를. 연등회는 오늘도 희망의 등불을 이어갑니다.
1: 네, 불기 2570년 연등회, 지금 이 시각 동국대학교 대운동장 현장입니다. 이제 연등 법회 또 여법하게 봉행될 텐데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또 봉행위원단 스님께서 함께 입장하고 계시는 모습 여러분들 만나보셨습니다. 아, 진짜 우리 신도님들 많이 오셨어요.
2: 많이 오셨네요.
1: 자, 이제는 연등행렬에 참가하는 그 주인공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또 이제 운동장부터 함께 모여서 이제 연등행렬 시작점이 흥인지문으로 함께 가죠. 그 거리가 한 3km 정도 되더라고요.
2: 아, 3km요?
1: 예.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또 이제 조계사까지 오는 길이 2km가 넘는 구간이니까 앞으로 이제 5km가 넘는 그 길을 저 정말 각자 준비한 등을 들고 행렬에 참가할 텐데요. 자, 감동의 물결 잠시 후 오후 7시부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전에 저희 BTN 불교TV와 함께하면서 특집 방송으로 그 감동을 생생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연등에 이제 어떻게 올해는 준비가 됐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마련해서 함께 보내드렸는데요. 이렇게 우리 연등에는 과거의 전통을 오늘날의 축제로 승화시켜서 해마다 이제 새로운 감동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감동 채널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BTN 불교TV, 라디오 울림,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 7시간 내내 여러분들 그 감동 함께 하실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언제나 이 BTN이 늘 함께 했습니다.
2: 우리, 30년이요?
1: 예, 연등 행렬 속에 우리 BTN 그 역사 속에 연등회는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특히나 이 동대문에서 종로로 이어지는 연등행렬이 스님 올해 30주년 맞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2: 이야, 대단합니다. 놀랐습니다.
1: 바로 우리 BTN 불교TV의 역사와도 또한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거의 연등회는 어땠을까요? 저희 BTN 불교TV가 꼭꼭 아껴두었던 그 멋진 아카이브 자료를 멋지게 방출해드리겠습니다.
2: 와, 기대됩니다.
1: 잠시 후 2부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예,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중한 벚공양으로 방송포교 후원을 통해서 아름답고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있습니다.
1: 네.
2: 1855-0108 060-800-7000번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1: 네, 연꽃처럼 맑은 정성 등불로 회양되길. 한 통에 5,000원입니다. 060-800-7000번으로 전화 주셔서 오늘 느끼신 감동 저희에게 회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이 시각 또 동국대학교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스님, 이제 곧 잠시 후에는 연등 법회가 봉행될 텐데요. BTN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나와주십시오.
3: 차례심만 광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내빈 스님들께서
4: 네, 곧이어 연등법회와 함께 연등회의 하이라이트 연등행렬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올해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휴머로이드 로봇 섭자, 가비, 모희, 의사 스님을 선두로 127개의 장엄등이 뒤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행렬에 앞서 참가자들은 마지막까지 장엄등 상태를 점검하며 뜻깊은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엄등과 함께 행렬을 이어 달려간 한마음

0: 분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마음 선언은 매년 압도적인 규모와 정교한 채색이 담긴 장엄 등을 선보이며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등을 준비하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이제 현 시대에 부처님께서 법회를 하신다면 어떤 모습일까를 이제 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등을 보면은 이제 부처님 설법에 감흥해서 꽃들이 피렴하고 그리고 뭐 동물들도 뭐 숨겨워서 춤을 추고 또 온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부처님 이제 설법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저희 이 등을 보는 모든 분들이 이 등에 있는 이제 개체들처럼 밝은 마음의 불성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잠시 뒤면 또 본격적인 연등회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 연등회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네, 이번 연등회에서 저희는 이제 소리로서 공양을 올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소리가 닿는 어디든 모든 곳에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성을 깨울 수 있는 그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연등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어나가서 각자의 자리에서도 이제 서로의 불을 밝히고 결국에는 이제 온 세상까지 다 밝힐 수 있는 그런 연등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말씀 감사합니다.
3: 연등의 보존위원회.
0: 네,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불자들의 정성이 꺼지지 않는 인등으로 밝혀져 지금 동국대 운동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잠시 후 펼쳐질 연등회의 물결 속에서 부처님 오신 날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울림마당이 펼쳐질 동국대 운동장에서 BTN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4: 네, 이지은 기자 고맙습니다. 스님, 벌써 이제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이 시작됐습니다. 네. 네, 이제 마음을 청정히 고요시키는 연등법회 그 현장 여러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5: 부처님의 밝은 지혜가 가득 피어납니다. 다음은 한국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화응스님, 한국불교 열애종 총무원장 명한스님,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관유스님 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용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주지 담화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 대한불교조계종 도선사 주지 도심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산하기관을 대표해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스님 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가 신도단체 대표분들의 관불이 있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정원주님, 불교 리더스 포럼 상임대표 이기흥님, 동국대학교 총장 윤재웅님,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 회장 정구창님, 포교사단 단장 강의수님, 대한불교 청년회장 이길수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선민진님 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을 관불하며 우리 스스로 맑은 물이 되어 능히 세상의 때를 없애고 낮은 곳으로 겸손히 자리하며 온 세상 웃 생명의 밑거름이 되기를 서원해 봅니다. 끝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불영자광 대종사님 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부를 마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참석해 주신 내빈 모두를 모시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귀가 있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귀는 음악에 맞춰 연합합창단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말 반야심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반야심경은 나눠드린 자료집을 참고하시어 영상에 맞춰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0: 4부 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선명상이 있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선정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얽혀져 인연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집니다. 사랑이 생기면 미움도 생깁니다. 기쁨이 커지면 슬픔도 커집니다. 즐거움이 많아지면 괴로움도 많아집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평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감사합니다.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 자유롭습니다.

차분히 내면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해진 몸과 마음으로 부처님 오심을 봉축하는 이 연등법회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불기 1570년 연등의 보존위원장이시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진우 스님의 봉행사가 있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앉은 채로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0: 존경하는 사부 대중 여러분,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찬탄하는 연등회를 맞이하여 함께하신 모든 불자님께 벅찬 환희와 감동으로 반갑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이자 1200년 오랜 역사와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전승해오고 있는 연등회를 봉행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적일체 다 즉일이라 했습니다. 나와 이웃, 나아가 온 세상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자비와 지혜로 서로를 밝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과도 같이 부처님께서 밝히신 진리의 빛을 따라 안으로는 내면을 평안케 하는 등불을 밝히고 밖으로는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화합의 등불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밝히는 등은 나를 위한 등인 동시에 세상을 환히 비추는 등입니다. 이는 곧 선명상을 통해 내 마음의 지혜를 찾아 삶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고 그 평안한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굳은 서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지구촌 공동체 또한 끊이지 않는 분쟁과 전쟁 등으로 인해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드라망의 연기 속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된 존재이지만 나와 다른 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채 탐냄과 성냄에 집착하여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처럼 우리의 연등은 욕망과 분열의 불길을 자비의 감노수로 식히고 대결의 현장에 화합의 언어를 꽃피우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연등법회가 그러한 대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마음의 평안에서 시작되어 세상의 화합으로 완성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좋은 인연이 됩니다. 공감과 소통 그리고 따뜻한 시선과 배려를 담아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자비가 열 사람을 구하고 열 사람의 보시가 세상을 밝히듯 우리의 작은 행동이 모여 평화와 희망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든 이 연등 하나하나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이 빛은 모든 미움과 편견을 거두고 자비와 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토 세상을 앞당기는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참된 의미를 가슴에 새기며 사부대중 모두의 삶 위에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광명이 끝없이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1: 다음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스님의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경전 봉독이 있겠습니다.

경전 봉독. 환하게 태어나신 부처님, 처음 오르는 해와 같아라. 바라볼수록 기쁨에 찬이 공중의 달을 보는 것 같네. 부처님 황금빛 몸의 광명은 온 세상 두루비쳐 기쁨을 주고 중생을 구제하는 일곱 발걸음을 편안하고 조용히 내딛으셨네. 사방을 두루 관찰하면서 진실한 이치

0: 하니 깨달아
1: 괴로운 중생을 구제하기를
0: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맹세했다네. 삼계가 모두 고통 속에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하심은 해탈의 길을 열기 위해서이니 중생의 결박을 능히 풀어주시고 나고 죽는 괴로움을 없애주시네. 중생이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갖가지 병을 물거품 삼고 쇠하고 늙음을 큰 물살 삼으며 죽음을 바다에 큰 물결 삼을 때 부처님은 지혜의 배 타고 오셔서 온갖 괴로움에서 건져주시네. 붓다 자리타.
2: 이어서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의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께서는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발언문 거룩한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오늘 저희 사부대중은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깊은 감사와 한량없는 환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나이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지금 이 세상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갈등과 대립, 전쟁과 분쟁이 그치지 아니하고 수많은 생명들이 고통에 잠겨 있습니다.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로 서로를 향한 원망과 대립을 빨리 내려놓고 화해하고 공정과 정의가 바로서는 화합의 세상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봉축의 등불을 밝히고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발언하오니 무명의 어둠을 밝히셔 지혜의 광명이 온 누리에 두루 비추게 하옵소서.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공덕을 법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오니 고통받는 모든 생명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과 깨달음을 이루게 하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서근영님의 지휘로 연합합창단의 님이 오신 날이었습니다. 꽃향기 가득한 화음으로 부처님 오심을 찬탄해 주신 연합합창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한불교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정사님의 기원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0: 기움은 번뇌와 망상으로 헤매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진실한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신 부처님을 찬탄합니다. 부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부대중은 지혜와 자비의 빛을 온 누리 온 세상에 밝히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마음을 다스려 평안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여 다투는 곳에는 화쟁의 지혜로 공동체의 화합을 이끌어주셨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오늘 사부대중이 밝힌 연등불빛으로 지혜의 등불이 되어 무명을 밝히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님을 알아차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내 것과 모든 것이 모두 소중함을 깨닫고 내 마음의 평안이 세상의 화합으로 번져갈 수 있도록 부처님 전에 두 손 모아 합장하고 기원합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1: 이어서 불교 총지종 독립원장

0: 평화 기원 메시지. 오늘 우리는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신 부처님의 탄생을 찬탄하며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신 사부 대중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마음의 평화, 세상의 평화를 위한 연등불을 밝힙니다. 빈자 1등과도 같이 정성스레 만든 연등 하나하나에 담긴 빛은 어둠을 걷어내는 꺼지지 않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빛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 무명을 밝히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집착을 내려놓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따뜻한 지혜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과 갈등, 대립과 분열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안타까운 인명의 희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욕망과 이기심이 정의로 둔갑되어 화합과 평화를 외면한 채 끊이지 않는 갈등과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우리 불제자들은 누군가의 아픔이 곧 우리의 아픔임을 잊지 않으며 미움 대신 자비로, 분열 대신 화합으로 세상과 마주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가 밝히는 이 작은 등불이 이웃의 길을 비추고 또 다른 이의 어둠을 밝히는 인연의 연등이 되어 화합과 평화의 빛으로 환하게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1: 이상으로 불기 2570년 연등 법회를 마치고 행렬등 경연대회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행렬등 경연대회는 아름다운 우리 등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전통등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정성과 열정으로 축제를 준비해 주신 단체에게 드리는 감사와 격려의 시간입니다. 행렬등 경연대회 시상은 연등회 보존위원회 집행위원장이신 조계종 총무부장 성웅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시상을 위해 집행위원장 스님께서는 단 하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 수상단체들은 입장하고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 참가단체 대표자는 행렬등을 들고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상을 수여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등지게상입니다. 연등지게상은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 국제선센터, 삼성함,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 승가원, 삼천사 이상 6개 단체입니다. 먼저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입니다. 파라미타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파라미타 미래등입니다. 다음은 국제선센터입니다. 온전한 알아차림으로 늘 깨어있는 불자가 되겠다는 명상하는 물고기 등입니다. 다음은 삼성함입니다. 화합과 평화를 염원하는 법륜 등입니다. 이어서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입니다. 불교 스카우트의 화랑정신을 상징한 화랑연꽃 등입니다. 다음은 승가원입니다. 장애인의 꿈과 희망을 밝히는 피우리와 이루리 등입니다. 연등지게상의 마지막 단체는 삼천사입니다. 행렬등은 모든 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염원하는 아쇼카 별꽃 등입니다. 이상 연등지게상 시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연등 인욕상입니다. 연등 인욕상은 전국금융인불자연합회 승가사, 조계사, 호합사, 옥천암, 구룡사, 석불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이상 8개 단체입니다. 먼저 전국금융인불자연합회입니다. 부처님의 온유한 마음을 담은 다정한 등입니다.

조계사입니다. 부처님 오심을 되새기며 청정함과 깨달음을 표현한 불교 문양 등입니다. 다음은 호합사입니다. 올해 붉은 말과 호랑이 기운으로 조화로운 삶과 길상의 의미를 담은 호마 상생 등입니다. 이어서 옥천암입니다. 행렬 등은 신도들의 서원을 담은 옥천암 연꽃 등입니다. 다음은 구룡사입니다. 현대인들의 건강과 조화로운 삶을 서원하는 연꽃 단청 등입니다. 이어서 석불사입니다. 우리 삶의 마음을 비추는 행복 등입니다. 연등인 욕상 마지막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입니다. 빛으로 피어난 나비정원 등입니다. 이상 연등인 욕상 시상이었습니다. 개성에서 연등 정진상입니다. 수상단체는 불광사, 법안정사 부부불자회, 진관사, 진각종, 금륜사, 화계사, 봉은사 일곱 개 단체입니다. 먼저 불광사입니다. 연꽃처럼 부처님처럼 정진의 기원을 담은 화엄 연화등입니다. 다음은 법안정사 부부불자회입니다. 부부의 금슬과 화목처럼 세상 화합의 기원을 담은 원앙 부부 등입니다. 이어서 진관사입니다. 전통북의 태극과 운판 문양을 새겨넣어 전통과 불교 세계관을 담은 태극기 등입니다. 다음은 진각종입니다. 밀교의 상서로운 문양인 금어에 금강륜 이미지를 디자인한 금어 등입니다. 이어서 금륜사입니다. 수행자 만행의 실천을 담은 만행의 꽃등입니다. 다음은 화계사입니다. 세상이 평안하고 풍요롭기를 발언하는 깨달음의 등입니다. 연등 정진상 마지막은 봉은사입니다. 불국토의 이상향과 광명의 의미를 담은 조선시대 꽃다발 반자 등입니다. 이상 연등 정진상 시상이었습니다. 다음은 연등 선정상입니다. 수상단체는 한마음 선언입니다. 등을 높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불성이 중심이 되어 모든 경계를 받아들이고 한마음의 이치를 깨닫고 모든 생명을 아우르는 의미의 한마음 바다등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수상입니다. 연등 지혜상입니다. 수상단체는 도선사입니다. 모든 이들의 평화와 진리를 깨닫는 부처님이 되는 길을 밝혀주는 전통 팔모등입니다. 이상 행렬등 경연대회 시상이었습니다. 모든 수상단체 격려의 박수를 힘차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뻐하고 또 연등회를 축하하는 연등법회가 여법하게 봉행됐습니다. 아울러 행렬 등 경연대회 이제 참가자들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하셨어요.
1: 두손 모아 환하게 밝힌 등불이 세상을 널리 비추듯이 우리 모든 존재들의 마음에도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납니다.
0: 발언합니다. 자, 이제는 법회로 채워진 이 환희로운 우리 마음을요, 신명나는 축제로 가득 채워볼 시간입니다. 세대와 국적을 넘어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 한바탕 어우러지는 연인우리인데요. 스님, 기대되시죠?
1: 너무 기대되고요. 빨리 보고 싶습니다.
0: 네, 동국대학교 운동장 현장은요, 이제 음악과 율동, 참가자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채워질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럼 불기 2570년 연등회 연인우리의 흥겨운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2: 연희 율동단과 함께하는 연희누리 사회는 코봉이 장재영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계 1570년 연등에 어울림마당 연일일이 오래 사회를 맡은 저는 불자 개그맨 코봉이 장자!

0: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 코봉이가 이 무대에 섰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신도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만큼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에서 불교로 불며들 수 있도록 이 코봉이도 그리고 많은 불자님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해 주실 수 있죠? 정말 불며들게 만들 수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운이면 오늘 진짜 대박이 아니라 초대박이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선 연희 누리를 위해 율동단 및 연희단 여러분들은 대기 자리로 이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울림 마당은 부처님 모심을 축하하고 불자들이 어울려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중 연희 누리는 참가자 여러분들이 즐겁게 준비해온 율동으로 연등 행렬을 신나게 맞이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무형유산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에 오늘 사회를 맡게 돼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연등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방송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지금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생방송으로 한번 비춰질 수 있거든요. 오늘 자리가 너무 즐거워서 웃고 계시지만 더욱더 밝은 미소로 얼굴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신명나게 노실 준비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진짜 오늘 미치도록 즐기실 준비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크게 한번 외쳐볼게요. 오늘은 부처님. 다시 한번 오늘은 부처님. 여기 모든 분들 전체 박수 함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 율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어린이 율동단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어요. 자, 나머지 분들은 팜플렛 들고 계시죠? 우리 어린이들이 율동할 때 팜플렛 높이 들고 이렇게 흔들어주시고 카드 섹션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우리
1: 어린이들 준비 되셔요? 안 들려. 준비됐습니까? 그럼 집중했는지 3초를 한번 맞춰볼까요?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해야지. 다시 한번. 하나, 둘.
0: 둘, 둘.
1: 나무와 비탑을.
0: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집중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율동 노래는 연등꽃 피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곳이 여러분 사랑으로 물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율동단에 다시 한번 사랑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율동단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집에 있는 우리 딸 둘이 너무 보고 싶네요.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더운 날 너무 수고했어요. 아까 연습도 너무 수고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이젠 분위기를 살짝 바꿔서 아주 힘차고 열정적이고 패기를 느낄 수 있는 청소년 청년 율동입니다. 자, 우리 청소년 청년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아니, 아이들보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청소년 청년 준비됐습니까? 네. 여러분들 팜플렛 들고 카드 섹션 준비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 청소년 청년들, 자, 율동할 때 여러분들 많이 좀 흔들어 주세요. 그래야 힘이 납니다. 자, 그다음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청년 율동곡은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간다. 아, 무수의 불처럼 달려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청년 영화사, 조계사, 보문사, 대불련, 동대부정, 진관사, 진각종, 검정사, 한마음산업, 구룡사, 동국대, 동문대 가람 중에서 수고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박수 치면서

드리겠습니다. 와, 대박, 대박. 저만 느꼈나요? 이건 무슨 아이돌 노래인 줄 알았습니다. 오, 너무 잘했죠? 진짜 잘했습니까? 노래 좋죠? 아, 잠깐만. 너무 잘했죠? 하는데 스님 중 한 분께서 아니오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청소년, 청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율동단은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진짜 젊음을 느낄 수 있는 아주 흥겨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중간에 제가 선두, 5등단, 1등단, 2등단, 3등단, 4등단 했는데 화로 소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선두만 준비하시고 선두만 박수! 감사! 와, 대박! 너무 좋습니다. 5등단 박수! 감사! 1등단 박수! 감사! 우! 2등단 박수! 감사! 3등단 박수! 감사! 마지막 4등단 박수!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청문회, 아, 우리 어린이부터 해서 청소년, 청년 율동단들이 멋지게 율동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어울림마당 여리누리의 하이라이트. 축제의 열기를 최고조로 느낄 수 있는 연희단과 전체 참가자 모두가 신나게 즐기는 율동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시간일 수도 있겠는데요. 시작에 앞서서 힘찬 구호 함성을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모니터를 보시면 저 위에 항공샷이 너무나 예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계신 한복 너무나 알록달록해 보이시죠? 손 한번 흔들어 보세요. 아, 좋다, 예쁘다. 대한민국이 불며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불며들 수 있도록 힘찬 구호와 함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파이팅은 어느 정도일지 다시 한번 크게 함성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자리들, 신도님들 기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박수 함성이요. 자, 외친 김에 우리 파도 한번 타볼까요? 파도. 자, 우리 파도 기수 어디 있어요? 파도 기수, 파도 기수. 자, 자, 어디 있나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파도 기수 준비되어 있죠? 자, 그럼 파도 기수. 자, 오른쪽부터 돌도록 하겠습니다. 파도 기수 따라서 다 같이 파도 가자.

자, 파도 파도 갑니다. 파도에 가자. 자, 일어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 자, 다시 한번 우리 기수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다시 한번 오늘은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열정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쪽에 있는 우리 선두 5등단 1등단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두 5등단 1등단 자리에서 일어서 하면 여러분들 그냥 일어서지 마시고요. 얍! 하고 크게 구호를 외치면서 일어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두 5등단 1등단 얼마나 잘하는지 2, 3, 4등단에 보여주셔야겠죠. 자, 선두 5등단 1등단 자리에서 일어서.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2, 3, 4등단은 분홍색 팜플렛 들고 계시죠? 분홍색 팜플렛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선두 5등단 1등단이 율동하고 돌아갈 때 여러분들 많이 좀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녹색 팜플렛 들고 있는 분들이 선두 5등단 1등단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두 5등단 1등단 율동 노래는 축제입니다. 구룡사, 진간사, 대불련, 보문사, 동국대에서 도와주십니다.

0: 결심해서 어찌 해봅시다. 자, 이거 노래 아니에요. 자, 이 노래 아닙니다. 자, 이 노래 아닙니다.
1: 걸어가고
0: 이 노래
1: 게으르지 않을.
0: 자, 이 노래 아닙니다. 노래가 틀린 것 같아요. 예. 아니, 이거 딱딱 못 맞춰. 어디 있어? 지금 노래하는 감독님 어디 계셔? 이거 축제 틀어주셔야 돼. 축제. 예, 축제를 틀어주세요. 저 지금 틀리신 분, 동국대 대법당 들어 제가 3,000배 시키겠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하나가 안 됐잖아. 죄송합니다. 3,000배 제가 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선두 오등다 1등단의 율동 노래입니다. 선두 오등다 1등단 율동 노래는 축제. 자, 누가 자랑아!

우리 동국대의 기호

보이십니까? 꽃이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선등 5등단 1등단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 주시고요. 자, 들어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2등단, 3등단, 4등단 율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두 5등단, 1등단 한 거 보셨죠? 예, 좋습니다. 우리 2, 3, 4등단 절대 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분들 자리에서 일어서야겠죠?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 하면 여러분들 이야! 하고 큰 목소리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2등단, 3등단, 4등단 자리에서 일어서! 와,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선두 5등단, 1등단은 초록색 팜플렛을 들어주시고요. 2, 3, 4등단이 율동할 때 열심히 한번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준비됐으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등단, 3등단, 4등단 노래는 오늘은 좋은 날! 수국사, 조계사, 도선사, 영화사, 진각 쪽에서 함께 하십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2등단, 3등단, 4등단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자, 율동을 맞으신 2, 3, 4등단은요 선두 5등단, 1등단에 위치할 수 있도록 왼쪽 방향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이동해 주세요. 죄송한데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거 괜히 춤을 췄나 봐요. 죄송합니다.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선두 5등단, 1등단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 연희단들은 자리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로 나와주세요. 자, 이제 전체 율동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천천히 다치지 않게 자기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체 율동이 준비되는 동안 등단별로 다시 한번 호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두 박수 합성이요. 5등단 박수 합성. 1등단 박수 합성. 2등단 박수 합성. 3등단 박수 합성. 4등단 마지막으로 박수 합성. 좋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번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순서입니다. 지금 앉아계신 우리 불자리들, 신도님들 손에 들고 있는 거 자리에 놓고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네, 일어서 주시고 전체 율동을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위에서 찍는 항공샷이 너무 예쁘게 나옵니다. 오늘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저희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불며들 수 있도록 우리 멋있게 율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전체 율동곡은

힙차게! 우리 불자리들 신도님도 힙차게! 우리 신님들도 힙차게!

손 털려! 손 털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닭살이 돋을 정도로 너무나 너무나 멋진 무대였습니다. 자, 우리 서로 너무 수고했다고 다시 한번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있을 연들 행렬에서도 지금 이 열정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민분들이 봐야 됩니다. 이런 열정을 꼭 보여주실 수 있죠? 보여주실 수 있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어린이 율동단 청년, 청소년, 연희단 여러분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자리에 앉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32도를 넘었었습니다. 아, 그런데 연습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이 마음 자체가 오늘 이 무대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흥겹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연등회는 국가무형유산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입니다. 올해 연등어 표어가 뭔지 아세요? 연등어 표어는요,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고 자랑스러운 연등의 전승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어떻게 저와 함께 했는데 재밌으셨습니까?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불장의 개맨 코모이한테도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개그맨 코봉이 장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분하세요. 성분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고 사부대중 모두가 하나 되는 신명나는 자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외쳐볼까요? 오늘은 부처님! 네, 이렇게 수많은 사부대중 모두가 함께 이곳에 모이니 참 좋습니다. 모여서 어우러지는 이곳이 행복을 담아가는 큰 마당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 그대로 어울림 마당입니다. 국가무형유산이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 연등회의 주인공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마음은 평안하고 세상은 화합으로 가득한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율동과 함께하는 연예누리를 즐겁게 진행해 주신 개그맨 장재영님과 율동 리더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만하고 안전한 연등회 행사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교사단 여러분, 포교사 서울지역단 여러분, 국제포교사회 여러분, 동국대 부속고등학교 여러분, 전국 병원불자연합회 여러분, 그리고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원 여러분 등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2천여 명의 진행요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처님 오심을 축하하고 평안한 마음과 화합된 세상을 기원하는 연등회는 잠시 후 장엄한 행렬이 이곳 동국대학교에서 출발하여 흥인지문을 거쳐 종로 일대에서 수많은 시민들의 호응 속에 장엄하게 펼쳐지겠습니다. 연등행렬의 출발을 알리는 행진 선언을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2: 행진선언.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어둠을 밝히고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생명을 구제하며 수료를 향한 자비와 연민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 한등 한마음으로 세상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연등 하나하나는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겠다는 서원의 빛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염원의 빛입니다. 모든 이들이 마음이 편안하여 온 세상이 화합과 물들고 밝고 따뜻한 연등의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며 마음의 평안과 온 세상의 화합을 위한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행렬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연등 행렬의 출발을 알리는 행진 선언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연등 행렬을 위해 모두 출발해야겠습니다. 사부대중은 모두 일어나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진을 위해 연등 행렬 선두에 모실 아기 부처님 이운이 있겠습니다. 관불단의 아기 부처님을 연에 모시고 이운을 진행하는 동안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 부처님은 연등의 보존위원회 집행위원장 성웅 스님이 모시고 그 뒤를 이어 연등의 보존위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내빈들께서 함께 이운하시겠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단체는 단체명을 호명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질서 정연하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의 보존위원회 집행위원장 성웅 스님께서는 아기 부처님을 모시고 이윤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연등회의 주인공이며 전승자인 자랑스러운 불자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은 온 인류에게 진리의 등불을 밝혀주신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하고 높은 덕을 찬탄하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정성을 다해 밝힌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의 불빛으로 우리 마음과 세상을 더욱 환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불자 여러분의 원력으로 평안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연등행렬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오늘은 부처님 감사합니다.
1: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불기 2570년 연등회 앞서 보신 어울림마당 이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는데요. 연등행렬 그 행진 시작을 알리는 선언 그리고 아기 부처님 이혼을 하는 발걸음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스님 어울림마당 이제 매년 이렇게 함께 하는데 할 때마다 새롭고 흥겨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행복하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우리 연인우리의 신명나는 춤 사이로 피어나는 그 모든 춤 사이를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그 화합의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자, 이제 우리 연등행렬에 참가하는 모든 참가자들이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그리고 연등행렬의 시작점이죠. 흥인지무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이 거리가 약 3km 정도 되기 때문에 스님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연등행렬이 시작되는 7시까지 그 남는 시간 동안 저희 BTN에서 또 특별한 시간 마련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스님 특별한 손님도 함께 하신다면서요?
2: 예, 아주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는데요.
1: 네.
2: 저와 아주 친한 절친, 절에서 만난 친구라서 절친 고금 스님 모셨고요.
1: 고금 스님. 네.
2: 그리고 BTN 불교 TV의 인기 법사 스님 법장 스님 나오십니다.
1: 와, 법장 스님까지.
2: 와, 기대된다.
1: 야, 그야말로 야단법서.
2: 야단법서.
1: 흥겨운 2부 순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 2부에는요. 올해 동대문 운동장에서 종로로 이어지는 이 행렬길이 30주년을 맞이한 정말 뜻깊은 해입니다. 그런 만큼 방송을 통해 연등에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감동 더 깊게 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2부에는 연등에 역사와 그 의미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던 숨은 이야기들까지 하나하나 꺼내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스님 채널 고정 해줘야겠죠.
2: 채널 고정 해야죠. 여러분 앞으로 2부 3부가 훨씬 더 재미있답니다.
1: 네, 그런
2: 채널
1: 의미에서.
2: 고정하시고요. 예. 제가 BTN으로 삼행시를 지어보겠습니다.
1: 운 띄워드릴게요.
2: BTN 불교 TV에서 연등회 행렬을 함께 시청하세요. TV로 보셔도 되고 유튜브 채널 BTN 채널로도 보셔도 됩니다.
1: N
2: 엔조이 빵빵 엔돌핀 팍팍 BTN 화이팅!
1: 화이팅! 와! 엔조이 빵빵 엔돌핀 빵빵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 2부 잠시 후에 뵙도록 할게요.

0: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의 자비 강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끝나지 않은 전쟁과 분쟁 그리고 이상 기후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괴로움의 근본을 마음에서 찾으셨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하기보다 배려와 나눔, 자비와 지혜의 마음을 실천할 때 우리는 이 같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밝히는 연등 하나하나가 희망의 빛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밝히고 국민 모두의 마음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란합니다. 나무아미 타불.
1: 오늘은 기쁜 날 4월 초파일 진리의 태양이시며 인류의 등불이신 부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에게 해탈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상의 이치를 깨우쳐 각자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안이비솔신의 육근이 청정하고 자성이 청정함을 일깨우셨습니다. 중생들이 고통받는 것은 탐진치 삼독심에 물들어 대립과 갈등이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청정한 본마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의 국운이 융창하고 세계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불국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스스로가 존귀한 존재임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리도 부처님처럼 지혜를 밝히고 자비를 실천하면서 스스로 부처님을 자각하고 우중생이 존귀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보듬어야 하겠습니다. 지구촌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동업의 은혜를 깨달아 공존 공영의 인류애를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환희로운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참화를 멈추게 합시다. 자신을 성찰하고 참여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가족과 이웃을 제도합시다. 그리하여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옴마니 밤메 붐.
3: 성도합시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놔두시어 무명의 어둠에 갇힌 세계를 지혜의 광

0: 명으로 밝히신 거룩한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을 사부대중과 함께 봉축하며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모두 평안하시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갈등의 소식은 인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탐진치 삼독에서 비롯됩니다. 운명과 지혜가 파괴의 도구로 변질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공존의 길을 다시 모색해야 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각자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3일 수행으로 마음을 맑히고 우리의 기도와 수행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온 누리에 충만하여 진정한 평화가 꽃피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1: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맞아 사부대중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로 세상을 밝히는 참불자가 됩시다. 부처님께서 사부세계에 오신 뜻은 높은 연하를 위해서 홀로 편안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곳에 고통받는 중생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배고픈 자에는 밥이 되고 병든 자에 약이 되듯이 세상의 아픔에 가장 먼저 응답하는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처님 전에 올리는 유등과 연등에는 바로 이러한 실천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깨치고 진리를 향하는 연등과 더불어 맑은 기름을 심지에 적셔 불을 밝히는 유등은 자신의 몸을 온전히 태워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희생의 의미합니다. 오늘 도량의 정성껏 밝힌 유등과 연등의 불빛이 내 안의 탐욕을 피워내는 지혜가 되고 소외된 이웃을 깨닫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사부대중 여러분의 가정마다 평안과 희망의 빛으로 환히 타오르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0: 이겐 특별 생방송 불교 2570년 연등회 2부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 와! 스님, 저희가 1부에서는 이제 어울림마당 연등 법회를 통해 올해 연등의 그 시작을 알렸고요. 잠시 후 7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연등 행렬이 또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전에 이제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습니다. 우리 행렬단들이 이동하는 그 시간까지 좀 특별한 시간 저희가 준비했잖아요. 예, 반가운 얼굴들.
1: 시간일까요?
0: 예, 우선 반가운 얼굴들부터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광호 스님께서 직접 소개 좀 해주실까요?
1: 예. 저의 아주 친한 도방 스님, 서울 광불사 주지 고금 스님 나오셨습니다. 고금 스님.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금입니다.
0: 잘생겼어요, 스님.
1: 잘생긴 얼굴에 모니터를 뚫고 나오네요.
0: 와, 저 이분도 역시, 예, 아주 그냥 멋지잖아요.
1: 예, 스님. BTN 불교 TV 최고의 인기 법사 스님이시죠. 법장 스님 나오셨습니다. 와.
3: 오늘은 연등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법장입니다.
0: 야, 스님.
1: 아, 멋있다.
0: 이렇게 사실 이렇게 수다는 여럿이 떨어야 또 제맛이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또 이제 두 분 스님, 특히 광호 스님께서 특별히 두 분을 좋아하신다고.
1: 많이 좋아하죠.
0: 예, 그래서 오늘 또 두 분의 법명으로 또 시를 지으셨다고.
1: 아, 제가 이제 이 삼행시에 재미가 붙어서요.
0: 네.
1: 고금 스님의 고금과 법장 스님의 법장으로 이행시, 이행시에서 사행시를

0: 네.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1: 자, 그럼 우리 함께 운을 띄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0: 고금순부터 할게요.
1: 좋습니다. 하나, 둘, 셋, 고! 오.
0: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 중에 최고의 금, 고금순님이 오셨습니다. 오. 오.

0: 돌려막기 느낌이 좀 있긴 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두 분 스님과 함께 또 유쾌하게 시작해보니까 오늘 이 야외 스튜디오 분위기가 더욱더 한층 무르익는 것 같고요, 스님. 또 두 분이 함께 하셔서 더 꽉 차는 느낌이 듭니다. 2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3부까지도.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 고금 스님. 네. 연등에 이제 처음으로 저희 BTN과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어떠세요? 저 만나니까 좋으시죠?
2: 너무 좋습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그동안 유튜브로만, TV로만 이래 보다가 여기 나와서 우리 강호 스님과 우리 오 아나운서를 뵙으니까 너무 즐겁고 또 법장 스님까지 여기서 같이 뵐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 야.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기대하겠습니다. 네. 스님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법장 스님.
3: 예.
1: 예, 옥상 정원 2년째 또 함께 하게 됐습니다.
3: 맞습니다. 그래서 좀 3분 다른 게 원래 남의 차려준 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더니 아. 제가 여기 작년에 앉아서 강호 스님 자리에서 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긴장되고 이 전달할 것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한 발치 떨어진 데서 바라보니 이렇게 편할 수가 없고 너무 여유롭고 즐겁게 여러분과 함께 연등회를 즐기는 느낌입니다.
1: 아, 좀 더 즐기는 마음으로 예. 예, 그 환희심 저희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오늘 이 축제 편안하고 생생하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 전해드릴게요. 시간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동대문 그리고 종로 일대로 나오셔서 현장에서 감동 즐기셔도 좋겠고요. 편안하게 여러분들 계신 어느 곳에서든 저희 BTN과 함께 하시면 그 생생한 감동 저희가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BTN 불교 TV 그리고 라디오 울림 또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또 유튜브 채널까지 스님 알짜배기로 저희가 꽉 채워서 내보내드리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어디에서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 저희에게도 전해주세요.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52번 샵 1252번으로 우리 고금 스님 또 법장 스님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 분들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감동을 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스님?
4: 예, 여러분들의 소중한 법공양으로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프로그램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소중한 방송 포교 후원 060-800-7000번
1: 네.
4: 060-800-7000번 혹은 1855-0108 1855-0108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1: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등회는 오랫동안 이 전통을 지켜오면서도 시대에 따라서 그 모습과 형식을 조금씩 바꿔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동대문 흥인지분에서 출발해 종로거리를 가로지는 지금 연등행렬 코스가 확정된 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년의 예, 역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아주 뜻깊은 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은 평소에는 그 종로 그 왕복 약 8차선, 예, 많을 때는 8차선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거리. 그리고 쫙 밀어내고 연등으로 불빛이 밝히고 내가 만든 연등을 들고 행렬하는 그 기쁨. 혹시 두 분 스님 직접 참여해 보신 적 있을까요?
3: 예, 저는 어렸을 네. 적, 뭐 아까 아카이브 영상도 잠깐 나왔지만 출가하기 전에 할머니 손을 잡고
1: 아~
3: 여의도와 또 동대문에서 했던 그 추억이 있어서 아마 영상 나오면 또 아마 좀 새로울 것 같습니다.
1: 야, 우리 고금 스님은 어떠세요?
2: 저는 직접 종로 거리를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1: 어, 진짜요?
2: 연등을 들고.
1: 몇 년 전에?
2: 네, 저는 예. 이제 3년인가 4년 전에 제가 직접 걸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1: 예.
2: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참석하면서 혹시 등 나눠줄 수 있냐고.
1: 아~
2: 그래서 제가
1: 아, 현장 시민 여러분들이요?
2: 시민 여러분들이 우와. 본인도 이제 등을 들고 함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여쭤봤던 시민 불자님들이 참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 맞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든 연등을 직접 들고 연등 행렬에 참여하는 그 많은 불자님들 어떻게 보면 선물이고 또 특권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또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이야말로 스님 말씀하신 대로 네. 더 감동의 모습이지 않은가 합니다. 자, 종로거리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화면 잠시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야, 벌써부터 많은 분들 나오셨네요.
4: 오, 야, 대단하다.
1: 깜짝 놀랐어요. 오늘 날씨가 좋다 보니까
4: 날씨가 너무 좋아요.
1: 예, 인근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나오신 것 같고요. 이게 믿기십니까? 원래 중앙차선에 예, 버스 전용차로도 있고요. 예, 법장 스님.
3: 맞습니다. 옛날에는 왕이행차하던 길입니다.
1: 오.
3: 왕이행차하던 그 길에 이제 법왕 부처님을 모시고 그 부처님을 기리는 연등으로 세상을 환히

0: 밝혀 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고 그 빛으로 누구라도 다 함께 환히 빛나는 오늘 하루를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아름답고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1: 예. 아, 멋있다.
2: 많은 시민 여러분들, 불자님들 나와서 이제 잠시 후 펼쳐진 연등행렬의 그 감동 즐기실 준비하고 계시고요. 바로 여기가 흥인지문 연등행렬의 스타트, 시작 지점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동대문 운동장을 출발한 모든 행렬단이 이곳 흥인지문에 모여서 선두 등단을 시작으로 잠시 후 저녁 7시부터 연등행렬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아, 직접 등을 들고 참가하지 않더라도 그 모습을 현장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감동이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광우스님?
1: 예, 지금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마음속에서 기쁨이 가득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2: 예,
1: 저도 여러분들... 당장 같이 가서 연등행렬 하고 싶은데
2: 안 돼요, 안 돼요.
1: 안 되죠. 안 돼요. 참겠습니다.
2: 여기 함께 계셔야죠.
1: 불교TV BTN과 함께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자, 연등빛처럼 맑은 공덕, 밝은 공덕 여러분들 방송포교 후원 전화로 함께 공덕 쌓아보시면 어떨까요? 060-800-7000번 방송 보시면서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 분들의 마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그리고 또 함께 참여하면서 오랜 기간 연등회에 또 산 역사의 증인들이 우리 또 세 분의 스님들이 아닐까 합니다. 혹시 뭐 추억나는 그 추억거리나 연등회에 또 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법장 스님 어떤 기억들 떠오르세요?
0: 네, 제 어렸을 때 기억인데 지금도 너무 재밌고 생생했던 기억입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그때 아마 청담 스님이 아마 총무원장이셨던 것 같은데 연등회를 쭉 했대. 그때 막 용도 있고 막 주작도 있고 다양한 연등들로 막 입에서 불도 나오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되게 신기하게 바라보면서 마포대교 한강대교를 쭉 넘어갔던 기억이 한참 있는데 그렇게 막 가던 용이 어느 순간 멈춘 거예요.
1: 오.
0: 보지하고 봤더니 아연 로타리를 지날 때 로타리 기둥이 낮아서 용 머리가 거기에 끼인 겁니다.
2: 걸렸어요? 야.
0: 그래서 그걸 빼서 이제 계속 어찌됐건 가야 되기 때문에 길을 우회해서 용이 사람 다니는 길로 다닐 수가 없으니까 우회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는 도중에도 이게 아마 프로그램인지 불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1: 계속 불이 나와요.
0: 네, 그 기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나서 용이 다리 상판에 머리가 꼈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 아마 지금 이 연등에 저랑 같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거기 걸으셨던 보살님들도 계실 겁니다.
2: 맞아요.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0: 대단하네. 네, 그랬던 그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1: 그
0: 있습니다.
1: 용의 머리가 끼인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 뭐라고 할까요?
1: 용용 죽겠지.
2: 아, 고금 스님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역시.
1: 친구라서 억지로
2: 역시 절친.
0: 확실히
3: 예. 재밌었습니까?
1: 네. 사랑합니다 고금스님.
3: 영향을 주셨습니다.
2: 네, 고금스님은 뭐 특별하게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3: 네, 저도 그 연등하면서 참 많이 등 이름들을 좀 외우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서 그 나오는 등을 쭉 보니까 정말 100여 개가 넘더라고요. 등 종류만 해도.
2: 그거 못 외워요, 스님 사실은. 네.
3: 그래서 그 모양을 보고 보통 그냥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만 우리가 기억하는데 사실은 그 등을 오늘 연등회뿐만 아니라 전시도 한다 그러고 이제 많은 그런 거 관람할 수 있는 끝나고도 이렇게 전시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2: 맞아요, 스님.
3: 그래서 그런 많은 시민들이 또 우리 불자님들이 오늘만이 아니라 계속 이 연등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2: 네,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종로거리 현장에는 벌써부터 많은 시민 여러분들, 불자님들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1: 예.
2: 저 종로거리를 꽉 메우는 10만여 개의 그 등불. 스님, 해가 갈수록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흥겨운 축제 바로 연등회가 아닌가 해요.
1: 저 모습을 보면서 저도 추억 하나가 아스란히 떠오릅니다.
2: 아스란히.
1: 몇 년 전에 우리 오계윤 아나운서님하고 함께 종로 현장에서 비바람 불 때 우리 사회를 봤지 않습니까?
2: 맞아요, 맞아요.
1: 그때 위에 천막이 있었는데도
2: 날아갔어요.
1: 바람 때문에 비가 옆에서 뺨을 몰아치지 않습니까?
2: 맞아요.
1: 에이. 그때 제가 눈물인지 빗방울인지 온몸이 홀딱 젖고 있었을 때
2: 그때
1: 그렇게 비바람이 쳐도 불자들이 흩어지질 않는 겁니다.
2: 그러게요.
1: 그때 제 가슴에 뜨거운 감동이 밀려오면서 날이 좋으면 좋아서 연등회는 행복하고 비가 와도 비가 와도 연등회는 행복하구나. 연등회 화이팅! 우리 불자님 화이팅! 이라고
2: 화이팅!
1: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와! 네, 스님들 말씀 이렇게 들으니까 종로거리에 켜질 등불 하나하나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자, 지금의 장엄한 축제가 되기까지 과연 과거의 연등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동안 BTN 불교TV가 정성껏 기록해온 소중한 영상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려 보려고 합니다. 함께 시간여행 가보실까요? 네, 먼저 2539년으로 갑니다. 바로 1995년도의 연등회인데요. 앞서 법장 스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여의도 광장에서 봉축대법회가 진행됐고요. 또 종로까지 11km가 넘는 제등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1995년도를 끝으로 여의도 시대가 막을 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여의도에서 펼쳐진 마지막 제등 행렬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소중한 자료죠?
1: 이 소중한 자료를 BTN 불교TV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네요.
2: 그럼요, 그럼요.
1: 아, 역사 현장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아니, 그러니까 저 현장, 저때 지금 우리 법장 스님께서 할머니 손을 잡고
0: 아마 네. 그때쯤이면 투정 부리고 있었을 거예요. 왜 안 걸어가냐.
3: 아이고, 왜 끝나냐.
0: 왜 이렇게 오래 있냐.
3: 오래 하냐. 네,
0: 그랬었어요. 실은 이때 진짜 굉장히 네. 길었었습니다.
2: 11km면 스님 그 길을 다 어린아이가 걷기 쉽지 않았을
0: 맞습니다.
2: 텐데요.
0: 맞습니다. 다리를 네. 건너고 그 뒤로도 한참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보시면 다 손으로 끌고 가셨었어요. 그때는. 차나 그런 거에 싫지 않고.
2: 그러게요.
1: 그때 함께 있었던 할머님이 우리 법장 스님 이렇게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셨으니 얼마나 기쁘실 거예요.
0: 네,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지금 아시면은
1: 참 아름답습니다.
2: 그러게요. 아기 부처님을 모신 연인 가마인가 봐요.
0: 네, 자. 맞습니다. 저렇게 항상 가마를 만들어서 저 때는 사람들이 다 끌고 가다 보니 교대를 했었습니다. 아. 저 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머리가 꼈던 용.
1: 아, 머리 꼈던 용. 용용 좋겠지. 네. 아.
2: 저 때도 용이 구름 뿜었네요.
0: 네, 멋있다. 아연동쯤 된 것 같습니다.
1: 네, 멋있네요. 아.
2: 1995년도 여의도 별법회 현장 제등 행렬의 모습이고요. 아이언 로터리와 마포대교를 지나고 있는 많은 불자님들의 모습입니다. 저때나 오히려... 지금이나 그 열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동대문 운동장으로 갑니다. 불기 2540년, 1996년이죠. 시민과 함께하는 첫 연등법회 있습니다.
1: 이야, 대단하다.
2: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동대문 운동장. 예, 알면은 우리 친구인데. 자, 동대문 운동장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딱 동국대학교 운동장 예, 모습처럼 많은 이제 참가자분들이 이곳 동대문 운동장에 모여서 예, 법회도 봉행을 하고요. 또 연희단 여러분들도 함께 이렇게 많은 합창단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저때 스님 고금 스님 기억을 하세요?
3: 어, 저때는 기억을 잘 안 나네요.
1: 저때 어디 계셨습니까 고금 스님?
2: 그러게요. 저때 어디 계셨을까?
3: 학교에서 있었을 것 같은데요.
2: 네, 시민과 함께하는 첫 연등법회 우리 법장 스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0: 저때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대단한 에피소드가 등을 싣고 지하 철로 갔었습니다. 동대문역이다 보니까. 근데 등을 달고 이제 쌓아서 큰 박스에 담아간 걸 지하철 위에다 놓고 내려버린 거예요. 등이 없이 등면증을 참석했던 기억이 아니, 있습니다.
1: 그렇게 큰 거 들고 탔으면 내리고
0: 너무 즐거운 나머지 수다 떨고 빨리 네. 저기 즐기러 간다는 생각에 그 기억이 있습니다.
2: 아기 부처님이 이제 흰 코끼리를 타고 근데 부처님이 약간 좀 풍선인가 봐요. 이렇게 점점 펼쳐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 저 때가 이제 지금 연등회 틀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율동 연인우리단 많은 분들이 함께 율동에 참여하고 노래하고 흥겹게 축제처럼 즐기는 현장 바로 1996년 동대문 운동장 모습이었습니다. 자, 99년도로 가보죠. 이때부터 이제 율동이 어울림마당이 시작됐고요. 또 율동이 시작됐다고 하네요. 동자세. 아, 귀여워. 아, 좀 뭔가 짜증이 났어.
0: 아이들은 힘듭니다.
3: 고맙습니다.
2: 자, 99년 연등회에서는 축제의 생동감이 한층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이제 어울림 마당이 이때부터 그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1: 어울림 마당이요?
2: 예. 혹시 고금수님 저 땐 기억나세요?
3: 아, 저 때도 아직은.
2: 아직은. 아직은. 네.
1: 저 때가 99년도잖아요.
3: 99년도. 네.
1: 고금수하고 저하고 99년도에 회의사에 있었습니다.
0: 고생하실 때였는데.
1: 고생할 때였죠.
2: 드디어 역사적인 그 순간도. 예, 99년도의 모습입니다.
0: 그때는 제가 대학생이어서 사물놀이 패를 이때 참석을 했었어요.
1: 이야, 법장님 네. 대단하시다.
3: 역사시네, 역사. 와. 네.
1: 진짜 법장 짱이다.
0: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출가를 하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여기에 사물놀이를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여기서부터 조개사까지 장구를 치면서
1: 장구를 치면서
0: 네, 뛰어갔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1: 야, 법장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0: 그러다 출가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2: 아, 대단합니다.
0: 이때 무슨 재밌는 이 참불가가 있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췄었습니다.
2: 아, 그러게요.
0: 오늘은 좋은 날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1: 아, 오늘은 좋은 날.
0: 네, 부처님 오신 날 그 노래로.
2: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에너지틱하게 뛰어오고 네. 달려나오시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인 것 같아요.
0: 청소년 연합법회가 있어서 그 연합회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2: 그러셨군요.
1: 우리 법장 스님의 연등회 역사를 함께 하셨네요.
2: 그러게요.
0: 예, 이때까지만 했습니다. 출가하기 전 꿈에도 몰랐죠.
2: 아. 예, 참석은 했으나 예, 출가할 줄은 몰랐던 그때의 그 시절.
0: 예, 시간이 한 30년 넘게 지나서 여기서 이렇게 사회를 보고 있는 게 이제 더 신기합니다.
2: 감회가 새롭겠는데요.
0: 맞습니다,
2: 스님.
0: 진짜.
1: 네. 연등회에 참석한 공덕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출가를 하시게 되었나 봅니다.
0: 아,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2: 자, 우리 고금수님 이제 해인사에 계시던 그 시절을 지나서 이제는 네. 2010년으로 갑니다. 야, 훌쩍 시간을 뛰어넘어갔죠. 지금부터 약 15년 전. 자, 고금수님 어디서 뭐 하셨습니까?
1: 15년 전.
2: 뭐 하셨습니까?
3: 아, 강원에 있었던 시간.
2: 강원 시절이시군요. 네. 이곳은 서울 장충체육관입니다.
1: 아, 장충체육관.
2: 실내에서 이제 어울림 마당이 펼쳐졌어요.
1: 아, 느낌이 새롭네요.
2: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의 기쁨을 이제 실내에서 또 함께 나누고 예, 빠지진 않았습니다. 뭐 율동이며 모든 행사들이 함께 했고요. 또 자비 실천의 의미를 또 되새긴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0년도 저 때는 우리 법장 스님께서는 과연
0: 저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1: 야, 어디 계셨나요, 법장?
0: 저 때는 해인사에 저도 강원에 있을 때다 보니까
1: 해인사에
0: 유학 준비를 출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네. 네. 출간 이후입니다. 야. 야. 근데 이때 참 이렇게 네. 되게 화려하게 이제 무대가 펼쳐진 걸 저희도 강원에서 즐겨보고 아, 불교가 뭔가 변화의 움직임이 생겼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1: 법장 스님이 출가해서 변화된 거 아닙니까?
0: 아유, 아닙니다.
2: 출가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0: 그 변화 속에 제가 출가를 했었습니다.
1: 아, 겸손, 겸손.
2: 우리 광호 스님께서는 저때 뭐 하고 계셨을까요?
1: 아마 선방에 있었을 겁니다.
2: 아, 선방에서. 예. 아, 오늘의 미래를 이렇게 쫙 보시면서 예, 기도 정신하셨군요.
0: 그럼 스님의 마음에 소나무를 심고 계실 때
1: 저는 평생 선방에서 참선할 줄 알았는데 제 그때 같이 공부한 스님들이 저는 선방 끝까지 못 다닐 줄 알았답니다. 뭐지 이렇게 말이 많냐 이 말 많은 광우가 BTN에서 전포 포기하고 있습니다.
2: 그러게요. 예. 불교 2554년 2010년도 실내에서 펼쳐진 서울 장충체육관의 실내 어울림마당 모습입니다. 이 장충체육관의 역사는 이때 이제 짧게 마무리가 되게 되고요. 이제 잠시 후에는 이제 드디어 역사 바로 지금과 이어지죠. 동국대학교 운동장으로 옮겨가게 되겠습니다.
4: 2555년
1: 이야, 부처님 오신 뭔가 장엄하다.
4: 연등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0: 좀 더 불교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
1: 예, 네. 더 엄숙해지네요.
0: 그리고 동국대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2: 맞습니다. 아름답네요.
1: 예. 뭔가 마음이 경건해지는 느낌이에요.
5: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회.
2: 뭔가 그 모인 인원수는 예나 지금이나 저 때도 엄청 열기가 뜨거웠군요.
1: 아, 뜨겁네요.
2: 고금수님 뭐 하셨어요?
0: 음식 질문.
3: 아, 저 때는 제가 이제 동국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 아, 준비.
3: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 아. 네. 연등 행렬 이제 흥인지문을 지나 종로를 지나 조계사로 향하는 바로 이 코스. 예. 아. 예. 동대문 운동장에서 함께 모여서 즐기던 불기 2555년 2011년도에 예, 연등 과거의 연등회, 연등 행렬의 모습 함께 감상해 보셨습니다.
1: 그 동국대에서 출발해서 우리 종각 조계사 앞까지 도착하는데 한 5km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2: 맞아요.
1: 왜 5km인지 아세요?
2: 어, 왜 5km인가요?
1: 오!
2: 오!
1: 오 연등회! 오 PTN! 그래서 5km입니다.
0: 오개훈 아나운서도 더 들어야죠.
1: 오! 오! 오개훈 아나운서! 오!
2: 감사합니다.
1: 아, 즐겁다.
3: 놀랐습니다, 진짜.
2: 네, 30여 년 전 이제 여의도 광장 시절부터 지금의 동대문 동국대 운동장까지 연등회 그 역사를 저희가 짧게나마 살펴봤습니다. 아, 투박하지만 또 순수했던 모습, 그리고 열기, 그 에너지만큼은 지금 못지않은 현장의 모습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추억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세 분 스님이 당시에 뭘 하고 계셨는지 아마 방송 보시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 불자님들께서도 그 시절에 나의 모습을 조금 회상해 보셨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강산이 세 번 바뀌는 동안 스님 연등의 모습도 참 많이 바뀌었거든요. 화면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1: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한결같구나.
2: 한결같다.
1: 우리 불자님들의 마음은 한결같구나.
2: 맞아요, 맞아요.
1: 그리고 이 30년의 연등회의 역사를 BTN 불교TV가 함께했구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강사는 무려 세 번이 바뀔 시간이었습니다만 스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불자님들의 그 신심은 변치 않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불기 2570년 연등회의 BTN 불교TV 특별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연등회 이제 놓쳐서는 안 될 또 관전 포인트, 꿀잼 포인트가 있거든요. 고금 스님 혹시 알고 계실까요?
3: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2: 공부하고 네. 오셨을 것 같은데. 예. 스님, 아니면 법장 스님? 혹시 올해 꿀잼 포인트?
0: 올해는 스님이 세 분이나 나왔다는 사실.
3: 제가 나왔다는 점.
2: 네.
1: 그렇죠. 구금 스님이 나왔구나.
3: 아, 그럼요. 아,
0: 확실한 것 같습니다.
2: 아, 네. 맞아요. 그게 영순이 꿀잼 포인트였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AI 로봇 예, 스님들이 등장한 그렇죠. 게 아닌가 합니다.
1: 맞습니다.
2: 그렇죠. 예.
1: 예, 우리 석자 가비. 모이 니사 스님 그리고 아까도 소개되었던 해안 스님이라고 동자승 스님 로봇 스님
2: 그리고 순찰 로봇 류비까지 이제 올해 연등 행렬에 총 출동한다고 합니다. 고금 스님 수계 받은 네. 우리 로봇 AI 스님 수계 법명 다 외우셨습니까?
3: 석자
1: 예. 석자 네. 석자. 니 코가 석자다.
3: 네, 넉자, 다섯자 스님. 잘 모르겠습니다. 네,
2: 석자, 가비, 모희, 니사.
1: 제가 다시 한번 이름 외우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2: 네.
1: 자, 따라해보세요. 석가모니.
6: 석가모니.
1: 그리고 그 밑으로 자비희사.
6: 자비희사.
1: 그대로 첫 글자만 붙이면 석자,
2: 석자,
1: 가비,
2: 가비,
1: 모희,
3: 모희,
1: 니사,
3: 니사,
1: 니가사.
2: 법장 스님.
0: 네, 예, 저는 당연히 원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계종 종책위원이다 보니까 이걸 할 때 같이 했었고 이번에 오기 전에 한번 확인도 해봤는데
2: 네네.
0: 뭐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셨지만 이렇게 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이벤트 같은 모습으로 불교를 좀 더 알릴 수 있는 형태로 이번에 이제 가비 스님을 비롯해 우리가 원래 스님이란 명칭은 아까 광훈 스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의 스승인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받고 사람이라는 그 규정이 계율로 정확하게 율장에 담겨져 있지만 이번에는 좀 더 이 세대 간의 모든 것들을 초월해 불교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연등의 모습에서 이렇게 AI 또 로봇 휴머노이드라고 하죠. 휴머노이드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을 또 한번 확인하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광명이 모두에게 똑같이 전해진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 네, 근데 로봇 5개 예,
0: 네,
2: 맞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0: 네, 그건 좀 재밌게 만든 것 같고 특히 과충전하지 말라.
3: 과충전.
0: 아. 예, 네, 너무 재밌게 잘 만드신 것 같고 또 선배 스님들께서 네. 그렇게 잘 전할 수 있게 좀 더 벽을 낮춰주신 것 같아 너무 좋았었습니다.
2: 예, 로봇 5개를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자면 생명을 존중하고 해치지 말라. 다른 로봇과 사물을 훼손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들을 잘 따르고 존중하라. 기본 중에 기본이죠. 또 기만적인 행동과 표현을 하지 말라. 그리고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아끼고 과충전하지 말아라.
3: 근데 에너지를 아낀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과충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 과충전.
0: 약간 탐진치로 표현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AI 로봇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사람들에게도 좀 필요한 내용이 같아요. 자신의 삶의 에너지를 어느 정도 좀 아끼고 너무 비교와 경쟁으로 모든 걸 다 요새 번아웃이라고 하는 쏟아내는 듯이 사는 것도 있고 과충전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무언가를 투기 같은 것들이 많아진 세상에 오히려 그런 걸 되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아마 좀 더 그런 부처님의 지혜를 담아서 재미있게 표현하며 그 속에 또 다른 의미를 담아주시지 않았을까.

0: 거라고 제가 잘 설명해 드립니다.
1: 네, 지금 이 시각 예, 흥행지문 앞 예, 현장 모습인데요. 많은 장엄등이 이제 연등행렬의 그 시작에 앞서서 멋지게 도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이 켜지지 않은 사천왕 등인데요. 그래도 그 존재감이 뿜뿜하는데요, 강호수님.
2: 밤이 되면 얼마나 더 찬란하게 빛나고 더 멋있을까요?
1: 근데 이렇게 뵈니까 저도 이제 불이 켜지지 않은 네. 얼굴은 처음인데 스님 약간 조금 유해 보이는데요.
3: 네.
1: 사천왕
3: 부드러워 보여요. 귀여워 보이는 기도
1: 우리 고금
3: 하고요.
1: 스님의 네. 미소처럼 어, 외국인 분들도 보입니다. 법장 스님 이제는 확실히 글로벌해졌어요. 네, 해가 이제... 갈수록 그 더함이 느껴집니다.
0: 네, 정말 저도 뭐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요새 전법 포교하다 보면 이 불교라는 이름으로 세대 간의 갈등 또는 이게 국가, 인종 이 모든 것들이 부처님의 말씀대로 불이루다 넘어가는 것 같고 그 안에 우리 한국 문화가 담겨져 있어서 지금 이렇게 등이라는 이름 하나로 모두가 모여 세상을 밝히고 연등의 이름과 같이 그러한 것들을 다 해소하며 이날 하루만큼은 모두가 즐기고 걷는다라는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고 함께 자신의 등으로 옆에 이웃을 비춰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인 것 같고 지금 계속 비춰주시는데 신호등이다 그린라이트입니다.
2: 야,
0: 네. 녹색 불이 닫혀 있어. 네. 그린라이트. 모두에게 그린라이트, 녹색 불로 정말 아름답게 모두가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2: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고백하세요.
3: 그린라이트.
0: 그 뜻은 아니었습니다.
2: 그 뜻은 아니었습니까?
1: 우리 스님들께서 또 그린라이트를 외쳐주시니까 예. 또 새롭습니다. 네, 우리 법고등의 모습도 보이고요. 이제 약 한 30여 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아직 하늘은 무척 박스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엄등 등에도 아직 불은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조금씩 이제 어둠이 깔리고 예, 등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감동과 환희의 물결, 장엄한 물결 여러분들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직 시간이 되신다면 종로거리로 직접 나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 손잡고 나와서 즐기는 거 스님 너무 큰 추억이잖아요.
2: 큰 추억이고 금방 법장 스님도 할머니와의 그 아름다운 추억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종로거리에 가셔서 행렬을 보셔도 되고
1: 네.
2: 가장 좋은 거는 누구와 함께하라?
3: BTN
2: 이야 고급스님
3: 유튜브와 함께
1: 역시
2: BTN 불교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 역시 두 분 절친다우시네요. 네.
0: 제가 밀리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렇죠. 척하면 척으로 나오시네요.
0: 도반 스님들은 참 절친
1: 예,
0: 친구라
1: 이심전심 예, 여러분을 생생하게 예. 느끼시고 계십니다.
0: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현장에 있으면 모르고 진앙 등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1: 맞아요.
0: 그때 연등의 이 BTN의 방송 같이 보시면 우리 아나운서님과 스님들이 등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그 설명을 같이 들으면 우리 미술관에 가서도 그림만 보는 게 아닌 설명을 들으면 더 그렇네요. 많이 알듯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1: 그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은 스님 앞으로도 조금 돌려서 볼 수 있잖아요.
0: 물론이죠.
1: 다시 보기도 네. 되고 예, 채널 고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채널 고정 BTN
1: 자 AI 로봇 스님들과 또 함께하는 불기 2570년 연등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대중과 함께할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그리고 귀를 사로잡았던 추억의 연등 잠깐 다시 만나볼까 합니다. 어떤 연등 기억하고 싶으세요?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네, 2015년 예, 한마음 등 한마음.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 지수화풍의 근본이 마음의 근본이며 지구의 근본이고 그 근본을 통해서 한마음으로 돌아감을 상징하는 한마음 등 해마다 한마음 선언의 그 장엄 등 행렬 등은 정말 창의적이고 그 규모가 압도적이거든요. 법장 스님.
0: 예, 한마음 선언은 저도 작년에 같이 이제 접해봤지만 너무 아름답게 이 정말 이 연등회만을 위해서 정말 공을 들이고 연구까지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1: 맞아요.
0: 그리고 그 성과로 저렇게 등을 아름답게 해서 모두에게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1: 자 이어서 2017년 조계사 반야심경 등도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지혜의 정수를 담은 경전 반야심견 274 전문을 고금 스님 저렇게 등으로 제작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3: 네 저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문으로만 외우고 봤던 것들을 이제 한글로 저렇게 보니까 와. 너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말씀하신 대로 저 때부터 우리말 반야신경 봉독이 더욱더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혜의 정수를 담은 경전 반야신경 270자 전문 예, 그 등을 함께 보셨습니다.
2: 아, 아름답다.
1: 자, 같은 연도고요. 이번엔 불광사 행렬 등입니다. 이제 팔모등이에요. 예쁘죠?
2: 아, 예쁘다.
1: 예, T자 등대를 만들어서 저 때부터 이제 연등이 더 풍성하게 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스님, 양쪽 T자로 해서 두 개씩 그리고 뭐 적당히 한 세 개도 매달 수 있지 않겠습니까?
2: 제 팔모등이잖아요.
1: 네, 네.
2: 팔모등이 겹겹이 서로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1: 네, 네.
2: 팔팔합니다. 불심이 팔팔합니다. 팔모등.
1: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2019년 연희 용등입니다.
2: 야, 용등.
0: 저 안에 얼굴이 보이네요, 지금. 아. 너무 애써주시고 계십니다.
2: 야, 진짜 멋있다.
1: 청년의 버부들이 이제 등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렇죠? 움직이면서 살아있는 용을 표현하는 건데 저는 해마다 저걸 볼 때마다 서로 발걸음을 맞춰야 돼요. 야. 만약에 못 맞추고 혼자 다른 방향으로 가면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2: 그렇죠.
1: 예, 한 번도 사고 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해주는 연희 용등의 모습 2019년도 다시 보고 싶은 연등이었습니다.
2: 야, 예쁘다.
1: 자, 마지막으로 다시 만나보고 싶은 연등 2023년 역시 한마음 선언 북두칠성등이었습니다.
2: 북두칠성등
1: 정말 밤하늘에 빛나는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등이었는데요. 아, 우리 세 분 스님도 어렸을 때 별 많이 보셨잖아요.
0: 예.
1: 예. 북두칠성 좀 별자리도 좀 찾아보셨습니까, 법장 스님?
0: 예, 북두칠성 뭐 거의 동서공을 막론하고 약속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 오.
0: 약속의 등이어서 이 북두칠성 등도 그때 약속의 등인 겁니다.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또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 그 시기를 넘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약속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 북두칠성 그리고 우리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부처님도 계시죠. 그런
1: 네네.
0: 것을 저렇게 담아서 만들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고금스님 네. 약속에 예, 북두칠성 나왔거든요. 예, 뭐 하나 말씀해 주셔야 돼요.
3: 아, 북두칠성은 보통은 저희는 이제 국자등 국자가 들어간다 해서
1: 예.
3: 이렇게 일곱 가지 별 변하지 않는다.
1: 아,
3: 늘 변하지
1: 괜찮는다.
3: 않고 그 자리에 모든 별자리는 변해도 그 북두칠성만은 변하지 않는다.
2: 아,
3: 우리의 신심과 아까 법장스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처님과 같은 그 마음은 우리 중생이 어떻게 해도 변하지 않고 변치 않는다는 것들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2: 아, 변하지 않는 마음 약속.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1: 어떤 문장이요?
2: 연등의 끝까지 사랑해 주세요. BTN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1: 약속해
2: 줘.
1: 약속해 줘. 감사합니다.
2: 네.
1: 자, 연등에는요 이렇게 화창한 날에는 즐거움을 나누는 축제가 되지만요 또 우리 국민이 가장 힘들고 아픈 시기를 보낼 때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할 때 언제나 또 밝은 빛을 내어주는 그 간절함도 또 기다려지는데요. 현대사 속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스님? 아, 우선 97년도 말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도 예. 예,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요. 큰 상실감에 빠졌을 때마다 우리 불교는 언제나 함께했습니다. 자, 잠시 후면 불교TV 이제 특별 생방송 2570년 연등회 연등 행렬이 또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각 동대문 운동장 그 연등 행렬의 시작점 흥인지문은 어떤 모습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하늘이 너무 파래요.
0: 그림 같습니다.
1: 너무 맑아요. 예. 오늘 진짜 날씨 끝내줍니다.
4: 네, 저는 지금 연등 행렬 예. 출발을 앞둔 흥인지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대형 장엄등들이 하나 둘 출발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요. 사자를 탄 문수보살과 흰 코끼리를 탄 보현보살, 사천왕 등까지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그리고 세상의 평안을 발원하는 불자들의 정성이 이 장엄등 하나하나에 담겼습니다. 올해는 특히 지난 6일 수계식으로 법명을 받은 로봇 가비를 비롯해 도반 로봇인 석자, 모희, 니사가 함께할 예정이라 불자들을 넘어 국내외의 언론이 관심이 집중될 예정입니다. 잠시 뒤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 연등 행렬에는 5만여의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10만 개의 연등을 들고 서울 도심을 밝힐 예정인데요. 이 행렬에 직접 참여하는 특별한 불자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힙한 불교 열풍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평가받는 해탈 컴퍼니의 주여진 대표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5: 안녕하세요.
4: 네, BTS 시청자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불교를 좋아하는 청년들이 모인 불교 문화 IP 브랜드 해탈 컴퍼니입니다.

0: 저는 해탈꺼무의 대표 주여진입니다.
1: 오늘은 수계를 받은 로봇이 행렬 선두에서 인간과 함께 행렬에 나설 예정인데요. 아직 로봇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 행렬을 앞둔 로봇에게 한마디 한다면?
0: 아, 네. 아, 로봇들도 행렬이 처음일 텐데 지치지 않고 힘내서 저희 인간들과 함께 이 행렬을 멋지게 마무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로봇아 힘내!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흥인지문에서 조계사까지 약 4.5km의 거리를 직접 걸으셔야 하는데요. 네. 행렬을 앞둔 소감이 어떠신지, 어떤 마음으로 이 행렬에 참여하실 예정인지 좀 궁금합니다.
0: 저도 이번에 이 행렬이 처음인데요. 아, 일단은 이 행렬에 참가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그리고 이 행렬에 있는 이 부처님의 화엄과 이 즐거움을 우리 서울에 있는 시민,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즐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참여 열심히 걷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뒤에 직원분께서 들고 계신 이 깃발이 상당히 눈길이 가는데요. 행렬을 마치고 이어지는 대동 한마당에서 흔드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0: 네, 대동 한마당에서 또 멋지게 놀아 제낄 예정이라고 하길래 저희가 또 노는 거에 또 해탈컴퍼니가 빠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락패 하면 또 깃발 아닙니까? 그래서 극락도 락이다 딱 이런 느낌으로 신나게 놀려고 한번 깃발을 준비해봤습니다.
1: 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한국 불교, 청년 불자들을 위한 기발한 콘텐츠 기대하겠습니다.
0: 네.
1: 5만여 명의 발걸음과 10만여 개의 연등이 만들어낼 오늘 밤 서울의 풍경.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연등의 빛이 시민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 네, 흥인지부의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배수열 기자가 현장 열기를 정말 생생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해탈컴퍼니 대표님, 아, 힙해요.
3: 너무 셉니다. 네,
2: 너무 세죠? 네. 자, 여러분도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불기 2570년 연등회 이렇게 해서 다시 보고 싶은 이전의 감동들 2부 순서로 함께 했고요. 스님들, 이 추억 여행 좀 되셨나 모르겠어요, 고금스님.
4: 네, 많이 됐습니다. 네. 오늘 놀아 제끼겠습니다.
2: 네, 이제 지금부터는 정말 놀아 제끼셔야 됩니다. 네. 법장 스님 마음에 준비되셨습니까?
5: 네, 저는 뭐 언제든지 텐션이 높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좋습니다. 자, 기다림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잠시 후 7시부터는 과거, 현재, 그리고 로봇 스님이 열어가는 미래의 빛까지 한데 어우러진 그 연등 행렬이 시작됩니다. 불교 2570년 연등회 계속해서 BTN과 함께해 주십시오. BTN 불교 TV 그리고 BTN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아울러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0만 대중이 함께하는 연등 물결 스님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라고 우리 불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6: 해는 지고 있지만 우리의 불심과 등불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3부 함께해 주세요.
2: 네. 흥인지분에서 출발하는 연등행절의 그 감동의 현장으로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오늘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거행되는 봉축사와 연동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비와 지혜의 등불로 세상을 밝혀주시는 연등회 보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불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 누리에 따뜻한 봄기운이 가득한 5월입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오늘도 정진하시는 스님들과 신도분들 모두 함께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올해 봉축 표어는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임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나아가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 우리 모두가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를 발언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손에 든 연등의 빛이 우리 사회의 아픈 상처를 씻어내고 공존과 상생의 시대를 여는 치유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온누리에 가득하여 전 세계가 평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다시 한번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진심으로 봉축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예,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그리고 BT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불자 모임 정각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현성 의원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BTN 연동회 생중계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장엄한 연등회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불교계 관계자 여러분과 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연의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함께 행복을 생각하고 내 생각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때 비로소 사회도 정치도 공동체도 바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환하게 밝혀진 연등의 빛이 대한민국 곳곳에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전하고 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지혜와 자비의 등불로 오래오래 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다시 한번 봉축드리며 BTN의 모든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기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의 불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봉축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존엄하다는 진리를 밝히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비와 지혜의 등불은 2600여 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 곁을 환히 비추고 있습니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분열과 갈등이 깊어진 시대일수록 이 가르침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내 것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을 먼저 헤아리는 이타행의 마음,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찰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연등의 불빛처럼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생활에서도 평안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3: 불법승 삼보에 귀합니다.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국회 부의장입니다. 올해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지극한 마음으로 봉축드립니다. 천년의 오랜 전통을 이어온 연등회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연등회 보존회 위원장이신 진우 큰스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등불로 환히 밝혀주시는 불자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국태민안을 위해 조석으로 예불을 올리시는 스님들의 크신 원력과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계시는 불자 여러분들의 정성이 우리 사회의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회의 모든 불자들도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국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의 길을 여는 민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스님과 불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4: 안녕하세요. 국회 정각회 수석부회장인 국회의원 김영배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식 그리고 법요식 모두 축하드립니다. 우리 BTN 독자 여러분, BTN은 오랫동안 불심을 우리 국민들께 전파하고

그리고 부처님법을 전하기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 어두운 세상, 이 힘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도록 이렇게 함께 노력하도록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더 넓은 마음의 평화가, 안식이 함께하는 그런 5월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하게 되어서 기쁘다는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0: BTN 특별 생방송 불기 2570년 연등회. 이곳은요, BTN 불교 TV 4호 예. 옥상 정원입니다.
1: 옥상 정원.
0: 드디어 이제 3부 연등 행렬 시작될 텐데요. 아직은 밝게 납니다만 그래도 2부 1, 2부 때보다 조금 어둠이 깔리면서 저희 옥상 정원 스튜디오 예쁜 등으로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1: 반짝반짝하네요. 네.
0: 우리 한마음 선언에서 이렇게 예쁜 등을 또 마련해 주셨는데요. 너무 예쁘죠, 스님. 오늘 이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3부 연등 행렬의 뜨거운 열기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종로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가보시죠. 와, 흥인지문 현장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이제 연등 행렬의 그 시작, 발걸음이 펼쳐질 텐데요. 그 선두에 AI 로봇 스님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멋있어요.
3: 혹시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0: 예, 스님 어떻게 됩니까, 스님? 법장 스님.
4: 석가모니 자비이사 순서로 석자부터 해서 네. 가비로 해서 순서대로 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은 또 약간 이동형 로봇들이 두 대 더 있을 겁니다.
0: 네.
4: 저런 것들을 좀 지켜주면서 하게 되어 있고 저 안에 뭐 여러 가지 부속들이나 혹시라도 모르는 것들을 대처하기 위해 준비해 놨다고 합니다.
0: 네, 오늘만큼은 그래도 이제 가사도 다 수하고 오셨으니까 네. 우리 로봇 스님들로 좀 명령해 드리기로
4: 이벤트,
0: 해요.
4: 이벤트로 한 거기 때문에.
0: 예, 이제 후배 스님들입니다, 스님.
3: 네. 네, 후배 스님들인데 아직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0: 네네.
3: 연등을 안 들고 있어서 그게 살짝 아쉽네요.
0: 아, 그것까지는 조금 무리인가 봐요. 네.
4: 제가 한번 제안을 했는데 고금 스님의 의견이라고 네. 제가 회의 때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봇 스님들을 개발하고 이 정도의 초장거리죠. 어떻게 되면 네. 걸어보는 것도 처음이고 그 테스트 삼아서 한 것인데 저는 한 가지 걸리는 게 지금 스님들을 상징한다고 머리 위를 살색으로 붙여놓은 겁니다. 삭발한 모습으로.
0: 삭발한 모습을 네, 그런데, 형상화했군요.
4: 네, 너무 살색이어서. 네. 오히려 그냥 그대로면 낫지 않았을까라고
3: 마치 경주하듯이 이렇게 1, 2, 3, 4번 라인으로 서 있는 것 같이 보여지기도
0: 그렇네요.
3: 하네요.
0: 그리고 양 옆으로 이제 뉴비 스님들 순찰 로봇 아니겠습니까? 우리 뉴비들이 또 함께 해준다고 합니다.
5: 왜 1, 2, 3, 4인지 아세요?
0: 모르겠어요.
5: 4. 사랑해.
0: 네.
5: 사랑해. 모든 중생들을 사랑해.
0: 네.
4: 이제 합장했습니다.
0: 합장하셨습니다. 와, 합장한 손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에요.
4: 합장했습니다.
0: 얼굴보다 커요.
5: 머리 위에다 등을 올려놔도 예뻤겠다.
0: 그러게요.
4: 좀 낯선 풍경이긴 하지만 이제 언젠가 좀 익숙해질 거고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올 모습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불교가 먼저 앞장서서 이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올해 연등회 눈이 즐거운 전통 한지 등 뭐 거대한 장엄 등 행렬 등은 물론이고요. 자, 이렇게 AI 로봇 스님들이 연등 행렬에 참여하니까요. 이 부분도 눈여겨보시고 많이 반가워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요, 이제 북한 전통등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봐온 전통등과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금 스님께서는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보실 예정이세요?
3: 네, 저는 이번에 많은 분들이 등을 들고 이렇게 함께 해 주시는데요.
0: 네네.
3: 특히 이제 걷는 순서라든지 항상 작년에도 보고 재작년에도 보니까
0: 네.

0: 줄을 맞춰주세요. 뒤로 좀 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아서
1: 줄을 맞춰주세요.
0: 이번에도
2: 예, 네. 줄을 맞춰서 일사불란하게 네. 공행위원단
0: 줄을 잘 맞출 수 있는가.
1: 예. 또 가다 보면 힘들어서 관점. 막 흐트러지잖아요.
0: 그렇죠.
2: 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은수님, 봉행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장관님까지 이제 연등행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요. 우리 봉행위원단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손에는 연꽃등을 스님 하나씩 들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이게 한땀 한땀 직접 만들었잖아요. 우리 많은 불자님들이. 연꽃등의 의미 우리 광호스님께서 또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연꽃등. 연꽃,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죠.
2: 네.
1: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고 합니다.
2: 아, 그렇습니다.
1: 그와 같이 우리 진흙 같은 이 사바 세계에서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연꽃과 또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연꽃, 연꽃등이 되겠습니다.
2: 예, 기본 중에 기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징성이 큽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봉행위원단 여러분들께서도 연꽃등을 행렬등으로 함께 또 들고 오늘 행렬에 참가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자, 아직은 밝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후 어둠이 깔리고 나면 여러분은 이 왕복 8차선 종로거리에 10만여 개가 넘는 많은 연등, 예, 장엄등, 행렬등으로 꽉 찬 모습을 예,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감동 저희 BTN과 함께 해주시고요. 아직 시간이 늦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종로거리 현장으로 나와서 감동을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장 스님께서는 직접 이 종로길을 걸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3: 예, 저는 딱 그 출가 이후부터는 또 해인사라고 하는 곳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스님들이 저를 먼저 해서 로봇 스님들이 먼저 길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2: 너무 잘 걸어요. 야, 장관입니다.
1: 아짱, 아짱 같네요.
2: 자, 시대를 반영한 AI 인공지능 로봇 스님.
1: 야, 예. 신기하다.
2: 발걸음을 뗀 모습 고금 스님 보니까 어떠세요?
0: 정말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2: 네. 네, 직접 개를 수하고 그리고 연비의식까지 마친 우리 후배 도반 스님들을 보시는 우리 광은 스님 마음도 지금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는데요.
1: 고금 스님, 네. 저러다가 미래에 네. 목탁 치는 로봇 스님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0: 연불하는 스님도 나올 것 같습니다.
1: 법문하는 스님도 나옵니까?
0: 네.
1: 저는 어떡합니까?
3: 광우 스님은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걱정 안 되겠습니까?
3: 애교는 없을 겁니다.
0: 네. 아마 광우 스님을 모티브로 해서 계속 제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아, 말씀드리는 순간 선두동단의 발걸음이 시작된 모양입니다. 지금 멀리 드론샷으로 이제 종로거리를 비춰주고 있는데요. 취타대 항상 이 선두등단에는 흥겨운 풍악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1: 예, 저 풍악이 보통 풍악이 아닙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노랫소리이고 삼천대천세계 모든 중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래입니다.
2: 네,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연등의 깃발을 펄럭이며 불교 2570년 연등의 시작을 알리는 첫 발걸음 선두등단의 행렬 여러분께서는 지금부터 감상하시겠습니다. 사실 깃발이 보이면 야 진짜 시작이구나 이제 느끼잖아요. 깃발을 펄럭이면서 그 깃발 뒤에는 또 각가지 번인들이 함께하는데요. 법장 스님께서 또 직접 잠시 후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지금 오방번 지나가고 있고 아마 오방번 앞쪽에 지금 일루왕벌이 안 보였을 텐데 곧 나올 겁니다. 일루왕번 왜 일루왕인 줄 아십니까?
2: 모르겠어요.
3: 길을 일루해서 일루왕이지만 원래 정확한 의미는 일루왕.
1: 일루왕!
3: 일로 오라고 해서 나와.
1: 일로 와. 여기로 와.
3: 제가 이거 와. 제가 이거를 인도에서 오신 인공스님한테 배웠어요.
1: 이야. 딱 내 스타일이다. 고금 스님. 네. 일로 와. 네.
2: 연등에 길을 인도해 주는 일로 왕번을 이어서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취파대 전통 의장대가 흥겨운 풍악으로 오늘 연등회 시작, 연등 행렬을 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3: 제가 풍악이라고 하지만 사실 불교에서 범음이죠. 범음. 부처님을 모시는 그 음음. 왕을 모신다고 하면 우리가 저렇게 치타대로 들 수 있지만 불교적으로 이 범음으로서 모든 걸 열어주는 마치 우리가 비천의 음악 연주와 같이 그런 네. 것이고 스님께서도 우리 고금 스님 하면 또 범음이 빠질 수 없지 않습니까? 고두 연주에 진짜 대가신데.
0: 네. 일단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선심을 일으킨다라고 보통 하는 말 표현이 범패, 범음이라고 표현합니다.
2: 네, 아기 부처님을 이제 수호하는 예, 사천왕 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1: 사천왕이 등장했네요.
2: 네, 먼저 앞쪽에 서는 게 법장 스님 어떤 분들이죠?
3: 이제 사천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 순서가 좀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동방, 우리 동쪽으로부터 왔다라고 해서 동지국천왕부터 해서 쭉 이어져서 남방으로 이제 이어지며 계속 이제 불법이 나갔던 방향으로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사천왕을 배치 두고 있습니다.
2: 네.
3: 또 우리 로봇스님들이 계속 잘 걸어가고 계신데 아까 아장아장 걷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진짜 인류의 어떻게 보면 첫 아장아장 첫 걸음일 겁니다. 저 한 걸음이 앞으로 위대한 발전을 이룰 거고 그게 우리나라 또 우리 불교 안에서 있었다라는 건 어찌 보면 아까 연등의 여러 역사가 장소에 의해서 바뀌었지만 이제는 기술에 의해 바뀌는 것도 우리가 5년 10년 뒤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예, 그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순간에 고금 스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기 부처님을 모신 연의 모습이죠 스님.
0: 네.
2: 네.
0: 아, 저 연을 보면 정말 예전에 부처님께서 왕을 모실 때 이렇게 네. 또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라 저 아기 부처님만 뵈도 사람들이 많이 환희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2: 반짝반짝 빛이 나서
0: 금색이라
2: 그 아기 부처님이 그 금으로 만드셨나 했거든요. 예.
3: 금박입니다.
2: 금박인 걸로.
3: 부처님 탄생 설화에 저게 나옵니다.
4: 예.
3: 서가모니 수기를 받고 다음 생을 고를 때 금색빛이 큰 빛나는 나라에 태어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태양빛이 금색이잖아요.
2: 네네.
3: 그 빛을 받으며 빛나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4: 이야.
2: 이야. 역시 우리 법장 스님.
1: 박학다식 법장 스님 짱입니다.
3: 그전에 우리 이제 총무원장 스님도 나오셨습니다.
2: 네, 봉행위원단 우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봉행위원장이시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박희영 장관님도 함께 연꽃등을 들고 이제 행렬의 첫걸음에 나서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네 분 로봇 AI 스님들 함께하면서 우리 봉행위원단 스님들도 마음이 굉장히 남다르실 것 같아요. 기분도
3: 맞습니다.
2: 새롭고 네. 역사적인 순간이고요. 여러분께서는 그 모습을 BTN 통해 생생하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3: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저렇게 직접 보시면서 우리 BTN의 유튜브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확실히 더 재미있으실 겁니다.
2: 아, 표정이 너무 밝으신데요.
3: 네, 그렇죠.
2: 네, 총무원장 스님 환한 미소로 함께 오늘 또 네. 손을 흔들어
1: 와,
2: 저희에게
1: 손을
2: 인사해 주십니다. 주시네요.
3: 네, 저희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 예. 저한테 손을 흔드셨습니다.
2: 진짜 AI 로봇 스님이 나오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1: 누가 생각했겠어요.
2: 사실 저 정도 걷기 기술이라면 목탁 치고 연보라는 거는 이 시간 문제 아닐까 해요.
1: 시간 문제죠.
3: 실제로 지금 대종 치는 로봇이 있기 때문에
0: 대종치.
3: 네, 암자나 그런 데 종을 못 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 들었습니다.
1: 저희 스님들은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2: 네.
1: 나중에 로봇 아들을 만들어서
2: 로봇 상자 스님으로.
1: 로봇 아들 상자를 만들어서 빨래도 시키고 청소도 시키고 연불도 시키고
3: 로봇이면 아들인 겁니까 딸인 겁니까 스님?
1: 뭐 알아서 그냥 결정하겠습니다.
2: 성별은 중요치 않아요.
3: 네. 오늘 저 로봇 네 분이 계신데 옆에 따라다니는 청년분들이 계실 거예요.
2: 네.
3: 저분들이 엔지니어들입니다.
2: 아~
3: 이 본인들도 처음 테스트하고 이거를 또 불교에서 이렇게 연등회라는 곳에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옆쪽에 지금 엔지니어들이 같이 걷고 있습니다.
2: 사실 엔지니어분들에게는 또 자식 같은
3: 네. 자식이죠 진짜로. 예, 맞습니다.
2: 예, 어떻게 좀 넘어지진 않을까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또 함께
3: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2: 네.
3: 왜냐하면 부속 또는 배터리 또는 열기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사람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사람과 같이 걷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될 겁니다.
2: 네.
1: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군요.
3: 예.
2: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의 취타대와 전통 의장대의 모습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1: 멋있다.
2: 해마다 연등행렬 맨 앞자리에 서서 전통 행진곡도 연주해 주시고요. 절도 있는 의장 행진으로 연등회의 시작을 열어주시는 참으로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3: 확실히 취타대가 앞에서 이끌어주면 외국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보실 때 뭔가 장엄한 연출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우리의 전통 문화잖아요.
3: 네, 맞습니다.
2: 실제 만나볼 수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도 뭐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전통 문화에 대해서는 쉽게 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현장으로 오시거나 BTN 채널을 고정하시면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3: 조심조심 잘 걸어가고 계십니다.
2: 아직까지는 별 사고가 없어 보입니다.
3: 예,
2: 순탄합니다.
3: 오히려 뒤에 계신 스님들이 못 걷고 계십니다. 불안하셔가지고
1: 조마조마
2: 좀 발걸음을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예. 속도야 보폭을. 이게 바로 또 우리 불교의 배려심 아닙니까?
1: 아, 배려심, 자비.
2: 예, 나보다 네. 남을 생각하는 그 마음.
0: 네,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길에서 태어나셔서 길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평안과 안락을 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로봇 부처님 내지는 로봇 스님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아, 네. 배려심.

0: 불번까지 뒤따르는 선두 등단의 모습입니다. 그 역사적인 첫 걸음을 내인 인공지능 AI 로봇 스님들의 모습.
1: 아, 잘 걷는다.
0: 자, 네 분 스님 이름이 어떻게 됐었죠, 스님?
1: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가모니, 그 다음에 자비희사 붙여서 석자, 가비, 모희, 니사.
0: 반갑습니다.
2: 가사 자, 이름표도 달려 있습니다.
3: 오, 가사 예,
0: 그렇군요. 직접 그 로봇 오게
1: 과충전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0: 네, 수계법회를 통해 여법하게 예, 정진하고자 또 함께 발걸음을 나서고 있는 AI 로봇 스님 보셨고요.
1: 저 깃발이 펄럭이는 거 보니까 시원한 바람이 부나 봅니다.
0: 그러게 다행입니다. 오늘 사실 낮에 조금 더웠는데요.
1: 더웠는데.
0: 네,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우리 연등행렬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 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손을 또 힘차게 흔들어 주시는 우리 예. 공익위원단 여러분들,
1: 그렇죠.
0: 각 종단에 대표한 스님 예. 여러분도 계시고요. 또 내빈 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예. 계십니다. 고금 스님 반가운 얼굴도 많이 보이시죠?
3: 네, 스님들 많이 밝게, 환하게 걷고 계시네요.
0: 네. 예.
3: 아주 당당하게 종로 거리를 또 지나고 계시네요.
0: 그리고요, 이제 등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기 마련인데, 실은 그 표정도요. 관전 꿀잼 포인트 하나가 아닌가 해요. 어느 분 하나 미소 짓고 웃지 않으시는 밝은 표정 아니신 분이 없거든요.
1: 표정.
0: 특히 광호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비가 엄청 쏟아진 그날도 엄청나게 예. 흥겨웠지 않습니까?
1: 그 쏟아지는 빛 속에서 저 환호하시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힘을 얻었죠.
0: 네. 아, 또 큰 박수로 함께 또 우리 행렬단을 맞이해 주시는 많은 불자님들, 시민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아,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도 이번 로봇 AI 스님 또 함께 준비해 주시고 또 법회도 준비해 주시고 올해 연등회를 위해서 신경 많이 쓰셨다고 들었는데요, 법장 스님.
4: 예, 맞습니다. 정말 이번 연등회 올해 서울국제박람회를 통해 막 들끓듯이 올라온 관심을 이제 우리의 신심으로 바꾸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될 겁니다. 그 신심을 이끌어가는 첫걸음이 함께 참여하는 거죠. 참여해서 느끼고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클 텐데 마침 또 이렇게 연등회를 통해 많은 것들, 새로운 문화, 기술들을 같이 접목하고 또 이렇게 봉행위원회에서 함께 길을 걸으며 이런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전달하고 부처님이라고는 불교가 단순히 종교를 넘어 우리나라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걸 이렇게 모든 종파 또는 여러 각계각층이 다 모여서 함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각 종단을 대표하는 또 봉인위원단 대표 스님들께서도 연꽃등을 행렬등으로 들고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 월도 스님도 보이시네요.
1: 예, 그러시네요. 키티엔과 인연이 깊으시죠?
0: 네, 제 짝꿍 스님이셨어요.
1: 짝꿍 스님이셨구나.
0: 즉문즉설 또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오랜 기간 이렇게 또 오늘 연등 행렬로 만나 뵈니까 더욱더 반가운 예, 마음이 듭니다. 예, 삼봉등 맞나요? 법장 스님?
4: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다양한 민화나 그림 속에 나와 있는 것들을 표현하고 요새 또 한국의 이런 민화나 그림 속에 나온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죠. 우리
0: 네.
4: 캐대언이라는 곳에 뭐 호작도가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 보니 이런 것들도 아마 많은 외국인들 또 젊은 친구들에게 많은 것들을 좀 알려줄 수 있고 우리 문화 속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등으로 나타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연등빛처럼 밝은 공덕 한번 지어보실까요? 고금 스님 어디로 전화 주면 되나요?
3: 연등빛처럼 밝은 공덕은 ARS 060-800-7000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060-800-7000번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각 감동, 환희심 한통 5000원의 후원 전화로 예, 함께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연등회가 왜 더 소중한 줄 아세요? 부처님 불교설에 보면 연등 공양을 올린 사람은 당연히 큰 공덕을 얻지만 그 연등 공양을 올리고 연등회 행사를 지켜보고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공덕을 얻는다고 합니다.
0: 와.
1: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뛰어난 공덕 바로 연등회가 아니겠습니까?
0: 그러게요.
1: 우리 불자님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0: 네. 고금 스님, 이제 총무원장 진우 스님, 또 장관님 또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총무원장 스님 혹시 또 따로 친견하신 적 있으실까요, 스님?
3: 네,
0: 자주 뵙죠.
3: 저희 사회노동위원회에서 예. 그런 사회적 약자라든지 이번에 성소수자 이런 분들 특히 이제 이번에 많은 힘들고

0: 어렵게 사고를 당하신 그런 불자님들을 좀 만나 뵈어 주실 때 같이 뵀었는데요. 이번 연등회 때도 권해 주셨다고 해요.
1: 아, 그래요?
0: 네, 함께 걷자.
2: 함께 걷자.
0: 네.
1: 모두가 함께 화합하는 그 축제 현장, 여러분은 불기 2570년 연등회 그 선두 등단의 모습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일로 왕번의 뒤를 이어서는 이제 오방불번이 또 함께 따르게 될 텐데요. 이제 불교에서의 그 오방색도 우리 저기 법장 스님 의미가 있잖아요.
3: 네,
1: 짧게 좀 설명해
3: 오방은 오색광명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서 화엄에 주로 등장을 하죠. 불교에 원래 법수가 6이 아니라 5를 더 많이 썼었습니다.
2: 오,
3: 개운 아나운서. 예. 원래 육도윤회라고 하듯이 우리가 원래 그전에 오도윤회였던 것들이 광명으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이끌어준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었죠.
2: 오색광명.
3: 그렇죠. 근데 우리 로봇 스님들은 끝까지 저렇게 걸어가시는 겁니까?
2: 이야, 저 배터리 많이 들을 텐데. 아마 저게 엄청난 기술력이라.
3: 가까이서 보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로봇 스님들도 이후에 다 이렇게 철수하거나 그러시지 않고 탑골공원에 준비된 우리 관람석이 있어서 거기서 그렇게 마주할 수 있고 시민분들도 또 어린아이들도 엄청 보고 싶어 할 겁니다.
0: 혹시 대화도 되나요?
3: 그러지 않을까? 근데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아니,
3: 이게 프로그래밍 된 걸로만 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의 간단한 대화들은 다 가능할 정도로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가시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탑골 관람석에 가시면 동행위원단 스님들과 함께 이렇게 로봇 스님들 네 분을 다 만나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1: 얼마나 즐거워요. 이렇다니까요.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현장. 많은 외국인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로 거리에 나오셔서 함께 박수치고 즐거워하며 또 AI 우리 휴먼, 로봇 스님들을 또 환영해주고 있는 모습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2: 사람들을 얼마나 신기할까요. 로봇 스님이 아장아장 걷고 있으니
3: 이제 불을 좀 켜니 확실히 좀 모습이 더 사는 것 같습니다.
1: 사천왕계
2: 밝아지고 있네.
3: 사천왕의 위용이 좀 나옵니다.
1: 고근 스님 사천왕 중에서 어떤 분 좋아하세요?
0: 저는 비파를 들고 계신 음악을 우리 보통 우리가 이제 사천왕 중에 이제 한 분이신데 우리가 음악을 담당하고 계신다 그래서 건달바 건달바라고 하는 그런 분을 상징하고 있는
3: 원래 건달이 그 건달바 아닌가요?
0: 건달이 그 건달에서
3: 멋있는 존재입니다. 건달바 한 분야의 전문가를 건달이라고 했던 거를 훗날 건달바에서 온 거를 그렇게 떼운 거죠.
1: 네, 쥐타대의 웅장한 선율, 흥겨운 선율을 따라 든든한 사천왕 등 그 뒤를 이어 귀한 아기 부처님을 모신
2: 아기 부처님
1: 연이 등장했습니다.
2: 아, 저 사람들 기뻐하고 손 흔드는 모습이 너무나 흐뭇합니다.
1: 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모두가 함께 즐기는 흥겨운 날 연등회 연등 행렬의 모습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우리 로봇 스님들이 지치지 않고 언제까지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계획을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법장 스님 알고 계실까요?
3: 네, 일단 끝까지 걷는 걸 목표로 해서 참석을 했고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따로 철수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탑골공원 앞에 저희 특설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탑골 무대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또 인파들을 맞이할 것이고 우리 연등회가 다 끝날 때까지 거기서 그 연등 행렬의 모습을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이 순간을 그렇게 기록을 할 것이죠.
2: 아, 너무 멋있다.
3: 네, 보살님 상도 아주 너무 예쁩니다. 지금.
1: 동박 지국천왕 이제 비파를 연주하고 계신 사천왕 등 그리고 남방 증장천왕 칼을 들고 계십니다. 연의 앞 선두에서 먼저 길을 밝혀주고 계세요.
2: 사천왕이 모든 재앙을 없애주는 역할을 한대요. 저 사천왕의 환한 불빛으로 모든 중생들의 불행이 싹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1: 바랍니다. 함께 서원합니다. 마음엔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불교 2570년 연등회 연등행렬의 모습 함께하고 계십니다.
3: 봉행위원회 스님들이 연꽃등을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연등의 이름을
1: 국과 문화 유산청장 우리 청장님께서도 오늘 함께하고 계신 모습 보고 있습니다.
3: 연등의 이름을 한글로 하기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원래 연등의 자체는 연꽃등이 아닌 등을 태운다라는 의미인데 이 음을 둘 다 우리나라에선 쓸 수 있다 보니까 그 모습으로 연꽃등으로 세상을 밝힌다라는 느낌이 나아갈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반가운 내빈분들의 얼굴이 많이 보입니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도 지금 뒤따르고 이제 선두 등단에서 봉행위원단 스님들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3: 저도 지금

0: 저기
1: 뭐. 예,
0: 저기 은사 스님이 계속 나오셔가지고
2: 은사 스님한테 손 한번 흔들어
1: 인사하셔야죠.
0: 브레이크에서 인사를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계속 아까부터 나오셔도 예, 자꾸 눈길이 갑니다. 은사 스님 예,
2: 전화 한번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받지 않으실 겁니다.
2: 와 멋있다.
1: 네, 네, 네. 사천왕 등의 그 강엄 등의 불이 켜지면서 네. 이제 표정에 네. 예, 그 존재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 야, 저 사람들 보세요.
0: 근데 되게 양 옆으로도 질서 정연하게 참 앉아주셔서 예. 보는 모습들이 참 전 세계로 다 나갈 텐데 예.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우리나라의 이런 질서 문화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2: 네. 이렇게 보니까 서울이 엄청 예뻐 보이네요.
0: 어, 그럼요. 그쵸. 서울의 그 모습 또 야경은 전 세계 어디나도 아쉬울지 않을 정도로 네. 빼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1: 이야. 가비로봇스님이십니다.
0: 대거로 갑니다. 아, 가비로봇스님 옆으로 제 도반스님이 지금 호법부에 계셔서 저기를 지키고 계신데 예. 나중에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어요. 심정이 어땠는가.
2: 뭐 아무 생각 없으실 것 같은데 네. 넘어지지 마라. 네,
0: 넘어지지만 말자. 근데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넘어지지 않고 가는 게 우리 미래의 큰 변화의 시점이 될 겁니다.
1: 네, 선두등단의 모습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고요. 또 AI 인공지능 로봇 스님들과도 발맞춰 걷고 있는 역사적인 현장의 모습 여러분께서는 BTN 생중계로 함께 보고 계십니다. 고금 스님, 네. 이제 잠시 후면 조금씩 더 어둠이 깔리고 이제 지혜의 빛이 환하게 이제 밝혀질 텐데요. 이제 환한 모습 이게 등을 볼 때마다 스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3: 이번 봉축표가 마음의 평안을 또 세상엔 화합을 네, 화합으로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요.
1: 네.
3: 진짜 이 등 불빛을 보면서 정말 어두운 곳에 또 내 마음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환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또 그런 의미로 해서 세상은 좀 더 평안하고 전쟁과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사라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우리 보살님들이 또 예쁘게 예, 단장을 하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카필라국의 정반왕과 마야 부인이실까요?
0: 예,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예? 네. 부처님의 탄생을 이끌어주셨던 두 부모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사천왕 등의 뒤를 이어서 육법공양 등 예, 장엄 등으로 또 함께 보고 계십니다.
2: 육법공양 등
1: 예. 이제 확실히 이제 좀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2: 예, 점점 네. 환해지네요.
1: 네, 지금부터 이제 시선 집중 채널 고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연등의 그 장엄한 그 등의 물결 여러분께서는 종로 왕복 8차선 거리를 꽉 메우는 행렬 그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0: 광목천하 이제 출발을 하시네요.
2: 광목천하.
0: 네, 용을 잡고 계신 분이 이제 광목천하이시죠.
2: 아, 용을 잡고 있나.
1: 육법공양 등 스님 우리 육법공양은 불교에서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3: 네, 그렇죠. 모든 분들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육법공양 등을 올리는데요. 그 육법이 단순히 여섯 개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올릴 수 있는 공양물을 상징화해서 여섯 가지로 종류로 나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육법 공양 중에 우리가 지금 연등에 하는 것도 등 공양으로 하나 올라가는 거죠.
1: 그러네요.
2: 등 공양.
1: 꼭 화려하고 큰 것만이 공덕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전통등을 또 행렬등으로 함께 제작한 모습. 예, 법장 스님 예쁩니다.
0: 네, 새우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뭐 새우들. 과자가 생각이 나서 지금 새우가 저기 왜 달려있지?
2: 손이 가요, 손이 가.
0: 네, 등이 손이 가. 연등이 손이 가요.
2: 아, 네,
0: 그런 것 같습니다.
1: 아마 전통등을 재현한 전통 행렬등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예. 우리에게 익숙한 동물 그리고 또 많은 또 음식도 형성한 것 같아요. 그렇죠.
0: 일본에서 새우가 장수를 상징합니다. 에비라고 장수. 해갖고 예, 장수를 상징하는데 마침 그 생각이 나서 예. 설명을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1: 예. 네. 아, 봉행위원단이신 우리 봉행위원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국가유산청장님 그리고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까지 예, 세 분이 함께 선두등당 봉행위원단으로서 먼저 앞서서 걸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앞은 더 또 길을 밝혀주는 우리 AI 로봇스님 네 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0: AI 로봇스님들이 걸으시니까 원래 우리 그냥 참가자들이 걸을 때 좀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했는데 일정 속도를 항상 지킬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걸음을 맞춰가니까
1: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잖아요.
0: 그렇죠. 그 속도밖에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2: 우리 로봇스님이 아장아장 걷잖아요.

0: 아장아장 걷다 보면 법장이 되는 겁니까?
1: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장이다, 아장.
2: 아하, 내가 장이다, 아장.
0: 맞아요. 법으로 짱이다, 법장.
2: 야, 오늘 뭐 유행어 많이 나오네요. 네.
1: 아, 아까부터 이 등 모습이 참 우리나라의 그런 전경을 이 아주 산수를 잘 나타낸 것 같습니다. 예.
2: 자, 봉행위원단 스님들 뒤로 조금 전에 이제 중앙승가대학교 이제 단체 행렬단들의 모습이 잠깐 보였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선두등단부터 시작해서 한 단체 단체별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등을 준비하고 또 오늘 참가하셨는지 예, 같이 한번 집중해 보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장. 내가 장이다.
1: 아, 가비 스님 옆에 계신 로봇 스님이 약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로봇 지치는 것 같습니다.
2: 안 돼요.
1: 아니면 조고각화.
3: 응원을 하면 좀 더 힘을 낼 수 있을까요?
2: 네,
0: 응원 한번 해주세요. 주세요.
3: 가비 스님, 석자 스님, 모희 스님, 나사 스님 힘내세요.
2: 와, 힘내세요.
0: 힘내세요.
1: 고개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듣는 수가 더 지쳐 보입니다. 응원을 더 주셔야죠. 와, 지금 해가 지니까 등불이 더욱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1: 아, 중앙승가대 지금 나오네요.
2: 연등행렬 때마다 이분들 보면 정말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승가대학교 학인 스님들이시고요. 오늘도 역시 두 손 가득 바로등을 들고 행렬에 나서 주셨습니다. 네, 우리 중앙승가대 이제 학인 스님들이니까 우리 법장 스님들 볼 때마다 이제 더 애틋하고 정이 가시죠?
1: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중앙승가대 학인들 하면 우리 또 BTN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죠. 바로 우리 자연 스님이 저희 교수로 계신 곳이다 보니까 자연 스님의 제자들이 저렇게 여법하게 코끼리 바로등을 들고 또 걷고 또 해인사에 계시다가 해인사가 힘들어서 나가신 분들이 저희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또 남달리 함께 제 제자들 같이 여기 또 바라보고 있고 제 도반 스님, 향산 스님이 또 여기 교수로 있다 보니까 참 아름답게 또 앞에서 항상 이끌어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4: 아, 좋습니다.
2: 저 바로 안에 고금순이 아마 네. 연꽃등이 또 환하게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바로의 의미 좀 짚어주세요.
3: 바로는 수행자들, 수행자가 정말 탁발을 위해서 정말 양에 맞게끔 네네. 나의 본분에 맞게끔 과하지 않게끔 늘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돌아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바로에서 빛이 난다는 건 우리가 단순히 음식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처님과 같은 이 마음, 밝은 마음도 같이 먹는다 이런 의미도 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2: 예. 중앙승가대학교 학인 스님들에 이어서 그 뒤를 잇는 단체는요 동국대학교 성림회 성림회입니다. 역시 성림회도 이제 대한불교조계종 종립학교 되겠고요. 이제 중앙승가대학교 예 바로등을 들고 입장하고 있는 행렬에 참가하고 있는 스님들의 모습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1: 우리 한국에서 바로 공양을 할 때 밥그릇을 네 개를 피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중에 바로는 한 개밖에 없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 스님들은 다 해인사 출신에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원래 바루라고 하는 건 아까 고금 스님 설명대로 부처님께서 공양하셨다는 그 그릇 하나만을 상징하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도 먹고 반찬도 먹다 보니 그런 것들이 또 나눠지게 된 것이죠.
2: 네,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국대학교 성림회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종립학교죠.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혹은 졸업한 스님들이 함께 모인 단체인데요. 석림의 그 림이 숲을 임자더라고요, 선생님. 네. 그렇죠. 맞나요?
3: 저도 동국대학교 성림회 출신입니다. 아~ 우리 후배님들. 네.
2: 야, 후예들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후예들이 숲을 이룬다. 네, 이런 그쵸. 의미를. 그렇죠. 예, 동국대학교 성림회 스님들이십니다. 오늘 성림회 스님들께서 진짜 귀여워요. 아기 코끼리, 아기 코끼리 등을 만드셨어요.
4: 네, 아기 코끼리.
3: 아, 네. 동국대학교는 코끼리 특히 네. 이제 백상을 상징하는데요. 아~
4: 백상.
3: 백상.
4: 하얀색 코끼리.
3: 네. 그 상아를 상징해서 부처님과 같은 그런 능력과 힘을 발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 아~ 네. 범종을 형상화한 장엄등입니다.
4: 범종.
2: 네. 예. 환하게 비쳤고요. 예. 이제
4: 북이다.
2: 법고.
3: 법고. 예.
4: 법고 하면 고금 스님이죠.
3: 아, 그렇죠. 네, 칠 수가 없네요. 올릴 수가 없네요.
4: 법고가 없어.
2: 네, 뒤따르는 행렬단 연합합

0: 창단 여러분들이십니다. 아름다운 음성 공양으로 연등회를 해마다 빛내주는 분들인데요.
1: 야,
0: 올해는 14개 합창단 여러분들께서 함께 모이셨다고 합니다. 예. 예쁘다는 그 말씀에 우리 보살님들 너무 행복하실 것 같아요.
1: 행복이 예쁘다. 너무너무 예쁘다.
0: 우리 보살님들 예, 표정도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2: 합창단이 예. 이렇게 불전 사물 뒤에 딱 서 있으니까 정말로 이 범음 소리로 전달되는 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 너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0: 예. 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연합합창단 여러분들은요 사자 등, 코끼리 등, 동자, 동녀 등을 장엄 등으로 제작하셨고요. 오늘 행렬 등으로는 연꽃 등, 팔모 등, 수박 등, 초롱 등 들고 함께 행렬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동자, 동녀 등인가요? 이 뒤에.
1: 동자, 동녀.
0: 예쁩니다.
3: 저기 들고 있는 저 병은 무슨 병인가요?
0: 어, 그러게요.
2: 정병이라고 해서 감로수를 담는데 이제 민간에서는 술병으로 쓰지만 기도에서는 저걸 화병으로 써서 관세음 보살님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정병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0: 네. 네, 이어서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만든 청소년 단체이고요.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 축하드려요.
1: 야.
0: 그 의미를 담은 행렬 등으로 파라미타 미래 등을 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1: 한국 불교의 미래
0: 청년 불자들, 청소년 불자들 아니겠습니까?
2: 파라미타가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 예전에 제 도반 스님이 저 담당을 하셔서 네. 제가 교토에 있어서 한번 파라미타 청년에서 온 적이 있습니다. 해외까지도 이런 걸 나오냐 했더니 청년들이 앞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더 나은 삶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불교를 이끌어간다고 하더라고요.
0: 저 파라미타 미래 등이 굉장히 독특해요. 보시면 이제 3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초롱 등 형태로 제작을 했는데 청소년의 꿈, 성장, 도전을 각각 그 세 개의 면에 세 개 넣었다고 합니다.
1: 꿈, 성장, 도전.
0: 그렇죠.
1: 한국 불교의 미래.
0: 그리고 옴자를 넣었는데 요즘 이 MZ들한테 옴자가 스님 진짜 히트거든요.
1: 그래요?
0: 핫해요. 예, 옴을 새겨놓은 굿즈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야. 오늘 파라미타 미래 등에도 우리 옴을 넣어서 미래를 향한 무한한 가능성을 표현해줬습니다. 자, 이어지는 단체 이제 동국대학교 종립학교 친구들 만나보실까요? 먼저 은석초등학교 친구들이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1: 은석초등학교
2: 진짜 미래입니다.
1: 귀엽다.
2: 네, 우리 초등학생들 앞으로 불교의 미래고 저도 전화했을 때 할머니 손을 잡고 참가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네. 엄청 소중한 시간일 겁니다. 저 친구들에게는
1: 우리가 출가 안 했으면 저만한 아들이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한국 불교의 꿈나무.
0: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 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동국대학교 부속 종립학교 친구들입니다. 오늘 연등행렬에는 전국 30여 개 종립학교를 대표해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은석초등학교, 동대부중 동대부고, 가람중 가람고 학생들이 함께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역시 반짝반짝 미래 스타가 되겠노라 다짐하며 별등
1: 애들 까르르 웃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2: 방우신 목소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3: 텐션이 높다.
1: 나랑 놀자 얘들아.
2: 올해 또 제 불교학부 학생 중에 한 분이 지금 이제 그 선생님이 되기 위해 교생 나가 있는데 지금 저 종대부 중에서 아이들이 인솔해서 나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2: 저 안에 같이 들어있을 겁니다.
1: 아이고 흐뭇하다. 좋다.
2: 정말 아이들에게 맞게 저렇게 환히 빛나는 별 모양으로 한 게 아나운서님 말대로 정말 반짝반짝.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별, 우리 한국 불교의 별, 나아가 우리 모두의 별이 되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좋네요.
0: 등 못지않게 우리 아이들의 그 눈빛, 표정 더 빛나는 것 같은데요.
1: 아이고, 아이고 예쁘다.
0: 너무 예쁘죠. 예,
1: 우리 아니, 해가 지니까 우리 등불이 더 환하게 밝아지는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우리 아이들의 미소로 더 환해지는 예, 종로 연등행렬의 현장입니다.
2: 별이 꽉 차니까 약간 은하수 같네요, 진짜.
0: 게다가 형형색색으로 또 각기 다른 색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도곡대학교 사범대 부속 가람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좀 더 찬란한 빛깔로 별등을 제작했네요.
1: 색깔도 여러 가지네요.
0: 그렇죠. 좀 밝은 화이트색이라고 할까요?
3: 네,
0: 그리고
3: 별색.
0: 진한 노란색도 있고요.
2: 옷을 맞춰입으니까 더 아름답네요.
3: 이 종로 거리가 마치 은하수 아까 별빛으로 물들었다고 더 아름다운데요. 이 별등은 우리 학생들이 또 직접 연등 공방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등이라고 합니다.
1: 이야, 직접 만든 거예요?
2: 네. 맞다 정성이 들어가요.
1: 대단하다.
0: 우리 아이들의 그 불심은 물론이고 함께 겪은 저 추억과 경험이 법장 스님 평생 가는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아까 연동 공방에서 만들었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 연잎 말았던 그 기억이 아직 있습니다.
1: 오, 연잎 말.
2: 네, 손가락이 좀 빨개지는데 아마 저 친구들도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이 시간을 또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저 중에서 머리 깎고 출가하는 스님들도 나올 거 아닙니까?
2: 스님 상자가 저 안에 있습니다.
1: 이야,
2: 스님 상자를 고르시면 됩니다.
1: 빨리 오너라.
0: 이어지는 단체 한국 스카우트 불교 연맹입니다. 한국 스카우트 불교 연맹은 원광국사의 화랑도 정신을 계승한 청소년 단체고요. 그래서 행렬 등 이름도 화랑연꽃등이라고 합니다.
1: 화랑연꽃등. 네.
0: 특히 올해 8월에 행사가 있죠. 고성에서 열리는 한국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참가해서 우리 불교를 K불교, 한국 불교를 이제 전 세계 청소년들한테 알릴 준비를 만만히 하고 있다고 해요.
1: 대단하다.
0: 격려해 주세요, 스님.
1: 법장 스님, 격려해 주세요.
2: 네, 옷이 지금 보라색인데 보라. 보라색하고 한국하면 지금 BTS입니다. BTS 이번 노래 주제가 네. 아리랑 아닙니까? 아~ 그대로 이어져가고 다음 세대 BTS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고금순도 응원해 주세요.
3: 네, 우리 보라색 많이 바라보라. 이렇게 응원을 드리고 싶네요.
0: 네, 바라보면서 함께하고 있는 단체는요. 불교조계 종 사회복지재단입니다. 전국 방방곡곡 세계 각지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 나눔을 전하고 있는 분들이죠. 오늘은 주악 비천 등이 장엄 등으로 행렬을 이끌고요. 그 뒤를 연꽃등과 팔각 한지 등이 따르고 있습니다.
1: 아름답다.
2: 네, 요즘 이 사회복지재단은 사회복지를 넘어 우리나라에 많은 진짜 중요한 일을 해줍니다.
0: 그럼요.
2: 우리 나는 절로라고 해서 청춘 남녀들을 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인연을 쌓아 지금 굉장히 아이들도 안 낳고 결혼을 안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사회복지재단에서 원래 불교에서 금기시하는 그 일을 우선적으로 나아가 그 나아가 대사회적인 그런 활동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포교의 일선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1: 이야,
0: 그러니까
1: 저 고금스미 좋아하는 비파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0: 주악 비천들 네. 예. 천상에서 내려온 분들이죠.
2: 아유, 또 이렇게 함께 또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시고 또 손 흔들어 주신 저 아름다운 모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우리 고금스미는 비파를 좋아해서 웃음 소리도 어떻게 웃는지 아십니까? 파파.
2: 네. 두 분이 같이 뭐 하나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네. 몸이 불편하신 또 법원님들을 몸이... 서로 이렇게 끌어준 게 너무 좋습니다.
1: 저거 되게 귀엽다 등.
0: 네, 승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은요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승가대학교가 부처님의 자비사상과 중생부제 원력을 담아 설립한 불교장애 전문 복지법인입니다.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또 맞이하셨다고 해요. 이제 30주년을 기념하는 단체가 무척 많은데요. 승가원의 캐릭터 피오리, 또 이루리를 활용한 장엄 등 행렬 등 새롭게 제작하셨어요. 미소가 너무 예쁘죠. 너무 귀엽죠. 네.
2: 앞에 피오리는 몸이 불편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있고 그 뒤에 이루리가 그걸 밀어주면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3: 나타내요.
1: 이루리.
3: 네.
2: 그래서 네. 피오리 이루리가 함께 이 세상을 피어나가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0: 이루리 피오리. 네. 너무 말씀해 주세요.
3: 오늘 이 등불이 우리 장애 가족분들이 꿈과 희망을 밝히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0: 네.
1: 기원 드리겠습니다.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다 함께 행복을 이루리.
3: 피우리.
1: 웃음을 꽃피우리.
3: 이루리.
1: 무슨 짠 것처럼 착착 나오세요.
2: 근데 참 저렇게 장애가 있어 몸이 불편한 분을 등으로도 표현하고 그거를 또 저렇게 이루리가 함께 끌어주는 모습은 정말 불교에서 추구하는 자비.
1: 자비.
2: 네,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1: 자비, 배려, 네. 모든 게 다 들어있죠.
0: 그래서 MG불자들을 대표하는 분들이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선두등단의 뒤를 잇는 5등단의 모습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1: 대학생불자연합회.
0: 대불련에서는 각 학교를 상징하는 장엄등과 연꽃등 준비하셨어요. 만나보고 있는 학교는 수명여자대학교 우리 학생들이군요.
1: 알콩달콩한 느낌이다.
0: 진짜 핫한 거 아시죠? 법장 스님 실제 많이 느끼시죠?
2: 네, 뭐 저는 대학에서 좀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불교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관심 속에서 불교를 알아가려고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연등회 또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 BTN의 정말 다양한 뭐 배움이 가득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0: 이어서 고려대학교 법우들의 모습 만나보고 계신데요. 요새 이제 새롭게 창립하는 불교 동아리 일단 수가 늘었고요. 대불령 회원수도 정말 크게 증가했다고 해요.
1: 이야, 다행이다.
2: 고려대학교의

0: 라이벌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1: 예, 연세대.
0: 연세대학교가 이 대학생 동아리가 엄청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려대로도 그게 이어가서 우리도 질 수 없다라고 해서 요새 고려대학교에서 이 불교 동아리 연합회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2: 이야,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1: 단독대학교 우리 버부들의 모습이고요.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작년보다 4개 학교가 더 늘었습니다.
2: 이야,
1: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31개 대학교가 올해 연등 행렬에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생 버부들에게 고금스님 지혜와 한 말씀, 응원의 한 말씀 해주세요.
3: 우리 대학생 버부들이 사실 학과 공부, 그 다음에 취업 준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참 많을 텐데요. 이번 연등에 준비하면서 그런 스트레스들 모두 날려버리시고 또 이렇게 행렬에 함께 참석하면서 많은 친구들과 또 버부들과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2: 고금스님 덕담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대학생들이 요새 많이 힘듭니다.
3: 그렇죠.
0: 취업이나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굉장히 힘들 때 이럴 때 한번 휴식을 가질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2: 힐링이죠.
0: 예, 그리고 코로나 세대의 대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사귀는 법을 몰라서 엄청 힘들어했는데 이렇게 사람이 어우러진 자리에 빛으로서 자신이 만든 등으로 함께함으로써 더 큰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1: 네, 불기 2570년 연등회 어둠이 깔리면서 아름다운 연등의 행렬, 장엄등의 멋진 모습. 지금 봉행위원단 여러분들이 함께 들고 있는 연꽃도 더욱더 핑크빛이 환하게 빛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먼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총무원장 진우스님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원로회 의장스님, 중앙종회 의장스님, 또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스님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종단 협의회에서도 많이들 함께 동참해 주셨지요.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르원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록경정사님 함께 만나보고 계십니다. 정관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도 많이 해주셨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최희영 장관님과 또 국가유산청 허민청장님 또 반갑고 환한 모습으로 연꽃등을 들고 행렬에 동참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0: 네. 딱 끝나자마자 또 우리 한국불교의 대표대학이 나왔습니다.
1: 네, 동국대학교입니다.
2: 동국대학교.
1: 우리 동국대학교의 상징 흰 코끼리 장엄등. 네. 고금스님 지금. 네. 가장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3: 정말 동국대가 살아야 한국불교가 산다는 말이
0: 저도 또 현역도
2: 자기가 나왔다 그러고
0: 동국대학교 지금 겸임 교수로서 그 말은 제가 인정합니다.
2: 야, 동대 안 나온 저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0: 지금이라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3: 들어가면 됩니다.
2: 동국대 화이팅! 불교학과 화이팅!
0: 동국대학교에서 또 AI 로봇을 새로 개발해서 우리 해안 스님이라고 해서 밝은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불교로 이끌어준다라는 약간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의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서 해안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지금 캠퍼스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예. 올해로 무려 120주년 개교 기념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법장 스님께서 동국대에서 또 강의도 하고 계시고요.
0: 예.
1: 예. 여러모로 또 우리 고금 스님은 또 동문이시기 때문에.
3: 네, 그렇죠.
1: 애정이 가는 우리 동국대학교인데요. 해안 스님 예쁘네요.
3: 머리에 앞에 나온 모임이
1: 아까 말씀하신 대로.
0: 예. 해안 스님은 앞에 가비 스님과 달리 휴머노이드가 아닌 이 챗봇 개념으로 돼 있어서 말을 주로 듣고 그것에 대해 상담을 해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거여 갖고 우리 학생들은 궁금한 게 많죠. 오히려.
3: 그렇죠.
0: 궁금한 것들을 묻고 그것을 들으면서 불교의 경전을 토대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우리 종립대학이죠. 대한불교조계종의 유일한 대학인 동국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해안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챗봇을 통해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바른 불교를 그리고 경전에 입각한 그 가르침을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1: 지혜 해자일까요?
0: 네, 맞습니다.
1: 지혜의 눈. 눈 안자.
0: 예.
2: 지혜의 눈.
1: 제가 조금씩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2: 저 하얀 코끼리. 네.
1: 자, 그리고 동국대학교 마스코트죠. 아코. 아기 코끼리, 아코를 상징한 장엄들. 이 세 단장했어요. 지금 동국대학교 점퍼 입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1: 빨간색. 빨간색.
2: 과자. 네. 우리 부처님, 아기 부처님 태몽이 뭔지 아세요?
3: 태몽 뭘까요?
2: 마야 부인 뱃속에 하얀 코끼리가 들어가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1: 진짜 영험합니다. 그렇죠.
2: 제 태몽은 돼지 꿈이었지요.
4: 아, 그렇습니까, 선생님?
2: 한 끗 차이다.
3: 흰 돼지 아닌 게 흰 돼지.
1: 네, 우리 동국대학교 학생들 오늘 행렬 등으로는 팔모 등, 연꽃 등, 아코 입체 등, 아코 평면 등, 바람 등 여러 가지를 제작 많이 했어요.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도 있었을 텐데.
0: 네, 곧. 얼마 전에 끝났었습니다.
1: 끝났죠. 예, 예, 예. 바빴을 텐데 예, 그 시간을 쪼개서 동아리 공방에 함께 모여서 또 함께 열심히 등을 제작한
0: 동대는 혹시 좀 센스가 있는 게 아까 광호 선생님 살짝 얘기했는데 가비 스님이 등을 안 들고 있으니까 네. 머리라도 짊어지게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혜연 스님 머리 위에 연등을 저 보시죠.
5: 저 보이네요. 머리 위에 등을 연등. 네,
3: 등을 올려놔서 확장을 하고 딱
0: 네, 너무 이렇게. 예쁘게 잘 돼 있고 아, 근데 있습니다. 걷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 뒤에 학생들이 끌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 그래도 이쁘다.
1: 대화도 좀 되나요?
0: 예, 대화를 하면 인식을 해갖고 글씨까지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몸이 불편한 친구들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갖고 다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2: 야, 등불이 더 아름다워진다.
0: 네, 어두워질수록 네.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1: 네,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오후 7시 45분에 지난 시각이다 보니까 확실히 예, 주변이 어두워졌고요. 연등의 불빛이 선명하게 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0: 아, 고금수 혹시 아십니까? 서울 동국대 가면 코끼리 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도 졸업 전에 코끼리 등에 올라타면은 최고 학점을 받고 졸업한다는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1: 진짜요? 네, 네. 진짜요?
0: 근데 코끼리가 꽤 높아서 많은 학생들이 떨어집니다.
2: 그러다 진짜 극락 가는 거 아닙니까? 위험한 건 하지 맙시다.
0: 진짜로 그럽니다. 왜냐면 고려대학교에는 또 사자가 호랑이가 있다고 거기 올라가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전설이.
1: 고금수님은 안 오르셨죠?
3: 저는 오르지 않아도 그냥 부처님의 가피로 잘 졸업했습니다.
0: 대단하십니다.
2: 부처님 가피가 최고입니다. 오 가피.
1: 아 귀엽네요. 행렬 등으로도
0: 예. 광호수님이시죠.
1: 행렬 등으로도 아기 코끼리 등을 제작했고요. 아코 평면 등 입체 등이 바로 이건가 봐요.
0: 네, 엄청 귀엽습니다.
1: 입체적으로도 또 제작을 해서
0: 대학생들 센스 있게 하죠.
2: 아코 이름도 귀여워요.
1: 네. 그쵸. 아코.
0: 두 분이 아주.
1: 스님 어떻게 이게 비슷하게 가네요 정서가. 아, 네.
2: 오랫동안 MC를 같이 했더니 뭐가 좀 맞네요.
1: 그러게요.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불기 2570년 연등의 연등행렬의 감동의 현장 여러분께선 감상하고 계십니다. 각 단과 대학별로도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동참하니까 좋네요. 확실히 동국대학교가 규모가 있습니다.
3: 네, 이번에도 많은 사과 때부터 시작해서 네. 불교 단체 내지는 불교 법회가 그렇게 또 요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1: 이야. 반가운 소식, 행복한 소식. 우리 학생들이 이제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불법을 조금 더 공부하고 또 이렇게 서로 우정을 쌓고 그 지혜로 쌓다 보면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광호 스님. 또 도반 스님들, 후배 스님도 계실 것 같고요. 언젠가는 법장 스님 기대해 봅니까?
0: 네, 저는 특히 BTN의 제 제자분들,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동국대 학생들이 오늘 여기도 나왔었죠. 네, 리포터로 해갖고 두 분이나 나오시다 보니까 더 남다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활약상들이.
2: 예. 근데 BTN 불교TV로 이렇게 봐서 그런가 색감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1: 훨씬 예쁘죠.
0: BTN의 자랑 아닙니까?
2: 그렇죠. BTN의 자랑, 아름다운 영상. 영등에는 누구와 함께해라?
3: BTN
2: 불교TV.
1: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그 감동 방송 후원 전화로 함께 회양해 주시면 어떨까요? 밝은 공덕 짓는 방법 쉽습니다. 전화 한 통이고요.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또 BTN 붓다회 가족이 되어주셔도 좋은데요. 역시 전화 한 통이죠. 1855-0108번 1855-0108번으로 부따회 100만 방송 포교사가 되어주신다면 여러분들도 법보시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와 이건 뭔가요?
2: 무언가요? 되게 이뻐 보이는데
1: 엄청 창의적입니다.
2: 선화법사.
1: 누구시지?
3: 팔도 올라가고 내려가네요.
0: 진선미 예술대학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아마 동아리인 것 같습니다.
1: 확실히 예, 감각적으로 만들었네요.
0: 요번 불교 연등에는 이 로봇과 인간의 공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1: 이야,
0: 로봇과
1: 대단합니다.
0: 인간의 투게더.
2: 투게더.
1: 투게더. 투게더 하면
2: 업장 스님 투게더.
0: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로. 저기 아까 교수님이 우리 이사장 스님 얼굴이 달려 있는 등을 들고 가셨어요.
1: 오~
0: 너무 저건 노린 거 아닌가?
5: 네. 피게더도 너무 노린 거 아니십니까?
0: 정확합니다.
1: 네, 올해로 개교 120주년을 맞이해서 더욱더 풍성한 행렬 등으로 함께 참가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학생들 여러분께서는 BTN 불교TV를 통해 만나보고 있습니다.
0: 요새 동국대학교는 외국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경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랑 우리 동남아 쪽에서 많은 학생들이 와갖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깊어져서 한국 어학당과 더불어 학과에도 이제 들어와서 다양하게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동국대에 오다 보니 한국 불교를 접하게 되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또 이번에 수계식에 또 외국 학생들도 그렇게 와서 한국 불교의 수계를 받기도 합니다. 아~
1: 우리 아가도
0: 네, 천진불이네 예. 진짜 천진불.
5: 와, 저 등불의 파도를 보세요. 네. 별빛이다 별빛.
1: 정말 장엄 그 자체입니다.
5: 저 등을 보니까 제가 노래 한 구절이 떠올라요.
1: 어떤 노래?
3: 아, 노래.
5: 별빛이 내린다. 샤라라라라.
1: 어떻게 하면 좋아요?
5: 아, 너무 지금, 기뻐서요.
1: 지금 저희 앨범 하나
5: 낼까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1: 네, 우리 스님들도 환한 미소와 함께 또 불자님들도 함께 동참하고 계시네요. 팔모등이 사실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또 임팩트가 있어요. 그렇죠? 일일이 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종이 붙여서. 저는 우리, 어렵던데요, 저것도.
0: 우리의 원래 전통등이 저 팔모등입니다. 연등은 이후에 생겨난 거고 팔모등을 통해 세상을 밝혔고 사찰 내에서도 예전에는 전기가 없을 때 팔모등으로 법당 주변을 밝혔던 그런 기록들이 있죠.
1: 네.
5: 고금 스님도 등 직접 만들어 본 적 있나요?
3: 그렇죠. 저도 팔모등도 만들었고 연꽃등도 많이 만들어 봤는데요. 그런데 연꽃등은 연꽃이 핵심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팔모등은 이 바깥의 면 면을 예쁘게 해야 됩니다. 면과 면의 이 접하는 이음새가
1: 그거 어렵죠.
3: 예뻐야 됩니다.
1: 예. 네.
0: 기본이기 때문에 가장 어렵죠.
3: 네.
0: 연꽃은 가려지는데
3: 가려지니까.
0: 네. 팔모등은 옆에 그 폭이 엄청 중요해요. 네. 아, 선생님 잘하셨습니까?
3: 네.
0: 그거 잘하면 이 성격이 굉장히 섬세한 분이거든요.
3: 네.
1: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예, 솔직히 이시직과합니다. 못합니다.
5: 저는 만들 필요 없이 스님들에게 시키겠습니다.
0: 그리고 혹시 외국
1: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헬로우 한번 해주세요. 네. 헬로우, 헬로우 한번 해주세요.
5: 헬로우, I love you.
1: 네, 글로벌한 우리 외국인 관광객 여러분들도 함께 즐겨주는 모두의 축제, 전 세계인의 축제로 발돋움한 예, 연등회, 연등행렬입니다. 아, 종로거리가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
0: 이번에 예. 지금 계속 동국대학교가 나오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했다는 게 몸소 느껴질 정도입니다.
1: 네. 규모가 확실히 커진 것 같지
5: 커졌다.
1: 않으세요?
0: 작년보다도 한참 이 진행이 되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한국 불교 그리고 한국에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 청년들이 이 불교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걸 몸소 느끼는 것 같습니다.
5: 사람들이 아.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제 마음이 뭉클거려요.
1: 그러세요, 스님.
5: 고금 스님 어때요?
3: 네. 아. 저도 보면서 왜 저렇게 기뻐할까? 왜 저렇게 손을 흔들고 환하게 웃어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부처님과 같은 그 지혜와 자비의 미소가 그냥 드러나지 않았을까 이런
1: 맞아요.
3: 생각을 한번 해보네요.
1: 그 여느 때보다 속마음이 그대로 얼굴로 드러나는 곳이 바로 이 연등의 연등 행렬 현장이 아닐까 해요. 한국, 대한민국. 아, 우리 외국인 분들께서.
5: 외국인 불자님들?
1: 예.
5: 외국인 연등회 참여하신 분들인가 봐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5: 반가워요.
1: 소개해드렸던 그 외국인 서포터즈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0: 이분들이 정말 우리 불교를 알려주시는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동국대라는 곳도 찾아서 이렇게 한국어를 공부하고 저 안에서 이렇게 한국어 같이 공부를 하는
5: 1등 포교사
0: 한국어 교육원 맞네요. 한국어에 네. 관심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찾아주신 분들입니다.
1: 한국어 교육원
5: 사실 저분들 중에서는 불자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1: 있죠.
5: 그렇지만 이 연등회에서 서로 한 마음이 되어 다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까?
1: 네. 네. 그리고 이 인연을 계기로 부처님의 가르침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거고요. 나아가 불자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장 그렇죠. 스님 그리고 네. 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또 개를 받고
0: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교인이 자연스럽게
1: 거예요.
0: 되고 불교에 돕고 제 방송이 이번 주에 이제 인공스님 편이 나오는데
1: 네.
0: 인공스님이 동국대학교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1: 아~
0: 근데 처음에 인도 승려를 오다 보니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어렵고 그랬었는데 여기를 찾아가면 스님들을 알고 있으니까 스님으로서의 여러 가지 것들 존중을 받고 한국 문화에 적응을 할 때 동국대학교 어학원을 다녔던 게 본인에게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었다라고 방송에서도 얘기할 정도로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5: 아, 좋네요.
1: 새로운 인연이 만들어지는 곳 바로 불기 2570년 연등회 연등 행렬 현장입니다.
0: 여기 지금 뒤에 아마 글로벌 동아리라고 하는 그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예전에 석사 때 네. 지도를 받았던 분이 여기 지도법사세요.
1: 아~
0: 그래서 여기서 되게 좀 열심히 해주고 계신 분들이고 아, 너무 또 아름다운 분들의 북한 출신 학생분들이 학생. 또 나와주셨네요.
5: 북한 출신 학생들.
1: 네. 오, 오늘 이제 북향민 여러분들께서도 또 함께 해주고 계신데 동국대 내에도 이제 많은 이제 북한 네. 출신 학생들이 있나 보네요.
0: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국 문화에 정착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배워나가는데 동국대학교가 불교를 넘어 사회적인 역할로도 크게 힘을 내고 있습니다.
1: 악호가 너무 귀여워요. 저 입체적으로 만들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입체로도 만들고 또 평면으로도 그러네요. 만들고 아코 마스코트 앞으로 더 인기일 것 같아요.
5: 인기 있겠는데요. 네. 굿즈로도.
1: 네. 그렇죠.
5: 야, 우리 아코는 재채기할 때 어떻게 재채기할까요?
0: 아, 설마
5: 아코.
0: 설마 했는데. 와,
5: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돌리기 네. 반갑습니다.
0: 정말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5: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1: 네. 이번에는 대단한 분들이네요. 병원에서.
3: 네.
1: 예. 아, 무엇보다 이제 아픈 사람들을 함께 치유해주고 마음을 치유해주고 몸을 치유해주시는 분들이십니다. 훌륭한 공덕을 쌓고 계신 분들인데요, 네. 스님.
3: 진짜 현실판 관세음보살님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5: 현실의 관세음보살님. 네.
1: 살아있는 관세음보살님 뒤로 이제 진관사 행렬이 이어집니다.
5: 진관사.
1: 북한산 자락에 자리한 마음의 정원이지요. 진관사는 기도, 명상, 또 교육과 실천이 어우러진 수행도량이자 또 사찰 음식 빼놓을 수 없습니다.
5: 야, 사찰 음식.
1: 국행 수륙제로도 널리 알려진 도량입니다. 광우스님, 진관사 뭐가 제일 맛있으셨어요?
5: 진관사에서 밥을 못 먹어봤습니다. 언젠가는 먹겠지요.
1: 이럴 수가.
0: 진관사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1: 네, 한 번쯤은 꼭 우리 진관사 절밥 광우스님과 저와 함께 네. 드실 수 있는 날이 오길 기원하면서
0: 진관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독립운동 태극기죠.
3: 그렇죠.
0: 네. 태극기.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특렬 등으로 태극기 등을 하신 것 같아요.
5: 백초월스님 태극기.
0: 네, 지금 보시면 네. 저 일장기 위에 그렸던 태극기를 형상화해서 아, 깃발을 만들어 흔들고 계십니다.
1: 맞습니다. 네. 이제 중앙에 이제 태극 형식을 바탕으로 이제 태극을 두고 있고요. 주변에 이제 건공감리를 배치한 형상이라고 합니다. 고건스님, 이제 태극기는 진관사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3: 네, 진관사는 태극기, 정말 독립을 염원했던 민족 정신과 국난 속에서도 우리 국토와 또 백성을 지키고자 했던 호국불교의 서원을 상징하는 정말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1: 네.
3: 올해 태극기 등의 주제인 태극의 빛으로 빛나는 독립의 꽃.
1: 와, 이런 태극의 의미가 빛으로 있어요. 빛나는 독립의 네. 꽃.
5: 저 빨간 등불들. 태극의 빛으로 보는 독립의 꽃. 대한민국이여 승승장구하라.
1: 영원하라.
5: 영원하라. 대한민국 화이팅. 연등의 화이팅. 그리고 제일 중요한 BTS 화이팅! 아이고 좋다.
0: 지금 저녁이 될수록 더 컨디션이 좋아지시고
3: 더 힘이 네, 나시는 것 같으세요.
0: 등불의 힘이 광우 스님에게 다 가는 것 같습니다.
1: 모두 다 광우 스님에게 네. 예, 흡수가 된 것 같습니다.
5: 고금 스님 저랑 함께 하니까 즐겁죠.
3: 너무 즐겁죠.
1: 네. 네. 약간 예전에도 이렇게
5: 고금 스님 지금 지치면 안 돼요.
0: 광우 스님에게 길을 빨리시는 것 같아요.
5: 쥐어짜세요. 고금 스님
3: 힘을 내겠습니다.
5: 힘을 내세요.
3: 네.
1: 자, 태극의 빛으로 빛나는 독립의 꽃, 우리 진관사의 태극 등은요, 자주 평화, 또 자주 희망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흥겨운 이제 풍악이 또 함께 하니까 우리 전통 그 문화 가운데 전통 음악, 예, 풍물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법전 스님.
0: 네, 저도 한때 또 풍물 사물놀이를 했었고 저 자리에서 함께하면서 사람들과 저 소리를 어울릴 수 있다는 걸 몸소 느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대단한가를 또 여실히 또 잘 알고 있습니다.
5: 이야.
1: 네,
0: 신관사 하면 또 이번에 경주랑 또 깊은 인연이 있는 곳 혹시 아십니까?
5: 경주랑요?
0: 경주에서 우리 에이펙을 열지 않았었어요?
1: 네네. 네.
0: 그때 또 진관사 스님들이 내려오셔서 전 세계에서 오신 VIP들에게 다 일일이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음식을 또 이렇게 다 선보일 수 있는 자리를 했고, 요새 또 2026년 최고의 한국 불교의 트렌드, 또 한국 문화의 트렌드는 사찰 음식이죠.
5: 사찰 음식!
0: 예, 선제 스님을 중심으로 하니 사찰 음식이 정말 트렌드인데, 그 한복판 가장 중심의 코어에 바로 그 진관사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3: 그렇습니다. 광호 스님을 진관사 밥 못 드셔보셨다 그러셨죠?
5: 예.
3: 저는 먹어봤습니다.
5: 우와, 불안하다.
0: 저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저도 먹어봐서.
5: 아, 정말.
1: 아, 광호 스님 드셨어요.
5: 이겨서 좋냐. 나도 데려갔어요.
3: 생 수륙제를 할 때 정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날을 계속 하는데, 그때 한번 이제 연불 봉사 같이 하면서 스님과 함께 했던 기억이 있네요. 정말 중간사밥 맛있습니다.
5: 밥 맛있었습니까?
3: 맛있습니다. 광호 스님 가시면 한 세 그릇 드실 거예요.
5: 이야, 좋습니다. 세 그릇 먹고 한 그릇 더.
0: 정말 맛있다라는 표현이 스님 말씀 그대로인 것처럼 정말 정성이 들어 갔다는 게 몸소 느껴지고, 그릇 하나하나 놔주시는 뭐 수저 젓가락에 위치며 같이 마시는 물부터 차까지 하나하나 정말 사람을 생각해서 음식을 만들었다는, 즉 대접한다라는 게 몸소 느껴질 정도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3: 것 같아요. 음식을 먹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자연이 그냥 내 몸 안으로 들어온다.
5: 야, 그럴 거면 진관사 가서 살아라.
0: 정말 진관사를 가면 뭐 먹고 살지가 아니라 먹는 것에 의해 내 삶이 만들어진다는
5: 게 느껴질 것 같아요. 스님도 진관사 가서 살아라.
0: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주십시오.
5: 와, 태극기, 태극기.
1: 네, 너무 아름답게 진관사 태극기들.
5: 멋있다.
1: 예, 멋집니다, 진짜.
5: 아, 멋지다.
0: 저는 진관사 태극기 이야기를 처음 듣고 너무 진짜 감동받고 많이 슬펐던 게, 당시에 태극기를 그릴 게 없었을 때 일장기만 있었고, 그 일장기를 그렇게 해서 뺏어와 또 그 위에 태극을 나타내서 지금의 일제치하에 있지만 어느 날 우리는 반드시 독립할 때다라는 조상님들의 그 의지가 그대로 담겨있는 게 느껴져서 너무 참 아름다웠습니다.
1: 자, 이어지는 단체는요, 불교 기후 행동입니다. 불교 시민단체와 녹색 사찰, 또 불자들이 병들고 아픈 우리 지구 살리기 위해서 원력을 모은 연대 단체라고 하겠습니다. 지구등 해마다 보지만 인상적이잖아요,
5: 선생님. 지구등. 예. 지구등을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더욱 소중하게 가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연을 함부로 대했던 우리의 무지를 돌아보게 되고요. 또 생명을 지키는 지혜로 나아가자는 그런 발언을 담은 지구등 되겠습니다.
0: 저도 투게더에서 이 지구에 대해서 많이 나누는데, 방생을 할 때 이제 생명의 방생도 있지만 지구 방생을 하자라는 얘기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더 방생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저기도 써있듯이 지구를 시원하게, 그래서 마음을 따뜻하게 이끌어갔으면 한다는 그런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1: 네. 불교 2570년 연등회의 그 감동의 연등 행렬 현장, 여러분 그 감동 계속해서 느껴보시죠.

0: 네, 다음은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 맞은편에 자리한 금륜사입니다. 금륜사 법당에는 아주 특별한 선보가 장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광호스님 아실까요?
1: 금륜사 가서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금륜사의 봉각 큰스님, 비구니계 네, 큰스님이시잖아요.
0: 맞습니다.
1: 근데 어떤 성보가 있나요?
0: 수어 천불도인데요. 고금스님께서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2: 수어로 와, 법을 설하시는 부처님. 이야, 듣기만 해도 정말 참 뜻깊습니다.
0: 네.
2: 우리말 법구경 100개 개송 바탕으로 해서 개송 하나하나에 10분의 부처님이 수어로 법을 설하고 계신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0: 이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장엄등도 그 뜻을 이어서 수어로 법을 설하시는 부처님 등 제작해서 행렬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자, 풍물을 울리는 우리 풍악대의 흥겨운 연주. 이렇게 보니까 연령대가 좀 다양한데요. 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직장 직능 불자 연합회 여러분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1: 아, 직장 불자에.
0: 네,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도 오늘 연등회 이제 참가하기 위해서 시간 쪽에서 애써주신 분들이세요.
3: 참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0: 네, 한국 공무원 불자 연합회, 서울시 공무원 불자 연합회, 또 전국 금융인 불자 연합회, 국회 법우회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셨고요. 특히 올해 창립 26주년을 맞이한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는요, 나란 일을 부처님같이, 또 국민을 부처님같이, 우리도 부처님같이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행렬에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3: 아, 정말 그 표어만으로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네, 한국 공무원 불자연합회는 팔각 한지 등을 들고 나오셨고요. 또 서울시 공무원 불자연합회는 서울을 밝히는 지혜 등을, 또 전국 금융인 불자연합회는 다정한 등을 또 마련해서 나와주셨습니다.
3: 아, 또 가족분들을 저렇게 다 모시고 나왔네요.
1: 아, 좋다.
0: 자, 이어지는 삼천사 깃발이 펄럭입니다. 천연고찰이죠. 네. 북한산 자락에 자리한 삼천사입니다.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알고 있는데요. 네. 고금스님.
2: 네. 그 삼천이라는 의미 자체가 물론 이제 절 지어질 때 또 중요한 의미였겠지만 이제 법화경에 보면
0: 네,
2: 일념삼천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0: 네네.
2: 우리 한 마음이 삼천대천세계를 모두 다 만들 수 있다. 또 만들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삼천사에서 정말 아름답게 등을 꾸며서 나오신 것 같습니다.
0: 네, 삼천사는 이제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임진왜란 때는 승려들의 집결지로도 쓰인 곳입니다.
1: 이야.
0: 오늘 아쇼카 왕을 주제로 여러 등을 준비하셨어요.
1: 아쇼카 왕.
0: 아쇼카. 네, 아쇼카 별꽃 등, 아쇼카 연꽃 등, 아쇼카 사방 등이 바로 그 주인공 되겠습니다.
3: 네, 아쇼카 왕은 30 이상을 갖춘 똑같은 존재죠. 그래서 네, 전륜 성왕이 되는 존재다라고 해갖고 예, 부처님은 그 힘을 이제 법으로 쓰셨던 것이죠.
0: 네, 드디어 천태종 만나보고 계십니다.
1: 천태종
0: 5등단의 마지막이고요. 우리 천태종은 법화경을 중심으로 선과교를 함께 아우르는 전통을 지닌 종단입니다. 자, 항상 화려한 등으로 눈길을 끄는 천태종, 올해는 어떤 등을 준비하셨을까요? 야.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스님께 여쭤봤습니다.
4: 저희 천태종을 위해서는 매년 제등 행렬에 용등과 코끼리 등을 준비를 합니다. 용등은 부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용들이 문을 뿜어 목욕을 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의 일화에 기인해서 용등을 제작을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등 역시 부처님께서 도솔천 내운공에 계시다가 마야 부인의 모태에 들 때 흰 코끼리를 타고 모태에 들었다라고 하는 일화에 기인해서 흰 코끼리 상과 부처님을 모시는 등을 준비를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0: 네, 해마다 연등회 때 가장 인기를 또 끄는 우리 천태종의 장엄등 모습입니다. 고금스님 너무 네, 멋있죠?
2: 아, 너무 화려하고 네, 색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와, 특히 이제 움직이는 동작들이 너무 섬세한 것 같습니다.
0: 진짜 디테일이 네, 정말 디테일의 끝판왕. 올해도 이제 장엄등으로는 이제 코끼리 등을 시작으로 황룡등, 청룡등 뒤쪽에 보이죠? 부처님 등, 종기 등, 또 마야 부인 행렬 등, 법화 비유품 등, 관세음 보살 등 어마어마합니다.
1: 어마어마하네요.
0: 법고 등, 사자 등, 범종 등, 배우 등, 법어 등까지.
1: 이야.
0: 자, 형형색색 그야말로 디테일이 살아 숨쉬는 천태종. 예,
5: 정말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0: 장엄 등 행렬 등 함께 만나보시죠.
3: 또 천태종의 또 마크인 홍가사라고 하죠. 홍가사가 또 이렇게 어울리니까 빨간색으로 네.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5: 홍가사를 입은 스님들은 웃음소리도 다릅니다. 설마 홍홍홍홍홍 웃자고 한 말입니다.
3: 태종은 또 저녁이면 항상 기도를 합니다. 주경야선이라고 해갖고 예. 낮에는 또 여러 가지 울력을 하고 밤에는 기도와 또 그런 수행을 닦는 걸로 유명해요.
5: 와, 저 불러온다 불러온다 네. 네. 불러온다 파이어
6: 번뇌야 다 타라
5: 번뇌야 다 타라.
0: 네, 천태종의 형형색색 장엄 등과 행렬 등까지 여러분 함께 감상해 보시죠.
5: 진짜 멋있다.
6: 근데 눈썹까지 이렇게 잘
3: 그러게 말입니다.
0: 천태종은 법화경을 또 소위 경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장스님께서 우리 천태종에 대해서 좀 설명

0: 이후 한동안 그 모습을 감췄다가 지금 천태종의 조사이신 상월월각 대조사님에 의해서 다시금 천태종이라는 이름이 생겨나게 됐고, 조사의 가르침에 이어서 우리 주경야선이라는 이름으로 이 나라를 지키는 호국, 애국의 정신의 불교와 또 생활 속에 불교가 녹아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모두가 불교와 함께해야 된다라는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라는 이 3대 지표를 가지고 지금도 곳곳에서 불교를 실천하고 그 생활 속에서 불교를 녹여서 함께하는 종파로 또 유명합니다.
1: 용등에 또 아기 부처님이 타셨네요.
0: 그러게요. 네. 올라타셨습니다.
1: 네. 올라타셨습니다. 용을 타고 어디로 가시려나요?
2: 여기 BTN 으로 오지 않을까.
3: 그런 거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아, BTN으로 오십니다.
2: 옴 할게요.
1: 자, 오늘 천태종의 행렬들, 아름다운 또 연희단 보살님들의 율동까지 보고 계십니다. 반야 용선 등일까요, 스님? 어때요?
0: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모습으로 해서 우리 마야 부인을 이끌고 피한 우리의 지금 깨달음의 세상으로 함께 가는 걸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3: 저분 관세음 보살님 아니십니까?
0: 관세음 보살인가요? 오.
2: 법화경 묘법연화경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관세음 보살 보문품을 상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3: 진짜 멋있다. 네. 예. 천태종은 1년 내내 등만 만든단 말입니까? 어쩜 저렇게 멋있게 만들었습니까?
1: 그러게요. 현장 음까지 아주 코끼리가 그 내뿜는 코끼리 소리까지 정말 생생하게 그 감동이 전달됩니다.
0: 요새 한국 문화의 하나 중에 그 아이돌들의 칼군무라는 게 있는데, 오. 여기 지금 천태종의 이 행렬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뒤에서 보니까 칼군무로 손을 펼치고 뱅글뱅글 돌고 하시는 것들이 딱딱 맞아가는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1: 야. 실은 그냥 걷는 것도 힘들거든요.
0: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냥 지금 걷는 계속 칼군무를 하고 계시죠. 용 뒤에서. 네.
3: 불이다 불! 야, 모든 중생들의 재앙이 저 불에 싹 타서 사라졌기를 발언해봅니다.
1: 아, 광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 머릿속에 고민들이 사라지는 느낌.
3: 고민 사라져라!
0: 천태종은 또 이렇게 아름다운 등과 더불어 이게 한 분 한 분이 오늘은 복주머니 등이라는 걸 만들어서
3: 복주머니!
0: 예, 예, 모두가 그 복이 하나 가득하고 그 복을 또 많은 이들과 회향할 수 있는 그러한 복덕의 가치를 나타내는 등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3: 멋있다. 네. 저도 복을 주세요. 저는 복이 많이 쌓이면 어떻게 할 건지 아십니까?
1: 모르겠어요.
2: 나눠주실
3: 여러분들에게
2: 거죠?
3: 나눠드리겠습니다.
1: 좋죠, 좋죠.
3: 고금순이 맞췄어요.
2: 좋아요.
3: 고금순이 센스 있어요.
1: 역시 절친.
3: 절친. 절대 통한다. 만나지 말았어요, 친구. 절친.
0: 아, 절집 친구 아닙니까?
3: 절친.
1: 예. 네, 불계 2560년 연등해 종로거리를 가득 메운 환한 장엄등과 행렬등의 향연, 여러분 아름답게 보고 계십니까? 연등빛처럼 맑은 공도, 밝은 공도 저희 BTN에 함께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ARS 방송포교 후원전화 스님 몇 번이죠?
3: 060-800-7000번, 060-800-7000번 또는 1855-0108, 1855-0108 법공양으로 공덕을 이루소서.
1: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BTN 불교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등마다 밑에 그 사찰 이름들이 다 다르게 써 있는 걸 보니까 각 사찰, 천태종 사찰들이 다 만들어서 이번에 이렇게 연등회를 위해 올려오신 것 같습니다.
1: 정말 감사의 마음, 예.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요. 1년에 딱 하루, 그리고 내일까지 또 이 시간을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 마음과 정성을 생각하니까 더 감동인데요.
2: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진짜 이 순간이 지나가는 것이 너무 아까울 만큼 오래오래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저기 움직이는 분들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3: 힘들어도 기뻐하지 않을까요?
1: 그럼요, 그럼요.
0: 전 세계에 참 불교 국가가 많고 불교가 네. 다양하게 퍼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연등회와 같이 이렇게 한 나라에서 국가 단위로 하루를 이렇게 연등회라고 하는 퍼레이드를 위해 준비하는 건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광경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3: 야, 네. 좋다.
1: 여러분들께도 그 감동 지금 나눠드립니다.

0: 네, 이어지는 1등단으로 가보겠습니다. 불광사의 깃발이 펄럭입니다. 5등단의 뒤를 이어서 이제 1등단의 행렬이 쭉 이어질 텐데요. 불광사는 이제 전법도량, 예,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고금수님, 한국 불교의 그 현대와 대중화, 세관을 실천해온 도량 아니겠습니까?
1: 네, 그렇죠. 불광사는 광덕 큰 스님께서 정말 마하반야바라밀과 육바라밀 정말 실천하는 도량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저희 석촌호수 옆에 불광사랑 저희 설, 절, 광불사랑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2: 라이벌 사찰이네요.
3: 불광사를 거꾸로 하면? 광불사. 광불사 주제 고금스네. 여기 와서 사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광불사 화이팅.
0: 아, 그럴만 하겠네요.
2: 네, 여기는 네. 진짜 충분히. 네.
0: 예, 불광사의 행렬 등 오늘 초롱 등 준비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라 우리로서 조화를 이루길 서원하는 등이라고 하고요. 아, 초롱 등이 참 소박하면서도 뭔가 좀 깊이가 느껴져요, 법장 스님.
2: 네, 우리나라 전통 또 불교를 떠나 한민족의 얼 속에 이 청사초롱이 항상 함께하고 있었고 기쁜 날, 슬픈 날 모든 순간에 청사초롱을 밝혀서 마을에 그것들을 알리고 사람들과 어우러지게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모습에 지금 이 초롱 등이 불광사에서 추구하는 그런 실천적인 불교와 너무 잘 나타낸 것 같습니다.
0: 말씀하신 대로 불광사가 전해온 전법의 정신 역시 그러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언제나 참 든든한 빛이 되어주는 초롱빛처럼 거창한 말보다 생활 속에서 불법을 밝히고 그 이웃을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꼭꼭 담아서 오늘 초롱등을 제작해서 행렬에 동참해주고 계십니다.
2: 저도 예전에 이 불광사를 어쩌다 한번 다시 갔는데 한 20여 년 만에 들렸더니 모습이 싹 바뀌었더라고요. 원래 건물 하나밖에 없던 곳이 두 개로 늘어났고 그 주변 일대가 싹 바뀌면서 불광사가 이 잠실 일대에서 갖는 위치 그리고 모습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0: 네, 이어지는 네. 구룡사입니다.
3: 구룡사는
0: 불지종과 통도사의 서울 포교당이지요. 도심에서 생활불교를 실천해온 역시 전법 도량 되겠습니다. 오늘 구룡사에 행렬된 연꽃 단천등이라고 해요.
3: 오, 연꽃 단천등.
0: 그렇죠. 단천등.
3: 아이고 귀엽다.
0: 동자승 등을 또 장엄등으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저 미소가 꼭 누굴 닮지 않았습니까?
1: 구룡사 해주 스님.
0: 아,
2: 광우 스님 닮은 건 줄 알았습니다.
3: 광우 스님 말고. 스님은 안 돼.
2: 광우 스님 닮은 걸로. 누누 스님 광우 스님.
3: 법장 스님이 짱이다.
2: 아, 네. 조만간 가피에서 뵙겠습니다.
3: 네, 아우 동자승 너무 귀엽다.
2: 네, 너무 귀여운 미소로 이렇게 귀엽다. 구룡사가 지금 도심 중심에서 포교를 하는 가장 1번지죠.
3: 그렇죠.
2: 아이들도 많이 가고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 모습이 저렇게 동자승의 모습으로도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1: 학생들도 오늘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0: 그쵸.
1: 제가 구룡사에서 청년의 법회, 청소년 법회 법사를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3: 아, 스님이. 네. 그래서 아까 아부성 발언을 했었군요.
0: 네. 자, 오늘 행렬등으로 함께 제작한 연꽃 단청등 그리고 초롱등도 보이고요. 우리 구룡사 연꽃 단청등은 청정한 마음을 잃지 말고 수행해 나가자 하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합니다. 구룡사 신도분들이 직접 채색한 등이고요.
3: 직접 채색을요?
0: 그렇죠. 네. 등 하나하나에 가족의 발원, 수행의 흔적을 그대로 담았다고 합니다.
2: 아, 너무 아,
3: 귀엽다.
2: 아름다워.
0: 너무 귀엽네요. 네.
3: 우리도 저렇게 웃으며 살아요.
1: 저 등 보니까 오늘 우리 광우 스님과 법장 스님 저 모습 같아서.
3: 그만해.
2: 지금 좀 늦었습니다.
3: 늦었어요, 고금수님.
2: 네. 구룡사도 우리 BTN과도 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죠. 저도 오면서 항상 구룡사 지나오기 때문에 네. 구룡사를 항상 보면서.

0: 서울 중심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선생님의 예. 원력으로 또 저희 해인사 선배이시지 않습니까? 주지 회주 스님이 네. 통솟아 스님이면서도 찐 해인사 스님이십니다. 저곳에서 이렇게 전법을 해주시는 모습이 참 너무 감사합니다.
1: 참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법장 스님은 해인사 스님이 아니라 봉선사 스님.
0: 네, 저는 봉선사 스님입니다. 다들 많이 놀라시죠? 예, 해인사에서 행자도 하고 너무 오랜 시간 살고 또 한감으로 오래 살았는데
1: 그래도 우리는 다 함께 부처님 제자
0: 맞습니다. 네.
2: 부처님 제자
0: 또 다른 또 서울 중심입니다.
2: 봉은사 신도님들의 행렬 만나보겠습니다. 강남 도심 한복판입니다. 고층 빌딩 숲 사이에 천년의 고요를 간직하고 있는 사찰 우리 봉은사는요 무려 123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이 봉은사는 조선시대에 불교가 숭의 억불에 의해 탄압당했을 때도 그 법맥을 지켜오며 우리 한국불교 지금 대한불교 조경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어주신 허웅당 보우대사 서산대사 삼명대사 등이 이 모든 분들이 이 봉은사와 깊은 인연이 있는 그런 명찰 중 하나입니다. 이야.
2: 봉은사 사천왕 등은요 그 표정이 더욱 날카로워요.
1: 야, 그러네요.
2: 그렇죠. 네. 예.
1: 모든 재앙 불행을 다 꺾어버릴 것 같은 표정입니다.
2: 네, 행렬 장엄 등 그야말로 정말 멋진데요. 문수동자 등과 보현동자 등이 길을 열어주고요. 또 삼종불 등, 사천왕 등, 또 새롭게 조성된 미륵배불 등.
1: 이야, 멋있다.
2: 관세음보살 등까지. 관세음보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서가모니 부처님 뒤로 지금 미륵대불 모습인데, 봉은사의 상징이죠.
1: 미륵대불. 네,
0: 미륵대불이 또 봉은사의 또 이렇게 석조로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미륵은 56억 7천만 년 뒤에 온다라고 합니다.
1: 이야, 56억 네, 7천만 년.
0: 인간세가 4만 세가 될 텐데, 지금 그렇게 기다려서는 안 온다는 겁니다.
2: 아, 그렇죠.
0: 우리가 인연이 됐을 때, 이 미륵이라는 이름이 마이뚜리아인데, 산스크리트의 미트라라는 음사가 바로 인연, 친구라는 뜻이어서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소중한 인연이 바로 미륵이고 그 미륵을 통해 우리가 부처가 함께 될 수 있다는 걸 상징하는 것을 오늘 미륵대불 등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미륵대불!
2: 눈이 부십니다.
1: 야, 눈이 네. 부셔요. 마이뜨레야 빵집 이름 같습니다. 마이뜨레
0: 큰일 나십니다.
1: 큰일 납니다. 사랑합니다, 미륵 부처님.
2: 자, 미래의 희망과 자비의 원력을 담아 제작한 봉은사의 장엄 등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0: 또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수능 때 되면 갑바위 가시지 않습니까?
3: 갑바위. 그렇죠.
0: 우리 네. 봉은사의 미륵대불도 만만치 않은 큰 갓을 쓰고 계셔서 강남 일대 수능시험 도량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1: 거기 가서 기도하면 합격하는 겁니까?
0: 무조건 합니다.
2: 서울 수도권 모든 이제 수험생
0: 다가가셔도 예. 됩니다.
1: 지금 법장선이 이제 홍보해 주시는 겁니까?
0: 아, 이런 불암사를 좀 얘기할 걸 그랬습니다. 불암사야말로 진짜 영험한데
1: 아, 봉은사 등 너무 아름답고
0: 네, 너무 참 아름답게 돼 있고 마침 또 사천왕이 두 번째 나오니까 말씀드리는데 사천왕 중에 북담은천이라고 계시죠?
2: 예.
0: 담은천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첫 번째 공양을 받으실 때 바로를 첫 번째로 갖고 왔던 사천왕입니다.
1: 담은천왕이요?
0: 네. 이야. 그래서 담은천왕이 훗날 이름이 바뀌어서 비사문천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 천의 곡간지기가 돼서 근데 너무 바쁘니까 혼자 다 못 지키니까 두 명의 사람을 붙여줘요. 보디가드를.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역사까지 발전되게 돼서 비사문천에게 예로부터 재물을 공양하고 그 기도를 올렸던 게 사천왕 신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 이야 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2: 역시 법장스님.
1: 박학다식 법장스님.
0: 투게더를 보시면 됩니다.
1: 비주얼 담당 고금스님.
0: 네. BTN에서 보시면 됩니다.
3: 네.
2: 고금스님이 좋아하시는 비파 아닙니까?
0: 아, 그래요? 비파. 와, 방송국에서까지 고금스님을 위해서 비파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1: 파파파.
0: 고금스님 오늘 컨디션이 밤이 될수록 좋아지고 계십니다.
1: 너무 행복해서 그렇습니다.
2: 네.
0: 고금스님은 계속 지쳐가고 계십니다. 아,
1: 연등에 행복합니다. BTN 행복합니다.
2: 우리 연희단 여러분들이 너무 아름답게 네. 올해도 예쁘게 예 선녀 같아요. 선녀
0: 수국 같은 걸 이렇게 들고 그쵸? 참 아름답게
2: 천상 선녀 같은 모습으로 예. 또 행렬에 동참해주고 계시고요.
1: 등 색깔이 또 독특하네요.
2: 예, 우리 불자님들이 들고 계신 이제 행렬 등 소개해드리면 연잎 등, 연봉우리 등, 연꽃 등입니다. 그러니까 연잎 봉우리 꽃 세 가지를 모두 다 각각 제작을 하신 거예요.
1: 야, 그렇군요.
0: 이 네 가지가 이 향과 결과 청정이라고 하는데 연꽃은 불교에서 원래 네 가지로 해서 홍련, 청련, 백련 또 하나 뭐였죠, 선생님?
3: 황련.
0: 황련. 그 네 개가 잠기는 물의 위치에 따라 나타나는 게 다릅니다.
2: 네. 아, 그래요.
1: 청황적백.
0: 그건 조금 다릅니다.
3: 그건 오만.
1: 오,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분이 누구신가요?
0: 해수관은

0: 께서 또 정병을 들고 있는 모습을 들고 있죠.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마왕 파순으로부터 항복을 받으실 때 대지의 여신에게 증명을 받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 대지의 여신을 토란이라고 부르는데 그 토란이의 머리끝에서 물이 나와서 다 씻어냅니다. 그게 동양으로 넘어오면서 정병의 형태로 바뀌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해수관음으로 발전하게 되는 신화가 네, 있습니다.
2: 우리 보문사에서도 해마다 항상 외국인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해주고 감사합니다. 계십니다.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인연을 맺은 여러 나라의 유학생들, 관광객들이 또 올해도 함께 행렬에 동참해주고 계시네요.
0: 저렇게 행렬이 연잎이랑 염이 다양한 형태로 같이 되어 있으니 약간 연못 위에 있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0: 네. 그 느낌을 받습니다.
2: 그렇죠, 그렇죠.
0: 네, 빛의 연못인 것 같습니다.
2: 네, 종로 왕복 8차상 거리에 예, 새로운 행렬단의 연못이 조성이
0: 저
2: 됐습니다.
0: 외국인 아이는 이렇게 한국에 여행을 왔다 저 경험이 아마 고국으로 돌아가셔도 평생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야, 언젠가 또 한국으로 오겠네요.
0: 그럼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동국대학교에 와서 한국어를 또 배우면 되는 거죠.
1: 연등회가 최고의 한국을 널리 알리는 포교사, 전도사입니다.
2: 아, 그럼요.
1: 연등회 화이팅!
2: 화이팅! 자, 불기 2570년 연등행렬 그 백미 여러분은 BTN 불교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단체는 금강선언입니다. 강남구 개포동의 도심 속 포교수행 도량이죠. 경전공부면 경전공부 또 참선 금강경 독송까지 이어가고 있는 만일 수행결사 도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고금스님, 이제 금강선언 스님들과 신도님들이 또 직접 오늘 또 팔모 등 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3: 네, 금강선언 신도들이 직접 또 만들어주신 한지 팔모 등에는 수행과 정진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금강선언의 이념인 바른 믿음, 바른 이해, 바른 실천 이 세 가지가 등불처럼 삶 속에서 이어지는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2: 와, 한지로 제작해서 그런지 그 빛깔이 굉장히 독특하고요. 깊이가 느껴집니다.
0: 네,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공, 비춰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연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모든 네. 게 무상한 것 말하는데 한지가 그 안에 있는 빛을 밖으로 내뿜어주고 밖에서는 그 빛을 통해 안에 그 등으로의 밝음을 볼 수 있는 참 그렇게 내와 외가 하나의 일원화가 돼서 그렇게 금강선언에서 추구하는 금강경의 가르침이 그대로 투영되는 것 같습니다.
2: 네, 바른 믿음, 바른 이해, 바른 실천으로 함께한 금강선언이고요. 자, 이어지는 총지종 함께 만나보실까요?
1: 아, 아름답습니다.
2: 정통 밀교종단 불교 총지종입니다. 올해 창종 56주년을 맞이한 총지종의 장엄 등 행렬 종로거리를 지나는 모습인데요. 총지종 총무부장 덕광 정사님에게 올해 총지종의 연등 행렬에 대한 이야기 직접 여쭤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4: 행렬의 가장 앞에는 올해 새롭게 제작된 대자대비의 상징인 성관음보살 장엄 등이 자리에서 어둠 속의 길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서 불정과 불법을 수호하는 지혜의 수호신 금강역사 장엄 등이 장중한 위엄으로 뒤따를 것이며 행렬의 장엄미를 더할 것입니다.
2: 네, 오늘 총지종을 상징하는 장엄 등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총지종을 상징하는 육합상 등, 또 총지종 본존을 모신 장엄 등, 또 주보린 비로자나불 등, 자비의 보살, 준재보살 등이 또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금스님, 비로자나불은 총지종에서 아주 중요한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3: 네, 비로자나 부처님께서는 불교 진리를 또 상징해주시는 광명의 부처님이시죠.
2: 네.
3: 모든 중생들에게 지혜와 광명을 비추시는 부처님이시고요. 또 준재 관음보살님, 관음보살님은 중생의 모든 고통을 구제하는 자비보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 네. 오늘 행렬 등으로는 또 감로수병 등, 예, 법장승의 감로수병 등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0: 네, 아까 잠깐 설명드렸긴 했지만 정병이라고 해서 감로수, 달콤한다라고 해서 우리 삶이 다 괴롭고 어려움에 있을 때 그 달콤함으로 모든 것들을 씻어내주고 그 감로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청정하게 이끌어 우리를 어떠한 괴로움으로부터도 다 씻어내주고 그렇게 씻겨낸 삶 속에서 청정한 자신의 삶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것을 감로수라 해서 이번에 총지종에서도 감로수 병등으로서 그것들을 나타내서 세상 곳곳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퍼져나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2: 네.
0: 또한 앞에 보면 지금 금강역사

0: 두 분이 계시죠?
1: 네네.
0: 음악 역사가 한 분은 입을 열고 있고 한 분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2: 오.
0: 아와 훔을 나타내서
1: 아와?
0: 환상의 소리와 죽음을 나타내서 일적 금강, 나라형 금강이라고 해서 이 아에서 파생된 게 오미입니다.
1: 아,
0: 오문 원래 오미 발음이 아니라 AUM 아움에서 나온 게 훗날 AU가 붙어서 오가 돼서 옴이 된 거죠.
2: 조금 쓰네.
3: 네.
2: 아.
1: 오.
0: 오. 숨을 해야죠, 선생님. 숨을 하셔야죠, 선생님. 아.
2: 네. 그게 네 매력이다. 아유, 고금슬 고맙습니다.
0: 네, 참 저렇게 의미 있게 네. 순서를 놔둬서 등을 만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1: 나왔습니다. 아, 오, 옴.
0: 옴이네요,
2: 오.
1: 자, 지금부터는요, 이제 세계 여러 불교 국가에서 온 외국인 불자들의 행렬 만나보겠습니다. 연등회가 한국 불교의 축제를 넘어 이제 세계인이 함께 밝히는 문화유산이라는 사실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방글라데시 불교 부타사입니다.
2: 야.
1: 올해 부타사는 방글라데시 국가를 바탕으로 국기를 바탕으로 방글라데시 평화의 등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이제 붉은 원은 희망과 생명을 상징하고요. 푸른 빛은 평화와 조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2: 아, 멋있다.
1: 무엇보다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는 그 불신, 세계 평화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죠.
3: 네, 그 등불 밑에서 등불에 가려져서 우리 외국인들 분들 또 방글라데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얼굴은 까맣지만 이빨과 눈은 환하게 빛나고 있는 모습 보니까
1: 그러게요.
3: 너무 좋네요.
1: 밝게 빛나는 눈과 그리고 하얀 치아가 돋보이는 우리 방글라데시 부타사에 이어 이번엔 대만 불광산사로 갑니다.
2: 오, 불광산사.
1: 불광산사 스님들, 청소년, 신도분들이 평안등을 들고 행렬에 동참하고 계신데요. 평안. 그렇죠. 올해 봉축표와도 연결된 그 행렬등 이름 그대로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모두에게 평안을 깃들길 발언하면서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0: 네, 불광산사는 대만이라고 하는 약간 작은 나라에 있지만 그 활동만큼은 세계 곳곳에 가장 널리 퍼져나가 있죠. 인간 불교의 정신을 전해온 대만 불교의 상징이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불광산사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베트남 원호사 여러분들 모습 만나보고 있습니다.
2: 베트남 원호사.
1: 이제 한국 최초의 베트남 불교 사원이죠.
0: 그쵸,
1: 원호사는요.
0: 맞습니다.
1: 이제 베트남 불자들의 신행 중심지 역할을 맡고 있고요. 올해 이제 탄생불 등을 제작하셨어요. 귀엽죠.
0: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 걸어가시는 모습입니다.
1: 네, 장엄 등을 또 특별하게 제작. 해주셨고 베트남 전통 의상 이제 전통 옷과 모자를 쓰고 또 연꽃을 또 함께 들며 부처님께 공양하는 모습 예 그 형상화한 장엄 등이라고 합니다.
0: 베트남이 중국 쪽에도 붙어 있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면은 대승불교인데 아래쪽은 동남아시아가 있어서 우리 상자부 불교가 같이 공존하는 형태입니다. 베트남을 여행하시거나 불교 성지순례를 하실 때 아래서부터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면 불교 사원 스님들의 뭐 의복 그런 것들이 변화되는 것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2: 아, 같은 베트남에서도
0: 예, 다릅니다. 야. 길게 돼 있다 보니요 베트남이
2: 재밌네요.
0: 네.
1: 뭐 표현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스님 부처님을 공경하고 법을 따르는 그 마음은 똑같겠죠.
0: 물론이죠.
3: 그렇죠. 네.
2: 결국은 부처님 제자입니다.
1: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2: 하나의 부처님 제자.
1: 네팔 불교 불자 모임 만나보고 있습니다.
2: 네팔.
1: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네팔 불교 불자 모임은 1995년에 설립된 네팔 단체 가운데 가장 오래된 불교 단체입니다. 97년도에 처음 연등회에 참석하셨고요.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네팔을 대표해 함께해주고 있습니다.
2: 이야, 네. 역사가 대단하네요.
0: 이번 네팔은 정말 부처님의 탄생지답게 네팔 룸비니의 마야부인 대탑을 형상화해서 만들었습니다.
2: 아,
0: 행렬등은 예, 부처님의 눈등, 불안등이라고도 하는데요. 두 개의 눈을 나타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의미하고 있고 가운데 표식을 보시면 네팔어로 숫자 1이 써 있습니다.
2: 오,
0: 에까라고 해서 모든 진리가 하나, 즉 그 진리 속에서 모든 이들은 부처님과 같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저도 또 최근에 도반 스님과 함께 네팔에 또 사원을 건립해서 우리 저스트비라는 곳에서 함께 그렇게 활동을 하고 저 최근에 신도님들을 모시고 다녀왔다 보니 더 좀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야, 에까.
0: 에까.
2: 하나.
0: 예.
2: 우리는 하나. 한 마음, 일심.
3: 네.
2: 우리는 부처님 제자. 연등해.
1: 미얀마 불교 전법사원입니다.

0: 2022년부터 한국에 입국한 미얀마 스님들께서 미얀마 근로자 불자들, 한국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행렬 등이 자해 등이라고 합니다.
1: 자해 등. 네. 자해라는 표현은 부처님의 자비와 애정?
0: 네.
1: 이런 뜻인가요?
0: 그 모든 존재가 또 행복하길 바라는 네. 그런 마음이겠죠.
2: 그렇죠. 네. 자비의 다른 뜻이 자해죠. 네.
0: 불교, 미얀마 불교에서 이제 자해 수행이 또 매우 중요한 수행이라고 하더라고요.
3: 네. 미얀마에서 자해라는 표현은 우리 자비로 많이 하는데 오히려 품어주는 그러한 슬픔을 함께 해주는 오늘 로봇의 이름 자비희사의 희와 사를 좀 더 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해 등과 함께 또 연꽃 등도 함께 행렬 등으로 제작해서 예,
3: 미얀마라는 표현 최근에 많이 쓰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버마라고 했죠.
2: 버마.
3: 네, 버마 불교가 바로 미얀마
0: 불교.
3: 예, 예.
2: 미얀마에 살면 마음이 겸손해질 것 같아요.
0: 미안. 야.
3: 설마 했는데 스님.
2: 오늘은 좋은 날.
3: 미얀마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이 선셋, 이 해가 뭐 뜨고 지는 그 아름다움들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노을에 비춰지는 모습이 태양빛과 같고 그 파고다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오히려 더 금색으로 드물한 것 같습니다. 태양의 나라와 같고 또 황금의 불교와 같은 것들을 미얀마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2: 태양의 황금빛.
0: 네, 미얀마 불교 전법사원 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2: 아름답다.
1: 최근에 미얀마가 내전으로 인해서 참 힘든 일들을 겪었었는데
0: 예. 네, 하루빨리 좀 예, 평안을 찾길 바랍니다.
1: 기원드립니다.
0: 자, 불교 국가 행렬 이어집니다. 이번엔 캄보디아로 가보겠습니다. 캄보디아 이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시작된 불교 센터고요. 한국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불자들의 귀처라고도 합니다. 정말 소중한 안식처이기도 할 것 같아요.
3: 네, 이곳은 진짜 정기법회도 하지만 이곳이 이주민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걸로 더 큽니다. 많은 분들이 이주 오셔서 어려움에 처해져 있고 한국에 익숙하지 않을 때 임시거처를 제공받고 이곳에서 불교를 통해 마음의 위안을 찾으면서 한국에 적응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0: 야, 멀리서 봐도 황금이 번쩍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1: 역시 황금.
3: 네, 동남아시아 쪽은 역시 동남아시아 이 황금의 땅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2: 황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0: 무엇입니까?
2: 고금입니다. 황금보다 고금.
3: 지금 앞에 고금 스님이 스카웃되는 겁니다.
1: 오늘 고금보다 오늘 지금입니다.
0: 네. 지금 캄보디아 불교센터의 장엄등인데요.
2: 야, 아름답다.
0: 용의 수레차.
2: 용의 수레차.
0: 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행렬등으로는 이제 캄보디아 국화를 형상화한 국화꽃의 등불 등도 함께 제작하셨는데요. 중간에 지금 앉아 계신 건가요?
3: 서계신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서계신가요?
2: 네. 등이 너무 아름다워요.
3: 용의 수레차가 동양으로 넘어오면 반야용선입니다.
2: 반야용선.
3: 그리고 저기에 또 에피소드 하나 있는 게 우리 뭔가 일을 힘들게 하고 막 너무 애써서 할 때 악착같이 한다라고 하죠. 악착보살의 이야기가 반야용선과 이어집니다.
2: 안 떨어지려고.
3: 네, 맞습니다. 예, 예. 뒤늦게 반야용선에 못 올라탄 사람이 밧줄이라도 던져줘라고 해서 그 밧줄을 잡고 악착같이 매달려 같이 피안에 도달했다라는 이야기가 똑같이 저기도 전해집니다.
0: 아니, 가운데 앉아 계시는 불자님이 거의 미동이 없어서
2: 네. 마네킹 아닙니까?
0: 혹시 AI이신가? 생각 잠시 했습니다.
2: 저 손 흔드시는 거죠?
0: 네, 드디어 이제 조금씩 움직임을 네.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3: 관음보살 같은 보살의 화관으로
0: 그렇습니다.
3: 네, 저 나라의 그런 전통적인 모습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2: 저분은 얼마나 영광일까요?
3: 그럼요.
0: 자, 이어서 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태국 불교 법신사입니다. 태국은 국민 대다수가 이제 불교인 나라이죠. 태국 불자들은 불교 명절이 되면 사원을 찾아 공덕을 쌓고 수행에 힘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법신사 신도님들 이제 흰옷을 입고 참여하고 계시네요.
3: 예, 법신사 우리 법신사라고만 하지만 사실 태국 이름으로도 많이 알려진 밤마카야입니다. 바로 그래서 흰색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청정을 나타내는데 원래 자이나교의 문화였던 것이 이 불교에 그대로 녹아져서 똑같이 흰 옷을 입어서 신도님들도 탐욕과 번뇌를 널어놓고 그것을 수행으로 통해 몸과 마음을 밝히겠다 해서 태국 불자들의 어쩌게 보면 하나의 마크 같은 것으로 남마카야에서 이러한 모습을 하고 여기 지금 제 저기 나와 계시네요. 저한테 수업을 듣는 스님이 지금 안경 끼신 스님이 하고 계시고.

0: 남마카에 태국에서 가장 큰 불교 대학이 있습니다. 예. 그 불교 대 학장분이 저랑 박사 과정을 같이 공부하셨던 스님이십니다.
1: 네.
0: 그래서
1: 그렇습니다.
0: 한번 여러 차례 찾아간 적도 있는데 정말 굉장히 큰 절입니다.
1: 자, 이어서 스리랑카 마하보디사입니다.
2: 야, 스리랑카.
1: 1등단의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마하보디사는 한국 최초의 스리랑카 사찰이지요. 한국 내 스리랑카 불교 전통을 이어가는 대표적인 수행 도량입니다.
0: 네, 여기도 스리랑카 이주민들이 오시면 처음에 이 정착을 하시기 위해 돌봄을 받고 사회적 지원 등을 이 사찰을 통해서 같이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1: 네, 스리랑카 전통 등을 오늘 또 행렬 등으로 함께 제작해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0: 스리랑카가 고대 인도에서 나타낸 불교의 우주관 속에 실제로 등장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1: 네, 자 이제 불교 국가 모두 행렬에 동참됐고요. 이어지는 이제 2등단 도선사로 가보겠습니다.
2: 도선사.
1: 자, 서울 강북구 우이동 삼각산 자락에 자리한 도선사입니다.
3: 와, 도선사는 정말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기도 도량이죠.
1: 네.
3: 신라말 도선국사께서 창건하신 사찰로 마의 관음보살상. 이 마의 관음보살상을 보기 위해서 또 그 앞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불자님들이 찾고 계신 정말 좋은 기도 도량입니다.
1: 네, 올해 또 새롭게 단장한 수월관음, 공양 찬탄자 등 또 도선사 석불전 부처님께 기도하는 동자 동녀의 모습을 장엄 등으로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2: 아, 멋있다.
1: 자, 도선사의 행렬이 이제 기도 도량이다라는 성격이 참 잘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도선사는 정말 예로부터 우리나라와 대중의 평안을 위해 발언해오는 기도 도량이고 오늘 행렬에 등장하는 수월관음, 그 동자와 동녀 그 모습도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중생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고스란히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
1: 자, 동자승 등은 특히 이제 연등 공방 법우님들께서 배접부터 뭐 채색까지 직접 정성을 다 하셨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예. 등 하나에 담긴 그 손길, 시간 그대로 신심의 표현이자 원력이 아닐까 합니다.
0: 그리고 지금 팔모등 들고 계신데 자세히 보시면 색한지와 전통 문양으로 세워내되어 있고 연등에 온마니 밤매움의 진언이 또 새겨져서 사람들과 함께 모든 중생의 내면의 평화를 얻고 진리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도선사의 그러한 발심의 모습이 잘 드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2: 이야.
1: 자, 이어서 봉국사와 흥천사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네요. 불교를 대표하는 상징인 연꽃을 들고 또 행렬에 동참해주고 계신데요. 더러운 진흙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피어나는 연꽃처럼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맑은 본성을 잃지 않고 향기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정화하자는 뜻을 담으셨다고 합니다. 역시 이제 팔모등 오늘 좀 많이 보이는데 또 제각각 달라서 그 매력이 다른 것 같아요.
0: 네, 팔모등도 같은 팔모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3: 오늘 흥천사가 보이는 또 염화미소등. 네,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서 보이시고 마가섭이 미소로 그 뜻을 알아차렸다는 그 염화미소의 상징이 또 등불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고금생 말씀대로 연꽃등과 염화미소가 함께 지나가니까 이거는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법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스님의 미소도 염화미소예요. 자,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 따뜻한 마음 여기서도 느껴집니다. 자, 서울 성북동의 맑고 향기로운 도량 길상사입니다. 법정스님의 무소유 사상이 녹아있는 맑고 향기롭게 근본 도량이고요. 종교를 넘어 참 많은 시민들이 더 좋아하는 도심 속 사찰이 바로 길상사입니다.
0: 네, 올해 길상사 행렬들은 관음등입니다. 길상사의 상징인 관세음보살상과 맑고 향기롭게 의미를 잘 담아둔 것이고 이 길상사는 또 제가 출가 전에 법정스님을 직접 뵈러 갔다가 그곳에서 스님과의 인연으로 출가를 하게 돼 굉장히 좀 저에게도 의미가 있는 곳이고 제가 지난주부터 불교대학을 시작해서 여기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한 분 한 분이 정말 길상사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수행의 정신 그리고 법정스님이 남겨주신 위대한 유산인 무소유와 맑고 향기롭게라는 삶을 살기 위해 아주 수행 정진하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1: 자, 광호스님 드디어 화계사가 나왔습니다.
2: 화계사! 화계사 어? 나온 지 한참 됐는데. 그래도 화계사 화이팅!
1: 국제포교의 네. 중심지 우리 화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 예.
1: 화계사. 화계사 국제선언에서 수행 중인 여러 나라 스님들이 오늘도 함께 동참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0: 스님들이 들고 있는 등은 숭산 큰 스님께서 인연을 맺은 국가들의 국기를 또 상징해서 함께 오늘 동참해 주신다고 합니다.
1: 아, 네, 올해는 특히 21개국이나 모여서 세계는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즉 부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두가 다 부처와 같다. 그 마음이 있는 모든 중생은 그 마음을 통해 모두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2: 사계사하면 숭상스님이잖아요.
0: 예, 예.
2: 숭상스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세계일화.
3: 세계일화.
0: 세계일화. 네. 맞습니다. 네. 사천왕등도 장엄등으로 제작하셨고요. 화엄세계등도 역시 장엄등으로 함께 제작해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1: 사천왕 중에 한 분 안 계신데 작년에 교통사고가 나셨다고
0: 들었어요. 아이고 안타깝다.
2: 사천왕님이 어쩌다가
1: 삼천왕이 되셨습니다.
2: 아.
1: 그래서 지금 광목천왕님께서 예. 지금 잠깐 몸을 보존하고 계셔서 내년엔 다시 사천왕의 모습으로 네. 컴백을 하실 겁니다.
2: 빨리 쾌차하세요.
3: 쾌차하세요. 네.
2: 중생들을 위해서 대신
3: 행렬등의 깨달음을 등도 인상적인데 또 혹시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지혜의 빛 그리고 숭상 큰 스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세계일화 포교 원력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신도님들의 다짐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제가 네.
2: 지금 제가 뭡니까?
0: 말씀드리는 순간 삼성암의 행렬입니다. 삼성암은 우리나라 대표 독성 기도도량으로 또 잘 알려져 있습니다.
2: 유명하죠.
0: 삼각산 사방에서 연불소리, 독경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그 설명만으로도 도량의 분위기 광호스님 느껴지십니까?
2: 아 느껴지죠. 또 삼성암은 이름을 잘 졌습니다. 삼성!
3: 아, 예.
2: 세 분의 성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3: 아, 그렇죠. 예.
2: 삼성암,
1: 삼성암 주지가 또 저희 후배 스님이시다 보니까 예. 오히려 더 눈길이 가는데 정말 등이 예쁜데 저 등의 이름이 법륜등이랍니다.
0: 법륜등.
1: 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초전법륜 이후 가르침을 펼치셨다는 바로 그 법륜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 사회의 갈등을 멈추고 모두가 화합과 평화의 에너지로 바로 나르마 까르마라는 그 법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0: 네. 이어서 개운사인데요. 600년 역사를 지닌 역시 전통 사찰 개운사입니다. 중앙 승가대학이 있던 사찰이기도 하고요.
1: 전신이죠.
2: 개운사.
0: 그만큼 대표적인 교육 도량으로 꼽힙니다.
3: 네. 오늘 개운사의 행렬등은 연꽃등입니다. 연꽃은 말 그대로 진흙 속에서도 청정하게 피는 꽃. 또 교육도량 개운사의 연꽃등이 배움과 수행의 길 위에서 맑은 발언을 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우리 개운사 신도님들 많은 분들이 참석하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직접 제작해서 참여하시는 그 의미, 그 반가움에 오늘도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2: 그게 정성이죠.
0: 그럼요. 자, 이등단의 마지막 이제 한국 대표 밀교종단 진각종입니다.
2: 아, 진각종.
0: 옴마니 밤대옴, 육자진연 수행과 삼미행을 중심으로 하는 종단이지요.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이웃과 사회를 향해 회향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단입니다. 자, 올해 진각종에서는 어떤 등을 준비하셨나요? 진각종 포교부장 원형 정사께서 기자처럼 멋지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4: 올해 진각종의 연등 행렬은 세계 곳곳의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화합을 이루고 인류 평화의 상징이 되기를 소원하는 뜻에서 진호국가를 주제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장엄등은 가릉빙가와 빛천상의 어울림이 돋보이는 천상의 환희 등을 비롯해서 수레형, 잉어 등 삼식기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렬등 역시 밀교의 팔길상 문양을 소재로 디자인한 금어 등을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0: 네, 아무래도 전쟁에 대한 소식이 많아서 그런지 평화를 염원하는 등이 올해 참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또 전쟁으로 좀 침울할 수 있는 모습을 진각종에서는 오히려 장엄등을 더 화려하게 꾸려주셨습니다.
0: 네,
1: 반야의 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바라나는 반야 용선 등에다 또 진각종 어린이 불자들이 많습니다. 이름이 자성동이랍니다. 자성동이들이 율동을 하고 또 유아차 행렬에서 아이들도 함께하는 미래 세대 앞으로의 불교의 희망의 불성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유명한 공작등이에요.
2: 공작등, 저 금강좌 아닙니까? 금강좌가
1: 네, 돌아갑니다.
2: 야,
0: 올해 신작이라고 해요.
2: 금강좌가 모든 재앙과 불행을 부셔버린답니다.
0: 와.
2: 저 금강좌 기운으로 모든 중생들

0: 행복하소서.
1: 금강도 옆으로 물고기가 가길래 제가 뭔가 했더니 잉어네요.
0: 잉어.
1: 복의 상징이죠.
0: 복을 상징하고. 네,
1: 복을 상징하고 부유하게 우리의 인연을 이끌어준다는 잉어를 잉어둥으로서 저렇게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2: 네. 잉어 무리가 정말 생동감 있게 빛이 납니다.
0: 갑자기 노래가 떠오릅니다.
2: 어떤
0: 잉어 물려나간다 그거 아십니까? 복 받으세요 여러분.
2: 네 이제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공작등 역시 불을 뿜었습니다.
0: 아 멋있다.
3: 멋있습니다.
1: 공작도 불을 뿜는군요.
2: 야, 그러게 네.
0: 만들기 나름이죠. 오 금강조 너무 멋있어요. 공작도 화려하고
2: 디테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더 생동감을 느껴지게 하는 것 같아요.
0: 갈수록 발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2: 그렇습니다.
0: 대단하다.
2: 자, 진각종의 멋진 장엄등의 행렬 여러분 함께 감상해 보시죠.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불기 2570년 연등회 연등행렬의 감동 여러분은 BTN 특별 생방송으로 함께 만나고 계십니다. 지금 어디서 감상하고 계십니까? 연등비처럼 밝은 공덕 여러분 ARS 방송 후원전화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동참해 주실 수 있고요. 또 붓다회가 되셔서 100만 방송 포교사가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1855-0108번, 1855-0108번으로 여러분의 전화 기다립니다. 에너지가 왜 이렇게 넘치나 했더니 우리 청소년 불자들 또 청년 불자들의 에너지가 여기까지 전해지네요.
1: 네 목소리가 그대로 다 들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또 지금 여러 가지 등들이 있는데 본인들 손에 지금 옷만이 밤매움이 들렸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러게요.
1: 옷만이 밤매움 만이주라고 하는 여의주에 비춰지고 빠드마라고 하는 연꽃으로 피어나는 즉 피어나는 미래 세대들이 저 힘을 세상에 영향을 받아 나아간다는 그 모습 그대로를 잘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2: 또 연등행렬의 백미 중에 백미 이제 3등당 한마음 선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이라이트네요.
2: 자 해마다 독창적인 등 또 풍성한 연희로 시민들의 시선을 자로잡고 있는 한마음 선언입니다. 무엇보다 올해도 어린이부터 학생회, 신도회, 그리고 합창단까지 4부 대중이 함께해 주고 있고요. 또 올해 새롭게 제작한 등이 무척 인상 깊더라고요, 스님.
0: 부처님이 안경 쓰신 겁니까?
1: 저 모습이 영산회상이랍니다. 우리가 영산회상. 알고 있는 그 영산회상을 이렇게 상징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법을 설하시는 그 모습을 저렇게 듬으로써 정말 애써서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0: 황금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요.
2: 자, 연희와 등이 또 하나로 어우러진 연희용입니다. 26명의 법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면서 생동감 넘치는 그리고 용맹스러운 모습을 직접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용이 용 보면서 네.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저 안에 있는 분들 한번 만나보고 싶다. 예, 이게 바로 영산회상 등일까요?
1: 예, 맞습니다. 아까 예. 말씀드린. 저 지금 안에 버부들 얼굴이 보입니다. 근데 오. 인상 쓰고 있지 않고 웃고 계시네요.
0: 야, 그것까지 다 보이세요?
1: 예, 지금 참 저 26명의 버부가 한마음이 돼서
2: 보이네요.
1: 정말 한마음 선언의 가르침과 같이 저 한 모습으로 저렇게 용을 이끌고 나가는 모습이 너무 참 웅장하면서 아름답습니다.
2: 네, 한마음 선언의 아름다운 장엄 등 여러분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0: 네, 우리 어린이들이 또 예쁘게 또 행렬 등을 제작해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계층 법회가 유독 또 잘 조성된 한마음 선언 아니겠습니까? 토마스 기차 등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1: 토마스.
0: 네, 각종 캐릭터들이 또 함께 마음의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연등으로 표현하면서 불교에 대한 친근감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마다 정성껏 제작해서 연등 행렬에 함께해 주고 있습니다.
1: 아, 저게 포교죠.
0: 그럼요. 그 뒤로는 보이시죠? 역시 반가운 스누피.
1: 스누피.
0: 네, 스누피 알면 우리는 친구. 많은 분들 반가우실 텐데요.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귀엽고 친근한 캐릭터 스누피, 또 각자의 고민을 가지고 성장해가는 해맑은 어린이들이 함께 마음의 등을 밝히는 모습으로 오늘 불교에 대해서 더욱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표현한 등이라고 합니다.
2: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마음 선언 지금 행렬 등이 우리 저희 주변에 있는 그 등들입니다.
0: 맞습니다. 아,
3: 네.
0: 오,
3: 그렇네요.
0: 네, 우리 오늘 이제 옥상 정원 특설 스튜디오를 또 예쁘게 장식해주고 있는 행렬 등 좀 소개해드릴까요? 우선 이제 승단에서는 금강저 등을 장식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신도회에서 제작한 한마음 바다 등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반짝반짝 너무 예쁘죠?
1: 너무 예뻐요.
0: 한마음 한뜻으로 저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준다는 것, 거기에 의미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자, 스누피 등을 필두로 또 뒤따르는 우리 행렬 등의 향연, 여러분께서는 BTN 불교TV 특별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 등 예쁘다.
0: 저 안에 스님 한마음 등이거든요. 뭘 형상한 것 같으세요, 스님?
2: 저기 좌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 아~ 좌선하고 네, 있는 모습.
2: 그리고 밑에서부터 위로 바다 생물부터 해서 하늘 위까지 다 품어져 있는 모습을 한 마음의 뜻으로 모든 것이 다 담겨진다. 아까 고금심 잠깐 말씀하셨던 네. 일념 삼천과 같은 삼천. 그 모습이 고스란히죠. 한 마음 선언의 가르침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0: 바로 저희 뒤에 함께 하고 있었네요.
3: 뒤에 있었어요, 바로.
1: 야, 뒤에 있네요. 네. 우리는 하나다. 네.
0: 자, 이어서 삼선 불학승가대학원 승가니르바나입니다. 승가니르바나는 삼선불학승가대학원 1기 졸업생 스님들로 이루어진 단체인데요. 젬베 연주 아시죠?
1: 젬베!
2: 작년에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0: 불교와 음악, 수행과 문학, 포교가 함께 만나는 행렬 여러분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승가니르바나에서는 올해 열의 신장 등과 반하 용선 등을 장엄 등으로 제작해서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꽃 등을 행렬 등으로 함께 제작하셨다고 합니다.
2: 아, 저기 열의 신장에서 손오공이 지금 있는 거군요.
0: 그렇죠.
2: 부처님 손바닥 위에 지금 손오공인 겁니다.
1: 저는 한참 보고 있었어요.
0: 저도 지금.
2: 아, 열의 신장이라고 해서 무엇이 열의 신장인가
1: 열의
2: 했더니.
1: 신장.
2: 우리 열의 신장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손으로 세상을 다 짓누를 수 있는 것과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모든 게 있다라는 것이죠.
1: 이야.
2: 여기 네. 이제 또 반야용선이고
0: 아기 부처님이 연꽃 위에 타고 계시네요. 또
1: 아유, 예뻐라.
2: 여기서 스님들이 공연을 하시는 거죠?
0: 맞아요. 이제 젬베를 연주하시면서 흥겨운 노래와 그리고 또 함께 손을 흔들어 주시면서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2: 스님들이 제일 신나실 것 같습니다.
0: 이르바나 스님들입니다.
1: 고금스네 갈수록 아이디어가 좋아지는 것 같죠?
3: 그럼요. 정말 다양하고 정말 새롭고 올해는 또 어떤 등이 나올까 계속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렇게 저 위에서 저렇게 노래도 같이 부르고 정말 현장에 나가면 더 즐거울 것 같아요.
1: 노래하면 고금스네.
2: 저는 조만간 생각이 드는 게 고금스님이 저 위에 타셔서 고두를 치면서 끝까지 가시지 않을까.

0: 왜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 뭡니까?
0: 고고고!
1: 고급스님. BTN에서 조만간 한번 마련해서 예. 작은 부스로 고급스님을 태우고
0: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해 하실 거예요.
1: 네, 너무 밝은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0: 힘든 모습이 안 보여요.
2: 다양한 악기를 또 직접 연주하시고 또 노래하면서 연등행렬에 동참한 승가 니르바나였고요. 자, 이번엔 부부불자회 만나보시겠습니다.
0: 부부불자회.
2: 법안정사 부부불자회인데요. 연등행렬의 단골손님, 그야말로 금슬 좋은 부부들이 함께 해마다 정성껏 행렬에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원앙 부부들, 네, 본인들의 모습을 형상화했나 봐요.
3: 네, 그런 것 같습니다.
1: 천생연분을 표현할 때 사용하죠.
2: 그렇죠. 자, 원앙 부부등 스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 원앙 부부등은 이제 서로를 존중하고 화합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부부의 모습을 담은 행렬등입니다.
2: 네, 이어서 전국 비구니의 예,
0: 전국 비구니의
2: 법용사입니다. 하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비구니의 법용사인데요. 이제 수행 전법, 교육, 복지를 위해 활동해온 중요한 승가 단체입니다. 오늘 법용사 사부대중과 또 함께 동참해 주셨고요. 법용사는 전국 비구니 회관에 위치한 포교 도량이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신행 공간이자 또 가족이 함께 불교를 만나는 포교의 장으로도 의미가 깊은 곳이지요. 오늘 장엄 등으로 감은사지 석탑 등 제작하셨고요. 역시 티자, 연등 행렬 등, 연꽃 행렬 등을 또 제작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 법회 합창단, 신도대중, 거사회의 청년회까지 여러 세대가 함께 할 수 있게 오늘 이 시간이 더욱 뜻깊고요. 자, 이어지는 단체는 석불사입니다. 이 마포 한강변을 자리한 석불사 네. 잘 아시죠?
3: 네.
2: 도심 속에 있지만 3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유서 깊은 비구니 수행 사찰입니다. 특히 요즘은 20대 우리 청년들에게 성찰과 쉼의 공간으로도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장엄 등을 여러 개 제작하셨어요. 마음 등, 범종 등, 법고 등, 온판 등을 또 제작하셨고 또 행렬 등으로는 행복 등이랍니다.
0: 행복 등 너무 좋다.
1: 석불사가 제가 출가한 절입니다.
0: 오,
1: 저희 할머님이에요. 작년에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저기서 할머님이 다니셨고 지금 경윤 스님이 저 아래 보이시는데 저곳에서 출가 상담을 한 뒤에 저곳에서 제가 만배를 하고 그리고 출가의 결심을 하고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0: 야, 대단하시다.
1: 근데 왜 석불사 저를 안 부르는지 작년에 이어 지금 석불사 뭐 하는 겁니까?
2: 자,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국제선센터의 깃발이 보입니다. 서울 서남권의 신행과 불법 홍포의 중심도량이죠. 이제 국제선센터인데요. 올해 이제 행렬 등은 명상하는 물고기. 예, 물고기 보이시죠?
3: 보통 물고기 하면 깨어있음의 상징으로
0: 깨어있음.
3: 네, 그래서 그렇죠. 목탁이라든지 이런 상징적인데 여기는
0: 풍경,
3: 명상하는
0: 풍경.
3: 명상하는 물고기라 그래서 새롭네요.
2: 금속 살 때 이제 직접 한지도 붙이고 채색하셨다고 하고요. 자, 이어서 보이는 이제 사찰로 호랍사입니다.
0: 호랍사.
2: 예, 호랑이를 누른다는.
0: 오,
2: 예.
0: 호랑이.
3: 호랑이.
2: 역시 장엄 등으로는 호랑이 등인데요. 그 기운이 뭔가, 느껴집니다.
0: 고양이 같아요. 귀여운 고양이. 치즈냥이, 치즈냥이.
2: 호랍사 호랑이 등입니다. 스님, 그 나름 날카로워요, 눈빛이. 제가 가까이 오니까 조금 느껴지시죠?
0: 네, 예, 가까이 볼까 무섭네요.
2: 서울 금천구의 유일한 전통사찰 호랍사. 6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도량이고요. 2025년 10월에는 극락전을 또 중창하면서 사부대중의 큰 원력을 다시 모았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1: 네, 호합사 이번에 야외 법당과 더불어 굉장히 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면서 이 법당을 모두 다 개방을 해서 365일 24시간 언제라도 기도가 가능한 도심 사찰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완벽하게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2: 네, 이어서 영화사입니다. 수월 간음상 등을 이제 장엄 등으로 바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0: 예.
2: 좀 설하고 함께하는 또 사찰 아니겠습니까, 네. 스님? 평강공주 온달 장군의 전설도 전해지는 서울 동부의 기도도량 영화사인데요. 신라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그 역사가.
3: 오. 영화사의 또 장엄 등은 또 수월 간음상 수월 간음상 등입니다.
2: 네.
3: 수월 간음은

0: 물가의 기기암석, 기암괴석 위에 편안하게 앉아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을 말하는데요. 네. 달처럼 둥근 광배와 물에 비친 달의 이미지가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1: 네, 입체적으로 또 별등을 제작하셨네요. 네. 네, 행렬등은 별입니다. 별등. 어두운 밤길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빛이 되어주는 별입니다. 진리의 빛을 밝히고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겠다는 영화사의 발언이 이 별등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0: 와.
1: 이어서 약사사인데요. 서울 강서구 개화산에 위치한 도심 속 전통사찰 약사사. 아, 한강 인왕산 북한산이 한눈에 보이는 그야말로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데요.
2: 약사사는 또 이 수암기도 도량으로 서울 근처에서 가장 유명한 데입니다.
1: 맞습니다.
2: 지금도 여러 가지 뭐 시험을 비롯해 뭐 공무원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는 분들이 지금도 꾸준히 이어져서 기도를 하고 있는 도량으로도 유명합니다.
1: 오늘 장엄대굴은 약사열의 불등, 팔각장엄등 제작해 주셨고요. 그리고 같은 행렬등을 또 만들어서 동참해주고 있습니다.
3: 약사열의 부처님, 우리 중생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0: 해주세요.
1: 자, 이어지는 단체는 태고종입니다. 3등단의 마지막을 장식해주고 있는 한국불교 태고종. 고려 말의 고승 태고보호 국사를 증조로 모시고 한국불교의 수행과 전통 의례 문화를 오늘까지 전승해온 종단입니다. 자, 올해 연등회에 나서는 태고종의 멋진 등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습니다.
4: 태고종에서는 올해 많은 걸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동안은 아주 단조롭게 이 행사를 치렀는데 그 장백응 스님의 태평소를 가지고 행진을 하고 그리고 또 이번 50기 출가 사미들이 전라도 호남 발화를 전통 발화를 한번 선보이는 연꽃 LED 불이 아주 아름답게 아마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고종 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네, 태고종 하면 또 불교 의식 문화의 정수인 영산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 네.
0: 영산제는 부처님께서 영치산에서 설법하시는 법회를 장엄하게 재현한 불교 의식인데요. 오늘 행렬에서도 우리 영산제 시연 차량과 함께 발화를 든 스님들, 아 저기 보이시네요.
1: 네.
0: 태고종 스님들과 신도 대중들이 장엄한 대중 대열을 이루고 걸어오고 있습니다.
1: 네. 영산제 시연을 해주시는 또 예, 우리 스님들을 비롯해서 오늘 장엄등으로는 금강저 등, 주악비천 등, 동자와 코끼리 등이 함께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산제 시연 차량, 예, 예 벚고를 중심으로 또 스님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0: 아, 저렇게 벚고를. 벚꽃은 안 울리시네요.
5: 근데 저러고 계속 지금 행진하신 거면 엄청 힘드시겠는데요.
2: 그러게요. 꽤 오랜 시간 하셨을 텐데.
5: 정말 대단하시다.
2: 저희가 아까 고금 스님을 얘기했던 모습이 딱 저거였는데.
5: 네, 아. 북을 치면서. 네.
0: 지금은 스님들께서 발아춤을 추시면서. 아.
3: 날 좀 봐라, 바라춤. 연등에 봐라, 바라춤.
1: 네, 그 뒤를 뒤따르는 우리 사부대중께서 행렬등을 또 함께 들고 계신데요. 보리수 참선 등. 보리수 아래에서 참선을 든다는 의미로 제작을 하셨나 봅니다.
5: 자. 깨달음을 상징하는 등이네요.
0: 네.
1: 맞습니다.
2: 이렇게 의식을 이렇게 시연해주면서 가시면 모르시는 분들도 보면서 불교의 의례의식을 자연스럽게 좀 접할 수 있어서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한국불교 태고종 연등행렬의 그 화려함 속에서도 결국 그 불교의 중심은요, 내 마음을 돌아보고 또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조용히 일깨워주는 등이 바로 우리 태고종의 보리수 참선 등 아닌가 합니다.
2: 예. 참선 속에 그 사람은 비어 있네요.
0: 네.
2: 바깥쪽이 그렇죠. 있고 안쪽은 비어 있어서 자신이 없다라는 무화를 저런 식으로 또 잘 나타낸 것 같습니다.
0: 예.
1: 네. 4등단의 행렬이 시작됩니다. 먼저 들어오는 단체는 수선회입니다.
5: 수선회.
1: 네. 1975년 창립된 제가자 참선 수행 공동체고요. 현재까지 오랜 시간 화두선을 중심으로 참선 교육과 정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기의 달마 등을 또 행렬 등으로 제작해서 동참해주고 계시고요. 또 선방을 24시간

0: 3년간 운영하고 있죠. 동안거, 하안거 정진도 계속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가 수행 단체입니다.
1: 네, 수선회에서 발심한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출가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0: 대단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옥천암입니다. 서대문구에 자리한 전통 사찰이고요. 전국 5대 관음기도 도량으로

0: 며 기도한 곳으로 전해지는 정말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1: 네, 오늘 옥천암 신도님들은 연꽃 등을 행렬 등으로 제작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서울 은평구 수국사입니다. 수국사는 이제 100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온 도량인데요. 전통과 또 현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찰입니다. 스님 황금법당 가보셨습니까?
0: 네, 저 최근에 수국사랑 인연이 돼서 네. 가까운 시일 내 두 번이나 이제 법문을 갔는데 여기 황금법당도 유명하지만 또 이 나한상 진포님 나한상을 네. 등을 하셨는데 네. 나한상은 엄청 잘 돼 있고 또 주지 스님이 또 강원 선배이시다 보니까 또 가깝게 하고 또 지금은 현재 봉선사 저에게는 같은 문도 스님이시다 보니까 수국사가 나오니 좀 더 반가운 느낌이 큰 것 같습니다.
1: 네. 아니, 장엄등을 많이 제작하셨어요. 네. 범종등, 흰코끼리등, 동자승등, 나한등 제작하셨고 또 행렬 등으로는 목탁새 등, 목탁 꽃 등, 예, 목단 꽃 등을 또 만드셨다고 합니다. 겹치지 않아요. 예. 처음 나오는 행렬 등인 것 같아요, 스님. 예.
0: 수국사는 지금도 신도님들이 이 연등 개발하고 연구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공방이 따로 있으면 절 안에.
1: 자, 온 세상의 자유와 평화를 기원한답니다. 그 의미가 담긴 예, 목탁 등, 예, 목탁 꽃 등이었고요. 이어서 군종 특별교구 만나볼까요? 대한민국 군 포교를 위해, 군 분류를 위해 힘쓰고 있는 군종 교구입니다. 불기 2570년 올해 교구 출범 21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2: 제가 군대 있을 때 군종병 출신이었습니다.
1: 역시 아, 네. 그러셨군요. 네,
2: 그때 쉽게 먹을 수 없었던 초코파이를 저는 마음대로 먹었지요.
0: 부처님이 내려주셨군요.
2: 부처님 감사합니다.
0: 여기 지금 군종교구 군인들이 계신데 저랑 네. 방금 전까지 몇 분 같이 있다고 오셨습니다.
1: 아, 정말요?
0: 저랑 불암사에서 같이 공양을 하고 여기 가시기 전에 들러서 같이 오셨는데 참 이렇게 다시 보니 너무 반갑고 또 제 제자들도 여기 지금 군대에 또 군종병으로 와 있다 보니까 너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있어서.
2: 군포교가 중요하죠.
0: 네. 가장 중요합니다.
2: 군포교 중요합니다.
1: 만나보고 있는 행렬등은 호국 광명등이랍니다.
2: 호국 광명등.
1: 역시 나라를 지키는 그 그렇죠. 마음.
3: 야. 호국이라는 말이 단순히 나라만 지킨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1: 네.
3: 우리 마음을 지키고
2: 마음을
3: 또
2: 지키고.
3: 공동체의 네. 평안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1: 네. 자, 이어지는 단체는 북한산 자락에 자리한 삼각산 승가사가 되겠습니다.
2: 승가사.
1: 서울에서 유일하게 비구니 스님 선방이 있는 곳이라고 해요. 삼각산 제일선언을 갖춘 대표적인 비구니 수행 도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승가사 혹시 광수님 가보셨을까요?
2: 꼭 가보고 싶은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2: 예, 좀 높아가지고요.
1: 네, 그 소림사 또 이어서 만나보고 계신데요. 미성계가 그 굴 속에서 만나요, 스님.
3: 네.
1: 예, 5일 동안 기도를 올린 뒤 예, 예, 왕위에 오르면서 뜻을 이루었다 하는 예, 사찰 소림사입니다.
2: 아니,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성계가 기도를 엄청 많이 다녔네요.
1: 많이 다녔어요.
0: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3: 네.
1: 우리 신도님들 기쁜 마음으로 희망을 주는 연꽃 등을 행렬 등으로 제작해서 밝은 미소와 함께 환한 미소와 함께 흔들어주고 계십니다.
2: 환한 미소의 등입니다. 아름답습니다.
1: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은 피어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소림사.
2: 희망은 피어난다.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1: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의 총본산 조계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 조계사.
1: 오늘 연등 행렬의 종착점이기도 하죠. 네. 우리 조계사입니다. 그만큼 행렬의 구성 정말 풍성합니다. 그렇죠.
0: 조계사는 진짜 우리 한국국의 중심이며 포교, 도심, 기도, 수행 모든 것을 다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고 이분들이 또 다다음 주 추계도에 출연을 하십시오.
1: 기대가 됩니다.
2: 네. 홍보는 법장 쓰네.
1: 자, 오늘 부처님 모신 날 등 보현 보살 등 동진 보살 등 눈비니 동산 등을 장엄 등으로 제작하셨다고 하고요. 또 행렬 등으로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국화 등, 연꽃 등, 금강저 팔모 등, 부처님 등, 불교 문양 등, 104위 화엄성중 번 등까지 여러분들 만나보시겠습니다.
2: 이야, 조대서 답습니다 진짜.
1: 예, 우선 이제 풍물단이 신명나는 장단으로 조계사 행렬의 문을 또 열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낙 계층별로 또 굉장히 그 잘 조직이 되어 있는 조계사이기 때문에 또 다채로운 모습 함께 만나보실 수 있을 텐데요.

0: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눔과 실천으로 이어질 때 더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조계사 신도회가 더욱 뜻깊은 이유는 지난 4월 자체 바자회를 통해서 또 조계사 불자들의 마음을 모아 기금을 마련했고요. 그 뜻을 종단에 전달할 예정이시라고 합니다. 아, 너무 뜻깊은데요. 지금 많은 스님들 그리고 신도회 대표분들께서 함께 행렬 등을 환하게 흔들면서 행진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1: 맨 마지막에 출발하셔서 좀 피곤하고 지칠만도 한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이 오히려 정말 환희로운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엄해주고 계십니다.
0: 그렇습니다.
2: 오늘 아름다운 연등, 장엄등을 보면서 눈이 호강을 한 것 같아요. 고금심도 눈 호강하셨습니까?
3: 네, 호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아~
2: 내년에도 후년에도 100년 후까지 이어집니다. 연등의 화이팅!
0: 영원하라.
2: 영원하라.
1: 작년에도 한번 해봤지만 올해 좀 더 화려해진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올해 정말 다양한 모습, 또 바뀐 형태, 또 새로운 참가자죠. AI 스님들이나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계속 이어지며 우리를 이 부처님의 빛으로서 다 밝혀주고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조계사 불교학교 또 불자님들께서 함께 동참해주고 계신데요. 핑크 달이 무척 인상적이네요.
2: 뭘까요? 초승달인가요?
1: 세일러문인 줄 알았어요.
2: 세일러문.
1: 저 조계사 불교학교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 아십니까?
0: 그렇습니까?
1: 입학 경쟁률이 제법 셉니다.
0: 셉니까?
1: 네, 그리고 저희 강사 선생님들 굉장히 좀 자부심도 있으셔가지고 네. 저곳을 저렇게 다니면서 공부를 배웠다라는 것들을 우리 불교 신도님들이 굉장히 크게 마음을 갖고 지금도 많이 동참들을 하고 계십니다.
0: 조계사 청년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연희단 청향 여러분들이셨어요. 이제 초승달에 행렬 등을 만드셔서 함께 동참을 해주고 계신데요.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모여서 그렇게 안무 연습도 하셨다고 합니다.
3: 정말 정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0: 아름다운 모습이 괜히 네. 연출되는 게 아니었어요. 역시
1: 광훈 선생님도 얼마 전에 다녀가셨죠? 조계사 청년회 법회.
2: 저는 매월 청년회 법회를 합니다.
1: 예, 저도 빠지지 않고 꼭 가려고 하는데 정말 귀한 인연들이고 저분들이 우리 미래불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고 바로 미륵불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분들입니다.
0: 와, 올해 또 조계사에서 고적대를 만들었어요. 앞서 우리 어린이들 멋진 모습을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미래불교 희망인 우리 아이들이 연등에 참석한다는 것 역시 뭐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정말 불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이 한 번의 추억과 한 번의 기억으로 영원토록 불심이 환하게 빛을 발할 겁니다. 연등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0: 우리 아이들이 참 피곤하기도 할 텐데요. 하필이면 또 가장 늦은 순서예요.
3: 네, 저기 보면 모자 위에 별들도 있고 복장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네요.
0: 신경 많이 썼어요.
2: 귀여워라.
0: 모자와 또 복장에 LED 장식이 더해져서 미래적인 느낌을 주는 우리 조계사 청소년 법회, 어린이 법회, 유아 법회 함께 입창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진짜 어린이 불자들이 많이 없는데 과거에 80년대, 90년대 우리 황금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이 아이들이 저렇게 함께 연등에 참석하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저중에 또 많은 이 불제자들이 생겨나서 우리 불교를 또 이끌어가는 하나의 추억의 순간으로 이어져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이야.
0: 인구 절벽이다, 또 출산율 감소다,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계사 청소년 법회, 어린이 법회 친구들 보니까 그 걱정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조계사 한복 대중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순간을 위해 많은 분들이 이 부처님을 배우고 불교를

0: 알아가며 부처님 손모양에 대한 것들도 알아가고 불교의 다양한 경전들을 배우며 한복을 곱게 입으며 불교의 우리나라의 문화를 입힌 것 같습니다.
1: 그 불교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부처님 손 모양이 왜 다른지 그 굉장히 궁금해하잖아요. 그 의미를 또 함께 생각하면서 또 제작한 행렬등 여러분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애기들이 항상 유모차 타고 같이 와요. 아, 올해는 또 가장 늦은 순서여서 아이들이 좀 많이 피곤할 법도 한데요.
2: 얼굴이 밝아 보여요.
1: 그래서 더 행복감이 느껴지는 조계사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감상해 보시죠.

0: 형형색색 가지각색의 행렬 등 역시 계층 포교가 활발하고 또 법회도 활성화되는 조계사답게 많은 분들께서 직접 만들고 또 다채롭게 선보여 주시는 행렬 등을 보니까요. 우리 외국인 관객분들도 너무 행복해 하시네요. 반갑습니다.
1: 자리를 끝까지 지켜서 그쵸. 함께하는 모습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0: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이 오후 9시 23분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옷걸이 현장에는요. 지금처럼 아이들도 지금 졸리지도 않나 봅니다.
2: 아니 벌써 9시가 지났어요?
0: 지났어요. 선생님.
2: 저는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이제 8시인 줄 알았어요.
3: 저 아이가 뭐 광우스님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0: 네, 시간이 멈춘 듯한 마법을 느낄 만큼 정말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불기 2570년 연등회 연등비처럼 밝은 공덕 여러분도 저희에게 함께 돌려주시면 어떨까요?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연등회 프렌즈 대한불교조계종 또 해외 특별교구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문화체험단까지 또 연등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불교 포교사단입니다. 전국 시도 13개 지역단과 해외 LA 지역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오늘 또 행렬 등을 멋지게 만들어서 동참해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참 모두가 함께 이제 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고 보존하는 연등회가 됐습니다. 예. 그만큼 자부심 스님 느껴도 되겠죠.
2: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화엄 사상. 와. 모든 것이 조화되는 바로 아름다운 화쟁의 사상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자, 모두가 함께해서 더욱더 즐거운 왜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된다고요. 또 슬픔은 네. 나누면 반이 된다는데요. 올해는 두 배 이상인 것 같아요. 제곱배로 갈까요, 스님?
1: 8배, 16배.
2: 아, 왜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아,
1: 그런...
2: 예. 1000배, 10000배, 100000배 쭉쭉 갑시다, 여러분.
0: 갑시다.
2: 연등에 행복합니다. 와.
0: 자 계속해서 흥겨운 연등 행렬의 현장 여러분 막바지 연등 행렬입니다. 계속해서 그 감동 느껴보시죠. 네, 어느덧 3시간 가까이 이어졌던 빛의 축제, 그 마지막 사찰 조계사 연등 행렬을 끝으로 2026 연등 행렬의 대장정, 어느덧 서서히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광우스님, 어떠셨나요?
2: 싫어요, 싫어요. 더 해주세요. 우리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0: 꺼지지 않았습니다. 법장스님, 예. 작년과는 또 다른 느낌이 있네요.
3: 예, 작년과 예. 많은 변한 모습도 봤었고, 또 BTN 스튜디오에 이 광우 스님 자리에 제가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또 함께 바라.

0: 보는 입장에서 보니 또 많은 분들이 얼마나 이 노고를 하시고 이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 이 정말 긴 시간 동안 애써주셔서 모든 세상에 자비의 광명이 펼쳐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거듭하게 된 것 같습니다.
1: 네, 고금스님 꿈 같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2: 네, 제 눈빛을 보시면 중간에 살짝 힘들었습니다.
1: 스님 눈빛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에.
3: 아니 행복해야지 왜 힘들어요.
2: 살짝 힘들었는데 다시 연등 불빛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저 다시 또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너무 감동스럽고 정말 이런 연등을 한 곳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참 나 스스로도 많은 복을 지었구나. 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오늘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3: 좋았죠.
2: 그럼요.
1: 예. 화려한 불빛만큼이나 광우스님이 그걸 제작하기 위해서 또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마음을 알기에 더욱더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3: 제가 끝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3: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고 기분 좋게 볼 수 있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이 연등의 등불을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수많은 분들이 노력하셨다. 그분들의 정성 하나하나가 들어있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1: 네.
3: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프로를 만들 수 있도록 또 많은 벚공양 후원 부탁드립니다.
1: 네. 예. 방송은 계속됩니다. 060-800-7000번, 060-800-7000번으로 여러분들의 그 감동, 귀한 공덕으로 함께 지어보시고요. 아울러 붓다회의 참여전화 1855-0108번도 저희가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등 행렬이 멈췄다고 해서 그 빛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등불들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그 모습은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화합의 세계, 그리고 화엄의 정신이었습니다. 팍팍했던 우리 마음도 또 오늘 함께 연등 행렬 즐기면서 조금은 풀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법장스님 어떻습니까?
0: 네, 맞습니다. 그동안 많이 지치고 사회의 여러 가지 일로 다들 여유가 없었지만 오늘 하루 모두의 휴식과 같았고 그 휴식 속에 서로를 비춰주는 연등의 등불이 우리의 내일을 밝혀줄 수 있다라는 그 따스함,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걸 연등의 이 가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참여할 수 있었고 이제 다시 오늘을 통해 내일을 더 밝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1: 네, 불기 2570년 연등회 이제 대미를 장식과 축제의 마지막 순서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기쁨을 만끽하는 대동 한마당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뵐게요.
3: 제가 마지막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0: BTN 특별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불기 2570년 연등회,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자, 흥인지분에서 조계사까지 또 10만여 개의 등불이 서울의 밤을 환하게 밝히면서 기쁨을 또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그 환희의 마음 대동 한마당으로 이어질 텐데요. 스님, 이 대동이라는 두 글자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싶어요.
1: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큰데 같을 동, 아. 크게 같다.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오.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0: 맞습니다.
1: 모든 존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 모두 다 함께 행복합시다. 다 함께 성불합시다. 대동.
0: 맞습니다. 연등 행렬이 각자의 발언을 들고 또 함께 걸어온 시간이었다면 대동 한마당은요. 그 마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풍물패 연희팀 또 청년 예술인들이 무대에 올라서 연등회의 흥과 환희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행렬에 참가했던 참가자들은 물론이고 현장을 찾은 많은 시민 여러분들, 특히 이 자리에 그렇게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 여러분들도 저희 BTN을 통해서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긴 시간 또 함께해 주신 두 분 스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법장 스님, 네. 지난해와는 또 다른 매력이었죠. 어떠셨는지요?
2: 네, 지난해에도 너무 감동이었지만 올해도 또 저에게도 큰 감동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시기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한 시간이 될 것이고 그 시간은 역사가 돼서 이 순간을 다시 기억하고 많은 이들에게 그 빛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등이라는 마음같이 저에게도 이 광명의 빛이 전해져서 정말 따스하고 행복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0: 고금 스님, 우리 네. 광호 스님의 절친.
3: 오늘 광호 스님 덕분에 너무 좋은 경험을 했고요. 중간에 살짝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등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힘들게 또 정성스럽게 준비해

0: 어떻게였는지 오늘 다시 한번 알게 됐고요.
1: 예.
0: 더 힘든 거는 뭐냐면 내년 1년 동안 또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게 더 힘듭니다.
1: 언제 기다려, 스님. 예, 시간아 빨리 가라. 예, 예. 내년에 연등회도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 전에 우선 대동 한마당 즐겨보셔야겠죠. 대동이라는 말 그대로 너와 내가 따로 아닙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인데요. 등을 들고 걸었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박수와 웃음으로 이어질 거고요. 거리 위에 밝혔던 등불이 사랑과 사람 사이의 그 마음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함께해 주신 고금 스님, 법장 스님 두 분 스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제 저희도 좀 인사드려야 되는데요. 광우 스님, 올해 너무 좋았네요.
2: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 어떤 말씀입니까?
2: 합장하고 진심으로 우러러 말씀드립니다. 부처님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연등회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BTN 불교TV와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내년 연등회도 BTN 불교TV와 함께하세요. 행복하세요.
1: 고맙습니다. 자, 7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BTN 특별 생방송 불기 2570년 연등회. 그 시작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불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고요. 내년 이맘때쯤에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밝은 마음과 따뜻한 인연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대동 한마당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등 행렬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은 만큼 많은 사찰, 종단, 단체에서 행렬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만나보실 사찰은요.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입니다. 바로 이곳 종각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를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조계사 기수를 선두로 조계사 나라현 풍물단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매번 행사에서도 앞장서 주시고 또 오늘 연등 행렬을 신명나고 힘차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의 기술을 선두로 나라연 풍물단이 아주 신명나는 음악을 연주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조계사의 장엄 등의 모습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풍물단 뒤에서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장엄 등은요. 부처님 오신 날 등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봉축하는 조계사의 삼세불, 사부대중 그리고 신도들을 형상회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딱 일주일 남았잖아요. 연등회 연등 행렬을 이끄는 선두에 서기 참 안성맞춤인 멋진 장엄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멋진 부처님 오신 날 장엄등 뒤로 너무나 반가운 분들이시죠. 우리 담화 원명주지 스님, 탐복 부주지 스님, 그리고 많은 스님들, 그리고 신도회 대표분들이 행렬 이어오고 계시는데요. 스님들께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가장 가까운 위치에 계시지만 가장 멀리 돌아오셨어요. 네, 연등 행렬에 동참해주신 조계사의 스님들 만나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육법공양팀의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늘 단아한 모습으로 우리 조계사 행사에 앞장서주고 계신 육법공양팀 보살님들 고맙습니다. 저도 하트요. 네, 계속해서 조계사 행렬단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많은 우리 보살님들, 그리고 조계사에는 정말 많은 청년 불자님들도 있는데요. 오늘 많이들 동참해 주셨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쁜 연꽃 등 꽃이 너무 이쁜데 높이 한번 들어서 자랑해 주실까요? 꽃봉이가 이렇게 벌어진 것도 있고 닫혀진 것도 있네요. 네, 모습이 다 다양해서 예쁜 것 같습니다. 조계사의 예쁜 행렬 등 보고 계십니다.

네, 주계사에서 준비한 우리 멋진 장엄 등의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청사자와 동진 보살 등인데요. 많은 청년 부부님들께서 힘차게 힘을 내서 이동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계사 신도님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여운 장엄든 동진 보살들 만나보셨고요. 바로 뒤이어서 아름다운 움직임을 보여주시는 분들은요, 주계사 연희단 청향이 되겠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평일과 주말을 막론하고 열심히 연습해 오신 우리 연희단의 움직임 잠시 보실까요? 네, 조계사 연희단 청향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내일 연등놀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계사의 행렬은 길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조계사 불교 학교 친구들도 도착을 하신 것 같은데요. 흐트러짐 없이 멋지게 등을 들고 입장하시는 우리 많은 불자님들께 큰 박수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청년 버부님들께서 들고 계신 그 마음의 자비를이라는 글씨가 눈에 띄는데요. 네, 연등 행렬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 조금 더 힘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아주 예쁜 눈 하시고 엄마 아빠 미소 장착하시고 만나볼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불교의 희망 조계사 청소년법회 어린이법회 유아법회가 입장할 텐데요. 특히 먼저 만나볼 친구들은 조계사 고적대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네, LED를 연결해서 번쩍번쩍 빛나는 모자와 복장 준비하셨고 연주까지 이어해줘 해주고 계십니다. 주계사 불교학교 친구들 그리고 고적대 친구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조계사 많은 신도님들께서 동참해 주셨는데요. 뒤이어서 우리 유아법회 친구들도 직접 유모차 타고 엄마 아빠와 함께 오셨어요. 연등이가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조계사에서는요, 올해 연등회, 연등행렬에 부처님 오신 날 등, 보현보살 등, 동진보살 등, 문빈이 동산 등을 준비해서 여러분께 선보여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헉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 오신 장엄 등이 여러분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 현대적인 비트, 보현보살 등 장엄 등이 입장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음악인데요.

네, 현대적 감각에 맞게 멋진 퍼포먼스를 준비해 주신 우리 조계사 신도님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아법회 이어서 많은 신도 대중 가운데 청소년, 초등법회 친구들도 오신 것 같고요. 불교대학 학생분들도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뒤이어서 우리 한복 대중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오셨는데요. 버살님들 먼 길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우리 보살님들께서도 정말 다양한 행렬등 다양하게 들고 계시는 거 볼 수 있으신데요. 국화등, 연꽃등, 그리고 금강저 팔모등, 부처님 등, 불교 문양 등등 테마에 맞는 다양한 행렬등을 직접 만

받으셔서 들고 행진하시는 모습입니다. 먼 길 함께 해주신 많은 신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계사 보살님과 거사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세요.

네, 대한불교 조계종 총본산 한국불교 1번지인 조계사의 연등행렬 함께 지켜보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신도님들께서 동참해 주셨는데요. 편안한 티셔츠 차림이지만 예쁘게 만드신 행렬등 들고 입장 가고 계시는 많은 보살님들을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조계사는 각 지역별로 지역법회가 잘 돼 있죠. 가까운 곳에서도 부처님 공부를 하시면서 똘똘 뭉치는 신도님들의 모습 볼 수가 있는데요. 지역법회별로도 오늘 많이들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먼 길 와주신 신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연등들 한번 흔들어서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거리, 이곳 종각 특사의 무대 앞이 너무나 아름다운 연등의 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거의 행렬의 마지막까지 달려오신 것 같은데요. 바로 뒤이어서 연등의 프렌즈의 모습도 보이네요. 전 세계 28개 국가 50명의 젊은이들이 연등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뒤이어서 도착하신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시민문화체험단, 그리고 국제포교사회, 포교사단 본단과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렬의 끝을 맡아주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연등 행렬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끝까지 행렬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천천히 연등 행렬의 행진 마무리하면서 다음 대동 한마당 무대 준비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천천히 이동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즐겨주실 대동 한마당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자, 우리 오늘 이제 회양 한마당을 하기 위해서 잠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렬한 쪽에 조금 지극히 하시고, 자, 우리 프렌즈, 아, 앉은 자세에서 무대를 바라보세요. 무대를 바라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일단 영어가 짧으니까, 예. 자, 일어서세요. 네, 일어서세요. 순대 스탠드 업 프리스. 아, 영어 잘 된다, 국제적. 스탠드 업 프리스. 예. 원 워킹 백. 네, 원 워킹 백. 됐어요. 원 워킹 백. 예. 됐어요. 좀, 우리 좀, 예. 좀 넓게. 오, 한국말 다 잘 알아. 예. 오케이. 됐어요. 더. 네. 자. 되셨어요? 네. 여기 무대를 바라보고 중앙으로 딱 잡으시면 돼요. 예, 예. 자, 앉으세요. 이제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좋았어요. 푹, 푹 앉으세요. 자, 요원들께서는 오른쪽에 있는 펜스부터 열어서 배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확 몰려서 앉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요. 자, 천천히 뛰지 마세요. 절대로. 자, 오른쪽에 펜스부터, 아, 끈부터 열려주시고요. 앉으세요. 들어오셔서 앉으셔야 돼. 예, 천천히 앉으세요. 네, 천천히 밀지 마시고, 천천히 앉으세요. 자, 천천히 앉으시고. 자, 진행요원 저쪽에 지미 집. 예. 뒤쪽에도 천천히 앉으시고요. 자, 천천히. 네, 우리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예. 자, 엉덩이를 땅에 까세요. 시간이 걸리니까. 엉덩이, 히프, 우리 저 외국 사람 너무 많네. 예. 자, 앉으세요. Sit down, please. 네, sit down, please. 예. 자, 우리가 뒤에 서 계시면 뒤에서 몰려서 안전하지 못하니까 뒤쪽에서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쪽에도 sit down, please. 예.
1: 저 뒤에 이제 앉으면 안 돼요. 사람 엄청 밀고 가요, 지금. 저기는
0: 자, 뒤쪽에 계신 분들도, 이쪽에 계신 분들 이제 진행을, 행렬이 끝났으니까. 네.

자, 이제는 행렬이 끝났습니다. 회향을 하기 위해서 앞쪽으로 진입을 앉아 하시면 안 되고요. 저 뒤쪽으로, 인도 쪽으로 올라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이 확보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행렬을 들어온 데는 인도 쪽으로 올라가 주시고요. 뒤쪽에

자, 앰뷸런스가 지나가니까 조심하시고요. 앰뷸런스가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그 공간에 뒤쪽에 앉으셔가지고 시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앰뷸런스 이제 지나갔으니까 뒤쪽으로 천천히 앉아주세요. 그리고 경호팀이 뒤쪽에서는 기름파는 사람들은 해주시고요. 자, 진행하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몰리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앉아주세요. 네, 앉아주세요. 네. 거기가 서 계시면 뒤에서 본다고 밀어버리니까 앉아주세요. 네, 앉아주세요. 천천히, 네, 천천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자, 저희들 연등의 꽃은 난장이고 같이 춤추면서 같이 율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 아름다운 꽃비가 이따가 내릴 거니까 같이 오늘 추억을 만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저 뒤쪽에 화단이나 그 다음에 환풍구 이쪽으로는 절대로 올라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들 와주셨습니다. 방금 보신 웅장한 벚꽃 소리 어떠셨어요? 네, 우리 마음속 번뇌를 깨우고 지혜의 빛을 밝히는 큰 울림이 됐는데요. 법음이라고 하는 멋진 무대로 오늘 대동 한마당의 문을 열어주신 벚꽃 보존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 대동 한마당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유독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련된 당부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연을 마친 벚꽃 북을 먼저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는 많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이동하시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방송 장비 지미제

카메라가 지금 앞쪽으로 조금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카메라 앞쪽에 앉으신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조금씩 조금씩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서 이동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양해 말씀드리면서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서 이동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0: harmony.
1: Good evening,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연등회. My name is 현아여. I'm your MC of this ceremony.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연등회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연등회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우리 모두의 축제입니다. 국가무형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는요, 매년 연등행렬과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전 세계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연등회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대동 한마당,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것 같습니다.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기 2570년 2026 연등회 대동 한마당에는 어느 해보다도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몇 배로 큰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 함께 만들어가는 강강술래와 대동 한마당 놀이에 있어서 강강술래와 기차놀이 등의 우리 트레이드마크가 되는 강강술래 놀이를 여러분들과 다 함께 일어나서는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멋지게 펼쳐지는 무대 위에서의 강강술래와 기차놀이 그리고 대동놀이 한마당에 호응해 주시면서 아름다운 꽃비 맞으시면서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네요. 아쉬우시다면 옆에 계신 분들과 손에 손을 맞잡고요.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환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순서, 연등회 하이라이트 강강술래와 대동놀이 한마당으로 이어가야 할 텐데요. 저희 무대 앞쪽이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한 시간일까요? 네, 정리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 대동 한마당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기간인데요. 다음 주 일요일 24일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연등회는 부처님 오신 날 전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함께하셨던 연등회 그리고 연등행렬 맞이 그리고 대동 한마당까지 오늘 순서로 이어지고요. 내일도 다양한 전통 문화마당과 공연마당, 연등놀이까지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Now we will move on to the highlight of the 연등회, the 강강술래 and 대동놀이 한마당. 네, 여러분 무대 앞쪽에 계신 공연단과 함께 즐겨주시면 될 텐데요. 옆 사람과 손을 맞잡고 강강술래 장관 한번 연출해 보시면 어떨까요? 서울 소리판의 소리 그리고 가수 권미 씨와 함께하는 강강술래 무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모두 성불하시고요. 아름다운 연등의 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강강술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들을 믿고요. 함께하는 안강팀의 천천히 조금씩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례로 천천히 일어나셔서요. 안강팀에 한번 해볼 텐데요. 밀지 마시고 급히 움직이지 마시고 천천히 일어나셔서 안강팀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Oh, oh, oh.

0: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글쎄 어서 문하겠네.
0: 어떤 문으로 들어갈까.
1: 어디 문에 들어가.
0: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글쎄 어서 문하겠네.

0: 문제게 문제게 문 열어주소.
1: 별세 없어 문 열겠네.
2: 네, 대동 한마당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불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꽃비를 맞으면서 강강술래 지금부터 함께 볼 텐데요. 서울 소리판의 소리와 더불어서 강강술래 지금부터 진행합니다. 뒤쪽에 자리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부터 차례로 일어나시면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대를 바라보시고 뒤쪽에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부터 천천히 일어나셔서 손을 맞춰 잡고 강강술래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1년에 단 한 번, 오늘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강강술래 우리 서울솔판의 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어떤 문으로
2: 네, 천천히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무대를 바라보고 뒤쪽에 계시는 분부터 차례차례 일어나 주시고요. 앞쪽에 자리하신 분들은 천천히, 조금 더 천천히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강강술래를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깨비 이벤트 율동단 여러분들이 무대 앞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옆에 계신 분들과 손을 맞잡고요. 작게 원을 만들어서 천천히 강강술래 해보겠습니다.
0: 어떤 해문에 들어갈까?
1: 해문에 들어가
0: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주소.
1: 내 없어 문 열겠네.
0: 문지새끼 찔룩찔룩 가사이 보시오.
2: 네, 걷지 찌기 이어서 두 손을 잡고 문을 만들어 열어주면 그 문을 지나가는 지지기 이어서 원을 작게 만들었다가 크게 만들었다가 그것이 세게 돌아보는 덕성말기까지 차례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앞쪽에 계시는 깨비 율동단 여러분들의 안내에 맞춰서 작게 원을 만들었다가 크게 원을 만들었다가 강강술래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배려와 질서 있는 움직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 소리판의 소리로 강강슬레 함께 해봤습니다. 이런 높은 신이 메시지를 보여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겠고요. 이제 신나는 분위기 계속 이어갑니다. 앞에 사람 어깨에 손을 얹고 기차놀이 함께 해볼 텐데요. 기차놀이를 하실 때는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과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다 같이 신나게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무대 소개해드릴까요? 가수 범미 씨의 강원도 아리.

네, 여러분 즐거우시죠? 네, 남녀노소 그리고 국적과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가 된 이 광경이야말로 연동회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더 찬연한 무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어울리는 권미 씨와 클래식의 풍경을 더해주는 황상미 씨의 화합. 연중의 모습과 또 참 닮아 있을 것 같은데요. 소프라노 황상미 씨의 축제, 그리고 두 분이 함께 부르는 오늘은 좋은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여러분들을 믿고 다음 무대 청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수 권미 씨 그리고 소프라노 황상미 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이곳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요. 종각 사거리를 더욱더 열정적인 공연장으로 한번 바꿔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대한민국 유일 무이 매 무대마다 상상 이상의

완벽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이분들은요, 슈퍼맨, 사이다와 같은 제목만 들어도 어깨가 들썩여지는 히트곡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드레날린을 폭발시킬 노라조와 함께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노래 들으면서 부자 되기.
1: 부처님을 기다리면서 연등 행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노래가 여러분들은 부자 되실 겁니다.
0: 부자로 만들어준다.
1: 주식 투기하지 말고 이 노래 듣고 부자 되고 난다. 부처님께 모든 거 다 돌려드립시다. 노래 준비 됐습니까? 모두 대박났습니다.

0: 예! 즐거운 시간 되고 계십니까? 자, 오늘 노래 부를 사전 예고 사이다와 슈퍼맨 신나게 한번 달려볼 텐데. 사이다는 내 가슴을 뻥 뚫어주고 나의 막힌 운, 나의 어떤 하고 싶어하는 일들, 사이다를 외치면서 꼭 이뤄내겠다는 그런 다짐 한번 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사이다라고 외치면 그 다음 여러분들께서 사이다를 외치시면 됩니다. 바로 갑니다. 아우 아우 아우 사이다.
1: 사이다.
0: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1: 사이다.
0: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1: 사이다.
0: 좋습니다. 여기 모이신 우리 모두에게 돈뽕, 사랑뽕, 행복, 일뽕까지 뻥 터지기를 바란 마음으로 함께 불러봅니다. 사이다.

그대에서

0: 나라 좋아.
1: 예. 예. 자, 마지막 곡 신나게 한번. 흐름들이 더 뭐 약간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말이 길어지거나 노래가 자꾸 길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은 막 더 듣고 싶지? 나중에 이제 좀 내려가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내년에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뵙기 위해서 네. 약간 밀당하듯이 네. 네, 그래서 마지막 한 곡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목소리 힘껏 모아서 연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어떤 소원보다 우리 모두의 소원, 우리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타인을 위한 어떤 그런 바램들이 여러분들께 더욱더 큰 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나를 생각하겠지만 우리 모두를 생각하는 그런 뜨거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멋지게 살 수 있죠? 나 말고 타인 먼저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깨달음을 다 얻으신 분들. 세상은 부처님의 말씀 잘 듣고 잘 깨달았던 분들이라 말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읽습니다. 슈퍼맨!

0: 슈퍼맨 아빠! 감사합니다! 땡큐!
1: 감사합니다.
0: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2: 네, 여러분 즐거우시죠?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신나는 율동곡과 함께하면서 연등의 밤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빛나요! 달려봅니다. 박수 주세요.
3: 안녕하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안녕하세요. 저희는 연희 율동단입니다. 자 이제 노란어 뒤에 나오니까 부담스러운데 같이 잘 놀아주실 거죠? 다 같이 소리 질러.

같이나요. 우리 반짝 반짝 반짝 반짝. 아, 좋아요. 반짝 반짝. 손으로 잡고 열고 잡고 열고 잡고 열고 잡고 손으로 잡고 열고 잡고 열고 잡고 열고 잡고 열고 올리고 위로 올리고 쭉 올리고 올리고 올리고 올리고 올려 올려 위로

박수 인사.

고생하셨습니다. 네, 깨비 율동단과 함께한 연등회 대동한마당의 마지막 난장 단체 율동의 순서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2026 연등회 대동한마당을 마지막까지 환하게 밝혀주신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 큰 박수와 함성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6 연등회는 오늘 끝이 아닙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조계사 앞길에서 전통 문화마당과 공연마당, 그리고 저녁 7시에는 우정

종로와 인사동 일대에서 연등 행렬, 그리고 저녁 8시에는요 다양한 공연과 연희 무대가 예정돼 있는 연등 놀이도 있습니다. 내일도 함께해 주시면서 즐거운 추억 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는 길에 많은 분들이 함께 이동하셔야 되잖아요.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계신 방향에서 가까운 사거리 쪽으로 분산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 애써주신 많은 분들 가운데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도움 주신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종로구청, 종로경찰서 관계자분께도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했는데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해 대동 한마당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저에게 TV는 하루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들,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부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1: 보시란 스스로의 행복을 밝히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0: 망설이던 손끝이 떨리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2: 네, BTN 불교 TV 붓다웨이입니다.
0: 비티에는 부처님처럼 가족처럼 매일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2: 당신의 보시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하는 러브 템플스테이 절로 갈까 양재 구룡사 싱그러운 6월을 함께 보낼 분 찾고 계신가요? 좋은 인연을 만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으신가요? 도심 지역에서 생활 포교를 실천하고 호흡하는 전법 도량인 양재 구룡사에서 1박 2일간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에 BTN 붓다회가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심 속 힐링쉼터 양재 구룡사에서 부처님 가피 아래 좋은 인연 공덕 맺고 싶은 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0: 강화도 전등사에서 온 지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일단 내 눈부터 밝혀야 되고 내 스스로 빛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어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1: 저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스님. 인도에서는 우리 한 종단의 큰 스님과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을 내주시고 행보대에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스님.
2: 오늘 아침 새벽에 풀밭에 걸어가면은 이슬을 만나가 막 옷이 젖거든. 그 이슬을 갖다가 이제 막대기로 가지고 설 털면서 지나간다 이거라. 지나가면은 옷이 안 벗을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자꾸 지팡이가 이슬 터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걸어 끝내는 수가 많아. 근데 태양이 떠버리면 일체에 다 없어져 보는데, 태양이 뜨는 것이 이제 비교하려면 깨달음이라, 도노라. 한번 깨달아보면 그와 마찬가지라.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2: This one.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이모회란 당시 의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켜낸 사명대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금강산 건봉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명대사 호신불 친견법회가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봉행됩니다. 석존 치하살이 봉한 건봉사에서 사명대사의 호국정신과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함께하는 인연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3-682-8100번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법요식을 봉행합니다.

오는 5월 24일 양주 청년사에서 열리는 이번 법요식에 굴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739-3450번입니다. 판교 청룡산 부처님 도량 영운정사가

0: 접수 문의는 031-708-2977번입니다. 천년고찰 아미타기도 제1도량 부여 무량사는 1400년 역사 속에 800여 점의 국가유산을 보유한 사찰입니다. 무량사의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 사업을 통해 힐링의 시간과 기도 복덕의 기회를 가져보세요. 천년의 향기가 묻어나는 무량사에서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041-836-5066번입니다.
1: 한국불교대학에서는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봄학기 신입생을 주 야간반 모집합니다. 월 만 원의 저렴한 학비로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특히 57만 명의 유튜브 불교대학 신도님들을 대환영합니다. 각 도량 종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대구 큰절은 053-474-8228번입니다. 법화경 수행도량 정해선원에서 법화경 법사스님의 법문에 이어서 법화삼매참법 기도집으로 기도 수행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를 봉행합니다. 법화경 대강백 법사스님들의 법문과 함께 법화칠보탑 불사 원만회향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발원합니다. 원돈댁의 수계대법회로 회향하는 법화삼매참법 천일기도에 수의 동참하시어 업장 소멸, 소원 성취, 성불하시길 발원합니다. 문의는 02-971-4426번입니다.

우리가 4월 8일을 앞두고 또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분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을 좋게 써서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넓게 마음을 가지고 일체 만물 만생과 더불어 같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말하자면은 아픔을 전부 건져서 편안하게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그 대심을 항상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는 기필코 나의 뿌리를 발견하리라고 생명을 걸고 원을 씌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깨달아야 일체 만물이 둘이 아님을 알면서 일체 만물이 다내 스승 아님이 없으며 내몸 아님이 없으며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형제, 내 부모, 내 자식이 아님이 없다는 사실을 즉흥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말만 듣고 간접적으로 듣고 내가 그냥 그렇다더라 하고 간다면 실감이 나질 않아요. 진짜로

가면으로 살지 말고 진짜로 실행을 하면서 진짜 사람으로서의 우리가 우주의 근본 자체가 우리 마음에 직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세상 만사가 찰나찰나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 마음의 가설이 됐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서 스스로서 모든 일체 만물이 스승인 줄 알고 이렇게 돼야 돌 하나를 봐도 바로 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여러분들이 정법으로서 정의를 바탕으로 삼아서 행해 나간다면은 그것이 바로 만물에 아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에게도 우리 곤충에 이르기까지 만물에게도 은혜를 갚는 게 됩니다. 이 소리 저 소리 여러 소리 할 게 없이 극치적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개개인이 산다고 혼자 산다고 하지 마세요. 안으로도 혼자 사는 게 없고 밖으로도 혼자 사는 게 없어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곤충에 이르기까지 직접적인 주고받는 것은 없지만 간접적으로도 연결돼서 우리가 주고받고 서로 돕고 서로 먹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어지럽게 구창케 이말저말 거기다가 넣어서 말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부처님께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고 벽을 치면 보짱이 울리듯이 마음의 지혜가 생기고 물리가 터져서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진실과 행위 꼭 성취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은혜로운 모습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비유한다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쌀만 농사가 아닙니다. 옷감을 만드는 노동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습니까? 우리가 주고 우리가 받고 이 곤충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이 지수화풍도 빼놓지 않습니다. 물도 생명이 있고 불도 생명이 있고 바로 흙도 생명이 있고 바람도 생명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조그마한 하나를 보면 열일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조그만 거니까 뭐 이렇게 해도 괜찮지 하고 욕심스럽게 즉 말하자면은 나는 그렇습니다. 이건 내 자랑이 아닙니다. 신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이 이만큼 놓여 있다면 그 사람들이 똑같은 거를 가져야 할 사람은 똑같은 거를 주기 위해서 나는 똑같이 맛있는 거를 못 먹습니다. 못 먹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을 똑같이 맛있는 거를 주기 위해서는 낭중에 없으면 고만이고 있으면 먹고 이런 거지 그런 게 아닙니다. 곧 조그마한 거지만 조그마한 거를 방편을 씌웠지만 큰 거나 적은 거나 똑같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손의 마음 가운데서 스스로 나와야지 억지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제껴 놓는다면

제끼 놓고 아무거나 논아준다면 그것은 내 스스로의 정말 전자, 현자가 한 대 포함해서 만물을 내 아님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알고 본다면 저는 어떠한 관계상 붙들려 가서 법에서 처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처벌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렇고 경찰서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그렇고 너무도 극치적으로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의 업식이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한마디 하고 한마디 하겠는데 사람은 물질로서의 모든 역할을 하고 물질이 왔다 갔다 하고 잘못됐다 잘됐다 따지고 이러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네가 전자부와 현자자가 둘이 아니게 상봉을 할 수 있다면 한다면 1차적으로 나를 발견하게 돼서 바로 그것이 1차적으로 견성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됨으로써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그건 형식이지 진짜가 못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진짜 할 수 있는 것을 못합니다. 왜 이런 말이 있죠?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고 남의 마음을 아는 것 없이 알고 또는 어디서 왔는지 그것을 아는 게 없이 알고 그 보는 게 없이 볼 수 있고 듣는 게 없이 들을 수 있어야 그 법의 철퇴는 어떠한 잘못도 누구가 이렇게 쳤다 이런 게 없이 모두 하나의 구성된 법으로서의 내리는 철퇴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은 평등한 그 자리가 부처님이기 때문에 한 발 내려딛고 법신으로서의 법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가정에서 왈고왈부 하기 이전에 지금 바쁜 게 있다. 이럴 때 싸우시지 말고 항상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 말 하기 싫어서 주인공에다가 모든 걸 맡기고 어떠한 자식과 또는 부부지간과 부모지간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친척지간이라도 잘못됐다 하면은 그것을 바깥으로 내놓고 정색을 하고 잘못했느니 잘했느니 왈구와 왈구 하지 말고 안에다 맡겨놓고 너만이 둘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맡겨놓고 부드러운 말 해주고 부드러운 행동 해주고 따뜻하게 해줘라. 여름이면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이면 따뜻하게 해줘라. 이렇게 하고 내 탓으로 돌린다면 내 탓으로 그냥 돌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내 탓이지. 내가 없었다면 왈가왈부 할 것도 없죠. 안 그럽니까? 그러니까 모두 잘했든 못했든 내 탓이라. 그러니 그렇게 해나간다면은 가정과 부부와 자식 사이에 모든 화목을 가져올 수 있고 질서를 지킬 수 있고 즉 말하자면 도의 의리를 지켜서 우리가 화목하고 또는 자유스럽고

웃고 살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자비라는 것은 남을 이윽하게 해주는 것이며 고통 속에서 건져주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한테 여러 말 안 해도 능히 주인공이라는 것도 잘 아시겠죠? 이것은 주인공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나 하나가 아닙니다. 안에도 포함됐고 바깥에도 포함됐고 쉴 사이 없이 끊기지 않고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이 자체의 삼라만상 대천세계를 그대로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보지도 말고 높이 보지도 말라 이겁니다. 높이 보면 어그러지니까 내려봐도 어그러지고 나와 똑같이만 봐라. 법당에 들어와서도 이 형상적인 부처라고 보지 마시고 나와 내 형상과 둘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데서 50%가 확산되니까 말입니다. 부처님은 보이지 않는 데서 모든 행을 하시고 즉 말하자면 1100억 화신이라고 했지만 그건 수요가 없는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그 자생중생들이 화하게 되면 모두 지금 시체말로 원자에서 입자가 나가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이 원자로 인해서 입자가 되고 입자로 인해서 소립자도 되고 또 원자도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두가 우리가 발전하고 개발하고 이 우리가 그런 지수화풍의 근본 자체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모두 전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생산이 돼서 나오는 거죠. 생산이 돼서 나오면은 나왔다가 또 꺼지면서 또 보이지 않는데 원자로서의 또 다시 화해서 진화돼가지고 다시 또 생산이 돼서 나오고 하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곤충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바다의 물도 그렇고 말입니다. 뒤집어지고 제껴지고 하는 이유가 어떤 점에서 그렇게 뒤집어지고 제껴지느냐. 파도가 일고 소용돌이가 치고 그러느냐. 모두 살기 위해서입니다. 모두 같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모두 같이 살기 위해서. 요거 하나하나 이렇게 끄집어서 말하기가 싫어서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저 조그만 쇠수대에 물을 놓고 요것밖에는 없다는 생각은 마시고 이 마음이 붙잡을 것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잡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광대한 겁니다. 이 물질로서의 현자만은 가지고는 도저히 알 길이 없어. 현자만 가지고는. 그래서 전자부화 하는 소리입니다. 부처님이 부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지금 시체말로는 전자라고 해도 되는데 거기 사람이 끼어 있으니까 전자부라고 합시다. 전자와 현자가 한 대 합쳐지는 반면에 그 가운데서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 바로 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가 한 대 합쳐가지고 나오는 것은 그 어떠한 문제의 용도에 따라서 방출이 되죠. 많은 방출이 됐다가 제자리에

예, 올 수도 있고 또 제자리에서 적게 될 수도 있고 많이 배출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계도 없고 더한다 덜한다 한계가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에서 어떠한 물체가 이렇게 적으면 적은 대로 가로 합쳐지고 크면 큰 대로 합쳐지니까. 그리고 크면 큰 대로 발산이 되고 적으면 적은 대로 발산이 되니까. 그것이 얼른 쉽게 말해서 생산이죠. 이건 발산이라고 할 수가 없죠. 생산이죠. 모든 게 생산을 해서 또는 이것이 더 앞으로 증말하자면은 발전이 되고 아 이건 능숙해지면은 그 앞서에 발전돼서 행했던 그 작용은 그냥 한대 합쳐서 없어지고 다시금 또 일어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체 만물 만생이 그렇게 해서 살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극치적인 문제는 지금 나를 어떻게 발견을 하느냐의 문제죠. 이 과학자들이 지금 얼른 쉽게 말해서 이것은 어떻게 생기고 요거는 몇 자고 요건 그 둘레가 얼마고 요렇게 요거는 뭘 하고 있고 어디서 나오고 요런 것만 가지고 그러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신통은 도가 아니니라 이랬어요. 오신통이 지금 이 과학자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다 보고 보는 사이 없이 보고 듣는 사이 없이 듣고 아는 사이 없이 알고 어디서 온 거를 그 아는 사이 없이 또 알고 가고 오는 사이 없이 가고 신족 이 문제를 그렇게 잘 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천안통을 알고 천이통을 알고 타심통을 알고 숙명통을 알고 신족통을 안다 하더라도 그거는 도가 아니니라 이랬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비교를 한다면 과학자들이 오신통을 가지고 막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학자들이 오신통 안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 오신통을 자유스럽게 굴릴 수가 없고 나라는 존재를 알 길이 없죠. 이 오신통 바깥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야 오신통을 굴릴 수 있죠. 마음대로 우리 세상 삼라만상 즉 말하자면 과거, 현재, 미래심, 이 삼심을 다 알아서 처리할 수가 있는 그런 배역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모두 지혜롭게 아주 어디 걸림이 없이 여여할 텐데, 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질 못해요. 왜냐하면은, 마음이, 우리가 지금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어항 속에서 고기가 나오지 못하는 격과 같다. 고기들이 바다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죽듯이 우리도 공기통 안에서 우리는 한 발짝도 떼어놓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공기 바깥으로 벗어나도 아주 광대하고 여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길러야 한다. 첫 때는 마음을 찾아야 한다. 그것도 바깥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나 있는 자리에서 찾아야 한다. 내가 움직이고 보고 듣고 하는 그 행하는 그 모두 전체를 바로 내그 알갱이가 하는 거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영원한 뿌리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해야 하느냐 하면 또 자기가 이 물질을 형성시켰거든요. 형성시킬 때 자기가 형성을 시킬 때 정자 난자를 빌어서 같이 해야만이 형성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자 난자를 빌어서 자기가 형성을 시켜놓고 자기가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자생 중생들은 전제에 살 때에 또 악업 선업을 지은 거기 때문에 오신통이 즉 바로 컴퓨터라고 할 수 있어요. 오신통이 그냥 자동적인 컴퓨터예요.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모두 사는 것이 전부 거기에 입력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제에 살던 입력이 현실에 자꾸 나오는 거거든. 나오니까 그 입력된 그 자리에다 다시 맡겨놓고 모든 일체 내에 형성된 것까지 다 맡겨라. 몰락 맡겨라. 몰락 거기서 지금 운행을 하는 거니까. 행을 하게 하는 거니까. 말을 하게 하는 거니까. 보게 하는 거니까. 모두는 거기다가 몰락 다 놔라. 놓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왜냐하면은 안 해도 자생 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내가 먹은 것도 없고 내가 혼자 한 것도 없고 내가 혼자 사는 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내가 혼자 산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놔라 이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놀래도 무슨 뭐가 있고 뭐가 걸리고 큰 일이 생겨서 조그만 일은 놓을 수 있는데 큰 일이 생기니까 못 놓겠습니다. 못 놓긴 뭘 못 놔요. 자기가 그대로 놓고 가는 건데. 응? 자기가 혼자 먹고 가는 겁니까? 혼자 댕깁니까? 아니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 덩어리가 지금 댕기는데 혼자 댕깁니까? 놓을 수 없고 놓을 수 있고 그게 거론이 붙게. 진짜 놓을 수만 있고 진짜 그게 양자가 바로 전자라는 걸 안다면 그냥 그대로 여유한 겁니다. 또 이 병이다 이러는 것도 부처님께서는 1100억 화신이 응신으로 화해서 이 자생 중생들이 그래서 나 먼저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첫째 내 자생 중생들을 제도함으로써 내가 제도가 되고 내가 제도가 됨으로써 내가 견성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즉 자생 중생들이 나요. 내가 자생 중생이니까 모두가 그러면 마음으로서의 마음을 내기 이전에 선장은 마음의 선장은 나쁘고 좋은 거를 너무 잘 알지 않아요. 네? 마음 내기 이전에 마음은 너무나 잘 알죠. 이걸 해서 안 되고 이거를 해서 좋고 이런 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선장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 주장자라고 하죠. 그래서 선장이 돼가지고 그 모든 의식들을 한데 합쳐서 항상 이렇게 그 포함해서 하나로 굴린다면 주인공으로 하나로 굴린다면 그 자생 중생들이 전부 화해서 보살로서의 화하고 법신으로 화하고 또는 지장으로 화하고 약사로 화하고 지신으로 화하고 용신으로 화하고 칠성으로 화하고 모두 아주 일체 아니 되는 거 없이 화합니다. 화해서 바로 어떠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그 속에 둘이 아니게 전자와 전자가 한 대 합쳐지면은 그대로 그냥 내가 되는 거죠. 그래 부처님이 응신이 된다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그 속에

속에만 들어가면은 그 돼지 속에 들어가면 돼지가 될 거고. 안 그렇습니까? 이 마음은 무한이에요. 돼지에 들어가면 돼지가 되고 사람의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되고 곤충 속에 들어가면 곤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니 되는 게 없다. 그러니 내 아님이 없다. 어떤 거 될 때 나라고 할 수 없으니 부처님이라. 이런 겁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말할 때는 그것이 원자에서 입자로 인해서 소립자도 되고 분자도 되고 원자도 다시 되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한다.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지금 실제로 용어를 변경해서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다면 그 병자 속에 들어가서 병자가 하나가 되니까 그것이 어디로 정말 저분 말 맞다나 그거를 그 모든 의식들이 한데 합친 그 능력이 둘이 즉 말하자면 둘입니다. 지금 둘이라면 그냥 없어지죠. 태워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아래로 배출시켜서 없애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각색으로 그 인체에 해롭지만 않는다면 이익하기만 하다면 어떤 걸 가리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대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따지고 본다면 이 지수화풍 자체가 아주 거대한 겁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수, 풍 이 세 가지가 한 대 합쳐서 비벼대니까 한 대 합쳐서 연연 돌아가다가 보니까 이건 쉴 사이 없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 원기가 생기고 뜨거운 불이 생기고 이런 게 에너지입니다. 즉 말하자면 에너지가 생긴 거죠. 에너지라고 표현해도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생겨서 그 즉 말하자면 검은 즉 말하자면 불이 없으니까 검죠. 검은 지평선 그 자체가 바로 지수화풍의 그 뭉쳐진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가 스스로선 과학자들은 뭐 폭발이 됐느니 뭐니 이러는데 그게 그냥 우연히 폭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연히 폭발되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우연히 과학자가 되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우연히 연구하는 게 봤습니까? 우연히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주를 형성하고 또는 별성을 형성시키고 그 별이 형성됨으로서의 그 지금 불덩어리도 크게 이루는 별이 되고 또는 우리가 그 별성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게 하려니까 또 태양계도 생겨야 하고 또 행성도 있어야 하고 이게 모두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지금 생활 속이나 그 속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직결이 됐다는 그 이유는 뭔가? 우리가 하나의 이 지금 우리가 마음 먹고 하는 것이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서 그냥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치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벌써 이게 한 계단을 거쳐서 이게 우리가 마음 쓰는 걸 알기 때문에 이 개발시키는 것도 알기 때문에 과학이 이렇게 물질 과학이 발전이 되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 아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대로 거기서 받아서 그렇게 또 발전을 시킨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상업

하게 되는 것도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잘 못 쓰기 때문에 그 못 쓴 마음이 올라가기 때문에 입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참 이건 말로다가 이름을 지어서 말로 할 수 없는 그 사건들입니다. 모두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마음을 잘 쓰십시오. 꿈을 꾸더라도 마음 한 생각 잘 하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또는 그냥 나는 중생이니까 모자라니까 내가 힘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우주와 직결되어 있고 가설이 되어 있고 다 내가 용도에 따라서 끌어쓸 수 있는 자본이 나한테 모두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치수화풍이 이 바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도 끌어쓸 수가 있는 용도가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지수화풍이 없으면은 에너지를 방출시킬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허나 내가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화풍을 먹고 살고 모든 게 지수화풍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지수화풍으로 살고 있고, 지수화풍으로 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모두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일체 만물 만생이 그냥 자동적으로 통신이 되고, 뜻으로 다 통신이 돼서 전부 만물이, 전부 개개인이 짝짝짝짝만 해도 이건 무슨 소리구나 하고서 전부 따라옵니다. 모이자 하면 모이고, 흩어지자 하면 흩어지고, 요거를 요거 뭐 먹을 것이 저기 있으니 가자 하면은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로만 우리 생각에, 우리 차원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만 해서 우리 잣대에 재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두 정말 풍부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깔보지 마라. 뭐든지 네 스승을 알아라. 알더라도 두드려가면서 가거라. 알더라도 물어가면서 가거라. 이런 겁니다. 배우는 사람으로서는 모두 스승으로 알고 그래야지 또 내의 모든 은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은혜를 갖기 위해서는 한치도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모든 만물에게 만물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보고 듣고 배울 수가 없었으니까. 상대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배울 수가 없었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었으니까. 모두가 나는 은혜로운 사람들이고 은혜로운 생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이지 모두 은혜를 갚는 게 되고 정법으로 꼭 나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법을 배우는 것이 대승이다 한다면 대승법이다 이런다면은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의 그 행위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승법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항상 넓혀가는 마음은 한계가 따로 없어요. 무슨 우주가 한계가 있다, 삼천 대천세계가 한계가 있다, 이런 것도 없고,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넘어가고, 넘어간다는 소리조차도 언어를 붙일 수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가, 첫때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게,
지금 마음을 그렇게 넓게 쓰면서 그 넓게

쓰는 마음도 바로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하죠. 나쁜 게 들어왔을 때는 너만이 나쁜 게 들어오게 하는 것도 너니까 좋게 들어오게 하는 것도 너다 하고 거기 놔라. 또 잘 돼서 들어오는 건 아유 참 감사하구나 하는 거를 느끼면서 거기 놔라. 그래야 모든 컴퓨터에 입력됐던 것이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면서 새로이 자꾸 나온다. 그러니까 이 도리를 즉흥적으로 진짜로 이게 뿌리라면 항아리가 뿌리라면 싹은 몸입니다. 이 싹은 이 뿌리로 인해서 전체가 삽니다. 그런데 뿌리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뿌리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분이나 수분이나 철분 모두를 갖다 흡수해서 에너지를 올려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건 자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으로 나온 이 자체의 이 몸 자체는 바로 공기력과 그 태양력을 바로 흡수하니까 거기에 또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즉 말하자면 우리가 정맥과 동맥이 서로의 그 돌아가면서 살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는 거는 자기 뿌리를 믿어야만 되는데 그래서 믿어서 뿌리야 너 에너지를 요만큼 에너지를 흡수할 거를 이만큼 좀 흡수해서 올려보내다 하는 거나 진배 없는 겁니다. 용도를 너무 잘 아니까 말입니다. 싹이 생각하는 걸 뿌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고 그저 예를 들어서 몸이 하나가 턱 쓰러졌다 이런다면 그냥 발광을 합니다. 침착하게 너가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 살리는 것도 너 죽이는 것도 너다. 죽을 때가 됐으면 애나 어른이나 다 죽는 거지만은 죽게 하는 것도 너고 살리게 하는 것도 너니까 너가 알아서 해야 하고 그냥 죽는 거를 두렵게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모두가 이게 한데 그냥 그 빈손과 빈발이 그냥 송두리째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온 몸의 그 모든 의식들을 작용케 해서 이걸 낳게 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금방 아이고 주인공 이랬다가 금방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저 누구 부르고 누구 저거 누구 찾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마음이 있다면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켜보고 내가 한 군역에서 나오는 거 한 군역에서 한 군역에다 틀어놓으면서 입력을 시키면서 모든 거를 거기다 전제하고 부지런히 뛴다면 뛰는 자체도 바로 거기니까 뛰게 하는 것도 그놈이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오다 보면 때로는 아휴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 이거를 어떻게 해피리면 이런 걸 보고 살게끔 했나 하면서 아주 비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럴 때 야 이와임은 왜 비참한 생각이 들게 하냐 합니다. 그러면 다시 바뀌어지죠. 이 마음이라는 게 죄가 없는 거라 그렇게 순간순간 찰나찰나 바꿔도 바꿔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 공부하는데 우리가 몽땅 다 가르쳐 놓는다면 오히려 안에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전자에 전자 살든

나를 발견해내지 못하거든요. 즉 말하자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마음대로 들이고 내고 할 수가 있어야만이 이것은 심성과학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물질과학이지 심성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질과학이 발전을 시킨다면 바로 이거 먼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너 자신이 지금 사는 자신이 아니라 전제에 살던 너부터 발견해라. 그러면 모두 찰나찰나 들고 나는 것을 알수 있느니라. 생명이 없는 거든지 생명이 있는 거든지 보이는 거든지 안 보이는 거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해놓고 모두를 두란이게 할수 있다. 두란이게 볼수 있고 두란이게 작용할 수 있고 이래야 우주하고도 직결이 된줄 알고 이렇게 아주 광대한 법이며 정말 부처님 법 미라기 보담도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 법이고 우리들 법이자 부처님 법입니다. 이 광대한 법을 부처님이 먼저 깨달아서 우리들한테 너희들은 새새생생의 이 도리를 모르면은 자유인이 될수 없느니라. 그러고 평등공법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돌 하나 어느 거그 버릴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천체가 다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가사장울야 세존수월의 무주상구시복도 역구 역시 불가사장수월의 보살라능유소교주수월의 이윤나

우리의 소설시 경례지 사궁의 능남지 자처일체 세간천인 아수라경 공양유물 탐여

마음은 용감하게, 생각은 신중히, 행동은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스스로 자제하여 법에 따라 살며, 부지런히 정진하는 사람은 영원히 깨어있는 사람이다.

사람은 이 세상에 홀로 태어났다가 홀로 죽어간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선악의 행위에 의해 즐거움과 괴로움의 세계에 이른다. 자신이 지은 인과응보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좋은 곳에,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나쁜 곳에 태어난다.

그러므로 누구나 인과응보의 늪으로 간다. 멀리 떨어진 세상으로 각기 떠나버리기 때문에 언제 다시 만날 기약도 없다.

0: 소중한 나.
1: 와이고.
0: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혹시 살생해 본 적 있으신가요?
1: 네.
0: 모기도 안 잡아봤어요? 모기는 생명 아닌가요? 예. 모기도 살생이죠. 예. 자, 그리고 모기, 그래,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기 잡아보셨죠?
1: 네.
0: 그러면 파리 잡아보셨나요?
1: 네.
0: 좋아요. 그러면 바퀴벌레 잡아보셨나요?
1: 네.
0: 그 많이 잡아보셨나요? 그 더 위로 올라가서 생선 잡아보셨나요?
1: 네.
0: 여기서는 예, 먹어만 봤군요. 예. 개 잡아보셨나요?
1: 네. 아니요.
0: 개 안 잡아보고. 그 송아지도 안 잡아봤겠네요?
1: 네.
0: 예. 그러면 사람도 죽여본 적 없겠네요? 예. 알겠어요. 살생, 불교에서 가장 무거운 업보가 살생인데요.
1: 네.
0: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걸 다 살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살생이라고 해서 받는 업보가 다 똑같은 건 아니랍니다.
1: 네.
0: 그 불교 교리의 백과사전이라고 불리우는 구사론이란 책이 있어요.
1: 네.
0: 그 구사론의 책에 보면 크기가 작고 지적 능력이 낮을수록 그런 살생은 좀 약하다고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모기나 파리를 죽이는 살생은 좀 약한 편이고,
1: 네.
0: 그리고 토끼나 개, 뭐 돼지로 올라갈수록 저 업보가 점점 무거워지고,
1: 네.
0: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업이 제일 무섭답니다.
1: 네.
0: 사람을 죽이는 업 중에서도 나쁜 사람을 죽인 업은 좀 약하지만 착한 사람을 죽인 업보는 엄청나게 또 무겁답니다.
1: 네.
0: 착한 사람을 가운데서도 수행을 하시는 분,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신 분을 이렇게 이제 해를 입히는 것은 죽어서 엄청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무거운 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미물일지라도 우리가 살생을 안 하는 게 좋죠. 예. 그 제가 존경하는 대만의 정공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대만의 정공법사께서 연세가 지금 90이 넘으셨어요.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아직도 활발하게 그 설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 대만의 큰 스님이십니다. 이 정공법사 스님께서 젊었을 때 아버지께서 사냥을 좋아하셨답니다. 아버지께서 사냥을 좋아하셔서 출가하기 전에 어렸을 때 몸모르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사냥하는 걸 좋아했답니다.

엄청나게 사냥을 또 잘했대요. 네. 예, 또 이 전공법사가 출가하기 전에 뭐 백발백중이라고 할 정도로 그 재미에 3년 동안 무수한 생명들의 목숨을 이렇게 앗아갔답니다. 근데 먹고 살려고 살생하는 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생하는 거는 업이 좀 약하답니다. 네. 짐승을 살생할 때. 근데 재미로 살생을 하는 거는 또 업이 엄청 무겁답니다. 네. 그래서 사냥이라는 건 또 재미로 보통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재미 삼아서 3년 동안 그런 살생의 업을 졌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점을 봤는데 그 요한 정쟁이가 이 전공법사의 아버님한테 당신은 45을 못 넘길 겁니다 이러더래요. 그 아버지가 이제 불안해가지고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고향으로 내려온 지 한 반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 나이 45이셨대요. 갑자기 이제 큰 병에 걸리셨는데 그 병만 걸린 게 아니라 정신도 이렇게 돌아버리셨대요. 그래서 막 발광을 하는데 산을 보면 막 산으로 뛰어가고 물을 보면 막 물속에 들어가더래요. 그렇게 한동안 정신을 잃고 이렇게 발광을 하시다가 힘들게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리고 시일이 지난 뒤에 이 전공법사께서 그 출가 전에 이야기예요. 지장경이라는 책을 보셨대요. 이 지장보살 본원경이라는 지장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죠? 예, 그래요. 읽어보셔서 대답조차 안 하네요. 근데 지장경이라는 이제 책을 보면 지장경의 그 살생의 업보, 그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이 죽을 때 힘들고 괴로워하면서 죽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장경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모습이 생각난 거예요. 그때 아,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사냥하는 걸 좋아하셔서 살생의 업보가 두꺼우셔서 이렇게 돌아가실 때 힘들게 돌아가셨구나. 지장경이 이게 다 나오는구나. 그때 딱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전생의 업보가 두꺼운 사람은 전생에 불법과 인연이 없고 전생에 불법에 성근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걸 봐도 무서워할 줄을 몰라요. 에휴, 뻥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런 게 어딨어. 예? 불교에서 신도들 모으려고 뻥치는 거네. 그런데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부처님의 바른 법을 만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믿는 마음이 생기는 거는 전생에 복이 많은 거래요. 전생에도 닦은 사람들이래요. 여러분들이 BTN에 나오는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듣거나 우리 소나무의 설법을 듣고 나서 딱 믿는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거예요. 네. 어디 한번 보자. 아니야. 예, 더 닦아야 돼요. 예.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지장경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제부터 내가 절대 살생을 하지 않겠다. 이제 맹세를 하십니다. 그 나중에 이제 출가를 하신 뒤에는 머리 깎고 출가를 하셔서 이 전공법사가 출가하고 나서 평생 닦은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 방생을 많이 했답니다. 네. 방생 들어보셨죠? 네. 이제 그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거나 이렇게 이제 죽을 운명에 처한 짐승들을 풀어주는 거. 네. 방생을 많이 한 게 당신이 이제 어렸을 때 살생을 했던 업보를 조금이라도 녹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했고 두 번째는 아픈 사람들한테 의약품을 많이 보시했대요. 약값을 많이 보시했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이 이제 전공법사가 부처님의 법을 좋아했기 때문에 경전을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누는 법보시를 많이 하셨답니다. 그래서 방생을 많이 하셨고 약보시를 많이 했고 법보시를 많이 했다. 자, 근데 이 전공법사께서 그 출가를 하시고 나서 당신 위로 친한 동갑내기 사형이 있었답니다. 사형이 두 명이 있었대요. 동갑인 사형 두 명이 있었는데 이 동갑 사형 두 명과 함께 셋이서 그냥 심심풀이로 어느 유명한 점쟁이를 만나게 됐대요. 점쟁이가 이렇게 점을 보더니 아, 스님들 세 분은 안타깝지만 45을 못 넘길 겁니다 이러더래요. 예.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이렇게 점 역술가가 아유 광호 스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뭐 지금 저 30대 후반 아유 45을 못 넘기겠네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아, 나쁘죠. 나빠도 어떡해. 뭐 때려?

자, 어떻게 해요, 나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전공법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당신 할아버지께서도 45세 돌아가셨대요. 당신 큰아버지도 45세 돌아가셨답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도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45세 돌아가셨대요. 예. 그러니까 자기도 45세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뭔가 기분이 좀 싸하더래요. 그런데서 이렇게 시일이 지난 뒤에 아니나 다를까 그 사형 두 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사형이 45대는 해 2월 달에 세상을 떠났답니다. 두 번째 사형도 45살 되는 해 5월 달에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맞춘 대로. 예. 찾아가 보고 싶지 한번. 너무 용하다. 예? 어디 대만이야 중국이야 한번 가. 예? 한번 저기 가야겠네. 자 어쨌거나 근데 이제 자기도 이제 45살이 됐을 때 여름에 대만의 시방 대각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예, 시방 대각사. 예, 예. 왜 웃어요? 예? 예? 시방 대각사. 예, 예. 시방에서 빵 터졌나요? 예? 그 시방 대각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이 대각사의 큰 스님께서 이제 45살이 된 이제 전공법사쌤을 초빙을 해서 능엄경이랑 경전을 좀 강의해 달라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능엄경 수능엄경이랑 경전이 있어요. 그 능엄경 경전을 강의하다가 7월 달이 됐을 때 강의하는 중간에 갑자기 병을 얻었대요. 아무리 약을 쓰고 의사를 만나도 치료가 안 되더랍니다. 몸이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아, 내 운명에 나와 있는 45살 내 수명이 여기까지 왔나 보구나. 인연이 다해서 내가 갈 때가 됐나 보구나. 그래 갈 때 가더라도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다 걷어 잠그고 오로지 기도만 하셨답니다. 오로지 염불만 하셨대요. 간절하게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시면서 제가 지금 이 45살에 내 목숨이 다 끊겨서 죽더라도 다음 생에는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불국토에 극락왕생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셨대요. 그렇게 한 달이 딱 지났는데 병이 저절로 나아버렸대요. 네. 한 달 동안 오로지 나무아미타불만 부르면서 제가 죽으면 극락왕생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저절로 병이 나아버렸답니다. 예. 그러니까 병이 그렇게 나와서 뭐 아 내 업보가 소멸됐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난 뒤에 그 대만에서 큰 법회가 열렸대요. 큰 법회가 열려서 대만에 있는 큰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법회를 그렇게 주관을 했는데 그때 덕행이 높으신 어느 큰 스님께서 전공법사를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그러면서 전공법사한테 스님 오래전에 스님을 봤을 때 우리가 뒤에서 스님 얘기를 하기를 아유 저 전공법사 저 전공스님은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인데 딱 얼굴 관상에 네. 수명이 짧고 복이 없구나 세상을 일찍 떠나겠구나 참 안타깝다라고 뒤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다. 오랜 시일이 지난데 오랜만에 스님을 봤는데 얼굴에 기운이 완전히 바뀌었다. 얼굴에 수명이 늘고 얼굴에 복이 쌓였다. 스님이 열심히 불법을 닦아서 운명이 바뀌었나 보다. 그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공 스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때 45살에 문을 걷어 잠그고 방에서 호로지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다가 몸에 병이 나은 뒤로 지금 90이 다 된 지금까지 한 번도 병에 걸려본 적이 없대요. 그냥 뭐 약한 잔병 정도는 뭐 스쳐가셨겠지만 한 번도 병원에 가본 적이 없었다. 이런 법문이 나옵니다. 정말 이게 운명을 바꾼 그런 어떤 대만 전공법사님의 그런 아주 소중한 체험담이 되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전공법사 스님께서 그 지장경을 읽다가 마음에 느끼신 바가 있어가지고 그 뒤로 살생을 끊고 방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시게 됐는데 그래서 전공법사 같은 경우에는 대승불교의 첫걸음이 지장경이다 얘기를 하세요. 네, 대승불교를 배우려면 대승경전의 첫 관문이 지장경이다. 근데 이 지장경을 보면 지장경에 막 지옥 얘기 나와요.
중생의 악업을 저지르면 지옥에 떨어지고

0: 공과 업보를 받고 이 업장을 소멸하고 복을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과 업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가 지은 업장, 업보를 소멸하는 이야기, 그리고 염불하고 복을 짓는 이야기. 이게 바로 불자가 대승의 가르침을 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는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1: 네.
0: 먼저 인과 업보를 믿어라.
1: 네.
0: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1: 네.
0: 내가 받는다. 이 업보를 믿고, 인과 업보를 믿고, 지옥을 믿고, 윤회를 믿으면 나쁜 짓 크게 못해요.
1: 네.
0: 아, 내가 살생을 저지르면 다음 생에 내가 무서운 업보를 받을 텐데. 내가 지금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을 속이고 이 사람 뒤통수를 치면 내가 무서운 업보를 받을 텐데.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요새 뉴스에 그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내가 다음 생에라도 내가 무서운 업보를 받게 될 텐데, 이 인과 업보를 믿는 게첫 걸음이에요.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 앞에 불행이 있을 때그 불행도 내가 지은 업보거든요. 그 업보를 소멸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또 지장경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서 염불을 열심히 해라, 복을 지어라, 혹은 조상님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라. 이게 이제 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효도. 그래서 지장경이 대승경전을 공부하는 대승불교의 첫 걸음이다라는 말씀을 정공법사께서 그런 법문을 자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인과 업보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해서 내 업장을 소멸해야 됩니다. 그 자꾸 복을 지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첫 걸음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교계에서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옛날 중국에 오랜 아주 옛날에 수백 년 전에 그 백정이 있었습니다. 백정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소를 잡고 이제 살아있는 짐승 멱을 딴다고 하죠. 백정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희한해요. 옛날에 고대에는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고 중국에도 그랬지만 백정을 굉장히 천대시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백정을 왜 천대시하냐면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고 고기를 만드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백정을 무시하면서 또 고기는 먹어. 그 희한하지 않아요? 고기를 안 먹으면 백정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고기가 안 팔리는데 백정이랑 직업이 어떻게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저에게 책을 보다가 그걸 느꼈어요. 희한한 사람들이야. 고기는 먹으면서 백정은 무시해. 그래서 불교에서는 채식을 중요시 여깁니다. 예. 그래서, 초기 경전에 보면 부처님은 탁발을 나가셨기 때문에 사실 신도들이 주는 대로 다 드셨어요. 그래서 막 바로 안에 고기가 있든 야채가 있든 그 신도가 주는 대로 드셨거든요. 그거는 부처님 당시의 법도였어요. 하지만 대승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도 분명히 채식이 선업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채식을 하는 것 자체가 복을 지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감하시죠? 고기 먹으면서 백정 무시하는 건 무슨 경우예요? 예, 우리가 이 먹고 싶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건 백정이 자기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이잖아요. 어쨌거나 옛날 고대사에서는 이제 백정이 굉장히 무시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정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살생 업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또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좀어그어 죄송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냥 부처님 가르침에 의거했을 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 자체가 전생에 좀 업보가 두꺼워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생에 업보가 두꺼워서 이제 손에 피를 묻히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직업에 계시는 분들일수록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 업을 조금이라도 녹여야 됩니다. 자꾸 염불하고. 자, 그래서 옛날 중국에 백정이 있었는데 이 백정의 이름이 장선화라고 했어요. 장선화. 이 장선화라 이름이 예뻐요? 예? 이 와중에 예쁘다 이러시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예? 장선화라는 그래 아 백정인데 이름이라도 예뻐야지 예예안못 들었을 줄 알았죠? 그 장선화라는 백정이 있었는데요. 이 백정이 평생 동안 소를 잡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장경에도 나오지만 부처님 경전이나 큰스님들 법문에 보면 살아있을 때 살생을 많이 하면 죽을

때 큰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데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죽였던 짐승들이 나와서 막 들이받는데요. 내가 너 죽을 때까지 기다렸지 막 이러면서 죽을 때 이제 자기가 죽였던 그 짐승들의 원혼이 나타나고 그런 이렇게 이야기 속으로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장사나도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평소에 죽었던 소들이 소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자기한테 들이박으면서 어서 같이 지옥에 가자 막 이러면서 막 자기한테 공격하는 그런 끔찍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장선아라는 백정이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었어요. 무슨 복이 있었냐?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부인을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나 진통제 놔줘 이랬을까요? 스님을 좀 불러줘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스님을 불러줘.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낸다는 것 자체가 전생에 복이 있는 거예요. 예. 다 스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장선아라는 백정이 스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내가 죽였던 그 짐승들의 원혼이 나타나서 저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자 아무것도 집착하지 말고 오직 내 연불 소리를 따라서 큰 소리로 나무아미타불을 불러라 라고 했답니다. 나무아미타불. 여러분 절에 안 다니는 사람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건 다 외우잖아요. 네. 그 큰 스님이 그 스님이 장선아 앞에서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니까 뒤에서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큰 소리로 고래고래 따라하니까 그 순간 이 장선아가 스님 더 이상 그 원혼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연불의 힘입니다. 그때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더 간절하게 하면서 부처님이 계신 불국토 극락세계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속으로 빌면서 연불해라. 그 장선아가 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살아생전에 평생 손에다 피를 묻혔는데 저 같은 사람도 연불 좀 몇 번 했다고 극락세계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의심하지 말아라. 부처님을 의심하지 말아라. 간절하게 연불해라. 그래서 마음속으로 부처님 제발 저를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나무아미타불에 큰 소리로 연불을 하다가 갑자기 장선아가 벌떡 일어나더니 스님을 향해서 스님 하늘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저를 데리러 오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늘을 우러르면서 합장반배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숨이 끊겼답니다. 이게 불교계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왜 유명한 얘기냐? 죽기 전에 진실한 마음으로 연불하며 평생 동안 살생을 했던 백정도 죽어서 극락왕생할 수 있다라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참 이 이야기 전 이 이야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네. 실수하거나 피치 못해서 손에다 피를 묻힐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살다 보면 나쁜 악업이나 무거운 업을 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한번 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죽어서 바로 지옥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하지만 죽기 직전에라도 정말 시극한 마음으로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간절하게 부처님을 부르면 반드시 그 부처님이 그 사람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준다는 이 무한한 희망의 이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혹시 살면서 노여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서러워하거나 큰 실수를 저지르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저질렀던 그 모든 잘못을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시면서 말년에라도 열심히 연불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금방 소 얘기했잖아요. 네. 그 중국에 오래전에 있었던 얘기래요. 그 어느 불심이 깊은 거사님이 그 고백하신 이야기인데 당신이 그 어렸을 때 산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19살이 되었을 때 이제 일을 하려다 보니까 막 물건 같은 게 무겁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트랙터 있잖아요. 트랙터 아세요? 트랙터? 예, 그 뭐 경운기 트랙터 있잖아요. 근데 옛날엔 트랙터 대신 뭘 끌고 다녔어요? 그렇죠. 소 달구지 같은 거 끌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어린 송아지 한 마리를 샀대요. 어린 송아지 한 마리를 샀는데 송아지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힘이 센 황소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동반 일을 하면서 서로 우정을 나누게 되는데 그 사람도 짐승에 정을 붙이잖아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거 키우면 개 같은 거 키우면 완전 가족 되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이렇게 축원문 있잖아요. 스님들이 이렇게 신도들이 기도 올리면 스님들이 40대마다 축원을 올리는데 요새 특이한 상황이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응, 이렇게 가족 이름을 읽다가 밑에 뭐 찰리 뭐 찰리 그래서 우리 찰리가 뭔가 외국에서 왔나? 발음도 발음도 이게 딱쫙 붙어요. 찰리 신도도 물어봤더니 걔 이름이래요. 무슨 걔 이름을 축원문에 올리냐고. 가족이라고. 여러분 요새는 개가 죽여도 재지네요. 애완견 자기 반려 그 죽으면 천도제 지내는 그 포교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의 정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 키우다가 짐승 버리는 사람들 그 진짜 무거운 업보를 받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나무에서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찔리는 분 있어요? 예? 네? 어머 경포대 해수욕장에다가 예? 우리 찰리 버리고 왔는데 예? 예. 살아있는 짐승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정든 짐승 함부로 버리면 정말 나중에 업으로 돌아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니까 제일 나쁜 업보 중에 하나가 우리 옛날 시골 사람들 그런 거 모르잖아요. 키우던 게 복날에 잡아먹는 거. 아, 그건 예. 아니 모르는 게도 아니고 예? 그렇잖아요. 어? 순들아 순들아 하고 키우다가 복날이 언제야? 며칠 남았어? 순들아 그때까지 참아 뭐 이러고 이거 무서운 업을 받는 거예요. 제가 좀 우습게 얘기를 했지만 예, 그러니까 그런 과거가 있는 분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다음 생에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하고 정이 들었는데 완전 친연자처럼 지냈대요. 얼마나 오만정이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소가 몸에서 힘이 떨어지고 늙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무서워요. 팔아버리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소를 팔기로 딱 약속을 했는데 다음날 소 팔기로 소장수하고 얘기가 끝났는데 그날 꿈을 꿨는데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꿈을 꾼 거예요. 꿈에서. 그 꿈에서 깨서 희한하다 해가지고 외양간에 가서 소한테 먹을 거 줬는데 소가 먹지 않고 눈물을 흘리더래요. 소가 아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알까? 그걸 어떻게 알까요? 영물이야.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다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이걸 소들이 어떻게 알까? 그 소들이 자기 잡혀갈 때 눈물 뚝뚝 흘린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까? 예. 네. 그러면서 또 뭐 이렇게 또 우리 소고기 이렇게 예. 예. 한우로 주세요. 예. 예. 그렇게 기름 쪼르르 예. 아니야. 한우는 덜 익어도 돼. 뭐 이러면서 예? 다 드셔보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런데도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 뭐냐면 10년에 같이 지낸 그 친연자 같은 소를 판 뒤에 어느 날부턴가 꿈에서 그 소가 나타나더랍니다. 꿈에 소가 나타나서 막 자기한테 막 들이받는 꿈도 꾸고 소가 나타나서 자기한테 막 경고하는 꿈도 꾸고 근데 희한한 게 소 꿈을 꾸고 나면 그 다음날 꼭 안 좋은 일이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뒤에는 그게 딱 버릇이 돼서 소 꿈만 꿨다면 그 다음날 일을 안 나갔대요. 소 꿈을 꾸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그 이제 뭐가 있는 거죠? 네, 소귀신 붙었나 보다, 소귀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중국의 상해라고 있잖아요, 상해. 상하이라고 하죠, 상하이. 예? 그 상하이에 갔는데 거기 이제 누님이 불심이 독실하셨답니다. 그 불심이 지극한 그 누님이 너와 소와의 관계에 아직 청산되지 않은 빚이 있는 거다. 네가 소한테 잘못을 했으니 소가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소의 그 혼이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라 하면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나무 아미타불 염불 수행을 하는데 7일 동안 나무 아미타불 108염주를 돌리면서 나무 아미타불 108염주를 21번 돌리고 그러면 한 몇 번이에요? 108번을 21번 돌리면? 이게 뭡니까? 약 2000번 넘죠? 예, 약 2000번 넘지 않습니까? 나 많은 거 기대 안 해요. 예? 그것도 계산 안 돼요? 예? 2200번 되려나? 예, 하여튼
108염주를 나무 아미탑을 부르면서 21번을 돌려라. 네.

7일 동안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는 그 소를 생각하면서 부디부디 좋은 곳에 가렴이라고 기도를 해줬답니다. 그 나무 아미탑을 7일 기도가 딱 끝나고 난 뒤에 그 뒤로는 한 번도 소가 나타나질 않았답니다. 예, 서로의 빚이 청산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후회하거나 누군가에게 미안하거나 혹은 내가 아끼던 뭐 순돌이를 갖다 버렸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좀 해주세요. 언젠가 내가 받게 됩니다. 예, 또 내가 키우던 삐약삐약하던 병아리 잘 키워서 모가지 톡 쳐가지고 예? 네? 역시 씨암탉은 이거 장모님이 해줘야지 뭐 이러면서 드셨던 분들도 기도해 주면 좋습니다. 그 말씀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오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또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업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생업이 달려 있고 내 가족들이 있는데 한 번에 직장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급한 대로 뭐라도 많이 해라. 기도라도 많이 해줘라. 예, 이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기도라도 많이 하자. 그리고 내가 지어놓은 안 좋은 업보가 있으면 그걸 자꾸 참회하면서 살자. 예,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소하고 얽힌 이야기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소인가요? 자꾸 소 얘기가 나오네요. 그 약 8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80년 전에 그 불심이 지극한 거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의 이름이 유정밀 거사님이었답니다. 유정밀이라는 중국의 80년 전에 거사님이 있었는데 자기 집에 일을 해주는 지금으로 치면 파출부 아줌마 있죠. 네. 예, 그 파출부 아줌마가 있었는데 이 아줌마 성씨가 섭씨였대요. 섭씨 중국성이니까. 그래서 섭씨 아줌마 했는데 근데 이 섭씨 아줌마가 아주 나쁜 그런 어떤 병이 있었대요. 나이가 들어서 시집을 간 뒤에 언젠가부터 귀신 보이는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귀신이 보이면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지랄병이라고 하죠. 아니요, 인터넷 쳐보면 나와요. 실제로 옛날엔 거의 지랄병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랄이란 표현이 비속어지만 옛날에 실제로 이렇게 막 귀신이 보인다면서 막 발작 일으키고 이런 걸 옛날 사람들은 지랄병이라고 불렀대요. 예, 제가 없는 말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예, 없으면 어떡하지?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그 옛 사람들의 지랄병이라고 불리우는 병에 걸렸는데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귀신이 보이고 막 발작을 일으키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이었대요. 또 막 귀신이 보이면서 뭐 온몸에 막 시뻘건 흉이 일어나면서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죽겠다고 난리친 걸 사람들이 끄집어냈대요. 그래서 이 유정밀 거사가 자기 집 파출부 아줌마 그러니까 가서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했더니 섭씨 아줌마가 눈빛이 휙 바뀌면서 나 섭씨 아줌마 아닌데? 이러더래요. 이야 이제 무슨 영화 지금 엑소시스트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섭씨로 보여? 뭐 네? 우리 옛날에 공포 영화 보면 공포 이야기 엄마 왜 그래? 딱 보면서 내가 아직도 엄마로 보이니?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나 섭씨 아줌마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유정밀 거사가 이제 불심이 지극하니까 우리 같으면 이 아줌마 왜 이러지? 뭐 이러면서 뭐 이제 경찰이나 병원에 신고를 했을 수 있겠지만 이제 불교 공부를 하신 분이라서 섭씨 아줌마가 아니면 넌 누구냐? 이랬대요. 넌 누구냐? 그러니까 그 섭씨 몸에 있는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그 나는 우리들은 전생에 이 섭씨가 전생에 백정이었을 때 죽였던 소의 영혼들이다. 소의 원혼이다. 원혼. 나 말고 아직 96마리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나먼 전생에 백정이었을 때 섭씨 아줌마가 백정이었을 때 96마리의 소를 도축을 했던 거예요. 그 원혼들이 이제 천도가 되지 못하고 섭씨 아줌마를 이번 생에 막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막 그런 어떤 정신병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정밀 거사가 왜 이 아줌마를 괴롭히냐 왜 그런 거냐 했더니 전생에 이가 백정이었을 때 우리 몸을 피를 내고 우리 살을 찢고 우리의 목숨을 앗아갔다. 우리는 아직도 그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다.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서 호신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복수할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유정렬 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마라. 잘 생각해봐라. 니들이 이 섭씨 아줌마를 머나먼 과거 전생에 니들이 이 아줌마를 죽였기 때문에 이 아줌마가 다시 백정의 몸으로 태어나서 니들을 죽인 거고 니들이 이번 생에 또 이 아줌마를 죽이며 이 아줌마는 또 다른 다음 생에 니들에게 또 복수하지 않겠냐. 이렇게 복수가

초호의 귀신들이 그 얘기 딱 들어듣고 어 맞네 하고 알아듣는 거예요. 또 어 착해 착해 어 역시 소들이 착해 어 맞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지만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직도 너무나 이 고통 속에 헤매이고 있어서 자꾸 화가 난다. 이 섭씨의 전생에 우리한테 했던 짓에 대해서 자꾸 화가 난다. 그 용서가 잘 안 된다 이러니까 유정밀 거사가 지금도 괴롭냐. 우리 원혼이 지금 너무나 괴로움의 상태에 빠져 있다. 그때 이 유정밀 거사가 찻잔 있죠. 하인에게 찻잔에다 차를 가져오라고 한 뒤에 하인이 가져온 찻잔에다가 주문을 외웠대요. 부처님의 주문을 이렇게 외워줬답니다. 부처님의 주문을 다 외워서 그 찻잔을 섭씨 아줌마가 마시게끔 하인에게 시켜서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 딱 마시는 순간 그 소의 혼이 섭씨 아줌마한테 쉬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물이길래 이렇게 효과가 좋으냐. 고통이 이렇게 가라앉았다. 옛날에는 실제로 옛날에 기도 특히 중국에서는 기도할 때 비방에 물 있죠. 그 물을 부처님 불단에다 올려놓고 지극하게 기도한 뒤에 기도가 끝나면 그 물을 마시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물에 부처님의 기도의 가피가 담겨져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소의 그 원혼들이 그 물에 다 부처님의 주문을 외운 그 물을 마신 뒤에 고통이 싹 가라앉는 걸 보고는 유정밀 거사가 이제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걸 반복하면서 서로 그 생사윤회 속에서 고통을 겪는 그 비참하고 무상한 그 삶의 흐름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준 뒤에 봐라 얼마나 무상하냐 얼마나 덧없냐 근데 저 위에 보면 극락세계라는 부처님의 불국토가 있다. 그 불국토에 태어나면 영원히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 불국토에 태어나고 싶지 않냐라고 유정밀 거사가 다 물어봅니다. 그 소의 원혼들이 아유 그런 데가 있으면 그런 곳이 있으면 우리도 태어나고 싶죠. 근데 우리처럼 업장이 두꺼운데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하고는 그 자리에서 집에서 불단을 차려놓은 뒤에 지극한 마음으로 그 소들의 원혼을 위해서 염불을 해주고 부처님의 경전을 도송해줬대요. 그 몇 시간 동안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해줬답니다. 아 부처님이시여 이 불쌍한 소의 원혼들을 부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소들이 보입니다 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극락세계가 보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려 하나 봅니다. 그러면서 유정밀 거사한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소의 원혼들이 싹 천도가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섭씨 아줌마가 그때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목미? 이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기억을 해요 못해요? 그래서 유정밀 거사 물어봤대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냐고. 그러니까 이 섭씨 아줌마가 하는 얘기가 아니 갑자기 내가 정신을 잃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길을 걷고 있는데 저기 길에서 피를 흘리는 소떼에 수십 마리가 자기한테 몰려오는 꿈을 꿨다. 피를 펄펄 흘리면서 그냥 수십 마리의 소들이 막 몰려오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목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사방이 편안해지면서 소들이 막 춤을 추는 꿈을 꿨다. 소들이 막 춤을 추더라. 그러니까 천도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는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유정밀 거사가 자초지종을 얘기해줬대요. 다 전생에 서로 지었던 업의 원한이고 빚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복을 주면서 살아라. 그 사건 뒤로는 이 섭씨 아줌마가 다시는 그 귀신병에 걸리질 않았답니다. 예, 그 천도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생기고 나서 2년 후에 그 유정밀 거사도 결국은 머리를 깎고 출가했답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법명을 해정스님이라고 법명을 받으셨대요. 해정스님이라는 법명을 받고 나서 이분께서 당신이 출가 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으셔서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 정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나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 불교계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소들은 죽여도 그냥 바로 가거든요. 근데 왜 그 소는 굳이 기다렸다가 다음 생까지 기다렸다가 섭씨 아줌마한테 붙었는가. 근데 여러분 공포영화에 나오는 거

0: 보면 똑같이 친구들이 흉가에 갔는데 어떤 친구는 귀신한테 쉬우고 어떤 친구는 안 쉬이잖아요.
1: 네.
0: 그 기분 나쁘잖아요. 네. 아니, 똑같이 갔으면 나한테도 쉬어야지. 왜 내 친구한테만 쉬우고 나한테는 안 쉬어?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1: 네. 네?
0: 자, 그것도 자기 인연법이래요.
1: 아.
0: 전생에 그거하고 인연이 있는 거예요.
1: 아.
0: 네.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친구들이 흉가에 갔는데 한 친구는 귀신이 붙었는데 한 친구는 안 붙었으면 귀신에 붙은 친구는 전생 그 귀신하고 인연이 있는 거예요. 업보, 빚이 있는 거예요. 소도 그와 같습니다. 서로가 얽히고 얽힌 인연이 그렇게 서로 거대한 어떤 서로가 갚아야 빚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정말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공포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지만 큰 스님들이 가끔 이런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법문해 주시는 거 보면 큰 스님들이 거짓말하실 리 없잖아요.
1: 예.
0: 분명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우리 불자들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귀신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귀신을 뭐 피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한 거는 나쁜 업을 짓지 말고 항상 선업을 지어라. 나쁜 업을 짓고 누군가와 나쁜 인연을 맺으면 사람으로 만나든 귀신으로 만나든 결국 그 빚을 갖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빚을 지어왔습니까? 아니에요 스님, 빌려줄 것도 없더라고요. 예? 그러면 다행이지만 우리는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을 짓고 수많은 빚을 지어왔습니다. 내가 지은 그 빚쟁이들이 때로는 가족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 상사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나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존재든 결국 내가 지은 그냥 빚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도 무서워할 필요 없대요. 내가 그 귀신과 인연이 있으니까 만났을 뿐이에요. 그 인연을 잘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귀신? 사람이 더 무섭다.
1: 네?
0: 사람이 더 무섭다. 예, 사람이든 귀신이든 다 내 빚덩어리들입니다. 근데 이번 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빚이 있으면 기도로 잘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복을 많이 지으셔서 선업을 짓기 바랍니다. 기도와 선업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업장을 소멸하고 여러분들의 복력, 복의 힘이 강해진다면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존재건 보이지 않는 존재건 그 빚들이 천천히 해소가 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편안해지시는 것을 느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1: 네.
0: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1: 네.
0: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1: 무한 행복!

여러분,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크나큰 복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복을 지어야 합니다.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복 짓는 것 중에 최고의 방법이 바로 법공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교TV BTN에서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법공양 해주십시오. 방송포교 후원 ARS 060-800-7000번 060-800-7000번 여러분, 법공양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늘 고운 날 되소서.

단들이 서로 의지하고 있을 때는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갈대단 중 어느 하나만 치워도 그 갈대단은 모두 쓰러지고 만다. 이와 같이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것이다.

믿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내어 오용락을 탐하지 않으면 고친심의 힘을 성취할 것이니 이것을 견고한 믿음이라 한다.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 지혜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불기 2570년을 맞이하여 5월 16일, 17일 양일간 서울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대규모 빛의 잔치가 열립니다. 1200여 년 오랜 역사와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전승하고 있는 연동에는 2020년 12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이제 종교를 넘어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연동의 보존위원회 사무국장이신 진용스님을 모시고 2026 연동의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0: 국장 스님?
1: 네.
0: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0: 아, 우리 진용 스님을 이렇게 우리 BTN 불교 TV 지대방에 모시게 되니까 또 새롭네요.
1: 맞습니다.
0: 소임자로서 우리가 만나기도 했죠, 그죠?
1: 네.
0: 우선 우리 불교 TV 지대방 시즌 3에 네. 출연을 하셨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합니다.
1: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평생 그림을 그리다가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되고 소중한 부처님 법을 이제 문화와 예술로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회양하고 있는 진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리고 현재 연등의 보존위원회에서 사무국장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0: 네. 네. 아주 정직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시네요.
1: 네.
0: 잘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연등의 보존위원회 이제 사무국장을 맡고 있으니까
1: 네.
0: 이 연등의 준비로 많이 바쁘죠?
1: 네.
0: 네. 부처님 오신 날을 한 주 앞두고
1: 네.
0: 그러니까 5월 16일, 17일이죠?
1: 네.
0: 서울 종로 일대가 뭐 수천 개의 연등으로 아주 찬란하게 빛날 예정인데요. 2026년 연등회가 주말 이 서울 도심을 가득 메우면서 도심 한복판을 환상의 빛으로 물들이게 됩니다. 연등회를 총괄하는 우리 사무국장 소임을 맡고 있는데 2026 연등회 준비에 여념이 없는 우리 진용 스님인데 연등회를 앞두고 소임을 맡고 감회가 어떨까 좀 궁금해지네요.
1: 예. 예. 지금 연등회가 한참

0: 준비 중이고요. 지난 4월 22일 날 광화문에서 봉축 점등식을 이제 시작으로 정말 멋있는 탑등과 또양 옆에 이번에는 협시로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을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1: 그랬군요.
0: 아름답게 빛을 밝혔습니다.
1: 네.
0: 이제 종로 거리가 탑과 미륵보살 등뿐만 아니라 이제 거리의 등도 종로의 거리의 등도 다 달았어요. 아주 예쁘게
1: 그렇죠.
0: 지금 반짝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정말 우리가 모두 부처님이지만 한순간 마음 잘못 써가지고 번뇌가 일어나고 하는데 이러한 번뇌를 이번에 연등의 시즌을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다시 나의 부처님으로 돌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도 이 기회로 나의 빛을 더 발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연등회 보존위원회 사무국장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감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연등회라는 큰 행사를 조율하고 연결하는 그 사무국장 역할이잖아요. 행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점 무엇입니까?
0: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람이 함께 하기 때문에
1: 그렇죠.
0: 화합하는 거, 그리고 마음이 정말 편안하게 화합해서 또 무엇보다 안전하게 하는 것이 가장
1: 네.
0: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제가 정말 표현을 하자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해가지고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연등회라는 큰 배가 잘 항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중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1: 그렇죠.
0: 될것 같습니다.
1: 네. 연등회라는 이 행사는 뭐 종단 안에 소임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서울 인근에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사찰들이 또다 함께 협력을 해서 만들어가는 게 연등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등을 밝히는 행위 참 제가 그 소개하면서 천 몇백 여년을 우리가 이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행위가 어떤 의미와 상징이 있을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우리 진용 스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0: 연등을 밝히는 행위가
1: 네.
0: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신라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려시대 그리고
1: 네.
0: 조선시대를 거쳐가지고 무려 1200년도를 지나가지고 진짜 우리와
1: 네.
0: 함께하는 축제로 지금 자리 잡았습니다.
1: 그렇죠.
0: 그렇게 할수 있었던 데는 정말 하나하나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연등을 만들고 그걸 또 밝히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나의 마음과 소망이 그리고 이웃의 행복을 발원하는 이런 마음들이
1: 네.
0: 전해져가지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1: 네.
0: 진행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렇죠. 연등회가 이제는 이제 한국에서만 치르는 연등회가 아니라 아무래도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될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잖아요. 이렇게 등재가 되고 나서 그 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0: 저희 연등회가 이제는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국가무형유산 그리고 2020년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가장 크게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저희 연등회를 보려고 세계에서 정말 많이 옵니다. 그리고
1: 그렇죠.
0: 여행객들이 숙소 잡기가 힘들다고 할 정도로
1: 맞아요.
0: 연등회 보러 많이
1: 네.
0: 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정말 종로 거리를 보면은 정말 다른 언어의 이제 세계인들
1: 네.
0: 그리고 피부색이 다른 분들이 다 함께 연등을 들고 춤을 추고
1: 네.
0: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저희 연등회에서도 이렇게 국제적으로 할수 있게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연등회 시즌이 되면은 연등회 프렌즈를 모집을 합니다.
1: 그렇죠.
0: 그래가지고 이제 연등회의 이제 전통과 가치를 그 각각의 언어와 시각으로 또 국제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1: 네.
0: 문화 교류할 수 있게끔
1: 예.
0: 이제 소통하게끔 이제
1: 네.
0: 하고 있습니다. 연등의 프렌즈가 정말 많은 큰 역할을 합니다.
1: 그렇죠. 네. 한국에 와서 유학을 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다 나와서 함께 하고 있죠. 네.
0: 그래서 이번에도 저번에 4월 달에 연등회 프렌즈 발대식을 해가지고

0: 가지고 28개국에 50명 친구들 50명. 예, 지금 네. 이제 발대식 하고 네. 이제 점등식을 시작으로 같이 모든 행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그 프렌즈들 역할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0: 네, 프렌즈들이 이제 보통 요즘 SNS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정말 앉은 자리가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각 한 명 한 명의 프렌즈의 활동이 세계로 다 가기 때문에
1: 맞아요.
0: 28개국이면은 한 사람이 하나 올리면 이제 전 세계로 퍼지는 거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정말 네.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연등회 일정을 잡을 때도 네. 한 5년 일정을 미리 잡잖아요.
0: 네.
1: 미리 잡아서 한국관광공사하고 소통을 해서
0: 네.
1: 한국관광공사에서 또 해외에 네. 다 이렇게 공유하는
0: 네.
1: 네,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미리미리 이제 그 관광공사에서 공유하는 일정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0: 네.
1: 우리나라 여행 스케줄도 잡고 예약도 하고 네.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맞습니다. 네.
1: 그런데 이제 네. 그동안에도 잘해왔지만 이번에 2026년도 연등회는 과연 어떤 점에서 주목하면 좋을까? 또 특별한 뭐 준비가 있을까? 좀 소개를 해주세요.
0: 저희가 이번에는 좀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우선 연등회 전에 저희가 이제 탑을 항상 광화문 앞에 먼저 점등식을 하고 밝히는데요. 처음으로 정말 연등회가 국가무형유산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래 처음으로 북녘의 문화재인, 국보문화재인 요양산 보현사에
1: 보현사.
0: 8각 13층 탑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제작을 네. 해서 불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1: 일단은 올해는 북한의 네. 보현사 탑을
0: 네.
1: 네, 이렇게 지금 우리 광화문에 네. 설치를 했잖아요. 그럼 좌우에는 어떤 분을 모셨습니까?
0: 좌우에는 이제 북한의 보현사 탑을 하면서
1: 예.
0: 저희 또 국보 78호, 또 83호
1: 네.
0: 두 개의 금동 미륵 보살 방가 사유상을
1: 네.
0: 양쪽에 이제 협시로 모셨습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우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는
1: 네.
0: 또 우리의 마음을 담고 서로의 안위를 이제 걱정하면서
1: 네.
0: 사유하는 예. 의미로 이렇게 좌우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1: 네, 그랬군요. 네. 벌써 이제 불자님들이
0: 네. 네.
1: 광화문에 나가서
0: 네.
1: 그 불 밝힌 그 등을 다 사진을 찍어서 SNS에 다 공유하고 올리더라고요.
0: 네.
1: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0: 예, 네,
1: 그러면 네.
0: 예. 네, 그 불 밝혔다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는
1: 네.
0: 또 하나 항상 네. 한 가지 색상으로만 불을 밝혔거든요.
1: 네.
0: 근데 SNS에 올라오신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1: 네.
0: 이번에는 좀 다양한 이제 조명을
1: 예.
0: 이제 파노라마 형식으로 생동감 있고 좀 동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불을 밝혀 가지고 색깔도 변하고 이렇게
1: 네.
0: 단계 변하기도 하고 그렇게
1: 그래요.
0: 다양한 형식으로 불이 밝혀집니다.
1: 꼭 한번 나가봐야 되겠네요.
0: 네, 꼭 보셔야 합니다. 네.
1: 그러면 이번에 연등회를 좀 더
0: 네.
1: 즐길 수 있는
0: 네.
1: 팁을 미리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이번에 연등회를 즐길 수 있는 팁.
1: 네.
0: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까지 이어온 것처럼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0: 이렇게 유네스코가 되기까지는 연등회 보존위원회에서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관계자분들 그리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하나하나 다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됐기
1: 그렇죠.
0: 때문에 정말 내가 정말 주인공이다. 내가 이 행사에 함께함으로써 이게 우리의 1200년의 역사를 이어간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이번에 또 하나 이제 북한에 등도하고 이제 하면서 AI 시대에 맞춰가지고
1: 네.
0: 저희가 로봇 행렬도 지금 진행
1: 그래요?
0: 중입니다.
1: 네.
0: 네. 네.
1: 로봇이 불명 받았나요?
0: 네. 얼마 전에 4명 휴머노이드 4명 4분
1: 네.
0: 스님 로봇인데요.
1: 스님 로봇이에요?
0: 네. 네.
1: 승복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0: 네, 승복 맞췄습니다.
1: 아, 그랬어요?
0: 네, 가사상삼도.
1: 그거 정말 볼만하겠네요.
0: 네, 가사상삼도 네. 다 맞추고
1: 네.
0: 수계식도 했습니다.
1: 수계식도 하고
0: 네.
1: 네. 본명 뭐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네.
0: 어,

0: 지금 이거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1: 네.
0: 건데, 원장스님께서 직접
1: 네.
0: 지어주셨습니다.
1: 아, 그랬군요.
0: 예, 네 분이시고,
1: 네.
0: 석가, 모니, 자비,
1: 아,
0: 희사 해가지고,
1: 네.
0: 석자, 가비, 모희, 니사, 이렇게
1: 아, 그렇게
0: 해서,
1: 이름을,
0: 네.
1: 네. 원장님께서 잘 조합을 하셨네요.
0: 네, 즉석으로 이렇게 작명을 해주셨습니다,
1: 아,
0: 본명을.
1: 즉석으로.
0: 예.
1: 네.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번에 연등회를 즐기면서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이 행렬하는 거 보면서 정말 그 아주 사진 많이 찍을 것 같아요.
0: 네.
1: 네.
0: 그것도 그렇고, 이제 아까 탑과 더불어 가지고 행렬할 때 저희 이제 북한 등을 재현한 등도 행렬을 하거든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정말 전통과 화합 그리고 현대까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연능회가
1: 네.
0: 되지 않을까
1: 그
0: 싶습니다. 예.
1: 북한의 특징적인 전통 등을 재현을 했다면
0: 네.
1: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1: 네.
0: 네.
1: 아,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연등회에 참여해 보고 싶은 분들 아마 이제 이 방송 보고 계시다면 아,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도 행진을 하는구나 이래서 너무 관심을 가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주요한 일정 그리고 또꼭 놓치지 말아야 될 행사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0: 아, 주요 일정은 무엇보다도 16일 날 진행되는 이제 연등 행렬,
1: 네,
0: 이제 동대문, 아니,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저희가
1: 그렇죠.
0: 조계사까지 쭉 행렬을 하니까
1: 네,
0: 같이 행렬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관람객으로서 같이 함께 하셔도 됩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또 행렬이 끝난 다음에 한 9시 반 정도부터 대동 한마당에서는
1: 네.
0: 여러 가지 다양한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채롭게. 근데 이번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스님 7분이
1: 네.
0: 함께 상생과 화합의 법고의 울림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
1: 네.
0: 부분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1: 네.
0: 다음 17일 날은 이제 전통 문화마당이라고
1: 그렇죠.
0: 오전 11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한 120개 정도의 부스가 함께 하면서 다양한 전통 문화마당 같이 하실 수 있고요. 그 중간에 공연마당이라고 다양한 공연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연등놀이, 마지막 이제 요즘에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EDM 또 준비했으니까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는 운동화 신고 편하게 오셔가지고 같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대동 한마당에서는 이제 꽃비도 뿌리면서 우리 강강술래도 동그랗게 다 손에 손잡고 정말 내 외국인 할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제 잔치니까 함께해서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종로 일대도 있고 이번에는 전통등 전시를 조계사, 보문사, 우정공원 그리고 총무원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전시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 서울의 아름다운 밤을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1: 우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0: 네.
1: 외국인들께서는
0: 네.
1: 그 꽃비 맞고 싶어서 참가한대요.
0: 아.
1: 꽃비를 꼭 맞아야 된다.
0: 네.
1: 그래서 마지막에 강강술래 함께 하면서
0: 네.
1: 거기에 꼭 참가해서 자기들이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네. 그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우리 진용 스님이 소개해주는 이런 일정을 참고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네.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연등회 보존위원회 사무국장이신 진용 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전화 한 통화씩 후원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이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은 동참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수행자 진용 스님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우리 진용 스님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두 번의 출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한 번도 쉽지 않은 출가를 한번더 했다? 왜두 번의 출가라고 할까요?
0: 제가

0: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출가하고 싶은 생각이 문득 있었는데요. 대학원 다니면서 불자 교수님을 만나고 이제 시민선방도 다니고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했습니다. 대학교 때도 안 했던 불교 동아리도 하고 하면서 아, 출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1: 그랬군요.
0: 이제 미술 선생님 하려고 했는데 아, 이제 부처님 법으로서 내가 할수 있는 방편으로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료를 하고 출가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 부모님께 출가하고 싶다고 했더니 어머님께서 아, 나도 절복 있고 절에 다닐 때 가장 좋더라 하셔가지고 저의 마음을 알아주셔가지고 출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1년 정도 행자 생활도 하고 사민에게도 받고 이제 운문사 가기 전에 아, 어딘가 이렇게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안 되겠다. 확신이 안 되니까 우선은 나가서 좀 수료만 했으니까 논문도 마무리하고 좀더 생각해보고 확신이 들면 와야겠다고 이제 은사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나갔다가 이제 나가서 안 가본 이제 해외여행도 다녀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서 논문도 쓰고 하면서 아, 근데 또 계속 불교랑은 인연이 계속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 에서 또 절에서 친구들하고 참선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면서 아 나는 스님으로 살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근데 이제 논문 마무리하고 하면서 아, 한번 갔다 왔는데 말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마음을 내 가지고 아다내 공부고 번뇌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은사 스님께 말씀드리고 간다고 하고. 예, 네, 다시 갔습니다.
1: 아,
0: 예, 네, 똑같은
1: 그랬군요.
0: 은사선생님께 똑같은 절로 그냥 집 나갔다고. 예.
1: 우리 진용스님 은사스님 계신 사찰이 아름답잖아요.
0: 네.
1: 규모는 크지 않지만 위치도 좋고
0: 네.
1: 또 가야산이 그 사찰을 품고 있으니까
0: 네. 예. 네.
1: 네, 너무 좋은 사찰로 출가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사실 한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생겼나요? 고민하면서.
0: 아, 제가 이제 안 가본 해외여행도 가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논문도 쓰고 하면서 계속 불교의 마음이 돼 가는 거예요. 근데 논문도 쓰면서도 예술 쪽으로 논문을 썼는데 이제 불교와도 많이 인연이 있는지 계속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또한번 출가를 했었잖아요. 가사장상을 수하고 이제 부처님 전에 의식하는 게 못한다는 게 너무 미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하고 예술적으로는 되게 업이 많고 수륙제도 하고 예술 쪽 치료도 하고 하는데 아 의식을 해야겠다 해서 가사장상 수하고 살아야겠구나 이게 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고 부모님께도 아 저는 다시 가야겠습니다. 저는 스님으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다시 갔습니다. 예.
1: 후배지만 참
0: 네.
1: 기특하고, 예, 그 어려운 결정을 다시 나가서 고민해서 다시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참 기특한 일인데, 예, 잘하셨어요. 후회 없죠?
0: 후회 없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스스로 좀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좀 받아들이는 시간, 네, 이런 시간이 큰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의 선택을 거치면서 또이 길이 내 길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쭉 그동안에 이제 운문사에서 강원 공부도 경전 공부도 했고, 지금까지 지금 현재는 종단의 소임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서울에 수도승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진용 스님께서는 그 확신 속에서 자기가 그동안에 이제 살아오는 과정에서 더 좋았던 점, 이러한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이렇게 쭉 이제 뭐 사찰 승가대학에서 졸업하고 또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또 다음에 출가할 사람한테는 이런 부분을 좀 팁으로 주고 싶다. 이런 것도 선배로서 또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스님 말씀대로 제가 지금 수도 승인데요. 저는 두 번이나 해인사
1: 네.
0: 산골짜기로 정말 출가를 했는데,
1: 그러게요.
0: 예. 근데 이제 인연 따라 살다 보니 종로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가지고 저도 언젠가 말을 했거든요. 아, 내가 스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떻게 시골로 출가를 했는데 이렇게 종로 한복판에 살고 있구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1: 그렇지요.
0: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림을 하고 이제 이제 그림은 저랑 하나였던 것 같아요. 예술을 하면서 제가 뭔가 나도 모르게 못했던 것들을 이제 치유를 하고 스스로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고
1: 그렇죠.
0: 또 다시 출가하기 전에 상담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고 저를 이제 돌아보니까 아, 그림이 나를 이제까지 있게 했구나. 그리고 또 하나 보면 또 부모님의 정말 항상 믿어주는 마음과 또 부처님의 법을 만난 거가 정말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생에 사람 태어나가지고 각자 인연이 다 다르거든요. 각자 할 일이
1: 그렇죠.
0: 다 다르고 태어난 이유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고
1: 맞습니다.
0: 나만 해야 할 일이 또 있고
1: 그렇죠.
0: 진짜 정말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1: 그렇죠.
0: 제가 방송도 되게 부담이었는데 이렇게 안
1: 해야
0: 하려고
1: 되니까.
0: 안 하려고 해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처럼
1: 그렇죠.
0: 예, 다 그렇게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다 보니 아직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흐르는 대로 인연 따라 사는 편입니다. 어느 순간 이제 돌이켜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연 따라 다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만나는 지금 스님 만나면 스님하고의 이제 인연, 이 상황에 이제 충실하고 또
1: 최선을
0: 돌아가면
1: 다하고,
0: 가서 이제 저녁 먹고 뭐 이렇게 딱 하는 일들 있잖아요. 순간순간의 일들을 아, 잘 하면서 이 순간에 살자. 이 순간에 살고 이 순간에 정말 후회 없이 만나는 사람들과 상황에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하고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죽더라도 아무런 미련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 그냥 흐르는 대로 물 흐르듯이 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출가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1: 많을 거예요.
0: 근데 요즘
1: 젊은이들.
0: 또 젊은 친구들 힙한 불교에 대해서 정말 불교가 너무 좋거든요.
1: 그럼요.
0: 예, 정말 좋은 이런 부처님의 사상을 요즘 재밌게 또 풀어나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제가 두번 출가하면서 아, 이제 불교에 걸어도 되겠다. 부처님 법에 내가 이제 이 생에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확신이 든 것처럼 그렇게 확신이 들었다면 저처럼 뭐두번 출가해도 되니까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그렇죠.
0: 예, 요즘에 출가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해보시고 아니면 또 뭐. 또 경험이었으니까 다른 인생 살아도 되고. 근데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갔을 때 생각한 게뭐 그림이고 명상이고 부처님 법이고 다 밖에서 사실 할수 있거든요. 할수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법하게 가사장삼을 수하고 부처님 앞에서 의식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 수륩대도 하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요. 우리 진용스님 말씀처럼, 혹시 출가를 생각하고 있는 후배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와서 경험을 해보는 게 좋겠다. 우리 국장스님처럼 한번 나가서 또 새롭게 확신을 다지고 들어와도 되니까, 경험해보는 게참 좋은 일이겠다.
0: 네, 맞습니다.
1: 아, 정말 우리 때만 해도 사실은 나가면 못 돌아오는 줄 알았어요.
0: 아.
1: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엄청 많이 고민하고 그러고 이제 또 여행을 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지고 산문으로 들어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도 한 두어 번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나갔다가 또 재밌게 살아보고 확신을 갖고 들어온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다시 주저앉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진용 스님은 참 용기가 있고 대견합니다. 근데 그 배웠던 그 그림이 어린이 포

0: 학교 하는데 참 좋을 것 같고, 어린이들 그림지도, 그리고 요즘은 또 정신과적으로 또 우울증이나 이런 성인들에게도 그림 치유가 좋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을 잘 스님이 갖고 있는 그 정말 재능으로 포교하는데 충분히 100분 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게 있잖아요. 뭐 이모티콘도 좋고 컬러링북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그 핸드폰 안에서 보면은 핸드폰 안에도 앱이 컬러링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웃 종교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불교적인 게 별로 없어요. 부처님은 제가 아무리 많이 찾아봐도 두세 분 정도 본건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중국이나 대만, 일본에서 나온 부처님인데, 우리 진용 스님이 한국 전통 안에서 좀 컬러링북에 불교를 좀 담아 주시면 어떨까? 네. 이게 치유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스님께서 이제 예술을 수행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현재는 또 수륙제의 일원으로 직접 참여를 한다고 들었어요. 수륙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의미랄까? 이런 수륙제에 대한 거를 본인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배우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상을 잘 배우셨죠? 네. 지금
1: 그냥
0: 배워가는
1: 꾸준히
0: 과정.
1: 꾸준히
0: 네.
1: 배우고 있습니다.
0: 지금 진관사 수륙제 보존회에 또 활동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본질적인 의미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 제가 이제 어떻게 또 흐르는 대로 살다 보니 진관사 수륙제 어산으로서 지금 한 2018년부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 때부터 한 2012년부터 또 어산 스님 시사로 시작해가지고
0: 네.
1: 같이 하고 있는데요. 수륙제를 이제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보통은 아는 이제 우리 가족이나 아는
0: 네.
1: 사람들, 조상들의 제사를 주로 지내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이제 수륙제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돌아가신 영가님들, 뭐 사고나 굶주림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까지도 정말 이름 없는 존재들까지 모든 분들을 위로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자비를 정말 말이 아닌 직접 행동으로서 실천하는 큰 자비의 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0: 정말 수륙제에는 뭐 수륙 중생들이 다 포함이 되지만 유주무주의 애홍 고원들도 다 포함되지 않을까. 참 자비가 드러나는 그런 수륙제 의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도 하고 이렇게 포교 일선에 있으면서 어떤 인연으로 수륙제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1: 인연은 이제 제가 강원 치문 때, 도반 스님들이 진관사 스님이고, 또 문중도 제가 같은 문중이고 해서
0: 아, 그렇군요.
1: 같이 하자고 도반 스님이 이제 강원 때부터 해서 또저 연불도 좋아하고 하니까 스님이 은사 스님께서 가서 배우고 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0: 그럼 수륙제의 그 일원으로 함께 참여를 하면서 가장 본인에게 기억에 남고 인상 깊었던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1: 수륙제가 정말, 보기에 되게,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면은, 정말 크게 치러집니다. 그렇게 크게 치러지는 제가 의식을, 천도 의식을 처음 봤었어요. 근데, 좀 처음에 놀라웠고, 근데 거기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의식하시는 스님부터 해가지고, 모든 분들이 정말 각기, 자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연등이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보면은 의식하는 스님들, 그리고 옆에서 소임 채비하시는 분들,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가지고 아, 여기가 정말 큰 자비의 현장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계획대로 되진 않잖아요. 순간순간
0: 그렇죠.
1: 비도 오기도 하고, 갑자기 무슨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이제 빠르게 대처하고 하는 것들, 보면서 아 이게 하나하나가 정말 공부고 이게 자비 현장이다. 이로써 모든 마음이 모여져가지고 영가님들이 정말 환희로운 마음도 전해지고 해서 그렇죠. 촌도가 잘 되지 않을까 예, 직접 그렇게 느꼈습니다.
0: 네. 예. 앞으로도 네. 수륙제를 통해서 네. 또 수행자로서 포교 일선에 있지만 또 수륙제를 통해서 좀 더 네. 수행에 깊이감 있는 그런 수행자로 네.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네. 인연을 회향하는 삶, 이 삶이 참 그 뭐랄까 우리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회향할 때가 되면 회한이 많이 남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진용 스님의 계획과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함께하는 인연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진용 스님이 하고 있는 지금 소임자로서의 계획도 있고 또 수행자 진용이로서의 계획도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1: 제가 두 번 출가를 했지만 법명은 처음에 2007년도에 진용이라고 받은 거를 계속 쓰고 네.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거의 20년이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용이라는 법명을 받을 때 은사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진에 쓸 용이다 하시면서 참되게 쓰여라 하시면서 또 젓가락이 두 개가 한 쌍인데 한 개가 없는 사람에게는 한 개의 역할을 해주면서 참되게 쓰이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0: 네.
1: 그래서 제가 출가를 할 때도 아 나는 이제 그림을 했고 미술 선생님을 해야지 했는데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0: 네.
1: 아 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까 이 좋은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방편으로 이제 이 생에 살면서 부처님 법을 펼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용이라는 법명을 받으면서 그게 네.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출가했을 때도 이제 거기 스님들도 다 노스님들도 진용 법명이 딱 어울린다. 저도 마음에 듭니다 해가지고
0: 네.
1: 행자 생활은 두 번 하고 계를 또 두 번 받았지만
0: 네.
1: 법명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참되게 쓰이자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0: 네.
1: 이제 순간순간 그렇게 사는 게 단데 이제 제가 하는 게 또 예술 쪽이니까
0: 네.
1: 예술 쪽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네. 역할을 하고 또 예,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서 또 인연 네. 되는 것들 인연들 하고
0: 그럼요.
1: 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0: 우리 네. 진용 스님의 그 이름 네. 네. 네. 뜻처럼
1: 네.
0: 진용 스님이 처하는 곳곳에서
1: 네.
0: 주어지는 역할을 통해서 또 만나는 인연을 통해서
1: 네.
0: 쓰임 있는 네. 그런 수행자 되시기 바랍니다.
1: 네.
0: 끝으로 우리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인사 한 말씀 부탁해요. 아니면은 뭐 전하고 싶은 말도 좋습니다. 연등에 많이 오십시오. 이것도 좋고요.
1: 네. 네. 이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등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6일, 17일 양일간 종로 일대에서 아주 성대하게 개최되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모여가지고 정말 우리 빛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모든 분들의 마음에 전해져가지고 다들 따뜻한 마음이 되고 세계가 다 반짝반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연등에 잘 치르십시오.
1: 네.
0: 네. 네. 등불은 지혜를 상징하며 전일한 마음과 행위에 기초한 연등공양은 몸과 마음의 안락을 뜻하는 무량공덕을 성취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잡념과 번뇌 잠시 내려놓으시고 연등을 통해서 청정하고 밝은 마음으로 사유하는 평화로운 불교의 달 되시기 소원합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자 여러분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노규미 불자님, 조대훈 불자님, 이세린 불자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시고 여러분 찾아 뵐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이니까 반짝반짝

안녕하세요. BTN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TV 지대방 진행하고 있는 진명입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의 소중한 나눔으로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요. 또 수행의 현장을 알리면서 불교 포교의 길을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 하나가 다른 이에게는 큰 깨달음의 등불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060-800-700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060-800-700번으로 ARS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BTN 불교TV는 우리 불자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맑고 밝은 세상, 부처님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에서 온다. 모든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에서 온다.

말로써 실수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하라. 말을 절제하여 말로 인한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쌓아라. 마음으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침착하게 행동하라. 마음의 씀씀이를 조절하여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쌓아라.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BTN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으로 마음의 평안과 세상의 화합을 기원하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전등사 총무국장 지불스님과 양주 회암사주지 인공스님이 함께한 이번 대담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중봉성파대종사로부터 참된 수행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수행이 개인의 깨달음을 넘어 공동체와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성찰합니다.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총지종 각 종단의 지도자들과 함께 수행과 전법, 사회적 역할과 미래 비전에 대해 진솔한 대담을 나누며 불교가 국민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깊이 있게 조명해봅니다. 2016 담선대법회에서 성철스님을 비롯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일곱 선지식들의 수행 일화를 AI 영상과 내레이션으로 재구성해 화두와 깨달음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만나봅니다. 법장스님의 투게더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전사행을 현대인의 삶에 투영해 오늘의 현실 속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1부에선 인도 네팔 출신 스님들의 한국 불교 수행과 전법 이야기를, 2부에선 조계사 청년회와 함께하는 MZ세대의 신행과 청년 포교 현장을 담아냅니다. 6살의 어린 나이에 출

수행정신, 그리고 천년의 시간을 이어온 종교적 가치를 깊이 있게 풀어봅니다. 한국에 유일하게 이어져 내려온 부처님의 시민법과 간화선 전통을 계승해온 부처님 79대 법손, 진대대선사의 수행세계와 선사상을 통해 한국 선불교의 깊이와 가치를 되새깁니다. 화성 신흥사 구봉산 자락에 인도 성지를 재현한 공간 속 성일 스님의 50년 포교 원력과 함께 출범한 백인 전법사단의 새로운 전법 원력을 살펴봅니다. 한국불교 전통종단 태고종의 전통 가사와 범패, 의식이 어우러진 장엄한 봉축 법요식을 통해 한국불교의 전통성과 수행 문화를 조명하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발원하는 시간. 고향 시민 5천 명의 소원 등으로 세워지는 대형 봉축탑과 화려한 연등 퍼레이드를 통해 시민 화합의 장을 선보입니다. 한국 간화선 수행의 중심 도량인 해운정사에서 사부대중이 함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세상에 두루 퍼지길 기원하는 시간. 지역민과 함께하는 봉축 법요식과 음악회를 통해 부모님의 은혜와 생명 존중, 교회 가치를 되새기며 세대를 잇는 화합의 무대를 마련합니다. BTN에서 마련한 부처님 오신 날 특집 프로그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세상의 화합을 기원하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 그 길을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BTN 연불봉사회는 뜻하지 않은 이별의 시간을 함께합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며 의미 있게 회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BTN 연불봉사회는 장례 포교입니다.
1: BTN 불국토 상조 광고를 보고 BTN 연불봉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연불봉사를 통해서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여법한 기도로 회향을 해드리는데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이 동참하셔서 공덕 지으시기 바랍니다.
2: 물이 얼어 얼음 되고 얼음 녹아 물이 되듯 생과사를 초월하는 영가를 위한 기도는 수행이자 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수승한 복을 연불봉사회에서 쌓아갑시다.
0: 가족신행 공동체를 위해 장례포교사로 활동하는 BTN 연불봉사회 10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불교식 장례 문화를 이끌고 있는 연불봉사회원들의 여법한 연불봉사를 위해 BTN에서는 봉사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연불봉사의 뜻이 있으며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불장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역화법은 부모로서 마음을 정하죠. 반딧불처럼 혹은 나비처럼 날아가는 그 불꽃을 보면서 정화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0: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릴레이 특강 지혜의 다락방의 김지원입니다.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 이 늘어난 수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무병장수는 모두에게 축복이겠지만 병을 안고 오래 사는 이 유병장수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두려움이자 걱정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저 오래 사는 것보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 해답, 오늘 지혜의 다락방에서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 푸드닥터 박찬우 통합의학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푸드닥터 박찬호 박사인데요. 오늘 여러분 통합의학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박사님 벌써 네 번째로 모시고 있고요. 오늘이 아쉽지만 마지막 강연입니다. 근데 또 아쉬움이 큰 만큼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까 기대감도 큰데요. 우리가 사실 오래오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는 건 모두의 바람인데 그 비결, 비법이 정말 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냐를 항상 연구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은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내용들, 우리 먹는 것도 20, 30대가 먹어야 될 거와 또 60대 이상 드셔야 될 게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시니어 건강법을 준비하셨다는 말씀인데 사실 전 세대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거든요. 시니어 건강법을 콕 집어서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지금 세대의 시니어 분들은 그동안 너무 먹고 살기 바쁘셨어요. 네, 자녀들 키우시고 경제활동 하신다고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잘 돌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의료기술도 발전되고 해서 이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안 됐는데 오래 살려고 하니 네. 아픈 데가 많으시겠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아프지 않고 오래 살까? 요거에 대해서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0: 야, 뭔가 든든하게 박사님이 우리 시니어분들의 한 편이 돼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인생 2막 또 박사님과 함께 멋지게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유익한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로 지금은 100세 건강시대입니다. 고령화를 맞아서 어떤 분들은 행복하게 여생을 사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고통스럽게 남은 기간을 마지못해 사는 것 같은 분도 계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프지 않고 오래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했는데요. 오늘 그 비법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은 영양 부족되기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먼저 식사 준비하는 데 있어서 누가 맛있게 먹어주지도 못하고요. 또 만드는 데 고됩니다. 그리고 몸은 노화가 돼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노화가 잘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근육과 뼈와 그다음에 소화를 시켜주는 위와 그리고 혈액이 지나가는 혈관 그리고 뇌가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은 이렇게 노화됨으로써 결국은 질병과 고통 속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조금만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근육부터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매년 근육이 1에서 2% 소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근육은 면역도 담당하거든요. 항체 같은 면역세포가 바로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감소되면서 면역 또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항암 치료 받을 때도 근육이 많은 분들이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드셔야 되는데요.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체중 킬로그램 곱하기 1.2에서 1.5g 정도를 매일 드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씹기 힘든 그런 고기를 질겅질겅 씹어 드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화 잘 되는 단백질 위주로 뭐 두부도 좋고요. 계란도 좋고요. 예. 그래서 매 끼니마다 이런 단백질 반찬은 한 개 정도 이상 있는 게 좋겠습니다. 어떤 단백질을 먹을까? 식물성을 먹을까? 동물성을 먹을까? 많은 연구 자료를 제가 종합해 봤는데요. 청소년기에는 좀 동물성 고기를 먹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서요. 성장에 특히 좋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들어서는 주로 콩을 중심으로 한 뭐 두부라든지 그다음에 견과류 이런 데 들어있는 식물성 단백질이 오히려 몸에 더 좋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렇다고 고기를 전혀 드시지 말란 뜻은 아닙니다. 네, 고기도 적당량 드시는 게 꼭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뼈가 골밀도가 저하됨으로써 나중에 낙상, 넘어졌을 때 골절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는 폐경 후에 골밀도가 급감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좋은 게 칼슘이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칼슘은 음식으로도 섭취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콩물 두유가 좋습니다. 콩물 두유에는 첨가물이 적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뼈째 먹는 생선, 멸치나 뱅어포 이런 것들도 좋고요. 그 다음 병원에 가면 비타민 D 영양제 주사를 얘기합니다. 칼슘이 흡수되는 데 있어서 비타민 D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마그네슘도 같이 드셔주시거나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꾸 몸이 석회화 건염이 걸리는데 그거는 내가 칼슘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산성화되면요. 이 미네랄이 많이 필요합니다. 산성화되시는 분들의 특징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거나 술을 많이 드시거나 백미를 많이 드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혈관 속에 알칼리가 부족함으로써 몸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관에서는 큰일 났어. 빨리 미네랄을 공급해. 미네랄이 어디 많은데? 뼈에 많네. 그게 바로 옆집이죠. 옆집에 뼈에서 칼슘을 끌어와. 그래서 칼슘을 끌어옵니다. 그럼 뼈는 어떻게 될까요? 뼈에는 구멍이 숭숭숭 생기겠죠. 그러면 그 가져온 칼슘을 잘 쓰면 되는데 혈관 속에는 오히려 칼슘이 많아집니다. 예, 너무 많으면 이게 과잉이 돼서 혈관을 따라다니다가 어떤 부위에 가서 석회화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엄청난 고통이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애초에 칼슘을 많이 먹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몸이 산성화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칼슘이 많은 멸치라든지 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드셔주시거나 영양제로도 드셔주시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니어분들은 영양 부족에 시달립니다. 요즘같이 풍족한 시대에 무슨 영양 부족이냐고요? 바로 후각과 미각이 노화가 됩니다. 예,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보면 맛을 잘, 간을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죠. 젊었을 때는 안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향을 잘못 맡아서 이 먹어도 맛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근감소증까지 생기니까 이 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 음식 맛이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드세요. 그냥 억지로 그냥 때우다시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다음에 이가 또안 좋으시죠? 그래서 꼭꼭꼭 씹어 드시지 못합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생선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채소도 생채소를 아작아작 씹어 드시는 데는 무리가 따르죠. 그래서 삶고 간 그런 해독주스 같은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래서 잘못 드시고 또 장운동까지 잘안 됩니다. 그러면 변비가 생깁니다. 이 변비가 생기면 나쁜 독소가 다시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병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에는 또 푸른이라는 자두, 건자두로 만든 음료도 좋고요. 그다음 요거트도 좋고 청국장도 좋고 발효식품은 평소에 식사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니어의 최대 고민인 배변, 장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물도 좀 드시고요. 올리브유도 좀 드시고요. 이렇게 나물도 좋습니다. 잡곡밥도 좋고요. 하지만 잡곡밥을 많이 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워낙 소화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차라리 흰 백미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주변에 보면 입은 마르다고 말씀하시는데 갈증을 잘못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오, 이상한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입이 마르는 거는요, 침샘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침이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반면에 갈증을 느끼는 것은 또 몸에 갈증을 느끼는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을 하루에 한 컵도 제대로 안 드신다면 어떻게 되느냐? 탈수 현상이 생겨서요. 인지 저하도 생기고 변비, 낙상, 혈전이 많이 생겨요. 그럼 심혈관 질환까지 생기겠죠? 그래서 일부러라도 드셔야 돼요. 언제 먹을까요? 밥 먹으면서 드시는 건 소화 기능이 떨어집니다. 위산이 희석돼서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또는 따뜻한 물을 한잔 드십시오. 그럼 배변도 잘날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복에 좀 드시고요. 그래서 목이 안 마르더라도 차 같은 걸로 조금씩 자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시녀분들은 심혈관 질환에 시달립니다. 대부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에 한두 가지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오래될수록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큰 문제죠. 그리고 뇌 건강을 또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뇌도 아무래도 기능이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 좀 기억이 안 되고 하는 정도는 괜찮은데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 음식은 생선에 있는 오메가3, 그리고 들기름에도 있고요. 견과류에도 있고요. 오메가3라는 영양제를 따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블루베리나 녹차, 강황에 있는 그런 씁쓸한 맛을 내는 폴리페놀이라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이게 항산화 역할에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혈당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은데요. 치매는 제2의 당뇨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당뇨가 생기면은 신체 기관들이 많은 합병증이 생깁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뇨 안 걸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평소에 드시는 그런 달달한 사탕 같은 거, 그런 거 너무 또 과자 같은 거 너무 또 즐겨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 비타민 B군 영양제를 좀 드시면요, 바로 뇌혈관이 보호됩니다. 그래서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하는 것들이 좀 줄어드는데요. 이거는 음식에도 있습니다. 달걀, 콩, 현미에도 풍부하니까 이런 걸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치매 잘안 걸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뭘 먹냐면
광항을 가지고 만든 커리를 먹습니다.

이 울금이나 강황에 있는 노란색 색소에는 커큐민이라고 하는 항산화 기능을 가진 그런 좋은 파이토케미칼이 있는데요. 이거는 몸에 염증을 제거해줍니다. 그래서 그 무릎에도 좋고요. 관절염.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 또 위가 기능이 떨어지는 위무력증에도 좋아요. 위무력증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대중교통 타고 다니다 보면 막 트럼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위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속에 들어간 가스가 위에서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분들이 에티켓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요.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간이 안 좋거나 비만, 당뇨, 암에도 이 울금에 강황에 있는 커큐민이 좋으니까요. 진도 울금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를 가루로 물과 함께 드셔도 좋고요. 이거는 기름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 고기 구울 때나 나물 볶을 때 같이 드시면 흡수가 잘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뇌기능 떨어지죠. 신경이, 피복이 벗겨지죠. 그 다음에 눈이 안 좋습니다. 여기에 많은 성분이 뭔가 하면 바로 DHA입니다. 특히 되뇌피질에 있는 지방 중에서 3분의 1이 DHA입니다. 적게는 15%에서 33%까지 지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도요. 지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안구건조증에 많이 시달리는데요. 거기도 지방이 필요한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오메가3입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을 좀 드셔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이 불포화 지방산은 하나만 드시기보다는 이 항산화제, 비타민 A, C, E, 셀레늄, 아연 같은 그런 것들을 같이 드셔주시는 게 서로 도와줍니다. 시너지 효과가 훨씬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메가3는 좀 전에 말씀드린 두뇌 건강, 눈 건강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좋은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중성지방이 많아지고 또 심혈관 질환의 문제가 크잖아요. 거기에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정원이 기름으로 만든 오메가3를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치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조기에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당연히 길을 잘 못 찾겠지, 또는 성격이 좀 안 좋아지겠지, 계산하기가 좀 힘들겠지, 지금 날짜가 언제지, 또는 지금 가을이야, 겨울이야, 이런 걸 모르실 수 있지만 갑자기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특히 보호자분들은 치매안심센터에 가서 검사를 맡아보고 그게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훨씬 지연시키는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도 중요한데요. 잠도 잘 주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잠을 많이 잡니다. 왜냐하면 뇌에도 노폐물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게 청소가 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잠을 자면 쫙 씻겨 내려갑니다. 그럼 아침부터 다시 쌩쌩하게 살 수 있고요. 또 운동하십시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되죠. 그게 꼭 심장 주변만 되나요? 다리만 되나요? 아닙니다. 뇌까지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그래서 해마라는 부위가 잘 작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력도 관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몸이 아프고 힘드시더라도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셔야지 뇌가 자극이 되고요. 또 새로운 거 배우십시오. 예. 예전에 좀 육체 노동을 많이 하셨다. 그러면 정신적인 걸 좀 해보시고요. 정신적인 어떤 그런 근무를 많이 하셨다. 그러면 몸을 움직이는 걸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가만히 누워있고 싶습니다. 예, 너무 편하잖아요. 누워서 그냥 TV 보고 그러고 싶은데 근육이 계속 줄어들어요. 매일 1%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90세의 서영갑 선생님 사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요. 젊었을 때부터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학교를 퇴직하신 교장 선생님 출신인데요. 64세부터 26년째 근육 운동을 하셨어요. 집에 체육관도 있어요. 체육관의 회원은 본인밖에 없어요.

근데 즐기시는 거예요. 근육이 살 길이다라고 강조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근육을 키워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신 게 첫 번째, 넘어지지 않으려고. 이분은 그럴 때도 이 모래 주문을 차고 그러세요.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 젊었을 때는 그냥 일어나면 되지만 뼈가 부러지고 그러면 오랫동안 누워 계셔야 되고 그러면 대사가 줄어들고 그러면 식욕도 떨어지고 여러모로 안 좋아져서 심지어 돌아가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좀 다리에 힘을 길러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있어도 특히 당뇨에 있어서도 근육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힘이 나야지 정신력도 좋아지고 뇌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기력에도 근육이 필요하고요. 근육감소증은 나이가 들수록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예방 차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운동을 할까? 물론 뭐 이두박근 이런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체 운동입니다. 일단 뒤꿈치 들기 운동 너무 좋아요. 예. 뒤꿈치 들기 운동을 좀 이렇게 벽을 잡는다든지 의자를 잡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한발서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저도 어떨 때는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한발서기를 좀 하시고요. 또는 스쿼트 하시죠? 예, 스쿼트를 하셔도 좋은데 스쿼트를 하다가 뒤로 꽉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이불이나 좀 폭신폭신한 것을 좀 깔아놓고 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국민체조, 새천년체조 이걸 좀 대수롭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꼭 근육을 많이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근막을 이완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이런 체조를 통해 가지고 이 힘줄이라든지 이런 게 나중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이런 체조가 그런 것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에 걷기 하면 좋은 산소를 맞죠. 예, 그 다음에 기분도 좋아지죠. 심폐 능력도 좋아지니까 걷기하고 체조 꼭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전 이런 강의를 많이 합니다. 뭔가 하면 바로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가 소변을 지리고 배변을 능력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 있는 근육이 중요한가 하면요. 바로 우리 생식기 항문 쪽에 있는 근육이에요. 이걸 받치는 근육의 이름이 골반저근이에요. 골반 밑에 있다고 골반저근인데요. 이 골반저근을 가지고 운동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쪽은 아무래도 좀 뭔가 부끄럽죠. 그러니까 그쪽을 가지고 운동하는 분이 잘 없어요. 근데 이쪽이 이렇게 축 처지면요. 소변 보는 것도 찔끔찔끔, 배변하는 것도 어렵고 생식기에도 자꾸 염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처지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케겔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여자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분도 하셔야 돼요. 항문 주위에 힘을 꽉 줬다가 잠시 후에 풀어주고 하는 운동을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걸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오줌 누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내가 배변을 참아야 될 때 좀 참을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삶의 질까지 좋아질 수 있다 말씀 꼭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영양제에 대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식단으로 드시는 걸 전 가장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저작이 잘 안 되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또 우리 땅이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 하루에 필요한 철분을 섭취하려면 2014년도에는 사과 두 알이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사과 15알은 드셔야지 가능할 겁니다. 토양에 예전처럼 퇴비를 하고 그래서 미생물이 풍부하고 그래서 미네랄이 많고 이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시는 각종 뭐 고질증약, 스타틴 계열의 그다음에 당뇨약, 뭐 위산 억제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생기는 각종 효소를 억제하고 또 영양소를 많이 쓰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영양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약강도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고질증 약을 먹으면 약간 근육이 아프거나 근육에 힘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의 그 에너지를 일으키는 거를 도와주는 코엔자임 Q10이라는 항산화제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몸속에 다 있거든요. 그를 외부에서 영양제로 먹어줘도 우리 근육에 힘을 내게 해줄 수 있고 또 고혈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약도 메트포르민 같은 경우는 비타민 B12의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채식만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 원래 고기에 비타민 B12가 많거든요. 이게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B12를 따로 드셔주시는 게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비타민 뭐 이것저것 좋지만 저는 비타민 D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비타민 D는 10시에서 3시 사이에 햇빛을 이렇게 직접 쬐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데 겨울 같은 경우에 햇볕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빌딩이나 건물에 있고 지하철 타고 다니시고 또 얼굴에 선크림을 바르시고 이러면 잘 또 생성되지 않아요. 그러면 음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음식을 충분히 먹으려면 천하유 정도 이상을 먹어야 되는데 천하유 정도를 먹으려면 계란 노른자 40개 드셔야 돼요. 드실 수 있나요, 여러분? 아마 콜레스테롤 걱정돼서 못 드실 겁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영양제로 한두 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군도 좋은데요. 네, 비군에서도 이 피로, 근육 피로, 그다음 신경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도 비타민 B군에서 해결할 수 있고요. 또 비타민 D를 좀 더 말씀드리면 좀 전에 그런 뼈 건강도 좋고 그다음에 면역에도 좋고 노인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 즉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비타민 D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햇볕과 함께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음식들, 우유, 계란, 노른자, 뭐 버섯도 좋고요. 그다음에 영양제 드셨으면 좋겠다. 골고루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노화를 방지하는 데는 항산화제가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 몸이 녹슬듯이 녹슬지 않게 하는 게 바로 항산화제인데요. 이 항산화제를 꾸준히 드셔주시면 각종 심혈관 질환과 암까지 예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A, C, E. 그래서 C도 요즘 수용성이니까 드시면 몸에 쓰이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용하고 값도 싸고요. 그 다음에 셀레늄이라는 것은 브라질너트 이런 거 하루에 한 3개 정도 드셔도 충분히 보충할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코엔자임 Q10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길죠. 네, 그게 대표적인 항산화제입니다. 그리고 오메가3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이것도 몸의 피부, 혈관, 그 다음에 심혈관, 그 다음에 뇌에도 좋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지방도 억제하고 예, 비만까지 억제해줍니다. 그 다음에 뇌혈관에 좋은 게 뭐냐? 바로 은행잎 추출물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포스파티딜 세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뇌인지질에 쓰이는 원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 아프게 살고 싶죠, 여러분? 네. 국가건강검진도 적절히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또 동네에 꼭 매번 조금씩 아플 때마다 대학병원을 가고 종합병원을 갈 수는 없습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주치의를 두십시오. 동네에 의원해 보면 친절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면서 또 마음 위안도 얻으시고 또 미리미리 큰 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뭐 약과 주사로만 해결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어떤 이런 건강기능식품도 좋고요. 마사지, 온열요법. 그 다음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침을 배워서 간단하게 자기 손이라든지 다리에 놓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것도 도움이 됩니다.

0: 오늘 강연 핵심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땅이 지금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음식뿐만 아니라 영양제도 필요하고 또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나 칼슘 등을 좀 적극적으로 먹자. 그다음 노화가 잘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특히 소화나 혈관 부위인데요. 이런 데는 항산화제를 좀 많이 드셔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속이 편한 그런 음식이 돼서 소화 흡수가 돼야 되니까 생채소보다는 삶은 채소, 야채찜 이런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활동을 가급적 하면서 운동을 하시면서 근육을 키워주시고 뇌기능까지 좋게 하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니어 건강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중년, 시니어 여러분들 하루라도 기분 좋게, 건강하게 사는 그런 하루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1: 네, 지금 내 손에 억만금이 있다 한들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난 4주간 박찬우 박사님과 함께 나눈 내용들 잘 실천하셔서 인생 최고의 자산인 건강 든든하게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혜의 다락방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가지 경전만 외우더라도 그 뜻을 바로 알고 실천하여 탐욕과 분노 없이 바르게 나아가면 수행자의 보람이 나타나리라.

아이들이 들판에서 모래로 탑을 쌓거나 손톱이나 나뭇가지로 부처님을 그리거나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거나 한 송이 꽃으로 부처님 앞에 공양하거나 불상 앞에 나아가 합장하여 예배하거나 산란한 마음으로 한 번만 염불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연들이 모여 성불 인연을 맺는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0: 강화도 전등사에서 온 지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일단 내 눈부터 밝혀야 되고 내 스스로 빛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할 수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1: 저는 인도에서 왔습니다, 스님. 인도에서는 우리 한 종단의 큰 스님과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을 내주시고 행고돼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스님.
2: 아침 새벽에 풀밭에 걸어가면은

가니까 막 옷이 젖거든. 그 이슬을 갖다가 이제 막대기로 가지고 설 털면서 지나간다 이거라. 지나가면은 옷이 안 벼릴 수가 있잖아요. 그처럼 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자꾸 지팡이가 이슬 터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그걸 끝내는 수가 많아. 근데 태양이 떠버리면 일체에 다 없어져 버리는데, 태양이 뜨는 것이 이제 비교하자면 깨달음이라, 도노라. 한번 깨달아보면 그와 마찬가지라.

0: 내가 눈깔이라 너도 눈깔이라. 눈이 보는 게 아니야 이놈아. 둘. 어? 내 건이고.
1: 오직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진력을 기다려라.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의단을 일으켜야 한다.
2: 나는 갈 수는 없다. 당신들이 그것이 임무거든. 태우고 가시라. 나는 법당과 같이 가겠노라.
3: 참선한 시대가 올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4: 아, AI를 넘어서 참선 시대가 오는군요.
3: 명상 시대가 이제 왔고 거기에 넘어서 참선 시대가 온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5: 그 시대에 음악 포교, 그 음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시는 그 참 몰라가지고 한국 불교가 아주 건강했어요.
6: 아니면 멧돼지라도 문짝을 한번 뿌든지 밭을 쉬쳤든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우리들 업이라 생각하고 두 번이 그럴 때는 아, 저분이 내 스승이구나 하고 안고 가야 합니다.
7: 그런 것을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게 말로 교육이 아니고 그런 데서 다 자비가 나오는 거거든요. 선지식의 천하의 대자연이 선지식이라고.

만년설 히말라야와 신들의 산 카일라스를 향한 위대한 여정. 불자님들의 뜨거운 발언에 힘입어 올해 BTN 투어가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티벳 불교의 중심지 라싸, 포탈라궁과 조캉사원 순례를 시작으로 히말라야의 푸른 성호 암드록초, 업장을 싣는 신성한 마니사로바르 호수, 그리고 해발 6,650m 신들의 산 카일라스 코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가 되고 한숨 한숨이 수행이 되는 성스러운 시간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티벳 카일라스 수미산 14일 순례는 전일정 전문 인솔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인생의 단 한 번의 위대한 순례에 동참하십시오. 문의는 BTN 투어 023270-3480번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발언과 동참 바랍니다.

행복하시지요? 행복은 의무입니다. 선명상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의 명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절에서 모든 행동들이 다 이 수행의 마음, 명상의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몇 가지 행법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 스님들이 출가 이제 하게 되면 행자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행자 생활 때 제일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 차수예요. 왼손을 자기 배꼽 아래 단전에다 대고 오른손을 겹쳐서 이렇게 끼워가지고 단정히 놓고 걸을 때도 이렇게 차수를 하고 걷는 것이기도 하고요. 앉아있을 때도 이렇게 손을 단정히 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늘 눈으로 밖에 색깔과 모양을 늘 분별하죠. 또 귀로 수많은 소리를 밖에 소리를 듣죠. 코로 수많은 냄새를 맡고요.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맛을 느끼고 또 피부로 날씨의 이 촉감, 또 옷의 촉감, 이런 사람의 촉감, 이런 촉감을 다 느끼죠. 이렇게 모든 것이 밖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식도 늘 밖에 있는 것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깨끗하다 더럽다 아름답다 추하다 뭐 이런 분별을 끊임없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마음들을 밖을 향해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안으로 축적하는 마음이 없이 밖으로 향하는 마음만 쏟다 보면 자기 마음이 점점 약해져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에너지가 밖을 향해 있어요. 그래서 방어기제가 발달하고요, 자기 내적 힘은 점점 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는 열로 가득 차고 모든 에너지는 밖으로 향해 있고 그렇게 되면 잠도 잘 수가 없고 또 일상생활하는 데서도 늘 방어하는 데 에너지를 다 쏟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하려고 한다면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거두어야 돼요. 그래서 달마대사도 앉아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 차수는 이 사람의 몸 중에서요 에너지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손이에요. 눈인 것

손으로 세상의 모든 문화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집도 만들어내고요. 또 자동차도 만들어내고 뭐 카메라도 만들어내고 핸드폰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비행기까지도 만들어내죠. 기차도 만들어내고 모든 조그만 물건에서부터 큰 그런 교통수단까지 다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두 손이거든요. 이 두 손으로 해서 인류의 모든 문화들이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의 에너지가 가장 많아요. 그 절에 가서 보게 되면 부처님의 손 모양에 따라서 그 부처님을 구분하거든요. 그 손 모양을 어떤 모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처님이 어떤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 내용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손을 왼손을 자기 배꼽에다 대고 배꼽 아래에다 대고 오른손을 겹친다고 하는 것은요,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손이 단전에 모아져 있기 때문에 밖으로 향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손이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면 이제 손의 이 따뜻한 기운이 배꼽 아래 단전에 모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몸의 모든 기운도 위에서 단전으로 또 다리에서 단전으로 이렇게 모아지게 돼요. 모든 기운들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게 되고 밖으로 향하는 마음도 모아지게 되면 선명상 하는데 그 큰 기운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거두고 안으로 향하는 그 첫 번째 행법이 바로 이 차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 정도라도 한번 이렇게 차수를 하고 앉거나 차수를 하고 걸어보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행법은 합장하는 것인데요. 이 합장은 그 종교 이전에도 아주 옛날 사람들도 마음을 모을 때는 항상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건 종교하고 상관없이 마음을 모을 때는 항상 두 손을 모은다고 하는 것이 오래된 방법입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마음을 모으는 방법이죠. 열 손가락이잖아요. 이 열 손가락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죠. 우리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하시고 난 뒤에 그 초기 불교의 논사들이요, 담마상간이라고 하는 책을 그 논문을 쓰셨는데 지금 이제 두 권으로 번역되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담마상간이에 보면 마음의 문제를 다루었고요. 두 번째 책에는 물질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지금의 과학자들이 현미경을 동원해 가지고 이 물질을 분석해 내잖아요. 물질을 쪼개서 이 원자를 분리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적은 단위의 물질 단위를 그렇게 분석해 내듯이 옛날 2600년 전에 그 초기 불교 논사들은요, 마음을 가지고 아주 쪼개서 분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욕계의 마음과 색계의 마음과 무색계의 마음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이 중생의 마음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욕계의 마음에서도 유익한 마음 또 유익하지 않는 마음, 무익하지도 않는 마음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89가지로 분류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더 분류를 한 게 21만 2천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는 마음도 유익한 욕심을 내는 마음도 있고 무익한 욕심을 내는 마음도 있고 유익하지도 않고 무익하지도 않는 욕심 뭐 이렇게 구분하듯이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구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게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해요. 잠깐 일어났다 사라진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이 변하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이 변하죠. 봄의 나무들이요. 지금 여름의 나무, 가을의 나무, 같나요? 그렇지 않죠. 같은 나무라도 날마다 변화하는 것입니다. 또 같이 사는 사람 늘 그대로일까요? 작년 그대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변화해요. 한 사람이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졌는데요, 일반적인 사람이. 1초에 100만 개의 세포가 없어지고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한 6개월쯤 지나면 이 물질의 모든 이 몸의 세포들이 다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바뀌어서, 찰나찰나 바뀌어서, 이렇게 사람이 6개월쯤 되면 완전히 모든 세포가 바뀌는 것이죠. 물질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렇게 마음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늘이 사람이 늘 그대로 있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늘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것은 거기에서 갈등이 있게 되는 게 그거죠. 변화하는데 변화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스러움이 따르는 거죠. 물질이 1찰나에 변화한다고 생각하면, 1찰나는 75분의 1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질보다 마음은 더 빨리 변한대요. 얼마나 빨리 변하냐면 물질보다 16배가 빨리 변한대요. 그걸 이미 2600년 전에 초기불교 논사들이 그걸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1초에 한 1200번이나 마음이 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빨리 변하는데요. 요즘에 뇌과학자들이 이 뇌파 분석을 해요. 그래서 제일 수행자들의 뇌를 촬영해가지고 수행하는 스님들의 뇌와 일반적인 뇌가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걸 연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 수행자들의 뇌를 촬영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저 위스콘신 대학의 뇌인지과학 연구소라고 있거든요. 아무튼 뇌과학자들이 일반적인 사람이 하루에 한 4만 7천 가지 생각을 한대요.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5만 가지 생각을 하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4만 7천 가지. 근데 이미 초기 불교 논사들은 하루에 한 마음의 변화가 1억 번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지금 각각의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뇌 측정을 하고 그게 변화를 가지고 아무리 측정해도 4만 7천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5만 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훨씬 더 마음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의 변화가 더 많다, 이렇게 밝혀낸 것이 있어요. 아무튼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빨리 변하고 수많은 생각 속에 사는지, 이게 정말 끔찍할 정도로 많아요. 근데 이 마음을,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가장 최고의 행법이 바로 이

합장이라니까요. 합장을 하고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다니까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동양에서는 체와 용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체는 컴퓨터의 뭐 본체, 그 다음에 뭐 키보드나 모니터는 용이 되겠죠. 눈에 보여지기도 하고 바로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마우스 이런 것은 사용한다, 이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체와 용, 본체와 사용하고 이용한다. 이제 몸에 있어서는 왼쪽을 체라고 해요. 오른쪽을 용이라고 해요. 사용하고 이용하고 왼쪽은 체. 그러니까 이것을 또 따로 분리하면 나와 너 할 때 나는 왼손이고요. 오른손은 상대방인 거죠.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나와 상대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그 소통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왼손과 오른손은 나와 상대가 하나 될 때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다. 합장을 하면요, 그 상대와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무와 대화하고 싶다 그러면 나무 앞에서 합장을 탁 하면 나무와 대화될 수도 있어요. 저는 가끔 산책을 하다 보면 사람들 만나면 합장하고 인사하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스님이 합장하고 있으면 저를 딱 쳐다보고 합장하고 같이 인사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과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소통이 되잖아요. 그 순간에. 그렇듯이 나와 상대가 하나 되어질 때. 그래서 스님들은요, 어떤 물건을 하나 들 때도 합장 반배하고 이렇게 공손하게 들어요. 그냥 쉽게 드는 법이 없어요. 어떤 밥을 먹을 때도 합장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또 그래서 이 합장은 굉장히 저 상대와 내가 소통되어지는 바로 그 지점이기도 하죠. 그리고요, 왼손은 몸의 내부라고 볼수 있고요, 오른손은 몸 바깥의 기관이라고 볼수 있어요. 몸 안에는 다섯 가지 장기가 있어요. 오장육부 하잖아요. 다섯 가지 장기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장기, 간, 뭐, 폐, 위, 소장, 대장 하는 이걸 통칭해서, 그 다음에 심장, 신장, 이게 다섯 가지 장기가 있는데요. 다섯 가지 장기가 몸속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요. 가장 최적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조화로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해요. 우리 입으로 들어온 양분에 의해서 노력을 하죠. 근데 음식물을 잘못 먹으면 여기에 균형이 깨지기도 하고요. 제일 균형이 깨지게 하는 건 스트레스예요.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도요, 마음의 상처를 입게 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노이로제 뭐 이런 것들이 작용하게 되면 장기가 힘들어지게 돼요. 굳게 되고 딱딱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염증이 생겨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갖가지 병이 일어나는 거죠. 몸을 늘 건강하게 해주는 다섯 가지 장기가 건강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죠. 몸 바깥에는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이 있어요. 눈, 귀, 코, 혀, 피부. 이 다섯 가지 감각 기관들이 잘 작용해야 돼요. 귀가 안 들리면 소리를 들을 수 없잖아요. 코가 축농증이 생기면 냄새 맡을 수가 없고요. 혀가 이상이 있으면 맛을 볼 수가 없고, 눈이 뭐 백내장이 생겼다거나 뭐 이러면은 잘안 되죠. 잘안 보이죠. 흐릿하게 보이죠. 눈이 건강해야 되고 이 다섯 가지 감각 기관이 건강해야 되고요. 또 그냥 건강한 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아요. 눈이 잘볼줄 알아야 돼요. 눈이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 가지고 어떤 것을 보기

때문이죠. 현재 있는 그대로 볼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귀도요,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에 의해서 이 소리를 듣는데 그걸 통해서 듣게 되면 왜곡되어져서 들려요. 지금 소리가 들리는 것도 왜곡해서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거든요. 냄새도 마찬가지고 맛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것과 비교하면 맛이 없어져 버려요. 또 내가 화가 나 있을 때 무슨 맛이 있겠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정말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냄새 맡고, 제대로 맛을 보고, 제대로 촉감을 느끼고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다섯 가지 감각기관과 다섯 가지 장기가 그래도 이 올바른 생활,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끝없이 하죠. 그런데 서로 만나질 못해요. 근데 합장을 하게 되면 서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요가에서는 중요한 행법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은 몸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다가 합장을 마지막에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고수들은 합장만 해도 온몸에 기운이 싹 돌아서 건강한 몸으로 또 컨디션이 최고의 몸으로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튼 이 합장은 아주 오래전부터 마음을 모으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리고 모든 것과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또 이렇게 합장하고 있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걸 무쟁이라고 해요. 다툼이 없다. 마음속에 다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속에 다툼이 없으면 고요하고 평화롭죠. 그게 우리 선명상의 가장 원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고요하고 편안한. 바로 그 속에서 지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절인데요, 절. 오체투지라고 해서 이마가 그리고 두 손이 두 무릎이 땅에 닿게 절을 하는 방법이에요. 큰 절이죠. 이큰 절을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는 몸에 열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서 화가 나면 열이 막 나죠.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것이 심장이거든요. 심장이 막 빨리 뜁니다. 또 긴장에도 빨리 뛰게 되고요. 이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것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잖아요. 이 심장이 빨리 뛰게 되면 이 바로 그 냉각이 돼야 되는데 자동차 같으면 공냉식이나 저 순냉식으로 여러 가지 그 냉각을 시키잖아요. 기계가 열이 났을 때요. 그런데 이 심장을 쉬게 하는 것은 좀 열을 내리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가장 최고의 방법은 바로 절이에요. 절을 하다 보면 오체투지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마의 열과 그다음에 심장의 열과 폐에 장기에 찼던 열이 싹 내려가서 단전에 모아집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열이 온 장기에 가득 찼다고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오체투지 하는 것을 108배를 매일 한 100일 정도만 하면 이 우울증이나 또 수면장애나 이런 것들이 금방 가라앉게 되고 편안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절은 이마는 가장 신성한 곳이잖아요.

발은 가장 낮은 곳이고 더러운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오체투지는 이마를 땅에 대고 손으로 이렇게 받들어 올립니다. 받들어 올리는 이 행위는요, 상대의 발을 받들어 올리는 거예요. 옛날 인도에서는 스승이 외출하고 돌아오면 제자가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스승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죠. 내 상이 이만큼 높으면 스승에게 받아들인 것은 아주 작아요. 그래서 나를 낮췄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현대인들은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갖가지 성을 쌓습니다. 재산으로도 성을 쌓기도 하고, 지위로도 성을 쌓기도 하고요, 또 뭐 가문으로도 성을 쌓기도 하고, 지적인 거 가지고도 성을 쌓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갇혀 있게 돼요. 그러면 다른 것과 소통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안에 자기가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릇을 비워야 뭔가 담을 수 있잖아요. 네? 절을 하다 보면 자꾸 비워지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죠. 그럼 점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비웠을 때 나의 그릇은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크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바로 무아라고 해요. 무아의 수행의 가장 첫 번째가 이 절입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내가 만약에 화가 났을 때 참선한다고 앉아있으면 이게 될까요? 안 돼요. 그럴 때는 절을 한 108배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차분해지면 그때 자리에 앉으면 최고로 좋습니다. 감정이 격해있을 때는, 또 생각이 너무나 많을 때는 절을 하면서 나를 좀 다 비우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좌선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몇 가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은 우리가 숨 쉬는 방법인데요. 숨 들여마시고 숨을 내쉴 때 첫 번째로 숨을 길게 내쉬는 게 좋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면 자연스럽게 깊게 숨이 들어옵니다. 예, 길게 내쉬고 들어오고, 숨을 길게 내쉬고 들어오고, 평상시에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너무 억지로 하지는 마시고 그렇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하는데요. 의식을 이 숨 쉬는 데다가 두고 마음 다해서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마음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어디로 도망갔다가도 바로 이 자리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음 다해서 숨쉬기입니다. 마음 다해서 숨쉬다가 다른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는데 아차 하고 돌아오더라도 나의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아주 밝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돌아올 때 아주 밝은 곳으로 돌아온다. 어둠 속에 헤매는 게 아니라 밝은 자리로 돌아온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다가 다른 과거의 생각이 일어나면 뭐요? 어둠 속에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거두어서 내가 지금 마음 다해서 숨쉬기를 하고 있지. 그러고는 다시 거두어서 여기에서 밝은 자리로 돌아와서 마음 다해서 숨 들이마시고 숨쉬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걸어다닐 때 그렇게 마음 다해서 숨을 쉬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걸을 때에도 그렇습니다. 마음 다해서 걷기. 이 마음 다해서 걷는다고 하는 것은 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발 한 발.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한 발 떼는 이 자리가

사실은 도착한 자리다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저 앞에 가 있으면 급해져 버려요. 운전하다가도 마음이 저 목적지에 가 있으면 자꾸 급해지게 되는 거죠. 현재를 자꾸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명상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늘 마음 다해서 걷기. 예. 그래서 바로 내가 앉아 있는 자리, 지금 도착한 자리다. 이게 가장 편안한 자리고 나의 집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 다해서 숨쉬고 마음 다해서 걷고 그리고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가장 편안한 집이고 내가 도착한 곳이다. 한 발 한 발. 그런 마음으로 생활한다면 모든 순간순간이 명상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도 거기에다가 마음 다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누구와 대화할 때도 마음 다해서 대화하고 밥을 먹을 때도 마음 다해서 밥을 먹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그런 방법이 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을 늘 챙기고 또 깨어있는 마음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명상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지게 마음을 쓰게 되면 모아지지 않고 늘 방어하는 거, 또 긴장하는 거, 또 쫓아다니는데 다 에너지를 소모하고 맙니다. 그러면 늘 허하죠. 마음을 순간순간이라도 꼭 챙기는 그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발 걸을 때, 또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언제나 마음 다해서 숨쉬고 걷고 앉고 하는 바로 그 훈련이 바로 본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 이 본심이야말로 그 내 마음의 주체가 되어졌을 때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하는 일마다 지혜가 나오고 진실되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샤워하잖아요. 그렇듯이 매일매일 바로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마음 공부, 바로 선명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 또 지금의 시대에 수행이 가장 필요한 시대고요. 또 여러분들이 노력한다면 이제 수행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하십시오. 자리에 앉아서 허리는 곧게 펴고 두 손은 무릎 위에 자연스럽게 놓습니다. 눈은 감으셔도 됩니다. 먼저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하면 들이마시고 둘 하면 숨을 내쉽니다.

고요해질수록 마음도 따라서 고요하고 편안해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서로 얽혀있는 인연의 모습일 뿐입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깁니다. 아침이 오는 순간 저녁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워집니다. 해가 지는 것은 다시 떠오르기 위함입니다. 추운 겨울은 따뜻한 봄을 재촉함이고, 뜨거운 여름은 가을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선명상은 몸도 마음도 자유롭기 위함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유롭습니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합니다. 일어나는 욕심을 버리면 편안해집니다. 순간순간 편안하면 영원히 편안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행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따라하십시오. 보이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모든 것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기와 냄새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맛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의 느낌으로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의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니 분별하려는 생각을 버립니다.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억지로 이루려 하기보다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혼자 가지려 하기보다는 나누겠습니다.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계행을 받들며 쉬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인과의 도리를 알고 자비를 행하며 중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은 한없이 고요하고 맑아졌습니다. 뜻하는 대로 원력의 삶을 사십시오. 부처님의 가피와 관세음보살님의 보호가 늘 함께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릇된 견해를 가진 그런 사람들은 결국 불행한 곳으로 간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땡큐.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BTN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전등사 총무국장 지불스님과 양주 회암사주지 인공스님이 함께한 이번 대담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중봉성파 대종사로부터 참된 수행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수행이 개인의 깨달음을 넘어 공동체와 사회에 어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성찰합니다.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총지종 각 종단의 지도자들과 함께 수행과 전법, 사회적 역할과 미래 비전에 대해 진솔한 대담을 나누며 불교가 국민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 깊이 있게 조명해봅니다. 2016 담선대법회에서 성철스님을 비롯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일곱 선지식들의 수행 일화를 AI 영상과 내레이션으로 재구성해 화두와 깨달음의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만나봅니다. 법장스님의 투게더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전사행을 현대인의 삶에 투영해 오늘의 현실 속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1부에선 인도 네팔 출신 스님들의 한국 불교 수행과 전법 이야기를, 2부에선 조계사 청년회와 함께하는 MZ세대의 신행과 청년 포교 현장을 담아냅니다. BTN에서 마련한 부처님 오신 날 특집 프로그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세상의 화합을 기원하는 소중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금강을 품은 땅 세종시. 지난 2012년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등이 둥지를 틀고 있는 신도시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울 것 같은 신도시지만 사실 이곳에는 오래된 역사의 자취들이 켜켜이 쌓여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세종시의 전신 연기군은 일찍이 백제 부흥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으뜸이라는 이름을 가진 세도시, 세종에 숨어있는 그 천년의 역사를 만나러 갑니다.
1: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방방곡곡 사찰들의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 설화견문록. 안녕하십니까. 설화지기 이원정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 인근에 있는 운주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종시 하면은 신도시로 기억이 나시죠? 그렇지만은 이 지역은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역사의 땅이기도 합니다. 바로 세 번씩 천도를 하면서 그 찬란한 문명을 키워냈던 백제의 흥망성쇠를 같이 하는 땅이기도 합니다. 구름이 머무는 산, 이 운주산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자, 설화지기 이원종을 따라서 가보시죠.
0: 태백산맥 끝자락에 위치한 운주산에 가면 국내 산성 중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산성인 운주산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의 둘레만 3,210m에 이르며 그 면적이 축구장 42개 크기에 달하는 그야말로 웅장한 백제산성인데요. 서기 660년, 백제가 멸망한 뒤 들불처럼 번진 백제 부흥운동의 거점이기도 한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산성입니다.
1: 네, 저는 그 운주산, 460m 운주산 산 정상에 있는 산성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운주산성, 제가 잘 모르니까요. 운주산과 운주산성, 그리고 그들이 품고 있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이 운주산과 운주산성.
1: 네.
0: 그 어떻게 이 운주산성이 만들어졌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1: 아, 예. 예. 예, 운주산에는 그 운주산성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0: 예.
1: 그 운주산성은 예. 그 3km가 넘는데요.
0: 아, 둘레가요?
1: 예, 둘레가 3km가 넘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이것은 이제 백제시대 때 이제 쌓은 포곡식 산성입니다.
0: 포곡식 산성?
1: 예, 그 포곡식 산성이라 하면 네. 이제 산 능선을 타고 예. 봉우리와 봉우리를 연결해서
0: 네.
1: 그 안에 그 수변지도 있고 계곡을 감싸고 있는 산성을 포곡식 산성이라고 합니다.
0: 아, 그 계곡, 포곡.
1: 예, 계곡을 감싸고
0: 계곡을
1: 있다.
0: 감싸고 있는 산성이다.
1: 예, 그렇습니다.
0: 예, 보통 산성은 산 봉우리를 이렇게 빙 둘러서 뛰고
1: 예, 산
0: 있는데
1: 산 봉우리만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태미식 산성인데 예. 이 운주 산성은 그 예. 산과 산을 연결한 그 예. 포곡식 산성입니다.
0: 아.
1: 예, 포곡식 산성은 이제 안에서 이제 농작물도 이제 가꿀 수가 있고요.
0: 예.
1: 장기간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산성이 되겠습니다.
0: 그러면은 이 안에는 백제 시대의 어떤 그 유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요 안에서
1: 예.
0: 예, 전투를 벌였다는 건데.
1: 60년도에 이제 네. 백제가 이제 멸망하고 나서
0: 예.
1: 그 백제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 저항군들이 여기에 예. 머물렀습니다.
0: 아. 그러면은 결국은 백제가 부흥했으면 또 다른 백제의 역사가 있을 텐데.
1: 예.
0: 다 몰살을 당했으니까.
1: 예. 여기에서 이제 그 3,000명의 군사가 예. 이제 참패를 당해서
0: 예.
1: 요 밑에 이제 피숫골이라고 이제 계곡이 있습니다. 고산사까지.
0: 아, 피숫골.
1: 네, 피숫골인데요. 그 몰살당한 그 백제의 저항군들의 피가 며칠 동안은 흘렀다고 해서 그 아픈 역사를 간직한 피숫골이 있습니다.
2: 의자왕 20년인 660년, 나당연합군이 지금의 부여인 백제의 수도 사비성을 공격하자 왕족들은 피난을 갔다가 곧 항복함으로써 백제는 함락당했습니다. 의자왕이 당나라로 끌려가는 수모까지 겪으며 백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하였으나 남겨진 유민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저항군을 결성했습니다. 풍왕과 복신, 도침장군을 선두로 결성된 백제 부흥군은 한때 200여 개의 성을 탈환하는 등 선전했는데, 하지만 630년 내분으로 갈등이 생기자 이를 이용한 나당연합군의 공격으로 백제 부흥운동은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당시의 흔적은 운주산성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0: 아, 근데 선생님.
1: 예.
0: 여기는, 이게 왜 성이 이렇게 어긋나 있네요?
1: 예, 어긋나죠?
0: 이렇게
1: 예, 위에서
0: 있고.
1: 내려오는 성곽은 안쪽으로 있고요.
0: 예.
1: 아래서 위로 가는 성곽은 바깥으로 이렇게 돼 있죠?
0: 아, 이렇게 엇갈려 있는 거잖아요,
1: 예,
0: 지금.
1: 예, 그렇습니다. 어긋나 이렇게? 있죠?
0: 예, 이게 왜 그렇죠?
1: 이 운주산성의 특징입니다. 이게 어긋문이라고 해서요.
0: 어긋문?
1: 예. 이게 밖에서 이제 적군들이 봤을 때,
0: 예.
1: 이 성문을 찾느라고 우왕좌왕 할 때 이제 급습을 해서 전과를 올리고자 하는 게 어근문입니다.
0: 이게. 아, 원래 이렇게 문은 있는데
1: 예.
0: 저 아래에서 보면은
1: 형이
0: 연결...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1: 예, 그렇게 위장해서 이제.
0: 아, 이 옆에 이렇게 이 전투병들이 숨어 있다가 공격을 예, 예. 할 수도 있고.
1: 예, 그렇습니다.
0: 아.
1: 그래서 운주산성만의 특징인데 어근문이라고 합니다.
0: 아, 이 뭐 전략상 이렇게
1: 예.
0: 네, 따로 만든 거네요.
1: 예, 참 백제인들이 슬기로우셨죠, 조상님들이.
0: 여기는 또 무슨 뭐가 있었던 건가요?
1: 아, 네, 이게 평평한 저기 건물터인데요.
0: 건물터.
1: 네, 남한산성 가시면 그 수호장대라고 있잖아요.
0: 예, 예,
1: 장군들에게 지휘를
0: 예,
1: 했던
0: 예, 예.
1: 이것도 전쟁 지휘소로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곳입니다.
0: 네, 그러면...
1: 지금도 이제 그 추춧돌이 예. 여러 개가 좀 남아 있습니다.
0: 아, 지금 이제 수목들이 우거져서 주변이 안 보이는데 그 전에 이 나무들이 없었겠죠?
1: 예, 옛날에는
0: 한눈에 보이는
1: 사주 경계를 하면서 이제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이거. 장군으로 적합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 지휘소가 있었을 것이다 하군요.
2: 무너지고 부서지고 고쳐지기를 반복하며 천년을 버텨온 운주산성. 운주산성에서 출토된 토기를 바탕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활용되었다는 것만 짐작할 뿐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데요. 분명한 사실은

0: 오랜 시간 동안 이 땅의 백성을 지켜낸 문화유산이라는 것입니다.
1: 자, 드디어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2: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아니, 지금 수목이 조금 자라있는데 예, 이런 예. 것들이 없으면 천지사방 한 몇십 리 밖에서도 이 봉우리만 보일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여기 예. 이제 세종시에서 가장 높은 산이거든요. 이쪽으로는 천안이 다 보이고요. 천안이 보이고. 지금도 예, 예. 이 구름만 거치면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요거 이제 독립기념관이고요.
1: 아, 이쪽이 예. 독립기념관.
2: 예, 이쪽이 이제
1: 저 뒤쪽으로 예, 청주가 보이고
2: 여기가 예, 이제 공주입니다.
1: 공주가 보이고
2: 예, 지금도 보입니다.
1: 아, 이 충청도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천안과 청주와 예. 공주가 한눈에 들여다보이는
2: 예, 그 중심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백제가 이제 한성에서 웅진 공주를 이제 천도를 하잖아요.
1: 예.
2: 이제 그때부터 이 세종시는 그 백제의 이제 유충지가 되어 왔던 겁니다.
1: 그렇군요.
2: 전략적으로 아주 아. 중요한
1: 그러니까 이 지역 에서는 가장 신성한 땅이네요, 이곳이. 네,
2: 그렇습니다. 예. 영령하고 영물한 네, 운주산 그리고 또 운주산성이 되겠습니다.
0: 예로부터 신성한 땅이었던 운주산 정상에는 쓰러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했던 백제인의 어를 기리는 상징탑이 세워져 있는데요. 매년 백제인을 기리기 위한 백제대제도 열리고 있습니다. 운주산성만큼 백제 유민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특별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1: 아, 선생님, 드디어 이 7월의 따가운 햇살 아래 운주산성을 힘들게 힘들게 돌아봤습니다.
2: 네.
1: 이 백제의 혼이 숨어있는 운주산성을 잘 돌아보고
2: 네.
1: 자, 여기도 녹음이 우거졌는데 이곳은 어느 곳입니까?
2: 네, 이곳 역시 그 백제의 혼이 살아 숨쉬는 비암사입니다.
1: 비암사요?
2: 네, 예, 천년 고도의 사찰입니다.
1: 아, 비암사.
2: 예.
1: 어찌 이름이 뭔가 많은 이야기들을 내포하고 있는 듯합니다.
2: 아, 그렇습니다. 많은 사연을 간직하고 있는 비암사가 되겠습니다.
1: 자, 그럼 오늘은 이 비암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숨어져 있는 이야기를, 숨겨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따라오시죠. 선생님 가시죠.
2: 네, 가시죠. 예.
0: 세종특별자치시 전이면 운주산 기슭에 위치한 비암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의 말사입니다. 비암사 창건 시기를 두고 2000여 년 전 삼한시대의 절이라는 설과 통일신라 말기 도선국사가 창건했다는 설 등이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는데요. 창건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천년을 넘게 이어온 것만은 분명한 백제의 마지막 종묘 사찰입니다. 비암사는 연어절과는 다르게 일주문이나 천왕문이 없습니다. 대신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아름드리 그늘을 드리우고 든든하게 서 있는데요. 이 나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1: 그 얼핏 봐도 수령이 수백 년은 돼 보이는데 이게 나무 종류가 느티나무가 맞죠?
2: 예, 그렇습니다. 느티나무입니다. 이 느티나무는 높이가 15m, 이 둘레가 이제 7.5m거든요. 예, 그 수령만도 858년이나 됐습니다.
1: 850년이면은 고려시대 때 심어진 거네요?
2: 예.
1: 아.
2: 예, 그리고 이 느티나무에
1: 예.
2: 얘는요.
1: 예.
2: 특기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1: 예, 예, 예.
2: 이 잎이 이 밑에서부터 피어오르면 그 애는 예. 그 흉년이 들고.
1: 아, 그래요?
2: 예. 그리고 잎이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피어내리면
1: 예.
2: 그 애는 풍년이 든다는 그런 아주 영물한 느티나무입니다.
1: 그러니까 가을에 잎이 졌다가
2: 네.
1: 이제 봄에 잎이 나기
2: 새싹이 이제 돋아 오르죠.
1: 밑에서부터 쓱 잎이 나기 시작하면은
2: 그게 이제 흉년이 되고
1: 흉년이고 네.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은
2: 풍년이 뜹니다.
1: 아,
2: 아주 영물한하고 신비스러움을 간직한 느티나무입니다.
1: 혹시 올해는 어디서부터 폈는지.
2: 네, 그래서 봄에 제가 예. 나와서 살펴봤습니다.
1: 예. 예, 동시에 폈어요. 그러면
2: 네.
1: 올해는 이제 범작 정도 되겠네요.
2: 예, 그렇습니다.
1: 그렇구나. 그러면 선생님, 지금 이렇게 그 스님들의 목탁 소리도 들리고 그런데
2: 예.
1: 이 비암사, 이름이 뭐 예사롭지 않거든요. 비암.

0: 비암.
1: 예.
0: 제가 한자로 해석을 하려고 해도 암자는 바위 암자일 것
1: 예,
0: 같은데.
1: 이게 비암사는 이제 비석빗자, 바위
0: 아,
1: 암자입니다.
0: 비석빗자를
1: 예,
0: 써서.
1: 그랬는데 이제 여우가 한동안은 또 뱀절로도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0: 뱀절. 아, 비암이니까
1: 예, 그 뱀이
0: 뱀절.
1: 사투리가 이제
0: 예.
1: 비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음이 같아서 이기도
0: 그렇죠.
1: 하지만은요,
0: 예.
1: 또,
0: 충청도에서는 그 뱀을 그냥 비암이라고 하기도
1: 그렇죠.
0: 하니까. 아, 그러면은 거기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을 것
1: 네,
0: 같은데요.
1: 맞습니다. 이곳에는 그 뱀과 관련된 숨은 전설이 있습니다.
0: 아, 네. 어떤 얘기인가요?
1: 예, 구렁이에 대한 전설인데요. 아주
0: 예.
1: 기막힌데 들어보시겠어요?
0: 예.
2: 옛날 비암사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거처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한 청년이 찾아와 밤새 탑돌이를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보통 탑돌이는 아침에 찾아와서 해질녘 돌아가기 마련인데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행동하는 청년의 사연은 이목을 끌 수밖에 없었는데요. 궁금증이 커져가던 어느 날 청년이 스님에게 물 한 잔을 청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은 터라 스님은 밤새 탑돌이를 하는 사연을 물었지만 청년은 말없이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이한 청년의 행동에 스님은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향한 곳은 절 뒤쪽의 바위굴이었습니다. 바위굴 안으로 따라 들어간 스님은 그만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바로 커다란 구렁이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연인즉 아무도 모르게 100일 동안 절에서 탑돌이를 하면 사람이 되는 소원을 이룰 수 있었는데 그만 하루를 남겨두고 스님에게 발각돼 소원을 이룰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호기심에 구렁이의 환생을 맡게 된 스님. 그날부터 자신 때문에 사람이 되지 못한 구렁이를 돌보며 평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듯 전해 내려오는 구렁이 설화로 인해 뱀이 사는 절이라는 뜻에서 비암사라고 불리게 됐다고 하는데요. 사찰 앞마당 3층 석탑에서도 비암사라는 이름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0: 근데 이 3층 석탑에서 이 비암사의 이 절명이 유래됐다는 그 얘기가 뭔가요?
1: 아, 그렇습니다.
0: 예.
1: 그이 3층 석탑 위에 지금은 저 노반이 지금 올려져 있잖아요.
0: 예.
1: 그 예전에는 저기 3개의 비석이 있었습니다.
0: 아, 이 3층 석탑의 꼭대기에 비석이요?
1: 예. 그래서 이제 그 비석은 이제 누군가의 업적을 새겨서 이제
0: 그렇죠.
1: 놓는 거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제 비암사라는.
0: 아, 그래서 비석빗자에 바위 암자를 써서 비암사다.
1: 그런 설이 있습니다.
0: 아, 그럼 그 비석은 어디에 가 있나요?
1: 아, 그 비석 그 3개는 지금은 국립 청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0: 이 다른 석탑하고는 다르게 이 석탑의 위에 비석이 3개가 있었는데 그 비석이 어떤 내용인지 이런 걸잘 모르다가 우연히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이 됐을 텐데.
1: 아, 예, 그렇습니다. 예, 1960년도에 이 근처에 한 대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방학 과제로 교수님께서 그 집 주변에 있는 문화재를 이렇게 탁본해서 제출하라는 그런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평소에 보아왔던 이 3층 석탑 위에 그 비석을 탁본해서 이제 제출한 겁니다.
0: 아, 스님들한테 허락을 맡고.
1: 예, 주지 스님께 이제 허락을 득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그 명문을 탁본해서 이제 방학까지 이제 지도 교수님한테 제출을 한 거죠.
0: 예. 아, 그러고 그 내용을 알아본 교수님에 의해서 이게 소중한 자료다.
1: 그렇습니다.
0: 너 이걸 어디에서 해왔느냐?
1: 예, 그 지도 교수님이 딱 보시고는 보시고는 학생한테 야, 너 이거 어디서 해왔느냐? 그 집 주변 이제 비암사에서 이렇게 따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도 교수님께서 급히 내려오셔서 보시고서는 연구를 한 결과 그 계명 전시 아미탑을 비상하고 기춘명 아미탑을 비상 그리고 미륵보살 반가살 비상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0: 그러면 이 소중한 국보가 그 대웅전에
1: 이렇게 예, 복제품이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0: 그럼 그 소중한 걸 한번

0: 보러 가보시죠.
1: 아, 예, 예. 예, 그러시죠. 예, 가시죠. 예.
2: 우연한 기회에 세상에 알려지게 된 3층 석탑 위 비석 3점이 각각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면서 비암사도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는데요. 비암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보물이 바로 대웅전에 있습니다.
0: 여기 보이는

0: 이렇게 따로 청주 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여기는
1: 예, 이제 복제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0: 그러면은 예. 이게
1: 예, 개유명 천시 아미타불 비상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 명문을 이제 해독을 해 보니까 개유년에 673년에 예. 예. 전시 50명과 해명 대사의 예, 지도를 받아 예. 지도를 받아 백제 국왕과 대신 예. 그리고 7세 부모들의 예. 먼저 돌아가신 7세 부모들의 예. 극락 왕생을 기원하기 위해서
0: 그러니까요.
1: 이 절을 지어서 신합을 했다는 내용이 이 계유명 전시 아미타불 비상에
0: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겁니다. 한 40cm 한 20몇 cm 되는 이 조그만 비석에 예. 그 많은 명문이 들어 있다는 거죠.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납석이라고 해서 이제 비석을 만드는 건 화강소리하고 딱딱한데 예. 그 납석이라고 좀 무릅니다. 예. 그래 갖고 이제 그 글씨를 촘촘하게 새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0: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왕들의 그런 극락 왕생을 빌었으니까 예. 아미타불상을 모셔서
1: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극락 세계를 주관하시는 아미타불상을 해서 극락 왕생을 추원했습니다.
0: 미륵보살과 반가사유상을 이렇게 새겨가지고
1: 예.
0: 예. 예. 예. 예. 예.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아.
2: 통일 신라 시대인 673년 백제의 옛 땅에서 백제를 되살리려고 했던 백제 유민들은 불비상에 망국의 한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아미타불상을 조각해 나라를 위해 쓰러져간 이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습니다. 천년 고찰답게 비암사에는 국보와 보물문화재가 여럿 있는데요. 빠뜨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여기 극락보전에 있다고 합니다.
0: 예. 제가 이 극락보전 앞에 서니까 예. 아, 이 절이 이렇게 3층 석탑이 정면으로 딱 보이고 예,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이 극락보전이 예. 이 중심 전각이다라는 것이 딱 나오네요.
1: 아, 예, 그렇습니다. 예,
0: 여기 서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봤던 그 아미타 부처님 상도
1: 예, 소조 아미타 요래 예. 좌상
0: 아 소조
1: 예 소조입니다 소조
0: 아 그럼 이게 만든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다는 건데요
1: 예 소조는 이제 부처님 이제 불상을 예. 만들 때 진흙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0: 예
1: 이 진흙을 이렇게 칠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잘 갈라진답니다
0: 아
1: 예, 고도의 그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0: 그러겠죠 예,
1: 그래서 소조 아미타율의 좌상이
0: 그러니까 마른 정도에 따라서 이게 진흙이 이게 크랙이 가기도 하고 그럴 텐데 예, 예, 예. 정교하게 이렇게 선이 남아 있는 것이 그 기술인 거죠.
1: 예, 그렇습니다.
0: 대신 이 옷의 선이라든가 이런 그 입꼬리라든가
1: 예.
0: 이런데 선들이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지는 거죠.
1: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진흙이니까 더 섬세하게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0: 야,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의 그 모습이 이렇게 굽어보고 있는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1: 예, 아미타 불께서는 이제 극락 세계를 주관하시는 그러니까요. 분이기 때문에
0: 그러니까 그
1: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0: 혹시 주변에 극락 왕생을 빌어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곳 비암사에 와가지고 그분들의 마음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살포시 내려놓고 가시면 어떨까
1: 아, 네.
0: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아.
0: 오늘은 세종시 외곽에 위치한 운주산과 운주산성 그리고 그 운주산이 감싸고 있는 비암사를 둘러봤습니다. 운주산 사시사철 구름이 머문다고 해서 운주산이라고 한답니다. 오늘 이곳 비암사를 둘러보고 나니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시사철 구름이 머문다고 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맑은 날에도 그 백제인들의 기운이 그 열망이 그 나라를 이룬 한이 그 운주산에 걸려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 전국 사찰에 있는 숨은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 설화 견문록. 오늘은 운주산성과 비암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 소중한 얘기들은 여러분들의 간절한 마음이 모아져서 만들어집니다. ARS 060

ARS-060-800-7000번 ARS-060-800-7000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0: 멸몰의 역사라 말하지 마라. 아직도 연면이 기상과 넋 흐르고 있다. 운주산 두 눈 부릅뜨고 있거늘 누가 패망을 이야기하는가. 목숨 구걸하지 않고 나라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 죽었고 조국 강토 수호신되어 지하에서 하늘까지 은건히 지키고 있다. 운주산 넘치는 정기 굳세다. 운주산성 둥둥둥 북소리 장엄하다. 찬란한 부흥의 충혼 생생히 살아 끓는다.
1: 모든 사람도 불법이라는 바다에서는 평등하다.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시방 삼세 부처님과 84,000 금법보와 보살 성문 스님 네께 지성기 하옵나니

하는데 육바람일 행을 닦아 성직업 뛰어넘고 곳곳마다 설법으로 천겹만겹 의심 끊고

시오리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두 통달하옵거든 복과 지혜 함께 늘어 무량 중생 제도하며

되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울제 여러 갈래 몸을 나토미묘 본문 연설하고 지옥 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 보여

보리까 천건 만검 내려오던 원수거나 지나니나 이 세상의 권속들도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얽히 어떤 애정 끊고 삼계 고해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사이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은 불자들의 방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고 부처님 법을 받아 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 포교사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늘 한결같이 꾸밈 없는 시각으로 균형 있게 바로 서길 바라는 마음. 그 오랜 바람으로 공익을 위한 공영신문으로 바로 서다. 바른 보도로 밝은 미래를 여는 서울신문.
1: 남의 상담사 치열한 구도 현장. 누가 확철대오하여 천하대장부가 되겠는가.
2: 모든 인류시여,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복락을 누리고자 할진대 부모에게 나아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일생생활하는 가운데 몸에 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의심해서 1년이 지속되겠고 본세는 노력을 다할지어다.
1: 조계종 13, 14대 종정을 역임하신 진제 대선사께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기원하는 불자님들을 위해 관음 복음전을 낙성하여 천일 관음 기도를 여셨습니다. 누가 복이 있어 천일 관음 기도에 동참할 것인가. 성담사 낙성대법회 때 허공에서 오색실이 방광한 기적의 현장에서 천일 기도를 올려 소원을 성취하십시오. 천일 기도 동안 선빵 스님들이 매일 축원해드리고 있습니다.
3: 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남해 성담사는 부처님의 정권맥을 잇는 대선지식인 진제대종사께서 주석하시는 곳이며 보타나카산 관세음 보살님께서 강림해 계신 곳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천일 관음 기도에 저와 함께 동참하셔서 관세음 보살님의 놀라운 가피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할 사찰, 남해 성담사 순례와 천일 관음 기도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국의 왕사성 기수거 도건에서 덕이 높은 비구 38,000명가

하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시고 남쪽으로 가시다 마침내 마른 뼈 한 무더기를 보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곧 해골더미를 향하여 이 말을 땅에 대고 근절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여러 제자들 가운데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사리여 말씀하시되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스승이시고

예절을 하시나이까?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의 상수제자요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 마가지

전생에 나의 조상이여 설것이고 또 나의 부모도 되었을 것이므로 내가 지금 예배한 것이니라. 아난.

하여금 남녀의 배를 분명하라 하시나이까. 난다여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것이고 만일 여자라면 아기를 한번 낳을 적에서 말세 때에 피를 흘리고 여덟섬 넘아래 젖을 먹여야 하므로 뼈가 굶고 가벼울 것이니라.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나이가.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이러시되 자세히 듣고 명심하여라.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어머니가 아기를 가져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그

때는 마치 불끝에 묻힌 이슬방울이 아침에 있다가도 낮이 되면 없어지던 새벽에는 피가 모였다 오후에는 흩어져

에는 흡사 엉긴 피와 같고 넷째 달에는 점점 사람의 모양을 이루며 다섯째 달에는 어머님의 속에서 다섯 부분이 노포가 생기나니 오포란 머리가 1포여 두 팔꿈치가 3포가 되고 두 무릎까지 5포가 되느니라 어머니가 수태한 지 여섯째 달에는 어머니 배 속에서 여섯 정기가

속에서 360마디와 84,000 들구멍이 생기나니라. 여덟째 달에는 떡까지 해가 생기나니 아홉 구멍이

그것이 한번 무너지면 한 줄기의 피가 되어서 아기의 입으로 들어간 아니라 어머니가 아기를 숯대

내게 효도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두 손으로 모으고 나오면서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지만 만일 착하지 못한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태를 깨뜨리긴 하다. 어디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청개의 칼로 찌르는 듯 만개의 창으로 가슴을 두시는 듯하게 하나니라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은 뒤에도 또 열 가지 큰 은혜가

혼입 찰찰월룡 십주구만 오천사십팔자 일승은교 나무대방광구

미음 시방세계 무불연 불영동생인 무이 문화명자면 삼도 견화형자득의 달 여시교와 항사급 필경무불

대제양령소멸 토지철용호삼보산신국사보정상 준동함정등피안세세상행보살도

뭔가 소원 지체 없이 이뤄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길이 없애주시네. 천룡들과 성현들이 옹호하시고 백천산매 한순간에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지옥체가 가면 칼산 절로 꺾여지고 화탕 지옥체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기 세계제가 가면 아기절로 배부르며 수라 세계제가 가면

나무 대륜 보살 마하살 나무 관자재 보살 마하살 나무 정치 보살 마살 나무 만월 보살 마

평안해진의 청정한 도량의 개송 온 도량이 청정하여 티끌 없으니 삼보철룡 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에 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가오하소서 죄업을 니우치는 계속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애적부터 탐

부처님을 칭명하여 듣게 되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지 참회법 나무 참제 업장 보성장을 오강왕 하렴조불 일체 향화자재 여광불 백어 항화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명각소복해산불 포강월전 묘음존황불 환희장 만이보적불 무진향 승황불 사자월불 환희장 엄주왕불 제보당 많이 승강불 열 가지 악업을 참회합니다.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던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

주의 개송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 이어라고 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재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나무 칠구집을 못해 준 제보살 법계를 맑게 하는 진언 옴남 옴남 옴남 몸을 보호하는 지는 옴치림 옴치림 오치림 관세음 보살님의 본마음을 보여주는 미묘한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열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남이 다 부처님을 칭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네 가지 큰 서원 다 없는 중생을 건지오리.

이루리라 제가 이제 삼보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기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

0: 불교에서 행해지는 108배는 중생의 번뇌가 108가지라는 데서 유래하며 절은 하심이라 하여 마음을 비우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모두가 일심으로 정성스럽게 절을 함으로써 종교를 초월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평화롭게 만들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를 매일 실천하면서 본래의 참마음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1: 지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이 몸 다 던져 참회하고 발원합니다. 지난 세월 지은 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회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발심하여 불법 승삼보에 귀하오며 정성으로 절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 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한 채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쳐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배울 수 있게 해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모진 말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방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여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갖가지 위선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한갓 취미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악연의 씨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연이 될 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입으로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삼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의 물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여하며 절합니다. 부처님께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이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나와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시냇물 소리의 시원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새싹들의 강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무지개의 황홀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에 순응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날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 속에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 내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진 말을 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 가지도록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지혜가 자라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물러나지 않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선지식을 만날 수 있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발원하며 절합니다. 부처님, 오늘 지은 이 인연 아낌없이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절합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거듭 참여하고 발언하옵니다. 저의 어두운 마음에 불의의 종자 심어져 참된 불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거두어 주소서.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바라오니 저의 참된 발언이 물러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방송포교 후원 공동체 BTN 붓다회에 가입해주신 불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자님의 소중한 정성 더욱 가치 있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BTN 붓다회와 함께 방송불사에 동참한 후원 공덕으로 복과지에 가득한 가족 이루시길 불보살림 전에 축원 올립니다.
1: 천년의 역사 속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한 고솔산 선운사.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전주도심으로 향합니다. 선운사 도심포교당은 도심 속 지친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가 닿을 수 있도록 건립되며 포교당에 모셔질 삼세부를 모연합니다.
2: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이 시대 모든 불자들의 사명입니다. 선운사 대중 모두는 깊은 신심과 바른 공덕의 자세로 불법 홍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여러분의 신심 하나하나가 모여 부처님의 큰 뜻을 이룹니다. 천년의 지혜와 빛을 담을 선운사 전주도심 포교당 건립과 삼세불 모연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3: 학정동 대원사 현정입니다. 누군가 남 몰래 가슴 아파하고 있다면 가만히 손을 잡아주세요. 많이 아파하고 부족했던 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차가운 내 손을 누군가가 따뜻하게 잡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은 가슴을 보듬어주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세요.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은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를 느끼는 것, 돈이나 물질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0: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생명의 인연으로 오는 태아는 어디서 오는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전국 태아연가 천도본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종찰. 태안불교 조계종 금강사. 금강사에서는 태아연가 49일 천도제와 부모업장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깊은 원한이 서려 구천을 떠돌고 있는 태아연가. 이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태아연가 천도제 전문도량 금강사에 전국 태아연가 49일 천도기도 법회에 동참하시어 태아연가의 왕생극락, 부모업장 소멸, 가정 화평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태아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를 위한 신생아 잉태 발언 기도를 통해 가족의 인연 맺길 바랍니다. 전국 태아 천도본찰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사.
1: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금락왕생을 발언하며

0: 창건한 흥천사.
1: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무료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0: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그때 무진의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의 옷을 벗어매고 공손히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여쭈었다.
1: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은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0: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2: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적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관세음보살께서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는 사람은 혹 큰 화재를 당하더라도 불이 능히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나니 이는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를 것이며,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 오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다가 가령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들의 나라에 잡혔을지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환란을 벗어나게 되나니 이런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하게 되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들이 가진 칼과 흉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벗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야차와 나찰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저 모든 낙기들이 감히 악한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거늘 하물며 어찌 해칠 수가 있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수갑을 차고 칼을 쓰고 몸이 쇠사슬에 묶이었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부서지고 끊어져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만일 삼천대천국토에 도적이 가득 찼는데 한 주인이 여러 상인을 데리고 값진 보배를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착한 이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시오. 이 보살님은 능히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니 그대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 도적들의 난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자, 여러 상인들이 이 말을 듣고 다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위엄과 실력이

0: 이렇게 크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력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공경히 생각하고 부르면 문득 음력을 여의게 될 것이며, 만일 성내는 마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고, 만일 어리석은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큰 위실력이 있어 이롭게 하는 일이 많으므로 중생들은 항상 마음으로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을 것이며, 혹은 딸을 낳고자 원하면 곧 단정하고 어여쁜 딸을 낳게 되리니 전생에 복덕을 심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힘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께 공경하고 예배하면 그 복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닐지니라. 무진하여 어떤 사람이 62억 항아의 모래수처럼 많은 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또 몸이 닿도록 음식과 의복과 침구와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여인의 공덕이 많겠느냐?
1: 무진의 보살이 대답하기를,
2: 매우 많겠나이다, 세존이시여.
0: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고 한때만이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같고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급에 이르러도 다함이 없을 것이니라.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끝이 없는 복덕의 이익을 얻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어 말씀 올리기를,
2: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를 다니며 어떤 중생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1: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0: 선남자여, 만일 어떤 나라 중생을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시킬 자이면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으로 나타내어 설법하며,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제석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제석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천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해야 할 이에게는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소왕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소왕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재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재상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예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장자, 거사, 재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그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동남 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킨나라, 마후라가 사람,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다 그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직금강신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직금강신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느니, 무진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중생을

0: 기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관세음보살께 공양해야 하느니라.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두렵고 위급한 때에 두려운 일을 없애주시니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모두 그를 이름하여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라 이름하느니라.
1: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관세음보살님께 공양하겠나이다
1: 하고 몸에 걸었던 백천금이나 되는 진주 보배 구슬인 영락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2: 어지신 이시여, 법으로 보시하는 이 진보 영락을 받으옵소서.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이것을 받지 않으므로 무진의 보살이 다시 관세음 보살님께 사례었다.
2: 어지신 이시여, 저희들을 어여삐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아주소서.
1: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 보살께 말씀하셨다.
0: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천룡야차와 큰달바, 아스라와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으라.
1: 그때 관세음 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 용, 인, 비인을 어여삐 여겨서 그 영락을 받아 두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한 몫은 다보 부처님 탑에 바치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0: 무진어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이 있어 능히 사바세계에 다니느니라.
1: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여쭈었다.
2: 묘한 상호 갖추신 세존이시여, 이제 다시 저희가 여쭙나니 불자들이 어떤 인연으로서 관세음보살이라 하나이까?
1: 묘한 상호를 갖추신 부처님께 없어 개송으로 무진이에게 대답하시되,
0: 그대는 이제 잘 들으라. 관음의 높은 덕은 곳곳마다 두루 응하느니라. 큰 서원 바다같이 깊고 깊어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겁을 지내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두루 섬기며 청정한 큰 서원을 세웠느니라. 내 이제 그대에게 알기 쉽게 말하노니 그 이름을 듣거나 그 모습을 보는 이가 지극한 마음으로 깊이 섬기면 모든 세상 괴로움 소멸하리라. 어떤 이가 해치려는 생각을 품고 불구덩에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불구덩을 못으로 변하게 하고 큰 바다에 빠져서 떠내려갈 때 용과 고기 귀신의 난을 만나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은 파도를 잠재워 안옹케 하네. 수미산 봉우리에서 있을 때 어떤 이가 밀어서 떨어뜨려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해와 같이 옹에 떠 있게 하고 흉악한 사람에게 쫓겨가다가 금강산 험한 곳에 떨어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능히 털끝 하나 다치지 않느니라. 원수나 도적에게 둘러싸여 당할지라도 제각기 칼을 들고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그들에게 자비한 마음 생기게 하고 어쩌다가 국법을 어겨 형벌을 받아 죽게 되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거룩한 힘이 칼날이 그대로 조각조각 부서지리라. 옥중에 갇혀 큰 칼을 쓰고 손발에 수갑을 채웠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이 저절로 해탈을 얻게 하며 주문과 저주와 독한 약으로 나의 몸을 해치고 욕보이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도리어 그 사람이 다치게 되네. 호각한 나차를 만나고 동령과 귀신이 해치려 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감히 모두를 해치지 못하며 사나운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이빨과 팔톱이 무섭더라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며 독사와 진해 등 무서운 독충이 불꽃 같은 도끼를 뿜어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소리 듣고 스스로 흩어지리라. 구름과 천둥과 번개를 치며 큰 비와 우박이 쏟아져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이내 곧 구름 거치고 활짝 개이며 중생이 고뇌과 핍박을 당하여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지라도 관세음의 미묘한 지혜의 힘이 이 세상 모든 고통 능히 구하느니라. 신통한님 구족하고 지혜의 방편 널리 닦아 시방의 여러 국토에 몸을 나타내지 않는 곳 없으며 가지가지 악하고 나쁜 갈래인 지옥과 악의 축생들까지도 나고 죽고 늙고 병드는 모든 고통 점차로 모두 다 없애주며 참되고 깨끗하게 보살피고 넓고 큰 지혜로 관찰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니 항상 우러러 공경하고 예배할지어다. 티끌없이 깨끗하고 밝은 빛 해와 같은 지혜로 어둠 제거하고 재앙과 바람, 불, 능이 항복받고 널리 밝게 세상을 비추느니라. 가엾이 여기신 몸 우레와 같고 자비한 마음, 묘하고 큰 구름, 시원한 감로의 법비를 내려 번뇌의 타는 불꽃 없애주시네. 송사나 다툼으로 법정에 가거나 두려운 전쟁터에서도 관세음을 염하는 그 힘으로 원수, 원망 모두 다 사라지리라. 묘한 음성, 세관을 관하는 음성, 범천의 음성, 아침 바다와 같은 음성, 세관의 음성보다 뛰어나시니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여서 생각 조금도 의심치 말라. 관세음보살 청정한 성인은 중생의 번뇌, 고통, 죽을 애군에 능히 믿고 의지할 바라. 일체의 여러 공덕 두루 갖추어 자비로운 눈으로 중생을 보며 모든 복덕이 바다처럼 한량 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배하여라.
1: 그때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2: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자제한 업과 널리 보이고 나타내는 신통한 힘을 듣는다면 이 사람의 공덕이 적지 아니함을 알겠나이다.
1: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만 4천 중생이 모두 다 비할 바 없이 평등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의 마음을

안녕하십니까. 울산 도순사 주지 해암입니다. 우리 곁에 지혜의 등불로 오신 부처님 탄신을 축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뜻을 모두가 본래의 부처이고 세상의 주인공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로를 보듬는 마음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성불하십시오.

0: 대한불교조계종 창령 청년사에서는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요식과 효잔치 음악회를 봉행합니다. 오전 11시 봉축법요식에 이어 오후 1시 효잔치 음악회에는 강문경, 금잔디, 박구윤, 정정아 등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055-521-2185번입니다. 취업, 건강, 그리고 소중한 인연까지 혼자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이제 남산 월명사에서 월명스님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세요. 매주 수, 금, 일요일 당신의 고민을 1대1로 직접 들어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9시 반에는 운마지 특별 기도가, 11시 반에는 명쾌한 강연이 펼쳐집니다. 문의는 02732-0835번입니다. 1988년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기증하신 부처님 진신사리 최초 친견 및 봉안 대법회가 진주호국사 대웅전에서 봉행됩니다. 스스로 증식하며 생명력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사리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741-4394번입니다.
1: 광주 마하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입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달마의 좋은 기운이 가득한 청평 달마공원 관음사에서는 매월 음력 1일부터 3일간 초삼일 기도를 봉행하며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방생을 여법하게 올려드립니다. 김류현 달마도를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를 입고 소원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는 031-585-0888번입니다.

0: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 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1: 이곳 한안에 불교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쉼없이 달려온 정해선원 한암도량. 어려운 시기임에도 오직 부처님 법 전파와 중생구제의 일념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정해선원은 종파를 초월하여 수많은 노스님들과 큰 스님들의 법문이 끊이지 않는 명실상부한 법성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제 정해선원은 또 하나의 원대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2: 평생을 부처님의 법을 전하며 정진하였으나 편안히 기거하실 곳이 마땅치 않은 노스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정해선원은 종단과 관계없이 노스님들을 위한 따뜻한 승방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스님들이 안심하고 수행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보금자리, 이 뜻깊은 불사에 사부대중 여러분의 지극한 동참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살찐심념 가수지하고 허공대중수 감진하면서 허공가량 풍가하게 하여도

앞으로 한 2주만 있으면은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찬양하는 찬불송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내가 소개한 말씀도 대방강불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러면 그 대방강불 화엄경이라는 경전은 어떤 경전인가? 곧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요 개송을 소개하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뜻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세상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있을 수도 없는데 만성천자, 임금의 아들, 왕자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왕자가 거리에서 태어나기도 엄청 어려워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룸비리 동산도 집은 아니거든, 동산이지. 그 나무 밑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어째서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마리아 부인이 45살 될 때까지 왕자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오침 중에 태몽을 껐는데 그 천상 세계 도설천 내원궁에 호명보살이 육아 이빨이 상아는 보통 양쪽에 하나씩 있어요. 근데 부처님이 타고니로 오신 상아는 아주 눈과 같이 하얀 코끼리인데 이빨이 여섯 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아백상이라 그래요. 이빨이 여섯 개가 있는 흰 코끼리를 타고 그 마야 부인 오른쪽 허리로 들어가는 꿈을 꾸고 깼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태몽이에요. 그 달부터 태기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마야 부인이 46살 될 적에 갑인년 4월 초에 되는 날 그 몸을 풀기 위해서 초산이기 때문에 그 요즘은 뭐 이술이 발달해가지고 전부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산부인과 같은 데서 그 해산을 하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이런 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할 적에는 전부 집에서 몸을 풀어요. 그런데 그런 게 이제 그 첫 출산은 아무리 시부모들이 편안하게 시어머니 잘해줘도 친정어머니 같이는 만만하진 못하다 그거지요. 그래서 첫 출산은 친정에 가가지고 몸을 푸는 것이 전통적으로 전례니로인데 그 인도 풍속이에요. 그런데 그래 마야 부인도 몸을 풀기 위해서 카피라성에서 친정은 구리성인데 구리성으로 가던 도중에 그 룸비니 동산에서 연을 연이라 그러면 가마입니다. 하문으로 가마 연자예요. 연을 잠시 머무르고 그 룸비니 동산에 들리게 됐는데 그 동산에는 왜 들리게 됐느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외조모이시자 마야 부인의 친정 어머님 이름이 룸비니 부인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소유의 동산이기 때문에 룸비니 부인의 소유의 동산이니까 자꾸 그 동산 이름을 룸비니 동산이다 그래요. 그래 친정 어머니의 소유의 동산이 있으니까 그게 잠시 연을 머무르고 그 이제 산을 둘러보고 동산을 둘러보려 그랬는데 마침 무수나무 우리 불교에서는 3대 성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불자들은 알아야 되는데 제일 첫째 무수나무 무수는 없은 무자 근심무자예요. 근심을 없애주는 나무다. 두 번째는 보리수입니다. 보리수는 깨달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그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 마지막으로는 사라수. 그러니까 열반에 드실 때가 돼가지고 고국 카피라성으로 가시다가 구리성에 도착해서 그 사라나무가 쌍으로 서는 사이에서 그 열반에 드신 분이 우리 부처님인데 그 왕자의 몸으로서 거리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또 궁중생활을 하시다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설산에서 6년 고행을 하신 끝에 또 거리에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요 세 나무가 그 불교의 3대 성수라 그래요. 그 중에도 이제 보리수는 깨달음을 얻은 나무인데 그리고 그때 마침 이제 꽃이 피어가지고 만바라가 한계가 진동을 해요. 그래서 그 무수나무 꽃의 향기를 흠향하기 위해서 가지를 잡고 코로 가지고 오는 순간에 어머님의 오른쪽 허리를 뚫고 탄생하신 분이 우리 부처님이다. 이 성인이 탄생하시니까 천지가 진동을 하고 하늘에선 꽃비가 내리고 땅에선 연꽃이 솟아서 발을 받들고 또 하늘에선 아홉 마리 용이 물을 토해가 모욕을 시키니까 자리를 박쳐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그 이제 일수 사방칠보를 걸으셨어요. 그 사방칠보를 하면은 우리는 그저 일곱 걸음만 생각하는데 사방칠보라. 그럼 몇 걸음입니까? 28걸음. 그 28걸음 그 걸음에도 또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거기 담겨 있어요. 28 숫자는

3개, 처음에 6개, 3개, 무색개, 석자리와 25유 중생. 그러면, 그래서 거의 28걸음을 걸으셨어요. 아당 안지하겠다. 내가 마땅히 다 편안하게 해주고 했노라는 그런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수지지, 일수지천 하시면서 사자후로 외친 말씀이 천상천하의 유화독종이다.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 오직 나 스스로가 홀로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부처님께서는 그 이제 참 암만심이 탱천하는 분이다. 왜? 태어나자마자 당신이 제일, 그거는 부처님 당신 스스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 자기에게 일체 모든 중생들이 자기에게 있어 가지고 자기가 가장 최존책이하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불자로서 부처님을 뭐 참 응? 존경하고 모시지만은 목숨을 바쳐치 뭐 하거든. 목숨 걸고 수행을 하면은 뭐 예, 바로 깨달음도 얻을 수 있는데 목숨을 거지 뭐 하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면은 죽는 가운데 산 도리가 있어요. 그 살라고 생각하다 보니 자꾸 죽는 거예요. 그걸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미 벌써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죽음이 확정지어지는 순간이에요. 무생이면 무사입니다. 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죽을 이유가 없어요. 낫기 때문에, 그 때문이라는 조건에 따라 낫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이게 우주의 진리요, 철칙이요. 오면 가야 되고, 만나면 헤어져야 되고, 이루어진 물건은 언젠가 깨어지고 떨어지게 되어가 있고, 남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 부처님께서도 사대문을 관람하면서 생로병사와 또 이제 생명이 태어나면서도 겪는 그 어머니의 고통, 또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동문에서 상고를 겪는 어머니 여인을 보고, 그 이제 늙고 병들고 죽는 거, 그걸 목격하고 죽음에 대해 가지고 이제 참 이심을 품고 죽음 없는 도리를 증득하고 깨달기 위해서 설산으로 뛰쳐나와 가지고 석산 6년 고행 끝에 어느 날 보니까 당신 몸이 너무너무 여의고 피골이 상접해가 있어요. 그리고 기력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 생각하니까 이 육체가 없으면은 무엇으로서 깨달음을 보여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그래 육체는 수행을 할 적에는 도 닦는 기구예요. 수행을 할 적에는 기구가 좋아야 일의 능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 간에. 수행도 육체가 건강하고 든든해야 열심히 참 용맹정진을 해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몸이 너무 여였어요. 그래서 기력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산을 했어요. 그때 다섯 비구들이 부처님 곁을 떠나가요. 그 다섯 비구는 누구냐? 부처님께서 하산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부왕이신 정만왕께서 우리로 말하면 사대부친 양반들 아들을 건율해가 발심 출가를 시킨 분들이 있는데 다섯 분이에요. 그분들과 함께 수행을 하다가 부처님 하산하시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시달다는 패배자다. 네, 도를 깨달기 이전에 하산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먼 데서 보는 딸이를 보니까 또 이제 수자타가 바치는 유미고행을 받아 잡수는 걸 보고 파괴자다. 우리는 파괴를 하지 않는데 당신 혼자 파괴했어요. 우리 뜻을 저버렸으면 배신자다. 그래서 패배자, 파괴자, 배신자하고는 함께 수행을 할 수 없다고 부처님께서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너거는 나를 패배자라고 하든가 파괴자라고 하든가 배신자라고 하든가 간에 이 육체가 없으면은 수행을 할 수도 없고 이 육체는 도를 닦는 기구야. 기구가 든든해야 되니까. 그래 이 몸뚱아리가 없으면 무엇으로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 참 도를 닦기 위해서 고향을 받아먹은 거지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떠나가라고 그래 잡지 않고 다 떠나보냈어요.
그래서 당신은 수자타가 올리는 유미고향을 받아 잡수고 기력을 체리고 그런 일연산하로 내려가 모욕을 하고 반대편 언덕에 올라가니까 초동들이 불을 비고 있어요. 그래서 그 초동들에게

7일 열나흘이 지나가도 깨달음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는 일주일은 철야 용맹정진 끝에 마지막 7일이 되는 새벽 인시에 동녘 하늘에 반짝이는 새별을 보고 우주의 진리를 증득하고 터득하고 깨달아가지고 생사가 불이한 이치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증득하고 깨달은 이 진리를 어떻게 중생들에게 전해야 될까 하는 것을 코바라들이 우글거리는 연못 속에 들어가 바위에 앉아가지고 삼칠을 사유한 다음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어요. 그 어디로 가셨느냐? 바라나시로 갔어요. 그 바라나시로 왜 가셨느냐 하면은 그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다종교 사회이지만은 부처님이 견석하실 그 부처님 되실 그 당시에도 인도에는 여러 가지 종파의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대표적인 종교가 여섯 개가 있었는데 그분들의 총수들이 전부 이제 바라나시에 머무르고 있어요. 육사외도의 총수들이 거기다 모이가 있어요. 여섯.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새로운 성자가 탄생하면은 그 여섯 분에게 인정을 받아야 성자로 군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분들과 한번 상대를 하기 위해서 바라나시로 가셨는데 그 바라나시로 가가 육사외도의 총수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항복을 받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룸비니 동산 쪽으로 가요. 그쪽은 왜 가느냐 그러면은 당신을 파괴자, 패배자, 배신자라고 하고 당신 곁을 떠나간 그 다섯 비구들이 그 룸비니 그 녹야원에 그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그 녹야원으로 그분들을 먼저 제도하시길 찾아가요. 가는데 그분들이 그 녹야원 바로 앞에 그 전정각 그 앞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다섯 분들 앉아서 있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오시고 있어요. 그 다섯이가 결의를 합니다. 파괴자, 도를 깨닫기 이전에 파괴를 했으니 패배자. 그다음 우리의 뜻을 저버리지 배신자가 저거 오고 있다. 오거든 우리는 상대도 하지 말고 입도 섞지 말고 고마 저걸 하자. 그래 굳게 결의를 했어요. 상대 안 하려고. 근데 어느 순간에 부처님 앞에 또 갔어요. 그걸 안 보려고 뒤로 돌아 앉았는데, 돌아가는 순간에 부처님이 또 뒷면에 와가 딱 서가 계세요. 그리고 또 왼쪽으로 돌아 앉아보니 또 그쪽에 오고, 오른쪽으로 돌아 그쪽에 또 나타나시고. 그래서 도저히 돌아 앉아가 피할 수도 없으니까 열 손가락으로 눈을 떠 막게 되었는데, 열 손가락 사이사이 마디마디마다 30 이상과 80종호를 놔두시는 부처의 모습이 턱 나타나요. 그럴 적에 이 다섯 비구가 니 먼저 내 먼저 할것 없이 벌떡 일어나고 부처님 앞에 오체투지합니다. 그래서 세존이시요. 그 세존이라는 말은 거기서 처음 나온 말이야. 시작이 돼요. 그 인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거룩하고 높으신 부처님이시요. 그 말이야. 세존이시요. 저희들이 몰라 뵀습니다. 저희들을 제자로 맞이해가지고 저희들도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일러주옵소서 하고 그 다섯 사람이 그 이제 부처님께 기의를 했어요. 함께 공부하던 오비구가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되고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승단이 생겨요. 붓다가야 보리수나무 밑에서는 부처님만 이제 깨달음을 얻다가 탄생을 하셨는데 아, 녹야원에 와가지고 오비구가 기의를 하니까 그 이제 승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최초로 고진멸도 제자로 맞이해가지고 사제법을 설하셨어요. 그래서 고진멸도 사제법은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오비구에게 최초로 설하신 법문이라고 초전법문이다 그래요. 초전법문은 이 지구상에 중생이 살아있고 존재하였고 불교가 존재하는 그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불교와 함께 수레와 같이 굴러간다 해가지고 초전법륜이다 그래요. 그리고 진멸도 요거는 다음번에 이제 설하고 그렇게 시작한 다음에 3, 7일 동안에 7처 구해에서
대방강

을 하음경을 설했었어. 일곱 곳에서 아홉 차례에 걸쳐 가지고 설하셨는데, 하음경은 상본 하음경, 중본 하음경, 하본 하음경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도 상본, 중본, 하본을 설하지를 못하셨어요. 왜? 들을 자가 없었어. 그래서 약본 하음경을 37일 동안에 일곱 곳에서 아홉 자리에 걸쳐가지고 39품을 설하셨어요. 근데 39품 가운데 마지막, 분이 입법계품인데, 그 입법계품에 나오는 부처님을 찬양하는 찬불송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입법, 아까 그 개송은 찬불송인데, 부처님을 찬양하는 개송이다. 찬불송인데, 하음경 입법계품이 나오기 때문에 하음경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데, 그건 무슨 말씀이냐? 찰진 10년 가수제하고, 댓글 같은 많은 세상 모든 세계를 말하는 게요. 그 세계에 가득 차 있는 먼지수를 마음속으로 헤아리고,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이 허공에는 보이지 않는 티끌 먼지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 뭐 요 앉은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닐까. 티끌같이 많은 세계에 가득 차 있는 티끌 수를 마음속으로 다 헤아리고, 대중수 가음진을 다 저 큰 바다의 물을 다 들여맞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허공가량 풍각에라도 허공을 다 헤아리고 바람을 잡아낼 수 있는 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무능지설 불공덕이다. 부처님의 공덕은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래. 그러한 위대한 부처님이 오신 날이 그 다가오는 이제 옛날에는 그 인도에서는 석시 종족에서 가장 위대한 부처님이 탄생하셨다고 해가. 그 부처님 탄생하신 석존절. 그런데 중국에 와가지고는 또 공자님 탄생하신 날 석존절이라 그래. 그래, 우리는 이제 성탄절이라 그랬는데, 8.15 해방이 되고,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그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귀국을 했기 때문에 그 공휴일을 제정할 때 미국식으로 제정을 하면서 이 땅에 들어온 이제 1600년이 되는 이제 불교 교주이신 우리 부처님이 탄생한 날은 쏙 잡아 빼버리고 국가 공휴일을 제정을 안 하고, 또 이제 기독교 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 그 이제 원래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크리스마스인데, 그거는 이제 기독교 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라요. 근데 그게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는 세계 어디 가도 바깥에서는 안 되고 바깥이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국가 공휴일을 크리스마스를 안 가고 성탄절이라. 그래, 뺏기세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부를 말이 없으니까 부처님 탄생한 날을 불렀어요. 달과 날을. 그래서 날이 언제냐? 달은 4월 달이고 날은 8일 날이라. 그래서 4월 초 8일. 날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지니까 그 이제 또 초 8일. 날짜마. 달은 아니었고. 그래, 그건 날짜에 불과하거든. 그런데 기독교 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은 성탄절이라는 이름으로서 국가 공휴일로 제정됐는데, 우리 불교의 교주이신 부처님이 탄생하신 날은 국가 공휴일로 제정도 안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제 그 8.15 해방 이후에 그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정화, 아, 그 또 이제 지금 태고종 스님들이 그 당시에는 조계종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범난 그랬는데, 그 사함을 누가 붙였느냐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신이 최초의 이제 국가가
출,

만들었지 수립이 되고 최초 대통령이 돼 가지고 이제 제도한 정책이 뭐가 하나 있었나 그러면 1948년도에 전 국민이 공평하게 다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목적을 담고 그인 이제 하나의 당신이 붙인 이름이야. 그래서 이제 뭘 했느냐 그러면은 토지계획이라 그런 거를 이제 적을 했어요. 그 토지계획이 뭐냐? 잘 사는 집 논을 소작자들에게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토지계획을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부자는 얼마 안 되고 그 절집에서는요. 옛날에 절농사를 지어가지고 1년에 쌀한 말, 두말더안 줬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남은 땅을 붙이는데, 가난하니까 절농사도 짓고, 절땅을 붙이고 그런데, 그 많이 받으면은 안 된다고, 그리고 고로밖에 안 받았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천석, 뭐, 이천석 하던 자리 엄청 많았는데, 그 토지계에게 전부 다 뺏겼어요. 뺏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집들은 크고, 재산은 다, 이제, 그 당시엔 재산이 전부 토지거든. 그리고 그 토지들이 어떻게 모아졌느냐 하면은 요즘도 이제 저리 가면은 뭐 영구 입회하면서 많이 모시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자식이 없는 사람들, 양자할 데도 없는 사람들, 그 이제 당신네 길, 제사를 챙기달라고 절에 땅을 몇 마지 계속 사여요. 그걸 위토답이다, 그래. 그렇게 모아진 것이 수천 수만 두락석 된 거예요. 거기 이제 다 빼앗겨 있어요. 그러니까 저리 생활이 엄청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이제 정하 3대 기수였던 이호봉 스님, 이청담 스님, 하동산 스님 이세 분이 앞장을 서가지고 뜻 있는 스님들을 모아가지고 잃었던 나라도 찾았으니까 잃었던 불교의 기강도 바로잡아야 된다. 왜 불교가 어떻게 다르게 됐기 때문에 기강을 잡아야 되느냐. 구한말에 한일 합방이 됐어요. 한일 합방이 되고 나니까 일본 놈이 쳐들어가지고 한국 오고 막 자기네 나라고 합병을 시 합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일 합방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최초의 우리 한반도를 통치하기 위해 가지고 온 총독이 있었는데 제담이라는 놈이요. 그 놈이 와가지고 한국 불교를 일본화 시키기 위해 가지고 첫째는 임진왜란 때 서산사명 같은 그런 성사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 당시에 고마 전쟁을 패배하고 한국을 병합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도인들이 나온 걸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한국 불교를 일본화시키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스님들이 공식적으로 결혼한 나라 최초가 일본이에요. 일본인데 일본의 그 이제 칠란이라는 스님이 일본 불교를 계획을 했어요. 어떻게 계획을 했느냐? 불교가 발전하려면 수행성들은 산중에서 독신으로 수행을 해야 도를 깨닫기 쉽지만은 교화성들은 안정된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포교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스님들도 결혼을 하게끔 계획을 한 거예요. 그 칠란이라는 스님인데 일본도 지금까지도 그 칠란 스님은 칠란 선인이다 그래요. 했어요. 그래서 일본 불교가 세계 불교 최초로 대처 불교가 됐는데 한국 불교도 일본 조동종하고 병합을 시키기 위해서 스님들을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법력이 있고 큰 스님들부터 강제적으로 탄압을 하고 그런데 그이 시조선 500년은 억불 숭유 정책을 써가지고 불교를 무작정 탄압하고 유교를 숭상했는데도 재산은 그대로 보유가 됐고 스님 한일 합방할 때 스님이 얼마나 되는가 7천승여예요. 그런데 36년 동안에 일본놈들이 탄압해 가지고 7천승여가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잃었던 나라도 찾았으니까 잃었던 불교의 기강도 바로잡게 놀았고 그래 그 이제 그 청담 효봉 동산 큰 스님들께서 그 이제 발기를 해가지고 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조계사도 그때 전부 이제 가족이 있는 대체성들이 다 생활하고 살고 있는데 정화를 불교 정화를 하기 위해서 빌려달라 그러니까 저를 조계사를 빌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선악원에서 1차 비구승대회를 열었는데 한 7천성이가 다 허물어지고 한 2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200명 대 7천명 요즘 말로 싸움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2차 비구승대회를 맹안국동 선악에서 여는데 늙었기나 젊었기나 비국이나 비군이기나 간에 독신성년은 한번 다 끌어모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비구승대회를 하는데 한 400명이 모였어요. 이 400명이 현수막을 앞세우고 요즘은 청와대인데 그땐 경무대로 대통령 명담을 위해서 행진을 해가 들어가요. 근데 경무대 앞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어요. 당신네 산중에서 공부하고 수행해야 될 스님들이 어떻게 이래 서울 장안까지 내려와가지고 시정에서 이래 현수막을 들고 경무대로 쳐들어오고 있느냐. 우리는 아무 딴 목적이 없고 대통령 면담을 위한 서이다. 그래, 그럼 대통령 면담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제 이렇게 왔으면 나를 만났으니까 목적을 이야기해봐라. 이랬던 나라도 찾았으니까 이랬던 불교의 기강도 바로잡기 위해서 불교 정화를 위해서 대통령 면담을 하려고 하니까 대통령께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처자가 있는 스님들은 사찰에서 다 물러가기를 해두고 알았다고. 그날 저녁에 이승만 대통령은 뭐를 하느냐. 담화문을 작성을 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담화문을 발표를 하면서 그 담화문을 전국 각지에 다 붙입니다. 가족이 있는 스님들은 전통 사찰에서 다 물러가라. 안 물러가요. 그 이제 생활 터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아들도 놓고 딸도 놓고 공부도 쉬고 생활하고 그랬는데 생활 터전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안 나가려고 죽들 버티고 또 정화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그리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스님들하고 뭐 보면 뭐 싸움이나 하고 말해 절이나 뺏기 하는 줄 그러는데 그래 혼란 시기 놓고는 그 혼란의 시기를 타가지고 뭘 하느냐 기독교를 발전을 시키게 하는데 그러다가 유교 사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구대처 그 이제 정화한다는 목적이고 저 사람들은 범란이라 그런데 이제 싸움이 시작이 돼가 그게 언제까지 왔느냐 그러면 1950년대 후 때까지 왔어요. 그 정화가 어제 끝날라 그럴 때 보니까 기독교는 교주의 탄생일날 크리스마스 날이 그 이제 국가 공휴일로 제정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뭐 그보다 역사가 엄청 깊은데도 아니거든. 그때부터 이제 대정부 투쟁을 해요. 투쟁을 해가지고 한 60년대 말에 가가지고 이제 대법원 승소를 합니다. 승소를 해가 국가 공휴일로 제정이 되는데 자 그럼 우리는 똑같이 성탄절이라 그만 뭐 국민들이 헷갈릴 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느냐. 4월 초 8일 날은 이제 날짜에 불과하고 그날은 왜 우리를 그날을 봉축을 해야 되느냐 그 뜻을 국민들에게 다 알리게 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우리말로 부처님 오신 날로 하자. 그래 그 결의가 돼가지고 이제 4월 초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공식적으로 이제 국가 공휴일 명칭이 부처님 오신 날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그 참 우주의 진리를 증득하고 깨달았고 일체 중생들의 생명의 본질은 불생불멸하고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다는 이치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육체 이놈을 몸뚱이라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나면 비로소 생이 시작이 되는 줄 알고 뭐 무작정 축하를 하잖아요. 잘 살러 온 놈도 축하라고 못 살러 온 놈도 축하라고 괴로운 놈이 와 태어나도 축하하고 즐거운 놈이 태어나도 축하하거든. 그리고 생은 그러면 이제 생명의 시작인 줄 알고 무작정 그러니까 그랬거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생일 축하하는 거, 그거는 어렵고 힘든 걸 축하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즐겁고 행복하면 축하받아야 되지. 그러나 생사의 이치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은 무작정 축하라고, 사는 무작정 싫어하지만은 불교를 알고 보면 생과 사는 둘이 아니에요. 생은 사회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나지 아니하시면 죽지 아니합니다. 낳기 때문에 반드시라는 조건이 따라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무생이면 무사입니다. 안 나면 안 죽어요. 낳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데, 나고 죽는 건 뭐냐? 가. 여러분이 나를 믿고 있는 게 이거는 가짜 나예요. 내가 가지고 쓰고 사용하고 생활하는 나의 몸뚱아리지 난 아니야. 그래, 여러분이 말로는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라고 해가 항상 말할게, 내 몸이 가잖아. 항상 나를 먼저 붙이요. 내가 따로 존재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 몸. 그 다음 몸에 속해 있는 부분 하나하나를 말할 때도 나를 먼저 붙이요. 머리, 내 머리. 눈, 내 눈. 코, 내 코. 입, 내 입. 손, 내 손. 팔, 내 팔. 나를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이 몸의 기관을 말해요. 그러면 그 이 육체는 부모님께 얻어가지고 내가 쓰고 사용하는 나의 몸뚱아리지 난 아니거든. 그리고 이 육체는 또 치수화풍 4대 물질요소로 이루어진 유형색선이기 때문에 물질현상계에 있어서는 영혼이라는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냐고, 생자는 필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오면 가고 만나면 헤어지고 이루어진 물건은 언젠가 떨어지고 깨어져 있게 돼가 있고, 난 몸뚱아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이것이 물질현상계의 진리요 철칙인 것이. 그 이러한 도리를 증득하고 깨달으신 분이 우리 부처님이요. 그러니 이 대한 부처님이 오신 것을 무엇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부처님에게는 우리가 올리는 고향이 여섯 가지가 있어요. 그걸 육법고향이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육법고향 많이 올려봤지요. 그 가운데 가장 이제 앞에 들어가는 게 향고향이에요. 향고향, 향고향. 그 두 번째가 등고향이에요. 등은 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혜. 이를 상징해. 불은 켜면 밝잖아요. 아무리 캄캄한 검은 밤에 어두운 방이라도요, 한 등불에 불만 탁 밝히면 일시에 환하게 밝아져요. 재밌잖아요. 그래요. 그와 같이 억겁다생 무명업식 이 어두운 우리 마음에도 마음의 심지에 지혜의 불을 점화를 해가지고 지혜가 밝아져서 탁 깨달은 그 순간에 생사는 본래 없다는 진리를 우리가 증득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한 진리를 먼저 깨달아가지고 그 깨달은 방법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84,000 경전이고, 경전 대장경이에요. 응? 경전.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여러분들께 전해주는 것이 절이고, 전해주는 분이 스님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는 그 지혜를 상징하는 불을 밝히는 것은 부처님의 이 세상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일체 중생들에게 지혜를 열어줘가지고 생사가 불이하고 생사가 본공하고 생사가 본무한 이치를 일러주러 이 세상에 오신 나를 마음속 깊이 지혜의 등불로서 봉축하는 것이 절에가 등다는 거예요. 등은, 그런데 등은 이름 많이 다르나네. 많이 다르나는데 한방 안에 1천 등불을 달아놔도 강명은 각각 변만 하나 서로서로 걸림이 없어요. 여러분 빛이 걸리는 거 봤나요? 서로. 그래, 등을 많이 밝히면 밝기는 더 밝지만은 빛을 가리낼 수가 없어요. 빛은 하나야. 그 하나라는 건 뭐냐? 깨달음도 그거 같아요. 지혜의 강명도 하나예요. 그 깨달음은 하나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불을 하나 안 켭니다. 부처님한테 불을 켜도 쌍으로 켜잖아요. 그 쌍인데 불은 다 있어요. 밝기도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빛이 나오면 하나가 돼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건 뭘 가르치는 거냐? 깨달으면 하나이지 둘일 수가 없어. 네가 깨달은 그 자리는 내가 깨달은 그 자리는 부처님이 깨달은 그 자리는 깨달으면 하나예요. 하나이지 둘은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도인이 많이 남아 이 세상에 더 밝아질 수는 있어도 깨달음은 하나지 둘은 아니다는 걸 일러주는 것이 등불을 쌍으로 밝히고 많이 밝히도 빛은 하나라는 걸 그냥 뭐 밝히는 게 아니라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그러한 빛과 광명으로서 부처님 오신 것을 마음속 깊이 간절하게 환영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와가 절에 와서 부처님 오신 날 등 켜는 건데 다 같이 함께 이제 참 따로따로 형편이 되면 등불을 밝히는 게 좋겠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그리고 왜 이게 참 오늘도 그래 불교에서는 팔란이 있어요. 만약에 어려운 게 여덟 가지가 있어요. 여덟 가지가 있는데 앞에 다섯 가지는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장부로 태어나기 어렵고 장부라 그랬다고 항상 하는 게 있지만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엄마 무작정 장부가 아니에요. 장부로 태어나도 불값을 모하이면 그걸 뭐라 그랬느냐 졸장부다 그래요. 그리고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보다 훌륭하면 그 여장부다 그래요. 그래 남장부 여장부로 태어나도 여러분들은 우리같이 머리 깎고 출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발심을 해가지고 출가를 해가 머리 깎으면 그 출가장부다 그래요. 또 출가를 해가지고도 어영부영 왔다 갔다 한 세상 다 보내면 출가장부로 끝나지만은 하면 되고 할 수 있고 나는 반드시 수행을 열심히 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이제 참 하두를 간택하고 선방 같은 데가 열심히 수행하는 분들을 도장부다 그래요. 그러다가 그만 도를 깨달을 뿐만 천상인간의 제일가는 천연장부요 생사를 뛰어넘는 출격장부고 참 이 세상 어떤가는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그 장부 가운데는 그 참 대장부 부처님 같이 대장부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무상사 그 참 불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들이 노후에도 안심하고 수행과 전법 교화에 전념토록 하는 것이 바로 승보공양입니다. 승보공양 후원 방법은 정기 후원과 ARS 후원 전화, 그리고 기금 모연 등 후원 방법도 다양합니다. 출가자와 재가자의 아름다운 승가 공동체 회복 운동, 스님을 스님답게 모시는 재가 신행, 승보공양 후원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아도 화상이 구미 일선군에 도착하니 천지가 진동하였다. 구미시에 자리한 도리사는 417년 고구려의 승려 아도 화상이 신라인의 마음에 불심을 심기 위해 처음 세운 초전 법륜의 성지입니다. 외래 문물에 배타적이던 신라 사회, 불교 박해를 피해 신분을 숨기고 불법을 전하던 아도 화상은 한겨울에도 복숭아꽃과 오얏꽃이 활짝 핀 신비로운 터에 절을 짓고 도리사라 이름했습니다. 신라 최초의 가람인 동시에 아도 화상이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하는 정멸보궁 도리사. 1600여 년 역사를 이어온 전법과 원력에 도량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구미 도리사는 교통이 편리해 전국 어디에서든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이전에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나의 자전거가 있었나요? 주말에 함께 놀아줄 아빠가 있었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와봐요. 12살 때 가족을 위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요?

0: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해 인도 불교를 복원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합니다. 통도사 출신 부타빠라 스님이 인도 불교를 복원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지 30년. 부처님이 성도한 부타가야 보리수협 분향사에 국제 승가 대학을 세우고 역사적인 스님 양성 인재 불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불교도가 세운 국제 승가 대학으로 전 세계에서 유학와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1: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0: 최초의 스님이었던 부처님을 생각할 때 한 분의 눈 밝은 스님을 양성하는 것은 온 우주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2: 불교는 스님이 희망입니다. 이 거룩한 스님 양성 인재불사에 동참하시어 대공덕주가 되어 주십시오.

무명사회주 무명큰스님의 신간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출가와 수행 그리고 전법 속에 얻어낸 비밀같은 경지가 숨어있는 선화집. 길을 가는 이들에게 촉매가 되길 희망한단 무명큰스님은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금정산을 짊어지고 안고 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던지는 기뻐해라 딛는 곳마다 연꽃이다. 문의는 051-944-7499번입니다.

0: 금정총림 범어사가 대웅전 내 보물 1526호, 목조 석가열의 삼존불 좌상 개금복장 불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개금복장 점안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대웅전과 삼존불에 이어 대웅전 내 벽화까지 보물로 지정되며 더욱 뜻깊어진 이번 법회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51-508-3636번입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모신 날을 맞아 고양시 불교사학연합회에서 제24회 고양특례시 문화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화정중앙공원에서 봉축 법요식과 함께 인기 가수의 화려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불자님들의 안녕과 행복을 발원하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31-969-0108번입니다.
1: 광주 마하 대원정사에서는 화마로 타버린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지 못해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을 속히 모실 수 있도록 조성불사에 동참 바랍니다. 또한 복이 100배로 늘어

0: 하고 병이 없고 사업, 시험 합격, 취직, 승진, 결혼,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고 극락왕생하는 공덕을 잇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의 훼손된 존상을 개금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에도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광주 마하대원정사 062-571-6789번입니다. 정해선원 한암도량에서는 한평생 무소유로 중생을 위해 살아온 연로하신 스님들을 위한 승빵 건립불사를 봉행합니다. 설판, 상량보, 석가래 등 불사로 부처님 도량을 여법하게 장엄하고자 합니다. 성심껏 동참하시어 선업공덕으로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031-795-4426번입니다.
1: BTN 붓다회에서는 반려동물 공덕 짓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전생의 업보로 축생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해 대신 공덕을 지어 현생의 무탈과 다음 생의 축생 탈출을 빌어주시면 어떨까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전화 1855-010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태조 이성계가 신덕왕후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창건한 흥천사.
3: 조선 왕실 최초 원찰 흥천사는 무량수전의 부처님의 증명을 삼아 100년 동안 영구입회를 영구입회단에 모시고 24시간 365일 불을 밝혀드리고 이 약속은 끊임없는 발언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스님들께서 독경을 하시어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설날과 추석에는 우려로 차례를 올려드립니다. 흥천사의 영구입회를 모신 공덕으로 영가님은 극락왕생하시고 자손들은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발언드립니다.
2: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조선 왕실 최초의 원찰 흥천사에 100년 동안 모셔질 영구입회를 모시고 극락왕생과 소원성취에 큰 인연을 맺으세요.

0: 대주스님께서는 모든 것을 불사에 헌신한다. 쉽게 마음과 몸을 바친다.
1: 발로 뛰는 도심포교를 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한 구심점의 역할을 해오셨던 것 같아요.
2: 온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편하게 알고 느끼도록 해야 되겠다.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향연. 가슴속까지 시원해집니다. 기나긴 시간과 역사가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천년들의 숨결이 흐르는 곳, 지친 몸과 마음에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청정자연 힐링의 도시, 언제와도 추억이 쌓이는 곳, 영천입니다.

제주 다음이란 그 고민으로 완성된 제주를 담은 가장 제주다운 공원. 제주 동화마을. 제주의 자연, 문화, 사람을 주제로 한 12개의 다채로운 테마 정원. 세계 유명 카페부터 베이커리, 식당, 제주 특산품 판매장 등 다양한 특화 매장까지. 가장 제주스럽게, 가장 제주답게 제주를 즐길 수 있는 곳. 제주 동화마을 무료 개방 운영합니다.

큰 스님들이 열반하시면 모셨던 부도 탐묘를 이제는 일반인도 왕생 탐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 걱정 없이 영구히 보존되는 화강석 왕생 탐묘는 개인기, 부부기, 가족기, 문중기가 있습니다. 아미타우스에서 극락왕생의 기원을 이루십시오.

TM 불교 TV 무상사 청정수월 도량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지장갑이 기도 올리는

정하정 정성수정지수정이상 정의경 박희재 박규현 부채 대구동구에 김정옥 이상원 이영희 이상훈 김은영 이하림 부채 천남 한평군에 김영국 이경희 부채 인천 남동구에 유상봉 주현이 이신영 주현성 김진아 추시현 추시훈 추민호 추민아 부채 경기도 남양주시에 박정순 한상일 권소연 한건희 부채 충북 청주시에 신노연 이옥군 신태호 김재희 신미정 신은정 신화정 부채 제주 제주시에 이보리성 우승은 우명은 우승이 오재영 우왕석 부채 경남 창원시에 이상난 조한내 조정숙 백나영 조민규 강남주 조현도 조민주 조현도 부채 충북 청주시에 이성희 유순이 이재명 이미정 이주영 이여주 박찬호 이재 이재희 박준영 박준성 고삼내 부채 인천 남동구에 이순희 부채 부산동구에 이희정 이치영 이재우 이채우 부채 부산 사하구에 이현수 이행자 이성호 이미야 이천진 이가인 전시연 부채 부산 사하구에 임순옥 부채 경남 창원시

부산 해운대구에 조혜영, 이도임, 조승호, 박은영, 조윤승, 조윤술, 조소연, 이현재, 이율록, 보채 부산 남구에 한찬, 한영은, 한해솔, 보채 가족 건강발음 제주, 제주시에 장정심, 보채 서울로원구에 함상유, 함상익, 보채 소원성취, 발언 제주, 제주시에 강평자, 보채 서울, 은평구에 황창식, 김정희, 보채 업장, 소멸, 발언 제주, 제주시에 고영범, 정순일, 고승지, 공희진, 고민기 고민우, 고민아, 보채 서울, 강북구에 김진숙, 김경열, 보채 경기도, 안양시에 문설이 부채 서울 용산구에 이병주 최점이 이경민 김지혜 고재상 이정 고주환 고수민 부채 사업권창발음 광주 광산구에 조용주 김미경 부채 경기도 광주시에 자금석 천영숙 부채 학업성취발음 경기도 남양주시 한건희, 한예준, 보채, 대구 수성구의 한태용, 한도연, 보채, 가족 이상발언, 경남 김해시의 김광영, 고해숙, 보채, 서울 서초구의 김순만, 장순자, 김민창, 김지은, 김두연, 보채, 대전동구의 김영길, 조은영, 이민석, 김나연, 피태희, 김희선, 피시윤, 피시야, 보채, 중남 예산시의 김영수, 김민경, 한은정, 김미성, 김도윤, 보채, 경북, 포항시에 김영호, 김매옥, 김영국, 김효성, 김도연, 보채, 경기도, 부천시에 김재은, 보채, 김용성, 영가, 수자령, 일체, 영가, 대전, 동구에 김중명, 양승남, 양승군, 양승철, 박기아 홍민선, 강지화, 양기봉, 양기영, 임재용, 양중모, 보채, 경기도, 양평군에 노수열, 정옥순, 노동일, 노연아, 김병기, 보채, 서울, 강남구에 서문기철, 오순덕, 보채, 충북, 보은군에 송수경, 조주연, 조영복, 황희정, 조호군, 조영군, 조유군 배현미, 조혜군, 조연주, 조수근, 조재금, 보채, 조용호, 영가 부산동구에 한순환, 차연우, 차선희, 차정민, 이한나, 보채 차삼식, 영가 인천, 부평구에 오세요, 이윤주, 오림송, 보채 오상남, 영가 황금순, 영가 경남, 김해시에 원창남, 원주영, 보채, 박정자, 영가, 원, 영택, 영가, 서울, 구로구의 윤인기, 김상

부채 이영 노영가 이영애 영가 이강노 영가 숙모 영가 이왕세 영가 박영래 영가 서울 영등 포구에 이수영 이혜정원 이학봉 이학준 이학선 이철우 이영진 학원지 박소라 이정원 부채 경북 경주시에 이용환 이창훈 이자영 희정우 이채원 부채 김정옥 영가 충북 청주시에 이은우 한희숙 이효진 이상태 힘재영 이서영 이지호 부채

이정임 정체 영광 대현 부채 경기도 부천시 이정훈 김정숙 김민석 부채 강해남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경기도 부천시에 이현승 김민선 부채 반려견 김꼭지 영가 울산 남구에 이유복 유해덕 이영우 홍주영 이상엽 부채 이상희 부채 이정혜 영가 대구 달서구에 장계와 조영희 김민진 조윤서 조현수 부채 서울로 원구에 장석원 우승현 박희영 장유정 부채 우창재 영가 경기도 화성시에 청주영 정성균 정성순 부채 양춘월 영가 극락왕생발언 강상학보기 강상범 영가 강평자보기 김병순 김성옥 김양희 강상종 서희성 이치영 강수인 영가 김송환보기 김동철 영가 김영환보기 김철윤 영가 김중명보기 김영

보기 백지준박옥 백상용 김희순 백동호영가 장시영가 정시일체영가 상명스님 보기 곽호환영가 서진호 보기 소동문 소봉

정각심 우윤겸 이만재 변만옥 영가 태아령 1위 태아령 2위 영가 이상남북이 이정희 오시재 김순희 이상섭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이수영북이 이명재 나배옥 영가 이순희북이 김문환 유금내 이석호 안예은 이원순 영가 태아령 영가 이순희 보기 국사례 이시우 이원영 정인석 신지연 영가 이정원 보기 이화영 박신용 영가 이정인 보기 조기로 조영일 이계연 임정순 이형범 조순종 정정래 영가 태아령 일체 영가 임순옥 보기 이성규 윤복순 윤복선 영가 차강스님 강봉준 보기 신주인 강성용 영가 장수창 보기 창성한 양순덕 영가 정옥순 보기 박성호 박순분 정군호 정천호 정은호 영가 정희창 보기 정동교 영가 조용주 보기 조옥봉 최금희 조희승 김영자 김씨 영가 장청용 영가 태아령 영가 반려견 제니 영가 조용준 보기 조수홍 이주희 조진현 영가 조한내 보기 조영가 윤명희 조판재 영가 차금석 보기 차두환 영가 전영숙 보기 김신혜 영가 최점희 보기 최중재 김금래 최치행 한선보파 하니 최희정 김관여 최기덕 탐진 최씨 조상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주연일보기 추예식영가 한상일보기 한연서 한상민영가 한참보기 한도우 손양점 한진욱 한성원 한용서 한정우 한미숙 한윤비 한명자 한순아 한원기 김영훈 청주 한시 선망조상 일체영가 고조모 증조모 조모영가 나주임씨 유인영가 태아령 일체영가 허정길보기 허훈 조병문 허우 박우송영가 허정선보기 이성재 영가 황창식 김문수월 보기

가밭 외로운 영혼 모든 불자든 각영가들이 삼계의 고통을 벗어나 여러 겁동안 지은 죄업이 모두 소멸되고 저승길에 헤매지 않고 곧바로 극락정토 상품상생세계에

0: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에서는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5월 23일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23일 전야제 특별 공연과 24일 봉축 법요식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제주 관음사 064-724-6830번입니다. 삼각산 화계사에서는 화계사 불교 입문 선명상 6월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온 오프라인 동시 수강 가능하며 학력,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불교 입문 기본 과정, 교양 과정, 선명상 과정을 운영하오니 뜻 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997-6469번입니다. BTN 붓다회에서는 혼자 사시거나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장애나 질병이 있는 회원님들을 위해 안심전화 서비스를 마련했습니다. 누구나 1분 1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BTN 붓다회가 자비로운 부처님 가피 아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문의는 1855-0108번입니다.
1: 불암산 경수사에는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고 청정한 폭포가 있습니다. 이곳에 물과 생명을 지키는 용왕님을 모시는 용신각 불사를 봉행합니다. 불사에 동참한 모든 분들의 무병장수, 가정의 평화, 풍년과 재물을 기원하고 삼보의 가피와 용왕님의 위신력으로 소원 성취에 큰 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참 문의는 02-936-5629번입니다.
0: BTN 불교TV 대표 신행단체 BTN 연불봉사회 제10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연불봉사회는 재가불자로 구성된 자원봉사 신행단체입니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 2시간씩 진행되며 수료한 후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에 가입해드립니다. 문의는 붓다회 1855-0108번입니다.

0: 마음은 늘 자식을 따르고 죽어서도 끝내 자식 생각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무리. 영가를 극락정토로 인도하는 장례 포교사. BTN 불국토 상조가 돕겠습니다.
1: 장례의식이란 돌아가신 분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인생 마무리 해양인과 동시에 새로운 미래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장례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0: 부모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불교식 장례 문화. 불국토 상조는 가족 신행 공동체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장엄 연불로 영가를 축원하며 구품 연화대렴과 광명 진원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BTN 불국토 상조. 가입 문의는 1577-7675번입니다. 고객 납입금은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의 50%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 중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에 의거해 환급해 드립니다.

부처님 마음처럼 속세에 물들지 않는 마음 여여. 여여하게 보고 듣고 머물고 행하는 수행을 이끄는 정혁 큰 스님. 범어사 주지를 역임하신 정혁 큰 스님이 이끄시는 참수행 도량. 부산 양정 여여선원과 삼랑진 여여정사. 도심 속 기도도량 여여선원에서 행복의 길을 찾으시고 참선 불교대학 명상 등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힐링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삼랑진 여여정사는 동양 최대 백옥 관세음 보살님을 모신 이후 소원을 꼭 이루는 도량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봄의 벚꽃길, 여름 계곡, 가을 단풍, 겨울 살경. 걷는 곳마다 극락이 되는 동굴법당 기도는 눈물 쏟아내고 환희로움을 되찾는 인생 휴이처가 될 것입니다. 억조 창생 구제 중생. 전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그 뜻을 이루고자 소백산 연화성지에 장건한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낮에 일하고 밤에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 사부대중의 기도소리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청정 수행도량 구인사.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 3대 지표를 바탕으로 중생을 위해 이 땅에 꽃피운 천태의 가르침. 전국 160여 사찰, 250만 신도가 함께합니다. 소백산 연화성지 대한불교 천태종 청본산 구인사.

0: 천년을 지켜온 도량이 한순간의 화마에 멈춰섰습니다.
1: 예수님! 네, 예수님!
2: 예수님들이 잘 물려준 이 도량을 잘 갖고 오고 보호해야 되는데 지키지 못했다는 데 대한 이제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들이 제일 크게 이제 짐으로 와닿죠.
1: 그냥 눈물이 날 뻔. 지금도 말만 눈물 나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3: 조그만한 정성이라도 모아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많은 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도량이 복원할 수 있는데 함께해 주시는 것이

부처님 닮은 인재를 길러내는 동국대학교에서는 연꽃을 닮은 로터스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선센터 조성불사를 봉행합니다. 가족의 평안과 행복, 소원 성취, 동국발전 등을 발원하며 참여하실 수 있고 500만 원 이상 기부자의 조남과 염원은 선센터 500나안상에 봉안되고 공덕의 벽에 새겨져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는 02-2260-3300번입니다.

2026년 형산강이 연등으로 물듭니다.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봉축위원회의 주최로 수천 개의 연등이 피어오릅니다. 빛이 강을 덮고 강이 하늘을 닮아가는 밤. 2026년 5월 14일부터 31일까지 경주 형산강 금장대와 시내 일원에서 화려한 연등 행렬과 전시, 감동의 개막 공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6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서 함께 빛나보세요.